0: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유중입니다.

0: 이렇게 휴일을 보내고 맞은 화요일 아침, 거리 풍경은 월요일 같습니다. 출근길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낮에 33도에 이르는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네요. 아, 폭우가 내린 거제와 통영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지역, 밤사이에 내린 호우주의보는 다행히 이른 아침에 해제돼서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너무도 컸어요.
1: 그렇습니다. 건물이 침수되고요. 도로가 유실되고 차들이 떠내려가고 전봇대와 가로수가 쓰러지고 아파트 뒤편 옹벽이 무너지고 수도관이 터지고 아, 이 산사태로 사상자가 생기고요. 초등학교와 복지관으로 대피한 댁이 적지 않은데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내려서 집안이 약해진 만큼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0: 이번에 거제와 통영에 내린 비는 하루 기록 654mm, 사흘치로는 900mm로 기억에도 생생한 그 태풍 루사가 2002년에 강릉과 대관령에 하루 800mm나 되는 큰 비를 내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내린 비였다고 합니다.
1: 예.
0: 아유, 참 알맞게 적당히 적셔주면 고맙겠건만. 복구 작업이 급하게 이루어질 텐데 작업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1: 이런 원망스러운 날씨와 기후, 지구촌 학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상황은요,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뒤에 홍수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폭염 뒤에는 대기 흐름상 폭우의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간 가뭄으로 딱딱해진 땅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없어서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자연재해가 인재로 이어지지는 않게 하는 노력과 대책을 당부하고 또 다짐하면서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4: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휴원스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써연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NH농협 손해보험, IBK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 브람스 안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8: 차차차
9: 여하
8: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 기지개부터 겹니다 쭉 팔,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네. 팔목, 발목 하나하나 소중한 나의 몸 아니겠습니까? 구석구석 존재감을 느끼면서 풀어주세요. 연휴에 계속 일한 사람도 또 푹 쉬다 출근하는 사람도 오늘은 얼굴에 피곤이 묻어있기 쉬운 날이죠. 억지로라도 입꼬리 한번 올려보시죠. 김치
7: 위스키
8: 개구리 뒷다리
7: 개구리 뒷다리
8: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 으쓱 으쓱 으쓱 하면서 하하하하하 양손으로 뱃살을 두드리면서
7: 아이고 웃음이 안 나오는데
8: 웃는 얼굴도 많이 하시면 진짜로 네. 웃을 일이 많아질 거예요.
7: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연휴에도 일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8: 네.
7: 쌀 10kg씩 10분께 풀었잖아요.
8: 네.
7: 자 오늘도 무작위로 100kg 그러니까 10kg씩 10분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8: 좋아요 좋아요.
7: 지금 어디서 여성시대 듣고 계신지 오늘 아침 나누고픈 이야기 문자 또는 미니에 적어서 알려주세요. 문자는 샵8001 우물정의 800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8: 와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임영숙님의 문자가 왔어요. 진주입니다. 비가 엄청 오네요. 차로 가기 힘들어서 결국 차 세워두고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7: 아유, 엄청 쏟아붓고 있나 보네요. 그러네요. 진주 쪽에. 아 이게 더 이상 진짜 비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우리가 왜 이제 한참 가물다고 그랬을 때 좀 골고루 네. 네. 알맞게 좀 적셔주면 좋겠다.
8: 왜? 아니에요.
7: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8: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7: 네.
8: 우리 말을 들어주시지 않네 하늘이.
7: 그러니까요.
8: 아유 좀 간절하게 바랍니다. 간절히 간절히 원하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7: 좀 적당히 좀 와주기를 바랍니다. 3895님이요. 3남매도 오늘 계약을 했고 맞아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계약했죠.
8: 네.
7: 집안 청소에 설거지도 다 끝내놓고 저 지금 룰루랄라 복권 사러 가요. 어젯밤 꿈에 일중 씨가 번호를 알려줬거든요.
8: 어머나 어머나.
7: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나. 아, 이거 나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8: 이게 번호를 몇 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7: 여섯 자리거든요? 예.
8: 여섯 자리?
7: 1, 6, 12.
8: 뭐 이런 식으로?
7: 응? 아, 제가 그렇게 꿈에 나와서 진짜 번호를 알려줬어요.
8: 오.
7: 이야, 그렇구나. 나도 궁금해. 저도 궁금하네요.
8: 그러게.
7: 어떤 번호인지.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3895님.
8: 아, 예. 그러면 이게 저. 어떻게 나눠야 되죠? 꿈에. 꿈에 50원, 나타나서. 어? 50원.

0: 50원만 줘요.
1: 뭔가 계시가 있었어.
0: 짧은 문자니까 50원만 받을게요.
1: 쌀 예. 10kg씩 일단 출발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자, 화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당당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포항에 사는 주부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편의 주사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결혼한 지 24년째입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주사와 주폭이 있어서 어린 시절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다른 건 안 보고 술만 안 마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남자를 고르던 중 남편을 알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사기 결혼이 맞는 듯합니다. 남편의 거짓말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키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키가 170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165cm인 거 있죠. 반올림을 해서 키를 말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당시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술 안 마시는 남자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다른 조건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술을 마시는 습관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술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랑 결혼할 욕심에 술을 안 마신다고 한 거더라고요. 저한테는 술을 안 좋아한다고 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 데이트할 때 술을 마시고 친구 차에서 뻗어 자길래 술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술 습관을 보니 술을 따라주면 한 잔을 그냥 원샷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잔이 비니 또 따라주면 또다시 원샷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취할 수밖에요. 결혼 후 저를 애먹인 사건은 아주 다양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지갑 분실만 5번 이상이었고 신상 휴대폰을 사주면 일주일도 안 돼서 잃어버렸습니다. 택시비와 대리비를 술값으로 다 써서 택시기사님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매번 현금을 달라고 집에 옵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못 믿어온지 택시기사님이 남편과 같이 현관 앞까지 와서 현금을 전해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1: 참, 한숨이 나온다.
0: 계속 한숨이 나오죠. 네.
1: 아유, 어떻게 해.
0: 어느 아유. 날을 출근길에 자기 차가 없다고 제 차를 타고 가버렸는데 알고 보니 본인이 대리로 왔는지 택시를 타고 왔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찾으러 나이트클럽 앞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임신하고 만삭일 때 새벽 4시경 자기 데리러 오라고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고 해서 찾아보니 집하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외박을 하고 안 들어와서 기다리니 아침에 시청 앞인데 포항시청이 아니라 영천시청 앞 모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 택시에서 계속 잠들어서 우리 집을 지나 영천까지 가버렸더라고요. 택시기사님이 영천에서 어느 모텔에 남편 카드로 결제 후 숙박을 시킨 듯 했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사를 했는데 남편 동료들과 회식하고 이사한 새 집을 못 찾아서 제가 차로 데리러 가니 옆 동네에 있는 겁니다. 직원들은 손에 화장지 같은 걸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전화를 걸어서는 현관문을 열어달라길래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른 집 앞에서 현관문이 안 열리니 열어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건 거죠. 또 한 번은 남편이 안 들어와서 찾아보니 현관 앞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주사로 인한 에피소드로 결혼 생활 내내 저를 힘들게 한 남편은 요즘 금주를 선언하고 아주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제 말 잘 들으세요. 결혼 시에 배우자 선택에서 나의 취약한 부분 때문에 시야가 좁아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혼 여성분들 결혼할 때 주사 확인 필수. 잘 살펴보고 결혼합시다. 아유, 야, 이건 이분 진짜 빨리 금주하셔야 되는 분이 맞아요. 이 당당히 분의 남편분은요.
1: 큰일 내겠어. 큰일 진짜. 내겠어.
0: 예.
1: 네. 아유, 얼마나 속이 거? 상했을까.
0: 아유.
1: 아, 이게 우리가 읽으면 그냥 웃으면서 읽지만 이게.
0: 아우, 당사자는
1: 네.
0: 배우자로서 우리 당당히 분은 진짜 얼마나 걱정하고 노심초사에.
1: 왜 아니에요?
0: 아유, 이건 당장 우리 남편분의 안위가 걱정되는
1: 그렇죠,
0: 사건들이
1: 그렇죠.
0: 너무 많잖아요.
1: 아니 보니까 안위가 걱정될 수밖에 없겠어.
0: 어디서 잠들었는지.
1: 어디서 잠들든지 무슨 시청 앞이요 그래놓고 다른 도시 시청 앞에가 그러니까. 있질 않나. 문이 안 열린다.

0: 아, 전화해서 보니까 우리 집 문 앞에는 없질 않나. 네. 남의 집 문 앞에서 문이 안 열린다.
1: 근데 이건 너무 걱정돼.
0: 예, 네, 이건 네, 재미없어요, 이거.
1: 진짜 금주하셔야겠어. 네.
0: 철저하게.
1: 네.
0: 예.
1: 자, 금주 선언하고 아주 조용히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0: 아유, 예. 다행입니다. 무슨 큰 일을 당하셨나 봐. 진짜. 그러니까 금주하시지. 네.
1: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래요.
1: 이거 주변 친구분들도 이거 이 정도 말려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 계속 뭐 한 잔 주두랑 계속 주면 안 되죠. 예. 7853님이요. 아유, 이건 유유. 요새는 사기 결혼이라고 신혼 초반에 이혼해요. 이거 이렇게 크게 외칠 텐데 옛날에는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던 시대라서 이제 와서 금주 선언하면 뭐해 뭐해 이렇게 네. 오히려 더 역정을 내주셨습니다.
0: 그렇죠. 0735님 저도 첫 아이 만삭 때 생각나네요. 대리비 가져다 달래서 나갔더니 택시기사님이 혀를 차시며 세상 만삭 와이프를 이런 고생을 시키고 싶냐고 어? 술 취한 남편한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저만 창피했죠.
1: 아휴. 그래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미혼 여성분들께. 결혼할 때 꼭 주사 확인하시라고.
0: 네.
1: 예. 이 술이 진짜, 뭐, 사람 문제 없다, 술이 문제다. 아니죠. 그 술을 마신 사람이 문제지.
0: 그렇죠.
1: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저도 시원하긴 합니다만. 그래, 뭐, 주사는 크게 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뭐, 예. 너무 좋
0: 웃으면서 노래하죠. 신나서.
1: 아니,
0: 술이
1: 너무
0: 조금 들어가면 막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 잠들어 버리거나.
0: 네. 예. 아유, 우리 집 남자라는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1: 그래요, 그래요. 3791님. 봉천동 친구 남편 이야기 듣는 것 같네요. 사연자님 댁은 금주하셨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0: 네.
1: 하셨어요.
0: 다행입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순이님 안녕하세요. 두 분 말씀 들으며 나도 참 신나고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왜 그동안 못 적었을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혼자서 아주 신나게 사는 액티브 시니어 신순이입니다. 남들은 외롭다며 친구들과 모여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다지만 저는 좀 달라요. 제 제일 친한 친구는 바로 자연이거든요. 눈만 뜨면 핸드폰 하나 들고 집 앞 작은 개울과 틀못이라는 저수지로 산책을 나갑니다. 벌써 10년째 같은 길을 걸으며 매일 달라지는 풍경을 찍고 기록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낙이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생물 관찰 동아리 회원들과 틀못을 도는데 이상하게 새들이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쉬운 마음에 점심을 먹고 다들 헤어진 후 미련이 남아 혼자 다시 틀못을 찾았죠. 그런데 세상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은 작은 저수지라 절대 올 리가 없는 큰 곤이 11마리가 저 멀리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감격해서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고니들이 도망쳐서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이번엔 또 마른 수초 사이에서 귀여운 너구리 두 마리가 꼬물거리며 놀고 있는 겁니다. 10년을 다녔어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신이 난 저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어머 저기 좀 보세요. 아유 너구리가 있어요. 자랑을 했죠. 그러다 데크 길 한쪽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망원경으로 수초 쪽을 아주 전문가처럼 관찰하는 까만 뿔테 안경에 앳된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너구리 구경시켜주려고 다가가 물었죠. 학생, 뭐 관찰하고 있어?
2: 여기에 아주 귀한 새가 있어요.
0: 아, 그래? 혹시 너구리도 봤어? 안 봤으면 내가 너구리 있는 곳 알려줄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관찰을 딱 멈추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주 당돌하게 묻는 겁니다.
2: 저기 혹시 틀못 관찰하시는 신순이 씨 아니세요?
0: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길 가다 만난 중학생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다니 순간 소름이 쫙 돋아서 학생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당황해서 어버버 했죠. 그랬더니 그 학생 아주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더군요.
2: 아, 며칠 전에 생물 기록 앱에서 틀못 생물 자료 보다가요. 제가 노래기 종류 이름 올린 거 채택해 주신 분이 신순이 씨더라고요.
0: 어머나 세상에. 아유 저도 기억 못하던 걸 그 어린 학생이 기억하고 있었던

0: 겁니다. 가슴을 쓸어 내리며 물었죠. 아, 대단하다. 학생 몇 살일까? 했더니
1: 16살 중3 올라가요.
0: 하더군요. 너무 기특해서 부모님이 관련 일을 하시냐 하고 묻자 전혀 상관없고 제주도 가족여행 갔다가 예쁜 새를 본 후로 새에 푹 빠졌답니다. 그때부터 70세 할머니와 16살 중학생의 신개념 생태 수다가 터졌습니다. 야. 학생은 최근 찾아온 새 이야기를, 저는 식물과 곤충 이야기를 나누며 신나게 저수지를 돌았죠. 그러다 제가 너 혹시 맷비둘기랑 까마귀 집 지은 거 볼래? 응? 몰래 가야 돼. 하고 데크길을 걷는데 앞서가던 학생이 갑자기 입에 손가락을 대더니 하더군요. 그리고 데크 밑 습지를 가리키며 사진을 찍으라고 손짓을 보냈어요. 어두컴컴한 데크 밑에 새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핸드폰을 들고 몸을 구부려 겨우 세 컷을 찍자마자 새는 날아가 버렸어요. 학생, 이 새 이름이 뭘까?
1: 흰눈썹 뜸부기요.
0: 오호라, 그 귀하디 귀한 철새라니. 어린 학생의 깊고 진지한 내공에 감탄하며 띵똥 오더군요.
1: 지윤입니다. 지금 깜짝 도요가 있어요. 여기 위치 찍어드릴게요.
0: 사진과 함께 위치까지 딱 찍어보낸 겁니다. 야, 요즘 애들의 이 당당하고 거침없는 행동력이라니. 저도 부랴부랴 답장을 보내고 현장으로 다시 달려갔죠. 진흙밭이라 도요새를 못 찾고 서성이고 있으니 지윤이가 제 팔을 꼭 잡고 방향을 가리키며
1: 저기요 저기 사진 찍으세요.
0: 안내까지 해주더군요. 지윤이 덕에 그날 평생 처음 보는 귀한 새를 두 마리나 마음에 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당당하고 솔직한 마음 표현이 참 부럽기도 하고 54살이나 어린 친구 덕에 가슴이 쿵쾅거리고 설레었던 아주 상쾌한 하루였습니다. 지윤아, 덕분에 할머니 매일 산책하는 길이 더 신나졌다. 고마워.
1: 이야, 54살이나 어린 우리 남사친이 생기셨군요. 야,
0: 번따를 당하시다니 크크크. 3467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1: 예, 번따.
0: 번호를 따는 거.
1: 예예.
0: 저 실례지만 번호 주고받아도 될까요? 뭐 이러면서.
1: 전화번호 주고받아야죠. 와
0: 그러게. 예. 왜냐하면 뭔가 서로에게
1: 이 통화하는
0: 네 신기한 걸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1: 예. 아니 야. 진짜 뭐 가명입니다만 우리 김지훈 학생은 진짜 가정교육이나 이런 걸 얼마나 올바르게 그죠?
0: 그렇죠.
1: 네. 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렇게 받아왔으면 참 정말 당차기도 하고 예의도 바르고.
0: 네.
1: 예.
0: 야.
1: 아 멋지다 진짜 이런 만남 너무 멋지네요.
0: 그렇죠. 신순이님의 에너지. 또 어떤 감각. 젊으세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그 학생이 번호 알려달라고, 번호 주고받자고 그랬지.
1: 네. 앞으로도 아주 행복한 산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이제 시간은 8월 하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달이 열릴 때는 출발의 시점으로 잡곤 하죠. 특히 9월은 가을의 시작 같고 새 학기의 시작 같아서 그 존재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9월 1일에 모든 것이 새로 짠 하고 시작되진 않아요. 다른 모든 것들처럼 시작은 물 밑에서 땅 밑에서 미리 준비됩니다. 8월 18일 이 시간에도 새로운 많은 것들이 열리고 시작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개학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분주하셨던 댁이 많은데 이번 주 내내 2학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이어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디 건강하게 즐겁게 새 학기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학업 성취는 그 다음 문제고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진학한 대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 준비를 해야 하는데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하숙, 자취방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숙사에서 타지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있다면 부담이 줄어들 텐데 그런 학교는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월세죠. 최근 몇 달 사이에 대학가의 월세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 원룸은 공실이 많이 생겨서 집주인들도 애태우고 있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가격이 낮은 숙소를 찾아다녀서 월세 낮은 고시원, 고시텔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AI 활용 능력을 가진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만큼 사회 진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 또한 학생과 부모님에게 또 우리 사회에 큰 부담입니다. 8월 중하순은 새로운 출발이 준비되는 계절. 결실의 계절이 오기도 전에 미리 절망하지는 않게 우리 학생들을 받쳐주고 밀어주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굉장히 귀에 익숙한 노래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 마지막 승부.
1: 네.
0: 에서 흘렀던 곡이에요. 이창권의 다시 시작해.
1: 네.
0: 였습니다. 0867님. 우리 집 애들은 드디어 내일 계약입니다.
1: 세상에.
0: 그러시구나. 약 한 달간 애들 도시락을 직접 싸느라 아빠로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학교 급식의 감사함을 다시 느껴봅니다.
1: 네.
0: 모든 학부모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해방이다!
1: 그러시겠네. 네.
0: 저는 이제 시작이다. 왜냐면 그때까지 지금까지 방학에
1: 네.
0: 애들이 좀 늦잠을 자니까.
1: 그렇죠. 아침에 또 밥을 챙겨줘야 되는 아빠로서.
0: 근데 저는 이제 저만 챙겨 먹고 나오면 됐었거든요.
1: 네.
0: 아이들이 이제 늦게
1: 그렇죠.
0: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
1: 몇 시간에 맞춰서
0: 저는 이제 제가 챙겨주고 나와야 되는데.
1: 그렇죠.
0: 예. 아, 문자 주신 분은 그래도 이제 해방되셨네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0867님.
1: 정현정님. 교사인 저는 내일 개학을 준비하느라 교무실에 와 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서 올 거라 기대가 큽니다. 얘들아 내일 반갑게 만나자 그러셨어요.
0: 오늘 개학한 학교도 있고 이제 내일 개학을
1: 네.
0: 학교도 꽤 있나 보네요.
1: 네.
0: 또 1학기의 새로운 개학과 2학기 개학은 좀 느낌이 다르죠.
1: 그렇죠. 다르죠.
0: 예. 네.
1: 그래도 반년 동안 익숙해졌으니까.
0: 네. 훨씬 반갑게.
1: 그렇죠.
0: 방학 내내 물론 좋았지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또 기분 좋거든요.
1: 네.
0: 이제 친해졌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656님 여긴 동해입니다. 개학한 고등학생 둥이들 학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이름난 동해의 북평 5일장에 들렀습니다. 땡볕인데도 한참 장을 펼쳐놓으며 모두들 분주하시더군요. 저는 복숭아, 사과, 고등어, 가자미, 오징어를 사서 부자가 된 기분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마트보다 훨씬 싼 값에 사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죠. 생고등어 5마리에 10,000원. 오징어 4마리가 15,000원. 정말 싸죠? 무덥지만 전통시장도 많이 애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1: 아, 전통시장 좋죠.
0: 네네.
1: 그럼요. 땡볕 아래 장을 펼쳐놓으셔서 그렇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땡볕 맞기보다는 시원한 마트에 들어가서 뭐 좀 한가치게 시원하게 장 보고 싶어 하시지만
0: 예.
1: 어째도 이 전통 재래장, 재래장터는 못 따라가요. 네.
0: 그러게 물가를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생고등어 5마리 10,000원.
1: 이건 뭐 엄청 싼 거죠.
0: 오징어 네 마리가 15,000원이면 진짜 좀 저렴해 보이는데.
1: 네, 그렇습니다. 네네.
0: 아주 좋은 물건으로 잘 사셨겠죠, 생물로.
1: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 같으셨죠.
0: 네, 네. 아유, 참 좋습니다.
1: 자, 이번에는 성함이
0: 네
1: 박천원.
0: 오, 그러시네요.
1: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0: 얼마 전 40도에 육박하던 날씨가 계속되던 때 잠시라도 더위를 잊어버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이 10년의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같으면 불과 며칠이면 돌아갈 집을 무려 10년에 걸쳐 온갖 고난을 겪으며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자니 문득 저의 젊은 시절 어느 날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고향에서부터 서울 누나 집까지 어머니가 주신 간장 한 마리를 나르던 기억이 나서 몇 자 적어봅니다.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저는 서울로 취직을 했고 경기도 능곡에서 살던 결혼해 살던 누나 집에서 통근하던 때였어요. 1980년대 중반 능곡 누나 집은 완전히 시골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휴가차 목포 어머니께 내려갔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집에서 직접 메주를 쑤어 달인 간장 한 마리를 싸주셨어요. 목포 터미널까지는 어머니가 직접 가져다 주시고 고속버스에 실어주기까지 하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저에게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속버스로 서울까지 5시간 30분이 걸리던 시절 서울 터미널에 도착해 버스 짐칸에서 간장통을 내렸습니다. 하얀 플라스틱으로 된 커다란 한 말짜리 막걸리통에 시꺼먼 조선간장이 들어있었는데 내릴 때부터 예사롭지 않은 무게였습니다. 이게 간이 배면 엄청 무거워요. 김장김치도 그렇고 간을 머금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요. 보통 물하고 다르죠. 경기도 능곡 누나 집까지 가려면 그 무거운 걸 들고 터미널 밖으로 나가서 당시엔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을 때라 지하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비로소 버스 정류장이 나왔죠. 그것뿐일까요? 능곡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 수색에서 능곡역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야 했고 능곡역에 내려서도 15분쯤 더 걸어가야 누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간장 한 마리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 진짜 무거운가 보네.
0: 어찌어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차라리 막걸리면 다 마셔버리기라도 할 텐데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것이니 길에 버릴 수도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돈이 얼마가 들든 택시라도 타버렸을 것 같은데 그때는 돈이 너무 아까워 감히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그 간장통을 들었다 놨다 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누나 집까지 무사히 배달을 마쳤는데요. 그 많은 간장을 누나는 다 어찌 했는지 지금도 궁금하고 어머니께서는 그 많은 간장을 왜 싸주셨는지도 궁금하지만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여쭤볼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간장뿐인가요? 돌아보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짐꾼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어머니는 진도라는 섬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목포에 일자리를 구하셔서 저와 형을 데리고 살던 때였어요. 아버지는 토요일만 되면 여지없이 어머니 일 좀 돕고 오라며 저를 시골로 보내셨습니다. 그래봤자 일요일 오전 정도나 도울 수 있었고 저녁엔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했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고구마며 쌀을 잔뜩 싸주셨어요. 저는 그걸 이고 지고 목포 유달산 산등성이 아래에 있던 집까지 날라야 했죠. 어느 날은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습니다. 보통 2시간 반이면 진도에서 목포까지 도착할 배가 4시간도 넘게 걸려 일요일 한밤중에야 목포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날따라 마중 나오기로 한 형마저 나와 있지 않더군요. 혼자서 비닐 포대자루에 가득 든 고구마며 쌀자루를 이고 지고 목포 자취방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짐꾼으로 잔뼈가 굵은 저였지만 그 여름날 누나 집까지 날랐던 한 말짜리 간장의 무게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0: 진짜 무거우셨나 봐요.
1: 네.
0: 와.
1: 영화 오디세이의 주인공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또 다른 숙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것마저 지혜롭게 잘 해결하며 해피엔딩으로 한편의 영웅 이야기를 마무리 짓죠. 저 역시 어떻게든 집으로 잘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저도 영화 속 주인공처럼 영웅이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살면서 어지간한 어려움은 잘 이겨내며 살아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무거운 간장 한 마리를 나르게 했던 어머니는 자식 인생에 큰 밑그림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려고 말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내고 자기 인생의 멋진 영웅이 되길 바라셨던 걸까요? 어머니, 그래도 간장 한 마리는 정말 너무하셨습니다. 이상, 택배도 무엇도 없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의 먹거리를 이고지고 도시로 나아가던 가난한 섬 소년의 성장기였습니다. 물론 그 소년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요.
0: 야, 아니 결국에 모든 이야기의 끝은 그 간장 한 마리 너무 무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1: 한 말. 근데 0775님이
0: 네.
1: 이 하얀색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0: 네네 기억나요.
1: 네 네모 반듯한 거 이런 거.
0: 네.
1: 그게 무게가 20kg이래요.
0: 오.
1: 대단하시네요. 그러셨어.
0: 야, 그거를 그 터미널에서 목포에서 서울로. 야, 이고지고 가셨으니 아유 무거우실만 하죠.
1: 네, 네, 진짜.
0: 네.
1: 차라리 막걸리면 다 마셔버릴 텐데.
0: 이건 간장이라.
1: 간장통을 들었다 놨다 실었다 내렸다 하여튼 반복하며 누나 집까지 무사히 배달을 마친
0: 네.
1: 그 간장통.
0: 야,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때 생각하시면 그렇게 무거우셨던 게 아, 잊혀지지가 않으신가 봐요. 아, 신기부님도 한 말, 아유 무겁죠. 특히 간장이 출렁출렁거려서 더 무겁게 느껴졌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하.
1: 출렁거리니까. 네.
0: 그렇지. 그냥 뭐 그게 온전히 가만히 고정돼 있는 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하니까 균형 잡기도 쉽지 않고.
1: 문경춘님, 어쩜 그리 긍정적이신지, 긍정 오디세이요. 인정.
0: 그러니까, 영화 오디세이를 보시고 이렇게.
1: 보셨어요?
0: 아, 저 봤습니다.
1: 네, 벌써 보셨구나.
0: 험난해요. 험난합니다.
1: 영웅이 되는 길은.
0: 예. 백경선님께서는요, 와우, 저도 영화 오디세이 어제 봤어요. 박천호님도 맷데이먼처럼 멋지십니다. 영웅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하셨습니다.
1: 아유, 정말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만 해도. 진짜 뭐가 있어 그때. 아무것도 없지. 사람이 고향에서 어쨌든 쌀이며 고구마며 간장이며 죄 실어 날라야
0: 네.
1: 도시에서 먹고 산다고 굳게 믿으셨으니까. 돈보다야 뭐 시골집에 있으니 갖고
0: 예.
1: 가야죠.
0: 야, 직접 재배하신 것도.
1: 도시에서 돈 주고 사느니 집에 이 많은 걸 그냥 갖다 날라 먹어라. 이거잖아요.
0: 근데 거기에 늘 짐꾼은 필요했으니까. 요즘에야 진짜 차로 뭐 승용차로 뭐 이렇게
1: 네,
0: 왔다 갔다 하면 된다지만.
1: 뭐 택배로도 가능하지만.
0: 네, 이거를 지이고.
1: 아, 김장철에
0: 아우.
1: 택배 기사님들 보내주는 사연 봐요. 김치가 간을 먹어서
0: 네.
1: 김장 김치가 그렇게 무겁대잖아요.
0: 그냥
1: 그렇게 무겁대.
0: 간장하고는 또 조금 더 차이가
1: 나겠고. 그냥 배추하고
0: 아.
1: 김치하고는 또 다르고.
0: 아우 그러겠죠.
1: 네.
0: 6892님이 말씀 주시네요. 진짜 소금이 녹아 있어서 더 무거워요.
1: 그럼요. 그럼요.
0: 알겠습니다. 어린 시절 정말 짐꾼으로의 활약이 대단하셨던 우리 박철원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영웅이십니다.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0: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9: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1: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1: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1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2: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첫 번째 그 남편의 주사 얘기 적어주신 당당이님과 당당이님께는 해피라이프가 가고요. 신순이님과 박천원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어요.
11: 네, 1020님이요. 첫 사연으로 나온 주사왕 남편. 저랑 완전 판박이네요. 여보 미안해요. 45년을 같이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우리 1020님의 아내분이 보낸 사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휴 이거 내 얘기랑 너무 판박인데 내 아내가 보낸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2: 예. 와 마지막 박천원님 사연 듣고 2036님이
11: 네.
12: 소금의 비중은 2.165 소금인 녹음물 간장이니 최소 물보다 1.3배의 무게 즉 26kg 무게가 예상됩니다. 그러셨어.
11: 이야.
12: 이분은 과학 천재시네.
11: 그러니까요.

0: 그쪽은 계산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20kg가 아니야. 그보다 6kg가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 네, 더 나간다 이거죠. 와. 네. 네.
0: 3945님. 아, 저도 초등학교 때 작은 어머님이 김치를 플라스틱 통 큰 거에 담아서 저랑 버스에 같이 태워주셨어요. 집에 와서 오빠랑 그거 내리고 어떻게 집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유유유.
1: 아이고, 그러셨구나.
0: 초등학교 때.
1: 아유, 플라스틱 통 큰 거면 이것도 제법
0: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1: 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어린애들이 그렇게 끙끙대면 버스에 이제 또 다른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또 챙겨주던 시대잖아요. 그때만 해도.
0: 예, 예.
1: 아이고, 무겁겄다 하면서.
0: 맞아. 아이고, 참, 진짜. 그때 심부름 우리 많이 했죠?
1: 많이 했죠.
0: 예, 예. 어렸을 때 뭐 아버지 막걸리 심부름부터.
1: 네.
0: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1: 네.
0: 동네 슈퍼마켓은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지 뭐.
1: 아, 슈퍼마켓 예. 세대구나.
0: 엄마 따라서 진짜 저 뭐야 시장 가가지고.
1: 네, 시장 가서 이제 뭐 얻어먹을 네. 게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0: 그쵸. 그래도 그쪽 진꾼 역할은 해야 되니까.
1: 아, 그러셨구나.
0: 그렇게 많이 했죠. 우리 강하게 컸어.
1: 아.
0: 자, 오늘 연휴 끝나고 또 계약도 해서 아침 출근길 차 막히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네, 1780님 자유로에서 행주대교 갈 거라 88도로 들어섰는데. 길이 엄청 밀리네요.
0: 88도로가 어디예요?
1: 올림픽대로예요.
0: 올림픽대로죠.
1: 네. 네. 88도로.
0: 88 올림픽 어를 가가지고 네. 한 거니까.
1: 네.
0: 맞아요. 올림픽대로 88대로 88도로. 강변북로는 그냥 강변북로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건 다른 이름 없죠?
1: 네.
0: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크. 9252님이 애구고 저는 출근하려니까 차 시동이 안 걸려서 아침부터 서비스 불러서 시동 걸고 출근합니다. 늦어서 여성시대 충분히 들을 수 있네요.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또 느끼며 여성시대 사연 들으니 마음이 좀 풀립니다.
1: 네, 방금 소개된 분들께는 당 충전하시라고 라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맞아요. 어차피 좀 늦을 거 서비스 네. 제대로 받고
1: 네.
0: 여성시대 들으면서 마음 편히 가시는 게 최고죠. 자, 뉴스까지 듣고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한 8월 중하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상주, 문경 등 북서 내륙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북부 전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는 목요일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 비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에 내린 비에도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커 가뭄 해소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경북에서는 안동과 예천 등 10개 시군이 가뭄 주의, 영천과 경산 등 4개 시군이 경계 단계며 안동댐과 이마댐의 저수율도 각각 39.6%와 41.8%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2.9%로 평년 65.4%를 크게 밑도는 가운데 짧은 시간 집중되는 비는 실제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 증가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의성군 단밀면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벌에 쏘였습니다. 이 남성은 의식 저하와 쇼크 증상이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접수 뒤 30여 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중상이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원랜드를 사칭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국내 총책인 러시아계 외국인을 비롯해 일당 58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일당은 사이버 도박이 합법인 국가의 라이센스를 등록한 다국어 국제 도박 사이트로 국내에서는 강원랜드의 로고를 도용하고 유명 스포츠 선수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회원 4만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내국인 도박 자금은 약 780억 원 규모로 경찰은 이 중 15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북에서 네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인 예천군 공공산후조리원이 오늘 개소해 운영을 시작합니다. 예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장애인 산모실을 포함해 모두 12개 산모실, 신생아실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천 권병원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예천 군민뿐 아니라 예천 이외 지역의 도민도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2주에 180만 원으로 민간 조리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신윤아였습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지난달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흘 넘게 불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소방관이 동원됐는데요. 현장이 열악한 탓에 길바닥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본 주변 상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한 카페 점주는 자신의 매장을 휴식처로 제공했고 제조업체 대표는 선결제로 음료를 지원했는데요.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려면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를 보여줍니다.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 일중 씨는 차돌급 타서 뭐 하셨을까?
2: 진짜 말씀드려도 되나?
1: 네.
2: 자동차 할부금 냈어요. 오늘 음성 편지는 저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을 하는데 평소에는 적당히 바쁜데 학생들 방학 기간에는 정말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방학 한 달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잔심부름을 해줄 알바생을 뽑았는데 여러 명 면접을 본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린 학생이라 걱정을 조금 했는데 어찌나 성실하고 인사성도 밝고 예의도 바른지 요즘 이런 아이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10일이 월급날이라 그 전달에 일한 급여를 받는데 사장님이 그 친구 일한 급여는 통장에 넣어주시고 일 끝난 후에 따로 현금을 챙겨주시면서 통장으로 준 돈은 네가 힘들게 일해서 번 첫 월급이니까 네가 사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다 쓰고 이 돈은 부모님께 첫 월급 받은 기념으로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라면서 주시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알바 친구가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인데 그동안 더운 주방에서 정말 고생 많았고 그 성실한 모습이면 어딜 가나 환영받고 사랑받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계약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

0: 네, 강연아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옥상 달빛의 노래였습니다. 아니 정말 그 성실한 알바생도 참 기특하고요.
1: 그렇죠? 네네.
0: 네. 근데 그 성실함을 또 알아봐 주시는 사장님도.
1: 그러게.
0: 아, 멋진 분이시네. 김송림님이 네. 네, 사장님 알바생 생각하시는 마음이 간장통보다 무겁네요.
1: 26kg 받았다. 앞에 사연 그 간장통 너무 무거웠을 그 사연 때문에.
0: 야, 오늘 이야기도 다 돌고 돌아 네. 마지막은 간장통이다.
1: 그래요. 야 그래도 한 달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와 잔심부름을 한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성실함을 네. 어쩌면 이렇게 알아봐 주셨을까. 너무 고마워요 사장님.
0: 월급은 월급 그대로 주시고 야 그래도 너의 첫 아르바이트 월급이니 부모님과도 맛있는 거
1: 아, 그래.
0: 사드려라.
1: 네. 또 이런 분만 따라주시고. 계시면 사회 초년생들이 얼마나 참 덜 상처받고
0: 그러게요.
1: 괜찮을까요?
0: 네.
1: 김미주님 저희 아이도 알바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 배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오, 그러시구나. 네. 또 알바생 아이를 둔 우리 김미주님 마음이 또 네, 특별하시겠어요. 그렇죠.
1: 그렇죠? 네.
0: 아, 우리 아이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사장님도 잘 만나고 알바생도 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나의 첫 알바, 직장, 사회생활 중에 만났던 최악의 인간과 최고의 인간, 고마웠던 순간이나 아찔했던 실수도 좋습니다. 열린 사소함 참여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으로 남겨주시면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1: 오늘 음성 남겨주신 강연아님께는 바삭바삭 통닭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시고요. 잠시 후 3, 4부에서는 타이완 전문가 카이랑 노혜랑님과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할 거니까요. 타이완의 매력에 풍덩 빠지고 싶으신 분들 미니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미니를 켜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요. 해서 3026님이 어머 두 분 DJ님 옷 색깔이 하늘하늘하네요.
1: 그렇죠. 네.
0: 저도 오늘 하늘하늘 색 입었어요. 마음이라도 시원하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희은 누님은 진짜 파란
1: 네.
0: 예, 셔츠를 입으셨고
1: 네.
0: 저는 거보다 조금 연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자, 여성시대 3, 4부는 음주엔 팀앱 대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데이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유니베라, NH농협손해보험, 안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처리기 휴렉, 모빌코리아 윤활유,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유성물산교역, 노무법인 폐화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0: 판매 윤리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요즘은 여행을 넘어서 한 도시에 지그시 머물며 살아보기 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낯선 나라에서 진짜 이웃이자 친구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셨겠죠?
7: 네,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듯 낯선 나라 타이완,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학생으로 그곳에 갔다가 야 20년 넘게 살면서 지금은 언론인이자 방송인으로 거의 민간 외교관처럼 활약하고 계신 분인데요. 타이완에서는 카이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대구 오빠 방송인 노혜랑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8: 반갑습니다. 타이완 방송이자 한중 MC 그리고 최근에 작가로 첫 발을 내딛게 된 대한남아 대한총연 노혜랑입니다. 반갑습니다.
6: 아, 반갑습니다. 와, 톤이 확 달라지시네.
7: 역시
6: 네.
7: 방송인이자 진행자시네요.
6: 그러네.
8: 제가
6: 네.
8: 라디오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예. 또 이제 대만에서 저 팟캐스트도 한번 해봐가지고.
7: 아, 네.
8: 이런 느낌을 제가 조금 많이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7: 아, 이미 네. 전문, 예, 방송인이시니까. 그러시군요. 아,
8: 대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선배님들. 네. 네.
7: 예. 노혜랑님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 이제 본명이시고.
8: 그렇습니다.
7: 예, 대만에서 이제 카이랑으로 활동하시는.
8: 예, 제 한자 이름이 대만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7: 예.
8: 그 카이랑 뜻이 이제 명랑하다, 아주 해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6: 그래요?
7: 명랑 해피.
8: 그래서 제 성격과 좀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활동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7: 아, 딱 떨어지네요, 진짜. 에너지도 아주 카이랑 하신대요.
8: 감사합니다.
7: 예.
6: 아 그렇구나. 에너지가 네. 카이랑 좋아요.
7: 네네.
6: 자, 그럼 지금 대만에 살고 계시는 거죠?
8: 그렇습니다. 지금 20년 남짓 네.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죠.
7: 그럼 네. 우리 여성시대를 위해서 잠깐 좀 넘어오신 건가요?
8: 그렇습니다. 아,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프로 아닙니까? 예. 여성시대.
7: 와.
8: 이 프로 위해서 제가 어제 예. 네,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7: 네네. 네.
8: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제가 20년 넘게 대만에 살고 있지만 정말 제 머릿속에 MBC 하면 떠오르는 시그널 세 가지가 있습니다.
7: 뭐죠? 첫 번째는
8: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7: 맞아.
8: 그거 너무 좋고.
7: 잠깐만 시그널. 네. 두 번째는요?
8: 주말의 명화.
7: 주말.
8: 빰빰빰빰빰빰빰 이거 정말
6: 흔적수가 나타났다.
7: 빰빰빰빰빰빰빰
8: 어 그거
7: 빰빰빰 이거는
8: 그거는 K본부입니다.
6: 야 흔적수가 나타났다.
8: 큰일 났다. 어떡합니까? 세 번째 정말 제 마음 속에 늘 간직하고 있는
7: 네
8: 라라랄랄랄랄랄라.
7: 에너지가 카이네요. 에너지가 카이네요.
8: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7: 한 걸음에 달려오신
8: 여성시대.
6: 우리의 여름 올해 참 혹독했습니다. 맞아. 지독했는데 어때요? 대만도 덥기로 유명하지만 우리가 더 더울까요?
8: 와, 그렇게 대만이 원래 아열대 지역이어가지고
6: 그렇죠. 네.
8: 뭐 원래 아열대니까 덥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매년 덥구나 하는데 올해는 한국이 무슨 열돔 현상?
7: 맞아요. 예, 예.
8: 더 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6: 네네.
7: 예. 타이완은 그러니까 보통 한 평균 기온 어느 정도 됐었어요 여름에?
8: 여름에 정말 더

0: 저도 33도, 34도
1: 시원하네.
0: 정도. 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 시원하네.
2: 습하잖아.
0: 습해요, 맞아요. 습도 예. 때문에 습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높게 느껴지고.
1: 습도는 우리도 뭐, 습도 하면 우리도 막.
2: 맞아요. 올해 만만치 않았죠, 올해 만만치.
1: 우리는 습하고 40도인데요.
0: 아,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지지난주인가? 한국에서 오셨는데. 예. 대만이 더 시원하다고.
2: 아, 그래요?
0: 대만 왜 이렇게 시원해요? 이러시더라고요.
1: 그랬었었더랬죠.
0: 아, 이게 기후가 자꾸 바뀌고 예. 있어요.
1: 네네. 네.
2: 자, 뭐, 20년 살면 현지인이죠.
1: 그런데 진짜.
2: 그런 점에서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대만의 아름다운 곳 또 대만의 맛 제대로 오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네. 대만 하면 원래 먹거리 여행으로도 많이들 다녀오는 곳인데
0: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야시장.
1: 야시장 네. 맞아요. 야시장.
0: 대만 네. 전체 야시장이 300군데가 있대요.
1: 어머.
0: 네 그리고 타이베이를 많이 가시는데 거기만 예. 해도 18군데. 여기서 하루에 두세 군데를 가더라도 다 못 가세요.
1: 진짜 네, 그러겠어요.
2: 그렇죠.
0: 그래서 야시장마다 파는 게 다 다르긴 한데 또 그 외에도 뭐 우육면이라든지 뭐 이제 딤섬 소룡포라든지 그다음에 또 호거
2: 종류, 다 알죠.
0: 종류 엄청 많아요. 네. 아랑호거도 있고 뭐 뭐를 더 또 혼합을 해가지고 만든 호거 등등도 있는데
1: 예.
0: 이런 것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1: 네.
0: 저는 일단 대만에 가셨다, 타이완에 가셨다 하면 추천드리는 게 볶음 요리 가게.
1: 볶음 요리 가게를
0: 불러라. 대만 현지인들 직장인들 특히 이제 예. 퇴근을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맥주 한잔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네. 한국 분들 입맛에 착착 맞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입에 착착. 그
1: 저 양념이나 이런 저기 버무려져 있는 느낌이 약간 한국인 입맛에 맞아요.
0: 약간 뭔가 이국적이긴 한데 드셔보셨을 때 낯설지 않은 그런 음식도 많이 있고요.
1: 뭔가 짭조름하면서도 그래서 약간 매콤한 맛 좋아하니까.
0: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뭐 김하고 이렇게 김치를 들고 갔다가 다시 가방에 넣으시더라고요.
2: 아, 여기서 먹을 필요 없겠다. 네, 그렇게 되는구나.
0: 그래서 가시면 이제 그 음식뿐만 아니라 그 현지인 분들하고도 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볶음 요리 가게인데 타이베이나 뭐 가오슝 큰 도시 대도시 예.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꼭 그곳은 한 끼 정도는 한번 그 볶음 요리 가게에서 음식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그러니까 볶음 요리 가게는 찾아갔어요. 거기서 그래도 대표 메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0: 야 이게 또 묘미인데
1: 예.
0: 자 관광객이 많이 가는 가게다 그러면 사진이 있긴 해요. 자 사진이 없다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냐면
1: 네.
0: 쉬워요. 자, 주변을 둘러보세요.
1: 주변을 둘러보고.
0: 자, 옆 테이블. 저거 뭐예요? 네, 물어가지고 바로 같은 걸로 주문하셔도 좋겠고.
1: 네.
0: 저는 어떻게 주문한 적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테이블에 있는 분이 한번 맛보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2: 계속 이심이 좋아요?
0: 네, 진짜.
2: 네. 네,
0: 그래서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저 똑같은 거 주문할게요. 한 적도 있습니다.
2: 그럼 대만 똑같은 거 주세요도 중국어로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을. 판토마임?
0: 대만 분들이 이게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지 않더라도
1: 네.
0: 용감하시고 네. 또 적극적으로 영어 소통을 하시려고 해가지고
1: 그치.
0: 한국 분들이 대만 가셨을 때 언어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 그런 건 항상 우리 한국에 오신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0: 네.
1: 그분들이 띄엄띄엄해도 우리는 너무 친절하게 해줄
0: 그럼
1: 용의가 충분히 있잖아요.
0: 그럼 좋습니다.
1: 네. 그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만... 아니, 대표 메뉴 이름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외워서라도 가게.
2: 그러게.
0: 대만에 가시게 되면 볶음 요리 가게에서 꼭 드셔야 될 거.
1: 예.
0: 수련이 있습니다. 수련 볶음.
2: 아 너무 맛있어요. 아유, 수련 볶음 못 잊어요.
0: 수련 볶음.
1: 수련 그 수련
2: 줄기 가지고 볶은 거예요.
0: 맞아요. 예.
2: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0: 이게 아삭아삭 이게
2: 미나리 식감이랄까 뭐 예, 그런 약간. 식감으로 그러나 네. 미나리 향은 아니고
0: 아니요,
2: 훨씬
0: 맞아요.
2: 더 담백하면서 맛있어요.
0: 여성분들도 엄청 좋아하시죠.
2: 좋아해요.
0: 네. 약간 기름에 볶긴 했는데 열량도 낮고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네. 정말 이거 추천드립니다. 수련 볶음.
1: 네.
0: 네. 요거 괜찮고.
1: 갑자기 채식이 나와서 좀 당황했네요.
0: 아, 그런가요? 그럼 좀 해산물로 가볼까요?
1: 예, 예.
0: 파인애플하고
1: 네.
0: 이렇게 새우를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예. 볶아낸 게 있어요. 이렇게 새우는 약간 튀긴 거고
1: 예.
0: 네, 요거 이제 한국 분들이 가시면은 이거 단짠 이거 요거는 한국엔 없는데 해서 좋아하는 분 계시고
1: 예.
0: 그 중국어 발음으로 이제 꽁빠오 지딩 그래가지고 이제 닭고기를 이제 약간 강정인데 튀기진 않았어요. 요거를 곧 매운 고추하고 볶아서 나온 게 있는데
1: 강정인데 튀기질 않았다.
0: 네, 진짜 맛있습니다.
2: 꽁빠오 지딩.
0: 네,
1: 꽁빠오 지딩.
0: 공바지링.
2: 공심채랑 수련하고는 다르죠?
0: 또 달라요. 네. 공심채는 이제 모닝글로리라 해가지고.
2: 네.
0: 뭐, 아열대 지역 다른 나라에 가셔도 드실 수 있는데.
1: 예.
0: 대만 조리법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 오신 분들 전부 다.
1: 수련볶음.
2: 덜 익히해요.
0: 수련볶음, 또 공심채. 두 가지. 야채 종류.
2: 수련은 뭐라 그래요? 중국어로.
0: 수련.
2: 대만 말로?
0: 발음 좀 비슷해요. 쉐이렌.
1: 쉐이렌.
0: 쉐이렌.
2: 쉐이렌.
0: 쉐이렌.
1: 쉐이렌.
0: 요거는 어느 테이블을 아마 다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못하겠다? 그럼 여 테이블 보시고, 나 저거. 아, 실제입니다.
1: 물론 여행 간 거지만, 옆 사람 뭐 먹는지를 우리

0: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1: 봐야 돼요. 말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2: 예, 그럼요. 예.
1: 얻어 먹을래. 네? 오늘도 또 대만의 과자들을 챙겨 오셨어요.
2: 아, 제가 또 저희 어머니께서 늘 또 강조하시죠. 어딜 가든지 예. 빈손으로 가지 마라.
0: 아~
2: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급하게 막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네. 얼른 제가 담아왔는데 이제 요거 대표적인 거 펑리수.
0: 펑리수는 너무 네. 유명하죠.
1: 파인애플 예. 속이 들어간 네. 과자.
2: 과자. 근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0: 네, 그 종류 하나인데. 펑은 겉표지예요.
2: 맞아요. 그래서 딱 겉만 보시더라도 파인애플 그림이 좀 그려져 있는 이런 것들 네. 네. 필요한 거고 되게 많은 분들 찾아가신 네.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데 요거는 이제 뭐 토란.
1: 화면에 정식으로 보이게 좀 해주시죠.
2: 요거. 네. 요거 이제 토란이 이제 들어간 건데. 네.
0: 토란이
2: 네.
0: 들어가 있어요.
2: 네. 토란을 갈아가지고 네. 네. 만든 빵 종류입니다. 네.
0: 삼겹살처럼 생겼는데.
2: 요거 저 개인적으로 저의 최애. 진짜 맛있어요.
0: 그래요?
2: 태양병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거 이제 약간 좀 우유 맛도 나고, 약간 달달한, 네, 그런 과자인데, 네. 요것도 좀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네. 네, 그런 과자 같습니다.
1: 네.
0: 그 과자, 이게 타로.
1: 타로
2: 맞아요.
1: 그러니까
2: 타로 맞아요.
1: 우리 토란과죠.
2: 네, 토란과예요. 네.
0: 타로가 토란이에요.
2: 타로. 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1: 네.
0: 저기 버블티에 많이 들어간 타로가 그러면 토란.
2: 아, 버블티는 그 타피오카라 그래가지고
1: 달라요.
2: 네, 그건 조금 다릅니다. 네.
0: 아, 예, 예. 거기서 쓰는 타로는 또 다른 얘기예요.
2: 네, 오늘 김일중 안에서 많은 거 배우시네요. 아까 토요명화 아까 시그널부터 하시지 않나 지금. 네. 제가 많은 걸 지금 읽어드리고 있어요.
0: 헷갈려. 그러니까 타로 밀크티의 타로는
1: 타피오카 밀크티.
0: 그건 타피오카고.
2: 타피오카. 네.
1: 그 동그란 예. 새까만
2: 예.
0: 근데 여기 까만 진주 같은 거는 토란이고.
2: 토란인 거고.
0: 네.
1: 그래서 토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이걸 좀 삼가셔야 됩니다.
2: 아, 그런 분도 계시네요.
1: 네, 그렇죠.
2: 아,
1: 네. 있어요.
2: 토란. 네, 요런 다과들 진짜 가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야, 종류가 이렇게 많아?
1: 네. 근데 느끼하지가 않아서 좋아요. 담백한 맛이 있어.
0: 그래요?
1: 왜냐하면 내가 보면 바닷가에 습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체로 오후 한 3, 4시 사이에 차를 잡수면서 달달구리를 드시더라고. 네. 그게 일종의 에너지를 업 시키는 것 같아요. 좀
2: 맞습니다.
1: 습하고 더운.
0: 티타임이 네. 좀 있어요, 대만도.
2: 직장인들,
1: 있어요, 있어요.
2: 네, 직장인들 분들이 한 3시 반, 4시 정도 되면은 뭐 어디론가 가요. 잠깐.
1: 예. 아,
2: 뭘 들고 와.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차도 있고, 뭐 간단한 다과도 있고, 그래서 한 10분, 15분 이렇게 드시다가 수다도 떨고 하다가 또 일하러 가시고. 약간 오후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뭐
1: 업시킨.
2: 만들어내는. 맞아요. 그런
1: 그래요.
0: 거. 그래요. 저희도 잠깐 티타임 겸 네. 사오신 이거.
2: 타로 좋습니다.
0: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2: 좋습니다.
0: 자, 에너지가 카이랑 카이랑 아주 밝고 긍정적인 남자 방송인 노혜랑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여성시대를 위해 날아오셨거든요. 당당히 여러분 대만에 관해서 궁금한 점 또는 대만에 다녀왔던 경험담 문자 미니로 알려주세요.
1: 보내주실 곳 아시죠? 문자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다운받으시면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오늘 망고 주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은 광고 들으시고 저는 요걸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아, 광고가 조금 더 길었으면, 아유.
1: 다 드신 거예요? 덜 드셨는데, 어떡해. 예.
0: 아, 다 먹었습니다. 아유, 맛있네요. 자, 여성시대 화요일 아침. 대만에서 날아온 남자, 대만에서 방송하는 한국인, 카이랑, 노혜랑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래 고향은 대구시라고요?
1: 대구죠, 네.
0: 예. 근데 어떻게 또 대만에서 이렇게 20년 넘게 살게 되신 거예요?
1: 아, 제가 대만 가기 전부터 대만의 매력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1: 제가 어릴 학창시절 때 즐겨봤던 게 K본부의 판관 포청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0: 아하. 네.
1: 가이펑요, 바오칭텐, 뭐 이런 주제가인데. 네. 그거를 제가 한국어로 써가지고 막 외우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 뒤로는 저기 IMBC에서 그때 방송했었던 그 꽃보다 남자, 대만 편이 있었어요.
0: 네,
1: 대만에서
0: 네, 네.
1: 그 기억나세요?
0: 맞아요. 그게 네. 원래 그쪽이 원작 아닌가요?
1: 맞아요. 대만이 그거. 원작인데 MBC에서 방송을 하면서 네. 엄청 히트를 쳤거든요. 네, 그래서 아 대만이 어떤 곳인가 늘 궁금해하고 있다가 이제 유학을 결심해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와 대만 분들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입에 맞고
2: 오.
1: 사회도 저기 되게 안정적이에요. 치안도 좋고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의료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네, 의료 보험도 되게 잘 돼 있고
0: 오.
1: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의료보험 이렇게 정말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 그거 내면 뭐 네. 스케일링부터 해가지고 뭐 건강검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가능해요.
0: 그런 좋은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1: 네.
2: 그러네.
1: 비슷해요. 깜짝 놀랐어요. 네.
2: 그래도 뭐 이런저런 그 사회적인 게 괜찮다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빠진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여기 머물러야겠다.
1: 일단 아무래도 제가 대만을 가게 된 목표가 네 일단은
2: 언어.
1: 공부. 네. 공부와 언어 쪽이었는데 제가 네. 사실 중문과는 아니에요. 중문과는 네. 아닌데 언론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대만이 이렇게 보니까 뭐 그때 뭐 위성 채널이라든지 뭐 유선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배우겠다. 그다음에 간 김에 중국어도 좀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을 했던 게 바로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아니 진짜 그 대만에서 특히 그 해외에서 살려면 현지 언어
2: 그렇죠.
0: 중국어를 이제 열심히 맞아. 배우셔야 했어요.
2: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1: 아 그렇습니다. 이 언어 진짜 이게 제가 처음 가서 이제 이열산 정도는 했거든요. 뭐 니하오 뭐 이런 걸 제가 예, 예. 하고 갔는데
0: 안 배운 저도 하죠.
2: 그렇죠. 그럼 우리 다 해요.
0: 이열산 쓰는 뭐 풀노래에도 맨날 나오는데 뭐
1: 진짜 거의 매일 울었어요. 와 이거를 해도 늘지도 않고 느는 것 같은데 또 자꾸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와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0: 예.
1: 주변 분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중국어 공부에 좀 집중하고 있었는데 제일 큰 계기가 된 거는 제가 가서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0: 아니 중국어 배우러 가셨어요?
2: 중국어도 가시면. 못하면서 자,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1: 이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대만 친구들 앉혀놓고
0: 예.
1: 자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줄게 들어봐라 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이제 몇 날 며칠 준비한 거를
0: 예.
1: 이제 거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2: 네.
1: 그거를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서 중국어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도 조금
2: 그렇겠네.
1: 네, 그래서 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한국어도 알리고 중국어 실력도 키우고
2: 네, 한국어 과외 공부 선생님이 되신 거네.
1: 네, 처음에는 거의 무료로 했죠.
2: 무료.
1: 네, 무료로. 중국어 잘 안 되니까.
2: 네. 그래.
0: 그러다가 그들 앞에서 어쨌든 발표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는 중국어를 저절로 익히게 되신 거군요.
1: 네,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었어.
0: 아.
1: 지금 저 이제 학창시절 진짜 다 잊어버렸을 거. 한국어가 너무너무 과학적이에요.
0: 예, 예.
1: 정말
2: 그래요.
1: 네.
2: 그래서
1: 감탄을 합니다.
2: 네. 어떤 차별이나 뭐 이런 거는 당하지 않았어요? 한국인에 대한 어떤 편견도 있을 수 있고
0: 또
2: 뭐, 사람에 따라서
0: 이방인이니까 어쨌든 또 그들 입장에서는
1: 그렇죠. 그 대만 분들도 보면은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자부심
0: 예.
1: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 과정에서 이제 아 요즘 한국 그 K드라마 K팝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시기 질투하는 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 아~
1: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아 요즘 대만 드라마 뭐 재미있더라 뭐 대만 영화 뭐 봤는데 정말 좋았어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쪽에서 나도

0: 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비정상회담이나 미녀들의 수다처럼 네. 유명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 10년째 이제 한국 대표 패널로 출연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와,
2: 근데 아. 방송에 데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무슨 연결이 혼자서 지원을 하셨을까 아니면 그쪽에서 제안을 하셨을까 그건 정말 근거가 없잖아요.
1: 네,
2: 솔직히
1: 그 WTO 자매회 방송은 저도 이제 대만에 살면서 즐겨봤던 프로그램인데
0: 네.
1: 보면서 이제 아 내가 한번 나가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이제 벼르고 있었는데 막상 용기가 안 났던 거죠.
0: 네,
1: 근데
0: 네.
1: 거기 출연자 한 분께서 어, 너 한번 나가봐. 너 정도의 성격이고 뭐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원서를 냈죠. 냈는데 바로 된 게 아니고 한 6개월 뒤에 제가 잊어버릴 쯤에서 PD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 저기 모 방송국에 누군데 저기 한번 나올 수 있어 그랬는데 제가 저는 그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0: 어.
1: 아, 저 잊어버렸어요.
0: 처음엔 의심되죠 당연히.
1: 갑자기 방송국에 나오라니. 그래서 어 제가 연락을 드렸었던 건가. 그러니까 왜 그때 이력서 보냈잖아요.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해서 갔는데 설날 특집. 그래서 한국의 설날 문화도 소개하고 했던 게 첫 방송이었는데 아. 그 이후로 인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방송 출연하고 있는
0: 거죠. 워낙에 이렇게 입담이 좋으시니까.
2: 그렇지.
0: 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 지금 이제 한 30, 40분 네. 지났잖아요. 네. 아 우리 한국 배우죠. 오정세 씨랑 좀 느낌이 있으셔요.
1: 아, 오정세 씨도 있고요.
0: 예, 예. 네, 들어보셨죠?
1: 뭐, 네. 저, 뭐, 많습니다. 네. 뭐, 예. 저희 과 많아요. 네.
0: 어,
1: 제, 제 얼굴에 뭐. 예. 네, 뭐, 몇몇 연예인분들.
0: 아니, 굉장히 네, 잘생기셨어요.
1: 아, 진짜. 네. 아, 이거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 되게 궁금하시겠네요.
2: 오만석. 그러니까.
1: 오만석. 아, 오만석. 아, 오만석이 있습니다. 네.
0: 약간 오만석. 쌍꺼풀이 또 있으시니까. 네. 오만석 느낌도 있으시고.
2: 네. 김남길.
1: 어, 김남길 있습니다. 네. 저희 과가 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본인이 들어본 배우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저 영국 배우도 있습니다.
0: 영국
1: 그,
0: 배우?
1: 예, 네, 영국의 그 누굽니까? 저기, 저.
0: 찰리 왕세자, 아니, 아니, 찰스 왕세자 말고.
1: 찰리, 찰스
0: 왕세자 아니에요?
1: 찰스 왕세자요. 아,
0: 지금 이제 왕 말고.
1: 예. 그, 약 0.1초 정우성 얘기도 있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2: 정우성 아니다. 그건 아니다.
0: 아니, 아니, 그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2: 그렇습니까?
1: 어, 갈수록 불리한데요?
0: 아니, 아니, 아니. 저도 뭐 현빈, 이병헌 말씀 늘 드리거든요. 찾으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1: 네, 역시 예,
0: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1: 아, 이거 진짜.
0: 예, 예.
1: 알겠습니다.
2: 당장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니까.
0: 아, 그럼요.
2: 네, 네.
0: 성대모사 같은 것도 혹시 해보셨어요? 방송인이시니까.
1: 성대모사 제가 최근에 하는 분 한 분 있는데, 예. 어, 뭐, 성별에 달라가지고 조금 오, 다를지 모르겠는데.
0: 다른 성별의 누구, 어떤 분?
1: 안녕하세요. 저예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2: 아니다.
1: 아니다.
0: 진짜 기세는 좋으시다.
2: 아닌 건 아니야.
0: 기세는 좋으시다. 우리 현 누님 앞에서 이렇게.
2: 그러게.
0: 이야, 기세는 좋으시다.
2: 기세는 등등하다.
1: 이거 저 기세인데, 아, 예. 이제 오늘 안 되겠습니다. 저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다시 타이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원래도 끊어놓으셨잖아요. 원래도 돌아가셔야 되니까.
2: 그러게. 네.
1: 그걸 맞아요.
0: 근데 대만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1: 네.
0: 뭐 이제 한국을 뭐 비하한다거나 혹은 가짜 뉴스를 말하는 패널이 있으면 우리 카이랑 씨가 특유의 재치나 입담을 통해서 아주 팩트로 참교육을 해주셔가지고 시원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1: 네, 어, 네. 사실 그런 내용들은 대본에 있는 건 아니에요.
0: 오, 네.
1: 대본은
0: 네.
1: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이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 나온 패널들도 사실은 제 다 아는 분들이야 친구고
0: 네, 네.
1: 사석에서 커피도 한잔 하고 이제 네.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예능이다 보니까
0: 네.
1: 조금 이제
0: 그렇죠.
1: 자극을 좀 주려는 그런 의도인데 제가 또 대안의 남아로서
0: 예.
1: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어차피 편집 될 것 같다. 편집 하려면 편집하세요라는 어떤 그런 각오로 몇 마디 했던 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2: 돼요.
1: 네 그렇게 된 건데
0: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
1: 네.
0: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일본 분 패널이 거기 같이 출연하시는 출연자가
1: 그렇습니다.
0: 한국인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1: 네.
0: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노혜랑 씨가 바로 아유 어떤 나라의 정부는 아직까지 사과를 안고 있습니다. 사과는 당신들이 해야죠. 아. 라는 이제 멘트를 예. 하셨어요.
1: 네. 얼마 전에 또 광복절이 지났죠.
0: 예.
1: 네. 또 세상.
2: 네, 또. 그렇죠.
1: 그게 이제 그 친구도 사실은 되게 좋은 친구고 한국 네. 음식 좋아하고 케이팝 좋아하는 친구인데 또 거기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얄밉게 얘기를 해가지고
2: 네.
1: 대답을 한 것 같아요.
2: 네. 중국 패널이 사드 때는 한국인 패널들한테는 잘해주고 싶지 않았다 하니까 노혜랑 씨가 그러게 좀 이상하게 굴더라. 그래서 한국 패널들끼리 그랬다. 야 우리가 이해하자. 쟤는 다른 친구도 없으니까 포용해 주자.
0: 야, 와,
1: 요거는
2: 이런 식으로 살짝 네. 굴려서
1: 요거는 그 친구에 대한 얘기지 어떤 나라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2: 아, 그렇죠,
1: 거
2: 그렇죠.
1: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2: 네, 우리끼리 네. 그랬다.

0: 아,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쟤는 아, 친구도 없는데.
1: 왜 갑자기 약한 모습?
2: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 예능이니까.
1: 그 예능이니까. 네, 출연자들끼리 하는 얘기죠. 그죠?
2: 또 생각난 예. 거는 이제 일본 친구인데 네. 자기네 그 일본 도쿄에 있는 공항을 자랑하더라고요.
0: 하나다?
2: 네, 90년 넘었다. 정말 오. 전통 있는 공항이다. 뭐, 맞죠. 맞는 말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지어진 공항이고 예. 군용이었대요. 네. 네. 근데 네. 우리 인천공항은 평화로운 시기에 네, 지어진 세계 최대의 모범공항 아니겠습니까?
1: 어,
0: 아, 그건 맞아요.
2: 네. 네. 네.
1: 야, 이런 게 대본에 없이 정말 예, 그 현장 분위기 애드립으로 하신다니까.
0: 그렇지.
1: 아, 역시 순발력이 뛰어나시구나.
2: 요런 애드립은 사실 기본이 되는 게 어떤 감성 요런 것도 이제 필요한데 요런 예. 거는 제가 옛날에 여성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
0: 제가 너무 비빈다. 너무 김밥 말자니?
2: 진짜예요.
1: 어, 너무 정말이에요. 비빈다.
2: 정말이에요.
0: 너무 비벼.
2: 아, 정말이에요.
1: 아니 이번에 저 네. 대만에서 한국으로 오시면서 뭔가 큰 꿈을 품고 오신 것 같아요. 아, 그걸... 특히 MBC에 뭔가 좀 큰 그림 그리고 오신 거 아니에요?
2: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왜냐하면 또 며칠 전에 책이 나왔어요.
1: 아, 예. 아, 그러시네요. 네,
0: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만 하면서 대만에 대한
1: 아, 네. 거를 어, 책 속에는 그죠.
0: 이렇게 공부하듯이 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반짝거리는 재치 웃음보다는 아, 좀 진지하게 진지 모드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쓰셨어요.
1: 맞습니다.
2: 그 저기 데칼코마니 아실 겁니다.
1: 예, 이게 미술관에 왜 네. 네. 똑같이 찍어내는.
2: 맞아요. 제가 20년 정도 대만 타이완에서 살다 보니까 어 이거 뭐야 한국에도 우리 이런 거 있는데 그랬고 닮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됐는데.
0: 그렇죠.
2: 네. 한국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어? 라는 거 궁금해 하신 분도 이런 책을 읽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대만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책을 통해서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담을 많이 담았고요.
1: 예, 예.
0: 어떻게 20년 전 도착했을 때하고 비교할 때 네. 20년 후가 지난 지금 타이완에서 느끼는 우리나라의 위치.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 어 20년 전 정도면은 제가 막 갔을 때인데 그때는 네. 이제 막 이제 K-팝 정도, K-팝 드라마 정도가 막 사람들이 네. 이제 보기 시작한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K-푸드, 영화, 예능, 오. 네. 그다음에 또 뭐 뷰티 뭐 이런 제품들 다방면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시고 소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1: 예.
2: 한류 K 콘텐츠가 이제는 생활화되었다.
1: 아, 네. 네.
2: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딜 가도 뭐 저기 K-POP 노래 나오는 거 뭐 신기하지도 않아요.
0: 아, 그래요?
2: 그래 이제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믿기 힘드시겠지만 뭐 시골 지역 가면 아직까지도 예. 저기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하고 뭐 노바디 뭐 이런 옛날 노래 이제 시작해가지고 예. 네, 지금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네, 그런 곳이 바로 대만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확실히 대만에서의 이 한국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고 많이들 호감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 노회랑 님도 또 일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2: 아, 그렇습니다. 대만 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고정관념.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네 거 너무 챙기는 거 아니냐.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이런 가짜 뉴스 굉장히 많아요.
1: 네.
2: 아. 대표적인 예를 뭐 공자가 한국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무슨 소리냐. 공자는 이제 과거 이제 중국에 있는 그 학자 아니냐. 우리 다 알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찾으면 그래서 그런 가짜 어떤 그런 멘트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그래요?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한국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다. 오해하시거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1: 네, 우리 뭐 아닌 건 아니라고 맞아요. 해요. 우리는 무슨 뭐.
2: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 한때 이제 김치. 예. 이제 이거를 중국에서 파오차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중국에서 나왔네 뭐는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서 네. 이러선 안 됐다 싶어 제가 채널을 만들었어요.
1: 예. 예,
2: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김치의 어떤 발음 이런 것들을 이제 대만 분들에게 알려주고 채널을 만들었는데 망했습니다. 아, 안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좀 봐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 네 예. 제목이 카이랑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1: 카이랑 프로젝트.
2: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조금 반응이 좋으면 예. 다음 프로젝트로 이제 뭐 독도라든지.
1: 예.
2: 또 이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편견 오해가 있는 것들을 소조해서 영상을 좀 찍어 나갈 계획입니다.
1: 그럼 오늘 저 어떻게 저 개인 채널을 좀 홍보를 더 해드릴까요? 책 홍보를 더 해드릴까요?
2: 둘 다 주세요.
1: 예. 네.
2: 둘 다 주세요.
1: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2: 그렇습니다.
1: 예.
2: 욕심쟁이.
1: 알겠습니다. 네. 아, 7866님이 재작년에 딸들이랑 모녀 여행을 갔는데 스펀 폭포에서 먹은 멧돼지 소시지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 라오허제 야시장에서 먹은 후추빵도 너무 생각나고 아우 또 대만 가서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2: 네. 야 역시 야시장 나왔죠.
0: 네. 네.
2: 그리고 대만의 그 소시지. 네 맞아요. 저기 지금 스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0: 대만에 가시면 이제 천등, 그러니까 소원을 써서
1: 아, 날리는
2: 풍덩이를 풍덩처럼
0: 맞아요, 맞아요.
2: 예, 예. 예,
0: 약간 좀 열기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띄우는 게 있어요. 그 근처에 이제 저런 소시지가 많이 파는데 저도 먹어봤던 소시지 중에서는 스펀에서 파는 저런 소시지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1: 네.
0: 야시장은 뭐 라오허즈의 야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야시장마다. 네, 꼭 드셔야 될 메뉴가 꼭 있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렇습니다.
2: 하긴 우리도 시장마다의 대표 그렇죠. 먹거리들이 있으니까.
1: 아, 7389님이 대만의 물가는 우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그리고 김남미님은 대만 여행 가고 싶은데 어느 계절이 좋을까요?
2: 이것이 중요하다.
1: 네.
0: 물가는 음식 물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
1: 예. 네.
0: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교통비는 엄청 싸요. 교통비 굉장히 싸기 때문에 뭐 시내 돌아다니시고 하는 데는 뭐 큰 부담 없으실 것 같고.
2: 택시타도 크게 부담 없어요?
0: 그렇죠. 예. 네.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 타시면은 뭐 거리도 멀지 않아 가지고 동선이 네. 뭐 네. 가깝게 다닐 수가 있는데 단점은 오롯이 이제 숙박비가 조금
1: 네.
0: 이렇게 선택권이 있긴 한데
2: 예.
0: 좋은 호텔에서 난 좀 묵고 싶다 했을 때 그 가격 비교를 해 보면은 우리보다 조금 비쌀 수가 있습니다.
1: 아하.
2: 네. 어 그래요. 숙박비는 요것만, 조금 비쌀 수 있다.
0: 네. 요것만 좀 감안하시면은 뭐 예. 대만 여행 큰 비용 들지 않고 네. 즐겁게 네.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어느 계절이 좋아요?
0: 계절은 저 개인적으로는 11월, 12월 정도.
1: 아, 연말에.
0: 연말에 조금 네. 시원하고 긴 옷 입기 시작할 때 그 날씨거든요. 그래서
1: 네.
0: 햇볕이 좀 쨍해도 돌아다닐 때 좀 피로도 좀 덜한데 단점은 열대 과일이 부족해요.
1: 없죠.
0: 없어요. 네. 아. 냉동이거나.
1: 그래서 네.
0: 네. 네.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네.
2: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대만에서 또 쭉 계시고 하니까
0: 네.
2: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금 저렴하게 우리 노혜랑 씨가
0: 네.
2: 게스트하우스라든지
1: 오.
2: 숙박 사업을 좀 우리 한국인들 대상으로
1: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0: 오, 정말 좋겠는데 그럼 우리 저 김일종 네. 아나운서께서 투자를
2: 저?
0: 네.
2: 저는 홍보를 많이 해드릴게요.
0: 아, 홍보도 합니다. 홍보 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예, 예.
1: 1049님, 대만 가서 빨간 봉투는 만지거나 접으면 안 된다는데 진짜인가요? 맞다면 왜 그러나요? 왜 하면 안 되는지.
0: 이게 이제 빨간 봉투가
2: 홍바오.
0: 무슨 뜻이냐면, 맞아요, 홍바예요.
2: 네.
0: 홍이 이제 빨간 붉은 홍자를 네. 쓰는 이제 봉투인데 좋은 일에 이제 이거를 돈을 넣어서 이제 주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뭐 세뱃돈이라든지 네. 결혼했다 그랬을 때 축의금 뭐 이런 건데 요게 이제 길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2: 아하.
0: 특히 이제 빨간 봉투에 들어있는 돈. 그래서 그걸 함부로 집어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아주 좋지 않은.
1: 아.
0: 네. 그래서 예. 만약에 길거리에서 그걸 줍게 되었다 그러면 그 봉투에 붙어 있는 어떤 혼이라든지 원래 주인이 아하. 따라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1: 아,
0: 믿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니, 우리도 옛날부터 왜 어르신들이 남의 물건 이렇게 함부로 집에 가져오면 또.
0: 어, 맞아.
2: 예.
0: 약간 그런 느낌.
2: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6203님이요. 중국어와 대만어는 다른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0: 아, 그렇군요. 그 표준어가 있긴 하거든요.
2: 네네.
0: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만에 왔을 때.
1: 네.
0: 대만 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중국 땅이든 대만이든 워낙 산이 많고 이제 면적도 넓고 사람 많아가지고.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 있습니다.
2: 네네.
0: 네.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쓴다 보신대요. 어느 지역이든. 네. 그래서.
1: 표준어와 대만, 자기네 언어.
0: 맞아요.
1: 네. 네.
0: 두 개 언어 쓴. 저는 아직까지 그 대만의 현지 언어는 잘 못 써요. 이게 학습이 안 되더라고요.
2: 네. 아, 또 그래요.
0: 발음도 어렵고 그다음에
1: 아,
0: 이게 커서 이제 배우려니까 더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건 일단 내려놓은 상태인데 그거 말고는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통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네.
1: 1523님 대만의 치안은 어떻습니까?
0: 어, 치안 좋아요. 치안 좋고 어지간한 대도시 도로변에는 CCTV가 다
2: 네, 오,
0: 잘 달려 있고
1: 네, 네.
0: 특히 경찰 아저씨분들 뭐 여성분들 계시지만 경찰분들 되게 친절해요. 친절하고 뭘 물어보고 길 물어보고 하잖아요. 어떤 경찰은 어디까지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1: 오,
0: 네, 특히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더 관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치안 되게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뭐랄까요 범죄율 이런 거 따졌을 때 뭐 인구당 경찰 수가 더 많아요. 타이베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다고 통계가
1: 네.
0: 나왔거든요.
2: 네. 네. 2133님 말씀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목소리에 김제동 씨 묻었어요.
0: 김제동 씨 대구 사람인데.
1: 네. 아, 대구 사람이죠.
0: 대구.
1: 맞아.
0: 네. 아유, 네.
1: 그러니까 억양이.
2: 거기 또 외모 갑니다. 외모. 1664님 정우성 씨의 클릭비 김상혁 씨가 조금 섞인 것
1: 김상,
2: 같아요.
1: 맞아.
2: 아, 네.
0: 맞아요. 맞아요.
2: 아, 느낌 있다.
0: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제대로 보셨네요. 정우성의 클릭비. 네, 정우성 나왔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664님, 감사합니다.
1: 네. 5545님. 일중 씨한테 한마디도 안 밀리고 말씀을 잘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2: 아니, 전문 방송인이신데요.
1: 뭐. 아, 그럼요. 네.
0: 아이고.
2: 아니, 처음엔 정말 유학생으로 떠났던 길인데,
0: 네.
2: 이제는 한국과 타이완 양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예랑.

0: 그렇지.
1: 그래요. 우리 예. 오늘 타이완이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0: 맞습니다. 왜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도 톡파원 이런 거 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0: 우리 여성시대 정말 톡파원으로 대만에서의 소식을 종종 이렇게 좀.
2: 어, 예. 언제든지. 네,
0: 전화로 연결해주세요.
2: 아, 감사합니다.
0: 너무 오시면 힘드니까.
2: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매번 오긴 힘들고. 예. 전화 늘 열려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네, 늘 열려 있습니다.
0: 저희 자. 여성시대 우리 당당히 분들께 마지막 인사.
2: 마지막 인사. 우리 저 여성시대 청취자 여러분, 여름 휴가 잘 보내셨나요? 네, 아마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고 합니다. 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서서 하는 독서 하셨으니까, 이제 앉아서 하는 여행 하실 때가 된 거.
1: 그러니까 같습니다. 대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0: 고인책을 쓱 주시네. 아, 마지막까지.
1: 좋습니다.
0: 최고.
2: 네. 그러니까 타이완. 네. 마지막 늦여름 마무리 해줄 때 좋은 벗이 되시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1: 참 먼 길 고맙습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0: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 네.
1: 수고하셨어요.
0: 자, 지금까지 타이완에서 카이랑으로 활동하고 계신 방송인 노혜랑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후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5: 1544-7575.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6: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클리너,
7: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6: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7: 브랜드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6: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7: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8: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7: 아,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서해남님이 노해랑님 대만 여행 가이드 하셔도 잘하실 듯요.
6: TV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나오셨죠. 세계 테마 기행이나 뭐 이런데 네. 많이 나오셨어요.
7: 그렇군요.
6: 네.
7: 조정혜님은 정우성 더하기 류수영은 우와. 노해랑.
6: 와. 그래요.
7: 예.
6: 자, 많이요.
7: 얼굴에 진짜 들어있어요. 네,
6: 미남들.

0: 들어 있군요. 얼굴에 네. 여러 명이 있네요.
1: 맞습니다.
0: 자, 오늘 참 즐거웠고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변함없이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1990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날 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탐사선 카메라의 방향을 지구로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찍힌 한 장의 사진,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그 작은 점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유일한 행성, 지구입니다. 거대한 우주의 점 하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 한가운데 먼지 같은 지구, 그곳 위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에게 다정할 책임이 있어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부침 사다리를 이용해 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으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으로만 2조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 102곳의 간판값은 2조 2,239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간판값은 대표회사가 계열사

부터 유무상으로 상표권을 넘겨받거나 신규 기업 이미지 도입으로 대표 회사가 상표권을 취득할 때 발생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1호선과 4호선 서울역에서 일부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오늘 아침 8시 50분쯤부터 서울역 4호선 상하행선 양방향과 1호선 구로방면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 수용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답변이 올 때까지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5일 새벽 3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벽 없는 당청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강 실장과 홍 수석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안을 전달받고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고 토론도 하면서 당정과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년 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민사 재판 결과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7일 대법원이 패션 칼럼니스트인 진 캐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0억 8,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6월에 기각됐고 이번 재심리 요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게 축전을 보내 북러 협력을 변함없이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14일 보낸 축전에서 북러 협조를 다방면으로 강화하기로 한 두 나라 정상의 노선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최대 60mm, 부산 경남 남해안은 최대 50mm, 전남 남해안은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부산 30도 등 29에서 33도 사이로 예보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AI 같은 거창한 분야부터 떠올리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과학은 늘 숨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탁이죠.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함께 세탁기의 원리부터 세제의 종류, 그리고 여름철 빨래를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까지 세탁의 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입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지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화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잘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해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과학계의 백과사전,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다는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아, 안녕하십니까.
4: 네.
5: 아,
4: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세탁의 과학입니다.
5: 아, 제 취미군요. 좋아합니다.
4: 세탁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많이 했다면서요?
5: 그렇죠. 재미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떤 일종의 방송을 할 때도 네네. 취미를 각자 하나씩 설명하고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다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난 취미가 뭘까? 뭐 독서는 아닌 것 같고 음악 감상도 아닌 것 같고 뭐지? 근데 세탁이에요. 빨래가 참 좋았어요.
4: 그래요?
5: 아마. 우리 우승현 아나운서님도 저랑 같이 이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4: 기숙생활 같이
5: 네,
4: 했잖아요.
5: 같이 하면서 또 우리 같이 화학 수업도 듣고. 근데 사실 빨래라고 하는 그 세탁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어떤 케미컬들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분해시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4: 그렇죠.
5: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 진짜 좋아했었어요.
4: 아, 저는 세탁을 좋아한다는 게 뭐 깨끗하게 되는 느낌 이런 걸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그 화학의 원리.
5: 아, 그렇죠.
4: 화학의 원리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5: 깨끗하게 되는 걸 좋아하긴 해요. 약간 묘한 그 쾌감이란 게 있어요.
4: 그렇죠. 깨끗하게 옷이 하얗게 보이면
5: 그렇죠.
4: 쾌감이 있어요.
5: 그리고 얼룩 같은 거 잘 못 없애는데 갖고 와봐 아빠가 해줄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싹 전처리를 전하면 싹 사라지는 거 보면
4: 애들이
5: 또
4: 우와 우와
5: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또 쾌감이 있습니다.
4: 세탁의 기본 원리부터 짚어볼게요. 방금 얼룩을 말씀하셨으니까
5: 네.
4: 어떤 얼룩은 물로만 이렇게 쓱쓱 비빈다고 해서 안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5: 맞죠.
4: 네. 네네. 그 얼룩은 아예 안 지워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얼룩도 가끔 있고요.
5: 그렇죠.
4: 그런데 네. 어떤 세제를 넣으면 이게 또 쏙 빠지기도 하고
5: 맞습니다.
4: 또 다른 방법으로 뭘로 뭐 어떤 레몬즙이라든지 뭐 이런 거
5: 산에 쓰게 되죠.
4: 그런 거 막 문질러 가지고 하면은 또 그나마 안 빠지던 게 빠지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세제가 옷에 묻은 이런 얼룩이라든지 오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원리는 뭔가요?
5: 기본적으로 이제 비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면활성제입니다. 그러니까
4: 네.
5: 요즘은 화장품이라든가 어떤 음식 같은 거에서 계면활성제는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4: 예.
5: 계면활성제 안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냥 사실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화학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런 것 뿐이지
4: 한자가 너무 많이 쓰였어요.
5: 맞습니다. 근데 사실 비누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지워지는 때는 처음부터 수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싹 하고 녹아서 물로 나오는 건데. 네,
4: 물에 잘 녹는다는 말씀이시죠?
5: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름때의 경우에는 물과 기름 사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름때가 섬유 조직에 붙었으면
4: 예.
5: 물을 아무리 해봤자 그래봐야 나는 섬유가 더 좋아하고 붙어있는 거죠.
4: 기름은 물을 싫어하니까.
5: 그렇죠. 오히려 섬유랑 행복하게
4: 네.
5: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계면활성제 세제를 넣게 되면
4: 네.
5: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물과 기름 사이에 그 경계면이 있잖아요.
4: 네.
5: 그 경계면을 없애주는 게 계면활성제입니다.
4: 활성. 활성은 이렇게 뭔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5: 그렇죠.
4: 딱 붙어있던 거를 네. 흐물흐물하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
5: 맞습니다. 그 부분에 분리됐던 걸 활성을 주고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사실 이제 계면활성제 기본적으로 한쪽은 친수성, 한쪽은 친유성.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 보면 정말 사이가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4: 네, 네.
5: 두 명이 견원지간이 됐는데 얘는 개랑도 친하고 얘는 원숭이랑도 친해요. 그런 애가 가서 야, 이게 다독여주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자.
4: 네, 네.
5: 근데 이 계면활성제도 비슷하거든요. 한쪽은 친수성, 한쪽은 친유성. 성으로 돼 있는 이런 성분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 그런데 하나의 덩어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친구로 예를 든다면
5: 네.
4: 오른손은 물이랑 친해.

0: 물을 잡고 있고.
1: 맞습니다.
0: 왼손은 기름을 잡고 있어요.
1: 그렇죠. 네.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이제 말하자면 둘러싸는 거죠.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름 성분, 기름 때를, 네. 이 기름 친유성 부분이, 꼬리 부분들이 전체를 쫙 둘러싸서, 말하자면 공기방울처럼, 비눗방울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0: 아, 모든 계면활성제들이 다 왼손으로 기름을 다 잡아요.
1: 맞습니다.
0: 뺑 둘러싸요.
1: 네, 둥글게 둥글게 하는 것처럼.
0: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면 오른손으로 물을 잡아.
1: 그렇죠.
0: 그러면 물에 쑥 씻겨 내려가는 그렇죠. 그런 원리인가요?
1: 완전히 그런데 녹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기름 입자들이 네. 말하자면 물 안에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여기도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이제 섬유로부터 나오렴 이렇게 좀 화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한다거나 손을 씻는다거나 했을 네. 때 비누나 네. 뭐 아니면 손 씻는 요즘에는 핸드워시 같은 그렇죠. 세제 있잖아요. 네. 그게 계면활성제일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네.
0: 개로 씻은 다음에 물을 받아놓고 씻으면 네. 약간 그 떼성분 같은 게 위에 떠서 네. 이렇게 뿌옇게 보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위에 떠 있는 게.
1: 네네.
0: 그럼 그 떠 있는 것들이 기름때라고 보면 될까요?
1: 기름때를 둘러싸고 있는 계면활성제가 있는 이제 마이셀이라고 하는데 미셸 마이셀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뿌옇게 되면서 그 안쪽에 아주 조그맣게 만약에 우리가 뭐 현미경을 볼 수 있다면 네. 동글동글한 비누 거품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안쪽에 말하자면 어떤 기름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시중에 보면은 가루세제나 액체세제나 캡슐세제 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1: 네.
0: 이 형태에 따라서 혹시 세척력이라든지 네. 성분에 있어서 화학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흥미로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질문을 이제 보고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교과서적인 답이 있겠지만 네. 또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빨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다르거든요.
0: 다르긴 달라요.
1: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이유가 조금 흔히 생각하는 건 다른데 자, 가루세제는 기본적으로 제품마다 네. 다릅니다.
0: 예.
1: 그렇지만 가루세제는 기본적으로 알칼리 성분으로 염기성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0: 예.
1: 그리고 액체세제는 네. 중성이거나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예. 경우에는 정말 약산성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성을 조절을 해놓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나타나 이거는 가루이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가 아니고 그 안에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합하는 과정에서
0: 네.
1: 액체는 약간 성분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벨을 볼 때 요거 하나는 보셔야 돼요.
0: 네.
1: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다 알칼리성이냐 이게 다 써 있습니다.
0: 네.
1: 물론 중성세제도 있죠. 물 샴푸 같은 경우에 이제 중성세제라고 보면 되는데
0: 네.
1: 그 외의 것들은 때를 잘 빼는 건 사실 알칼리 성분이에요. 그
0: 기름을 잘 빼는 게 염기라고
1: 그렇죠.
0: 했어요.
1: 염기라고.
0: 네.
1: 그래서 알칼리. 이제 사실 기본적으로는 가루세제가 잘 뽑아내기는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액체세제도 알칼리 성분이라면 잘 뽑아낼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회사가
0: 네.
1: 액체세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0: 네네.
1: 가루세제랑 똑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액체세제는 좀 더 순하고 그리고 뭐 거품도 많이 나지 않고 네. 더 적은 양을 써도 뭐 잘 농축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루세제 여러분 쓰는 것처럼 흔히 빨래비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래비누랑 우리가 핸드솝 같은 경우에 뭐 얼굴 씻는 네. 그거랑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 똑같지만 그렇다고 빨래비누로 얼굴을 씻지는 않죠. 세수하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처음부터 회사가 만들 때부터
0: 네.
1: 가루세제는 그냥 팡팡 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고 액체세제는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가루세제는 진짜로 잘 안 풀어질 수도 있는데
0: 네.
1: 액체세제는 기본적으로 다 풀어지잖아요. 물에
0: 네.
1: 잘 녹잖아요.
0: 예.
1: 그래서 좀 더 비싸게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울 성분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기능을 넣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0: 근데 우리가 피부에 할 때는 네. 염기성이 너무 알칼리성이 너무 강하면 우리 피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1: 그렇죠.
0: 피부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1: 염기성인지
0: 약산성이에요 우리 피부가 그렇다면은 네. 약산성이 닿을 때 그나마 제일 비슷한 게 닿으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걸 순하다고 표현을 하겠죠.
1: 맞습니다.
0: 근데 우리가 옷을 빨 때는
1: 네.
0: 옷이 뭐 어쨌든 세제가 다 빤 다음에 씻겨 나간다고 하면 그게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1: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아유 너무 갑자기 신이 나기 시작하네요. 면의 경우에는 이제 목화솜으로 만들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셀룰로스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0: 셀룰로스. 네.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울의 경우에
0: 네.
1: 혹은 뭐 비단 같은 경우, 실크의
0: 예.
1: 경우에는
0: 예.
1: 동물성입니다. 근데 동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만약에 알칼리 성분 안에 집어넣게 되면
0: 예.
1: 실제로 구조가 파괴가 되기도 하고 공기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0: 그래.

0: 그래서 울 샴푸라고 따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울 성분들은 우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칼리 성분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실제로 굉장히 뻣뻣해지고 네. 그러니까 피부가 상하는 것처럼 옷감 자체가 상합니다.
1: 아.
0: 그래서 면의 경우에는 약간 때를 잘 빼는 알칼리 성분을 써도 되고
1: 네.
0: 하지만 뭐 실크의 경우에 아예 안 빠는 게 좋지만 혹시 빨더라도 약산성으로 빨아야 돼요. 중성이거나. 아.
1: 식물성, 그러니까 네. 나무 같은 재질에는 뭐 그 알칼리성이 그렇게 심하게
0: 네. 예,
1: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네. 동물성으로 된 옷감의 경우에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0: 그래서 면과 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 네. 세제나 써도 되고 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건 드라이해야 돼라고 하는 옷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경우에는 동물성 옷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알칼리성 세제는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또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세제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중성으로 맞춰놓고 약 알칼리성 정도로 맞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케미컬, 그러니까 화학적 입장에서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1: 네.
0: 우리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뭘 사야 되나 할 때는
1: 네.
0: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 알칼리라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약한.
0: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직물 같은 경우에는
1: 네네.
0: 알칼리 세제는 쓰지 않고 따로 울 샴푸를 쓰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가루 세제와 액체 세제는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0: 네네.
1: 캡슐 세제는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화학적으로?
0: 네, 캡슐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필름이 그냥 있는 것뿐입니다.
1: 네.
0: 고농축을 시켜놓고. 근데 사실 편안함이 가루 같은 경우에는 하나 퍼갖고 집어넣을 때면 여기저기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캡슐 하나만 그냥 집어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보통은 캡슐 안에 액체 세제가 들어있다고요?
0: 맞습니다.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넣는 건데 좀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 네.
0: 빨래를 할 때 우리가 양을 조금씩 조절하고 물의 양을 조절하는데 그거에 세분화시켜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캡슐 한 1.5개 정도 필요하네? 그럼 하나를 넣고 하나를 뜯어가지고 반 넣는 경우는 없거든요.
1: 그렇죠.
0: 다 집어넣어야 되죠.
1: 네네.
0: 그래서 이제 투입하는 걸 편안하게 맞는 것 뿐인 거지.
1: 아.
0: 사실 이 경우에 또 하나.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갖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캡슐형이 비싸겠죠. 비싸기 때문에 그 안에 효소가.
1: 있는 필름 같은 걸까요?
0: 맞습니다. 네.
1: 물이 계속 닿으면 그게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0: 그래서 좀 젖은 손으로 만지면 약간 찝찝하긴 합니다. 터질 정도는 아닌데.
1: 맞아요. 네. 근데 좀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0: 맞죠.
1: 날 때가
0: 바로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1: 그렇구나. 네. 천연세제 삼총사라는 게 있다고요.
0: 네.
1: 베이킹소다랑 과탄산 나트륨이랑 구연산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게 성분이랑 작동 원리 자체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이 세 개는 그냥 전혀 별개의 케미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 네.
0: 사실 저 개인적으로 천연세제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베이킹소다를 실제로 이제 쿠킹할 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통 빨래할 때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래용으로 나온 베이킹소다를 사고 빨래용으로 나온 과탄산 나트륨을 사고
1: 근데 그게 뭐 조금 달라요 성분이?
0: 완전
1: 그냥 베이킹소다랑
0: 그냥
1: 베이킹소다는 빨래용 베이킹소다는
0: 그냥 베이킹소다는 먹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순도를 굉장히 높여놓는 거죠.
1: 순도의 그렇죠. 차이가 있군요.
0: 그리고 순도를 높였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또 천연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네네.
0: 구연산도 요즘은 이제 세탁용으로 쓰라고 구연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럼 잘 배합해서 만들어 놓은 세제 기존에 팔고 있는 세제보다 더 뛰어난 뭐가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도 하거든요.
1: 예.
0: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좀 원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1: 네.
0: 일단 베이킹소다, 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들은 약 알칼리성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경우에는 뭐 가벼운 세정이 된다곤 하지만 알칼리성이니까요. 근데 계면활성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어떤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있냐면
1: 네.
0: 기본적으로 냄새 분자를 좀 흡착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설거지할 때 베이킹소다 쓰는 분들이 많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경우에는 완전히 녹여서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살짝 그 자작자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1: 좀 빡빡한 느낌이라게.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연마시키는 것도 있는 거예요.
1: 아,
0: 천연 모래로 연마시킬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나중에 물로 이게 딱 씻어내면 완전히 녹아버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로 연마시키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1: 예.
0: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약 알칼리성이니까 산성을 중화시키는 건 있습니다.
1: 네.
0: 과탄산 나트륨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제품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옥시크림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표백제다. 산소계 표백제의 주성분 99%가 원래 과탄산 나트륨입니다.
1: 표백제 예, 성분이.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 시중에 파는 표백제는, 산소계 표백제는 여기에 약간의 형광증백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 하얀 걸 더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1: 예.
0: 그게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 이제 표백제인 거지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표백하고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때를 빼는 건 아니에요.
1: 예.
0: 때도 빠지던데요. 때도 빠질 수 있죠. 원래 물만 닿아도 때도 좀 빠집니다.

0: 근데 기본적으로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세제를 넣을 때 그 어떤 그 과탄산 나트륨이나 네. 어떤 그런 산소계 표백제를 조금 소량을 같이 넣는 것처럼 이거는 표백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1: 네.
0: 구연산은 다 아실 거예요. 시트르산 구연산의 경우에는 산성 약산성 이 정도면 약하지도 않습니다. 꽤 강한 산성이에요.
1: 굉장히 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산성이기 때문에 보이는 효과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도 좀 녹여낼 때에도 사실 이 구연산이 좀 유효한 경우들이 있고요.
1: 네.
0: 섬유유연제가 처음에 네. 기본적으로 제가 세제는 알칼리성일수록 빨래가 잘 된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중성인 경우도 있지만 약 알칼리성인 세제가 많아요. 그럼 마지막에 헹굴 때 뭘 쓰게 되냐면 섬유유연제를 쓰게 되면 섬유유연제가 보통 약산성이거든요.
1: 아.
0: 근데 이제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1: 중화가 되면 물이 되는 거예요.
0: 그보다는 물성 자체가 약간 이온화를 좀 떨어뜨려서 자기네끼리 막 짝짝 달라붙지 못하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1: 그럼 더 물에 잘 녹아요? 잘 떨어져 나와요?
0: 그렇죠.
1: 옷감에서부터.
0: 때는 이미 다 떨어져 나왔고 그다음에 옷감이 뻣뻣한 걸 막아주는 거죠.
1: 뻣뻣한 걸 막아줘.
0: 그런데 구연산, 그러니까 나는 섬유유연제가 싫어. 그 인공적인 향이 싫어라고 하면 구연산을 소량을 섞게 되면 그 경우에는 사실 산으로 마지막에 약간의 산성으로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약간 이제 마지막에 싹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저는 많이 쓰는 건데
1: 네.
0: 그 흔히 말하는 배관이라든가 물끓이기 같은 경우에 아래 석회가 침척될 때 있잖아요.
1: 네.
0: 혹은 가습기도 침척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연산으로 한번 청소를 하면은 왜냐하면 석회 성분은 알칼리성이니까
1: 예.
0: 구연산을 녹이면 이제 산성이 돼서 두 개 만나면 뽈뽈뽈뽈 녹거든요. 그래서 좀 염기성, 알칼리성 성분을 녹일 때 구연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세탁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은 세탁 전문가 이덕실님과 세탁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오늘처럼 신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오늘 신납니다.
1: 왜 이렇게 빨래를 좋아하는 느낌일까 궁금합니다.
2: 퀴즈 푸는 느낌이잖아요. 이걸로 꾸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해볼까? 도전해볼까? 이런 느낌.
1: 막 알려주고 싶어서 신나했어요 지금.
2: 맞습니다. 네.
1: 이게 우리가 세탁할 때는 꼭 쓰는 것이 섬유유연제라는 것도 있어요.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연산이 섬유유연제
2: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1: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이제 섬유유연제라는 것도 있고 중성세제랑 섬유유연제랑은 부드럽게 한다는 그 공통점이 좀 있는 느낌인데.

0: 네. 차이는 뭐 세제와 유연제니까 다르긴 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화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좀 다른가요?
2: 네. 사실 중성 세제는 말 그대로 그 물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 뭐 알칼리성 중에서 중성이라는 거지.
0: 예.
2: 이건 세제입니다. 세제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그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계면활성제다. 그런데 그럼 중성인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흔히 말하는 동물성 섬유에도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난 모직코트를 전부 다 중성세제로 집에서 빨 거야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섬유들의 안전하게 만든 세제들, 좀 순한 세제들이 중성세제고요.
0: 네.
2: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서 때도 좀 덜 빠지는 건 사실입니다.
0: 알칼리성이어야 조금 더 잘 빠지는데.
2: 더 잘 빠지니까 그렇죠.
0: 그런데 그러면 중성세제가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거는 알칼리성 세제가 좀 뻣뻣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어서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2: 그것도 있고요.
0: 부드럽게 진짜 만드는 효과를 가지는 건가요?
2: 더 부드럽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오히려 처음 상태 컨디션은 거의 그대로 살릴 수 있게 뻣뻣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섬유가 정말 현미경을 들여다 봤을 때 생기는 네. 그 섬유들이 서로 엉키면서 또 수축도 하고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중성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뻣뻣하게 뭉치게 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유지가 되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중성세제 비쌉니다. 조금 더 비싸요.
0: 예.
2: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약간 그런 성분들 아주 소량이 첨가돼도 좀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비율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0: 예.
2: 섬유유연제는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미리 앞에서 빨래를 했을 때 알칼리 성분이 조금 남아있으면 더 뻣뻣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0: 예.
2: 그걸 마지막에 살짝 마무리해서 잡아주는 산성 성분으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산으로 좀 대체가 가능하기도 하자.
0: 예.
2: 혹 뭐 식초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0: 예, 말씀해 주셨어요.
2: 근데 또 하나가 섬유유연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코팅을 한번 하게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2: 잘 보면요. 실리콘계 섬유유연제라고 써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0: 네.
2: 그게 뭐냐면 실리콘으로 그 섬유들을 코팅을 하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섬유가 확 이제 뭔가 이제 부스러기처럼 튀어나와 있으면 섬유끼리 뭉치거든요. 근데 실리콘으로 한번 살짝 아주 약하게라도 코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를 다시 떨어뜨려 놓는 게 되잖아요.
0: 네.
2: 그래서 섬유유연제가 코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니까
0: 네.
2: 우리가 기능성 섬유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땀을 쫙 흡수하는 것들.
0: 네네.
2: 근데 그런 경우에는 땀을 잘 흡수하는 원리가 뭐냐면 원래 섬유 자체는 땀을 잘 흡수하지 않는 섬유들이에요. 땀 잘 흡수하는 거는 면인데 면은 흡수하는 만큼 잘 마르지도 않잖아요.
0: 그렇죠.
2: 그치, 우리가 러닝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할 때 입는 그런 기능성 셔츠의 경우에는,
0: 네,
2: 그러니까 땀이 잘 마르잖아요. 그렇죠, 꿀 소재들.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물을 잘 흡수 안 해야 되는데,
0: 예.
2: 물을 강제로 잘 흡수하고 또 잘 날리기 위해서 아주 그 단면들을 보면 미세한 어떤 굴곡들이 있어요. 올록볼록 요철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섬유 자체가 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물을 싫어하는 섬유가 굉장히 가늘게 만들어서 그 섬유 사이사이에 물을 침투하게 하는 거거든요.
0: 어떤 우리가 공간 같은 걸 살짝 있는 틈이 있다면 거기로 물이 쏙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2: 네. 그런데 이런 건 좀 비싸잖아요. 이런 기능성 소재 옷을 빨 때 섬유유연제인데 실리콘계 섬유유연제를 쓰게 되면 그 미세한 굴곡들, 미세한 요철을 코팅을 해버립니다.
0: 아, 그럼 막아버리군요.
2: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코팅이 되면 이게 좀 바로 흡습성이 떨어져요.
0: 예.
2: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세척을 아니 그 이 빨래를 할 때는 이런 기능성 섬유들을 따로 빱니다. 이 경우에 아예 섬유유연제를 안 넣어요.
0: 아, 기능성 쿨 소재 뭐 이렇게 되는 소재들은
2: 그렇죠.
0: 그렇군요.
2: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 입으시려면
0: 네.
2: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0: 그 기능 때문에 그 소재로 된 옷을 샀는데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리니까
2: 부드러워지면서 흡습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아니, 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섬유유연제 아예 안 쓰셔도 됩니다. 헹굼을 좀 더 잘하면 됩니다.
0: 아, 그래요? 모든 옷에?
2: 네, 옷은 옷에 뭐 굳이 안 써도 되고 빨래를 잘한다면 그렇죠. 빨래를 이미 망쳤는데 섬유유연제로 부드럽게 살린다 이건 어렵고요.
0: 네.
2: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릴 때 이제 건조시키기 시작할 때도 한번 잘 탈탈탈 털고 그래서 꼬여 있는 걸 좀 풀어주고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아이들 있는 집든 섬유유연제를 안 쓸 거예요.
0: 네, 안 쓰는 집도 많아요.
2: 그렇죠. 왜냐하면 네. 섬유유연제는 마지막 헹굼 단계에 넣거든요. 그럼 아무리 잘 그다음에 다시 헹구질 않아요. 어느 정도 케미컬들이 남아 있어서
0: 네.
2: 순한 성분이 맞죠. 그럴 수 있게 허가가 됐죠. 하지만 또 섬유유연제도요.
0: 네.
2: 원래 표준 사용량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조금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향기를 넣는

0: 세탁조 여기저기도 끼거든요. 세탁조에서 냄새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섬유유연제 많이 써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
1: 알겠습니다. 좋은 팁 주셨고요. 네. 우리가 또 세탁할 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옷들이 꽤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1: 물세탁이랑 드라이클리닝의 세척 방식을 그 차이를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드라이클리닝에 처음 발견하게 된 것도 그렇다고 해요. 이제 기름, 뭐 잉크 같은 얼룩이 이게 생겼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석유제 용제를 쏟은 거예요, 실수로. 그랬더니 이게 쫙 하고 녹아서 사라지는 걸 보고서 아 그래? 그렇다면 기름때를 뺄 때 네. 드라이클리닝을 좀 사용, 그러니까 이런 석유제 용제를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예. 물을 사용해서 물은 기름을 못 빼니까 억지로라도 기름을 녹일 수 있게 하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세제를 쓰는 게 우리 물세탁. 이라면 네. 드라이클리닝은 말 그대로 드라이라고 하는 건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면 석유를 사용해서 석유 안에 넣다 빼는 겁니다.
1: 그러면 석유가 액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드라이는 아닌 거네 엄밀히.
0: 그렇긴 하죠. 수분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름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싹 옮겨가는 거죠.
1: 네.
0: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드라이클리닝은 석유잖아요.
1: 네.
0: 그거를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필터를 사용해서 거른다고 하더라도
1: 예.
0: 어떤 분들은 진짜 관능적인 거기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진짜로 드라이클리닝 깨끗하게 용제 관리를 안 하는 곳에서는 드라이를 마친 옷을 입었을 때 나 분명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나더라.
1: 네.
0: 석유화합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관리를 잘 안 하면 마치 기름 같은 거예요. 튀김.
1: 네.
0: 튀김 기름을 좀 적절하게 잘 갈아주거나
1: 네,
0: 깨끗하게
1: 네.
0: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1: 환경적으로
0: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드라이클리닝을 사용하고 있는 그 용제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겠다라고 말 먹었어요. 실제로 이제 안 좋은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 네.
0: 그 용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드라이클리닝 마친 옷을 입을 때는 그 용제는 다 없어서 날아갔어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그걸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빨래를 하고 남은 그 석유를 또 폐기하는데도
0: 그쵸.
1: 환경적인 문제가 또
0: 문제가 되고 우리가 또 그걸 재활용할 때도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1: 네.
0: 사실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깨끗하게 느껴지고 섬유도 정말 보호가 되긴 하거든요.
1: 예.
0: 왜냐하면 대부분의 섬유들이 이제 물이랑 좋아하지 기름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때도 잘 안 빠집니다. 사실 드라이클리닝 하면 깨끗해질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1: 네네.
0: 우리 때가 대부분 뭐냐면 기름 성분도 있지만 우리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들을 포함한 때들도 있어요.
1: 예.
0: 그건 수용성과 지용성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탁을 하게 되면 물에도 수용성은 높고 지용성 부분은 세제로 녹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드라이클리닝에 하게 되면 지용성 부분은 빠지는데 오히려 수용성 때는 안 빠져 있어요. 그럼 처음엔 깨끗해 보이지만 놔두게 되면 한 한철 지나다면 보면 목 있는 데가 막 누렇게 변색돼 있고 그러니까 드라이클리닝이 그렇게 깨끗하게 빨래하지는 않습니다.
1: 그런데 네. 옷 중에는
0: 네.
1: 우리가 드라이클리닝만 하세요라고 하는 옷들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드라이클리닝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물에 잘 녹고
0: 네, 맞습니다. 네,
1: 기름에 잘 안 녹는 것들
0: 그렇죠. 그래도 섞여 있죠.
1: 그런 것들은 그럼 계속 남아 있다면 옷에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드라이클리닝을 반복하는 게 방법은 아닐 것 같고
0: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는 세탁을 하면 망가지는 옷들이
1: 망가지잖아요. 모 같은 경우에는
0: 네.
1: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드라이클리닝을?
0: 그래서 이것도 좀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 드라이클리닝을 하도록 만든 그 섬유들도
1: 네.
0: 당연히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로 씻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물에 넣다 뺀다고 무조건 상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가죽조차도
1: 예.
0: 섬유 무드지라고 만드는 그 과정에서 물에 넣다 빼겠죠.
1: 예.
0: 그럼 가죽 자켓을 우리가 물빨래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에 이제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물에 들어간다고 갑자기 섬유가 망가지는 거는 실크만 할 건 없어요. 실크는 그럴 수 있어요. 실크는 너무 특별한 존재니까.
1: 왜요?
0: 실크는 너무 그냥 특별합니다. 지금 너무
1: 물이 닿으면 안 돼요.
0: 생각만 해도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 광택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1: 네.
0: 사실 진짜 전문가의 손길로 한다고 하면 사실 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물론 네. 세탁기 넣는 건 안 되고요. 또 스팀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그냥 오래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양복 바지
1: 네.
0: 이런 경우에 모직이고
1: 네.
0: 그래서 함부로 물 세탁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부분 세탁 위주로 물로 슬슬슬 해서 빨고
1: 네.
0: 그다음에 스팀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기는
1: 합니다. 스팀 다리미 이렇게요?
0: 맞습니다. 스팀으로 관리하면서 때를 좀 빼주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건 있어요.

0: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네. 세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섬유 손상을 가져옵니다. 옷감이 조금씩 조금씩 사가가는 아, 그렇죠. 거예요.
1: 네, 세탁기에 넣는 것만으로도 마찰을 계속 맞습니다. 일으키니까요.
0: 네.
1: 어, 여름철 빨래하면 네.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빨았는데요.
0: 네.
1: 아, 수건이나 아니면 티셔츠에서
0: 네.
1: 어떤 그 이른바 쉰내라고 하는
2: 맞습니다. 네,
1: 그 냄새가 남아 있어요.
0: 네.
1: 그 분명히 방금 세탁을 해서 말렸어요. 또 햇볕에다 말렸어요. 오, 게다가
0: 네네.
1: 그런데도 그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왜 그런 걸까요?
0: 세균입니다. 세균이니까 세균. 이제 네. 번식을 하게 되는 건데
1: 예.
0: 일단 미생물이 섬유에 잔류해 있는 그런 오염물을 분해하면서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냄새인 거예요.
1: 아, 예.
0: 그래서 그 주요 원인균을 이제 일본 연구진들이 밝혀냈는데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라고 하는 균이
1: 네.
0: 피지를 분해해서 어떤 악취 물질을 유발하는 게 이제 주요 그 꿉꿉한 냄새 혹은 생쥐 냄새 같은 그런 거에 어떤 주범이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1: 네.
0: 근데 이 균주가 건조를 하거나 자외선에 조차도 내성이 어느 정도 높다라는 것들까지 알려진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어쩔
1: 치명적이네.
0: 수 없이 네. 네. 신기하죠. 네. 자외선이 있으니까 무조건 산다는 건 아니지만 내성이 좀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빨래를 했는데
1: 네.
0: 심지어 세탁을 깨끗하게 하고
1: 예.
0: 거기다가 표백제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럼 보통 세균들이 죽는 거 맞습니다.
1: 네.
0: 100% 죽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씻어도 피부 상재균이 살아있는 것처럼
1: 네.
0: 섬유 안에 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게 다시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숙제라고 하신 게 딱 맞는 게 세탁이 끝나자마자 칼같이 달려가서 바로 건조기에 넣던가 아니면 바로 진짜 빠르게 건조를 시켜야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원래 옷감에 있었던 세균이 다 죽는다 이게 아니고
1: 네.
0: 번식하지 못한 상태로 홀드되어 있는 거죠. 이건 그냥 같이 살아가야 되는 숙제 같은 겁니다. 뭐
1: 아.
0: 세균이라고 해서 뭐 감염을 일으킨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1: 일반적으로 세탁기가 빨래를 다 돌린 다음에 네. 그다음에 세탁기에 좀 조금 놔뒀다가 다른 일이 할 게 있어 가지고
0: 네, 그렇죠.
1: 바로 널지 못하고
0: 그러면 안 됩니다.
1: 그런 경우에 냄새가 또 심해지더라고요.
0: 확 심해지죠.
1: 세균이 그 순간에 확 번식을 하는 거예요.
0: 축축하니까요.
1: 오.
0: 온도도 적당하고요.
1: 예.
0: 바로 만약에 건조기에 넣는다면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긴 하고요. 건조기에 돌고 나면 거의 살균까지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1: 예.
0: 멸균은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도 또 한 이틀 정도 놔둔다. 그리고 꺼내면 또 냄새가 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우리한테 좀 부지런해져라. 라고 좀 취미를 가져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또 다른 골치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옷에 묻은 김치 국물이
0: 아, 그렇죠.
1: 예, 고추장 얼룩 같은 거. 그냥 밥 먹다가는 튈 수밖에 없잖아요.
0: 맞습니다.
1: 특히 저는 면류 좋아하는데 호로록 하다 보면은 그냥 옷에 튀어요.
0: 무조건이죠. 그게 그리고 흰 옷을 입을 땐 그렇게 튑니다.
1: 맞아요. 꼭 이게 무슨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0: 맞습니다.
1: 네. 근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말리기만 해도 빨간 얼룩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 네.
1: 이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0: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1: 네.
0: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취미로 입문을 해서
1: 네.
0: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빨래를.
1: 네.
0: 근데 김치국물 아무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잖아요. 특히 고추기름 장난 아닙니다. 이게 묻은 게 절대 안 지워지는 거예요.
1: 네.
0: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추기름이니까 당연히 기름 성분으로 빼면 되겠지 했는데 어떻게도 안 빠지고 거의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께
1: 네.
0: 여쭤봤더니 그거 그냥 햇빛에 말리면 없어져라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7개월이나요. 엄마가 뭘 알겠어. 나 화학 좋아하는 사람인데.
1: 어머님의 생활의 지혜를 무시하셨군요.
0: 그때 그러면서 아무 햇빛에 말리는데 햇빛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1: 그 원리는 뭘까요?
0: 이제 김치, 고추장 혹은 와인 같은 얼룩들 있잖아요.
1: 네.
0: 식물성이기도 하면서 이런 얼룩들은 붉은 색소, 카르티노이드, 리코펜 이런 성분들인데
1: 네.
0: 이 성분은 구조적으로 이제 이건 어려운데 콘주게이트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얘가 붉은색을 띠냐라고 한다면
1: 네.
0: 어느 빛을 딱 흡수해서 반사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그 안에 있어요.
1: 예, 예. 화학적 구조.
0: 화학적
1: 때문에.
0: 구조가 있죠.
1: 예.
0: 근데 보통 섬에 딱 붙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1: 네.
0: 완벽하게 없었던 것처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게만 하면 돼요. 붉은색이. 그러려면 자외선을 쬐어서 그 이중결합을 파괴해버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1: 아, 그 자외선이라는 빛이
0: 네.
1: 에너지를 가지니까.
0: 햇빛 같은 거죠.
1: 걔가 네. 화학적 결합을 끊어놔요.
0: 네. 그래서 네. 그 화학 물질은 있더라도 성분이 변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붉은색을 반사하지 않, 흡수해서 반사하지 않도록
1: 네네.
0: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표백제가 원래 원리가 그렇습니다. 표백제가 그 물질을 뭐 깨끗하게 없앤다? 없애는 건 세제죠. 근데 세제로 빨아도 누런 부분이 있잖아요.
1: 네.
0: 이건 섬유에 고착이 된 거예요. 예. 안 없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표백제를 쓰게 되면 혹은 햇빛에 말리게 되면 자외선을

0: 쓰거나 아니면 발생기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활성산소를 이용해서 네. 그 물질의 일부를 태워서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는 게 표백입니다. 아. 다르게 말하자면 정말 고추기름 진짜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햇빛에 말리면 실제로 옅어지고 사라지게 된다. 아. 단 다른 프린트도 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 햇빛에 탈색이 되잖아요.
1: 아, 예, 그렇죠.
0: 그래서 안 튀게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다시 한번 저는 또 겸손해졌죠. 아,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그 아름아름.
1: 아, 그럼요. 생활의 지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정말 지혜고 똑똑한 거니까요.
0: 맞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는 빨간 빛을 반사해가지고 우리 눈에 빨갛게 보이는 건데 맞습니다. 그 빨간 빛을 네. 반사하는 구조를 바꿔놔서 그렇죠.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네. 아, 그래서 빨간 빛 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0: 그렇죠. 무색으로 만드는 거죠.
1: 뭔가, 네. 뭔가를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0: 생각보다 그건 어렵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눈에 얼룩이 안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0: 맞습니다.
1: 세탁기 관련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세탁기가 통돌이 옛날에 네, 통돌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세로형 이렇게 세탁기와
0: 그쵸.
1: 지금은 드럼형이라고 해가지고 가로형 네, 세탁기가 있어요. 이게 실제 작동 방식은 어차피 돌아가는 거랑 똑같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네. 방식이라든지 세탁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뭐 사실 이제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편의상으로 선택하시면 된다. 하지만 이제 공학적으로 궁금한 건 있잖아요.
1: 네.
0: 그래도 장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1: 네.
0: 통돌이형은 처음부터 뭘 원하는 거냐면 물살과 물리적 마찰로 위에서 윙윙 하고 돌아가면서 네. 빨래를 떨어 그러니까 그 때들을 떨어뜨리도록 물살을 이용하는
1: 물살로 그냥 강제로 떼내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척이 분명히 좀 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섬유가 대신에 좀 엉키기도 하고 손상도 좀 심해요.
1: 아, 옷끼리 막 엉켜 있을 때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돌의 경우에 물을 많이 씁니다.
1: 네.
0: 물에 가득 담겨서 이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드럼형의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 보면 아시겠지만 위로 올라간 빨래들이 물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자작자작하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툭툭 떨어지면서 그 낙차로 정말 살짝살짝 두드리면서 빨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섬유 손상도 적고 물 소비량도 적고 한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꽉 차게 집어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빨래가 아래로 툭 하고 떨어지면서 이게 뭔가 이게 효과가 나타나요.
1: 중력에 의해서.
0: 그렇죠. 근데 빨래를 막 80% 채웠다. 안 떨어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경우에는 빨래 효과가 일단 떨어지는 게 있고요.
1: 아, 예.
0: 그 기본적으로 드럼형의 경우에는 유럽에서 맞게 개발됐다고 보셔도 돼요. 물을 진짜 안 써요.
1: 유럽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일단 귀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근데 그러니까 물을 적게 사용하는. 그렇죠. 대부분 석회니까. 석회암 지대에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또 싸고 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 물 수자원 정말 풍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물론 팡팡 쓰라는 건 아니지만 물을 절약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것이 드럼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만들기도 어렵죠. 딱 보기에 공학적으로 모터를 옆으로 달아놓는다? 그럼 무게가 아래쪽으로 쏠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균형 안 맞으면 제대로 탈수가 되지도 않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냥 저희 만약에 이제 새로 구매하실 분이 있다면 인테리어와
1: 네.
0: 꺼낼 때 통돌이의 경우에는 그 세탁물을 꺼내려면 위에서 아래로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1: 네.
0: 그게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와서는 둘 다 기술이 워낙 고도화가 돼서 예쁜 거 편의성 좋은 거를 고르시는 게 더 나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오늘 빨래가 취미인 이독실님과 함께 세탁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빨래 한번 봐야죠.
1: 광고 듣고 올게요.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8: 예, 오늘 끝곡은 이 노래를 꼭 들어야죠. 이적의 빨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경북 북포시군들이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호 횡단 교량과 국도 35호선 확장, K푸드 헤리티지 센터를, 영주시는 민군 겸용 드론 시험평가센터와 국립국악원 분원, 동서 횡단 철도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주시는 문경 상주 김천철도와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청송은 국립교정타운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명양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남북구축고속도로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천은 K푸드 클러스터 조성 등을, 봉안은 지방소매 대응과 스마트 농업 구축 등의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경북도 자금을 관리할 도금고 선정에 KB국민은행이 뛰어들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농협은행과 IM뱅크의 양강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도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공모한 결과 농협은행과 IM뱅크, KB국민은행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금고는 2007년 경제경쟁 도입

수입 이후 농협은행과 IM뱅크가 1, 2금고를 맡아왔고 경북도는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3금고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한 8월 중하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상주, 문경 등 북서 내륙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북부 전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는 목요일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 비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겹치는 복합재해가 경북과 전남, 강원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과 풍수의 중대본이 동시 가동된 날은 2023년 2일, 2024년 3일에서 지난해 8일로 늘었습니다. 행안부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복합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경상북도 전역에서 을지 연습이 실시됩니다. 경북에서 3만 5천 명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하는 올해 훈련에선 전쟁 초기 사회 혼란에 대비한 민심 안정과 전시 이재민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안동과 의성군은 올해 연습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상북도와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버블런 행사를 오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신도시 패밀리파크와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사전 신청을 접수한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1,5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버블런을 제외하고 패밀리파크 물놀이장과 물총싸움, 만들기 체험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양군의 대표 농특산물축제인 2016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이 오는 27일부터 4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지역 농가와 농협, 가공업체 등이 참여해 영양고추와 고춧가루 등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합니다. 또한 조선시대 한글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비롯해 영양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안동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18년 6월에 싱가포르는 늘 그렇듯 뜨겁고 습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그렇게 거기서 만났죠. 물론 결과는 아시는 그대로입니다만. 트럼프는 어제 다시 김정은과의 대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한다는 당근과 함께 말이죠. 이런 발언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갈래입니다. 물론 기대와 우려는 동시에 존재하죠. 그리고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진행 중일 때 당시 싱가포르 시내의 어느 가게에는 이런 광고판이 서 있었습니다. 스윗 드림즈 아 메이드 오브 디스.

달콤한 꿈은 이것으로 만들어진다. 그 가게는 아이스크림 가게였습니다. 유리스믹스의 오늘 첫 곡이기도 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사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예, 손석희 12시는 유튜브로도 방송됩니다. 낮에 직접 못 들으신 분들은 밤에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메시지를 반영해서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자 샤프 8001번 혹은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로 보내실 경우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A, 오늘의 지구촌 A면은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조력 사망법이 의회와 헌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불치병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법안인데 성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건 뭐 정말 오랜 논쟁거리였는데 그러나 법으로 통과됐다고 해도 여전히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임종기에 한해서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된 상태죠. 프랑스는 어떤 이유로 조력 사망을 선택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논쟁거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낸 안종웅 인류학 박사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파리로 잘 돌아가셨군요. 날씨는 좋아졌습니까?
2: 네, 이제 요즘은 뭐 낮 기온이 한 20도, 29도 정도 돼서 좀 아주 쾌적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예. 얼굴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조력 사망이라는 건 이제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죽음을 선택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2: 네, 그 법의 명칭이 보여주듯이 그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죽음을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법입니다.
1: 예, 예.
2: 다시 얘기해서 단순히 연명치료 중단을 넘어서서 자신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조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거든요.
1: 예, 예.
2: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안락사와 그 조력사의 차이점을 좀 비교하게 되면 그 우리가 쉽게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행위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 예.
2: 안락사인 경우에는 그 타인이 그 타인에 의해서 생명이 중단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약물이라든지 기타 의료 행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중단시킨다고 하면 조력사는 타인의 도움으로 스스로 약물을 그 투입하거나 마시거나 삶을 끝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 예, 예.
2: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뭐 암 말기여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내가 조력 그 사망 조력법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1: 예.
2: 치료하는 도중에 제가 알츠하이머가 좀 심해져서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환자는 이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 예예. 예.
2: 그래서 환자가 모든 절차를 동의하고 직접 약물을 투여할 때도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자기가 투입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주위의 의료진들은 동반하는 사람. 죽음을 배웅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1: 예, 예. 근데 이게 뭐 아무 때나 바로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단계가 상당히 좀 많다고 하던데 법안에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2: 네, 일단은 그 조력 사망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누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1: 예.
2: 첫째는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아니면은 그 프랑스에 그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1: 예.
2: 그 세 번째는 불치의 병에 걸린 상황에서 그 병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말기인 상황이고요.
1: 예.
2: 그다음에 또 이 병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1: 아, 예, 예.
2: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충분한 분명한 의사로 내가 조력 사망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요청을 의료진에게 할 경우
1: 예.
2: 이 그 조력을 받게 됩니다.

0: 이제 심사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계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심사는 누가 합니까?
1: 그러니까 그 이제 환자가 만약에 조력 사망권을 내가 권리를 행사하겠다 거기에
0: 예.
1: 따라서 할 경우에는 그 의료진이 이제 그 심사단이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요.
0: 예.
1: 요즘에 의료 행위 자체가 의사 혼자 하지 않고 그 그룹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
0: 예.
1: 안에는 약사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뭐 전문 다른 심리학자도 있을 수 있고 정신분석학자도 여러 팀이 있는데 그런 팀이 충분히 의사를 그 의논한 다음에 그래서 결정도 이 어떻게 보면은 그룹 자체로 이걸 콜렉티비테라고 하는데
0: 예.
1: 단체가 그 그룹이 그 결정을 한다고 할수
0: 아,
1: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 심사단이 그 이게 충분히 그 뭐랄까 15일 그러니까 요청한 다음에 15일 이내에 이 심사단이 이제 답을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0: 예.
1: 그 법의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라는 판단하고 그렇게 된 이후에 환자는 이틀 동안 더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이틀 동안에 내가 할 건지 안할 건지 이렇게 모든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언제든지 환자는 이 자기의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0: 예. 근데 의료진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도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양심 조항이 있다면서요?
1: 그 요번에 헌법위원회가 양심 조항을 되게 확대해서 그 적용했거든요.
0: 예.
1: 첫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임신 중절할 때도 의사가 이그 수술을 아무리 환자 급하더라도 나는 양심과 아니면 종교적 이유, 신념에 따라서 이걸 할수 없다라고 양심 거부권이라는 게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0: 예.
1: 이번에 그 환자가 이것을 요청한다고 해도 의료진들은 나는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 이유 뭐 여러 개인적인 신념에 의해서 이걸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부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
0: 예.
1: 조항을 요번에 헌법위원회가 확실히 그 명확히 했는데 양심 조항이 적용되는 사람이 약사까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0: 예.
1: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가 임종 그 죽음을 택했을 때그 약물로 보통 그 자기의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0: 아,
1: 이
0: 예.
1: 약물을 치료하는 사람도 의료진으로 해서 거부권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 요번에 그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캐톨릭 의료재단들이 당시 이 양심에 따라서 이 조력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했어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 원래 법에는 카톨릭 의료재단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그 선택권이 중요했기 때문에 환자가 나는 그 조력을 받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그걸 할수 없다, 거부할 경우에는
0: 예.
1: 외부에 있는 의료진이 와서 이것을 집행하게 할수 있었는데 이그 카톨릭 의료재단은 자기가 그 재단 자체가 이걸 양심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재단 안에서는 이그 조력 사망권의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조력 사망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장벽은 낮췄지만 법으로 동시에 또 그것을 뭐랄까 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동시에 또 만들어 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어쨌든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좀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윤리적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7월 26일 날그 의료 월간지인 그 짐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제 의료진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0: 예.
1: 그랬더니 응답자 중에서 53%가 사망 조력권이 그 사망 조력 사망권 법이 필요하다라고 이는 찬성을 했어요.
0: 예.
1: 그러나 현재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라고 할땐43% 정도만 대답을 했거든요.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87% 일반 국민이 조력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걸
0: 아.
1: 보아서 의료진들이 여기에 굉장히 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그뭐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가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 위원장은 아마도 두 가지 그 진료행위에 대한 두 가지 철학이 부딪히는 것 같다.
0: 예.
1: 나는 이제 전부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진료라고 하는 거를 의사가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 의사가 개입하는 행동 이런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내가 결국은 조력하는 것도 그 의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0: 예.
1: 죽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딪히는 자기에게 신념에 부딪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0: 예.
1: 또 하나는 그요 최근 30년 동안 그 확산되었던 진료행위의 주체는 환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0: 예.
1: 사실은 이러한 개념의 그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링의 완성으로서 이번 법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는 그 의료

0: 게 있어서 환자를 내가 의료진들은 환자를 동반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내가 동반한다, 조력한다. 그러니까는 환자가 깊은 고통 속에 있을 경우에는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 자체가 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1: 예.
0: 이게 의사로서 정당한 행위이고 이거는 신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의료 행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1: 예.
0: 이두 가지 철학이 부딪혔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하여간 뭐꽤 오랜 시간 동안 당연히 이 사회적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요?
0: 일단은 이 법안 자체는 2022년에 그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발표를
1: 아,
0: 했었어요.
1: 예.
0: 그 이후에 이게 사회 공론을 거쳐서 시민적 합의점에 이르는 시민 그 투표, 토론단이 있었거든요. 토론에 이르는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1: 예.
0: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의회에서 이 법안이 두번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 토론만 2년이 걸려서 총 4년이 걸렸습니다.
1: 아, 그렇군요. 프랑스 사회 여론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그렇습니까?
0: 사실은 그 프랑스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1: 예.
0: 이그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거라서 그런지 상대편에 그 사실은 4년 동안 토론이 있다고 해서 그이그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이 토론이 진행이 됐거든요. 하나는 임종 치료법이라고 하는 여태 연명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1: 예.
0: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 이 정도의 법으로도 이 충분하다라고 했던 입장과 그다음에 이거 더 나아가서 환자의 그 적극적인 행동, 능동적인 행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번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1: 예.
0: 두 가지 그 의견 사이에, 신념 사이에 한 4년 넘게 토론이 있었지만 그 토론의 간격이 줄어들지는 않았었어요.
1: 예.
0: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이제 의회 투표가 있었거든요. 투표가 있었을 당시에는 291명이 참석했고 241명이 반대를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이 거의 그 의견 차이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보통 이제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한쪽에서 뭐 승리했다 그래서 환호의 박수를 친다든지 환호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또그 국회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아, 이것이 통과돼서 되게 감격스럽다 이런 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번 법이 통과될 때는 어느 누구도 소리 지른 사람도 없었고 박수
1: 아,
0: 치는 사람도 없었고
1: 사안이
0: 의장
1: 사안인 만큼,
0: 자체도 그냥
1: 예.
0: 네. 통과됐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 예.
0: 그런 면으로 봐가지고는 요번에 그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인 것도 굉장히 차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다른 나라도 이 같은 사안으로 고민 중인 곳이 유럽에는 또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그 연명치료 중단 자체도 그 범죄화하고 금지하는 나라가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그
1: 예.
0: 나라가 이제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리투아니, 레토니 정도 그런 나라가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처럼 그 어떻게 보면 환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자 스스로 자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 영국은 이제 그 영국 의회에서 이 법이 지금 활발히 이제
1: 논의가
0: 논의되고
1: 되고,
0: 있고요.
1: 예.
0: 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이런 법을 마련하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탈리아, 독일,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1: 아하,
0: 중입니다.
1: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안정욱 박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호세 곤잘레스의 Heartbeats를 듣겠습니다. 조력 사망을 지금까지 얘기하긴 했지만, 누구에게나 사랑을 향한 강렬했던 심장의 박동은 있었을 것이고, 이 노래는 그 순간을 노래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듣는 순간에, 아, 그 노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니 텔레비전의 전설적인 광고였죠. 수만 개의 탱탱볼이 샌프란시스코의 언덕길을 튀면서 굴러내려가던 그 아름다운 장면에 이 노래가 입혀져서 흘렀습니다. 호세 곤잘레스, 핫비츠를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국제뉴스 2부에서도 전해드리죠.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기한이 어제 만료됐습니다. 이 기한에 대해 이란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까지 얘기했고요. 지금 호르무즈협을 지나는 배는 한 척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강경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협에서 이란 선박들을 봉쇄하는 걸 만약 오만이 방해할 경우 폭격하겠다고까지 위협했습니다. 중동 긴장감에 국제유가는 올랐습니다.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2.65%가 올라서 다시 배럴당 $90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 수송로인 홍해마저 원유 수송길이 막혔죠. 그러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우리나라 유조선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 아프리카 대륙까지 가서 빙빙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홍해를 통해서 오는 것보다 3주 정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7100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다시 힘이 빠지면서 7000선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떠났던

0: 개미들이 코스닥으로 돌아오기도 했죠. 선스닥 재탈환도 점쳐졌지만 일단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 하락했습니다.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증권사는 웃었습니다. 두 달 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수료로 국내 증권사 36곳이 얻은 수익이 893억 원입니다. 한국거래소도 279억 원, 의무 이수 교육을 운영하는 금융투자업회도 32억 원을 벌었습니다. 돈을 번 자가 있으면 잃는 자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죠. 그럼 누가 잃었을까요? 개미들이 55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추정됩니다. 오늘 국내 조간에 미국이 대미 투자 1호로 메모리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하게 미국으로 향했죠. 이 기사 내용을 보니 원래 미국이 하는 1호 투자로 예측됐던 에너지 분야 대신 미국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산업통상부는 바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대미 투자 1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건 사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世界とつな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어제 트럼프가 던진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발언이 파장이 큽니다. 아직 북한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는 김정은의 대답을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단순히 훈련 규모나 아니면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혹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방향, 역할 이걸 바꾸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나오고 있고요.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요즘 아주 자주 뵙게 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7: 예, 예. 저희가 감사하죠.
8: 네.
7: 예, 예.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언 여러 갈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의도가 가장 컸다고 우선 보시는지요?
8: 저는 일단은 대북 메시지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7: 아, 예, 예.
8: 이유가 일단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7: 예.
8: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았다, 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7: 예.
8: 분명히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연합 훈련 연습에 대한 축소는 그거에 대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7: 예, 예. 하긴 뭐 상대가 있는데 답이 없는 걸 있다고 하긴 어려울 테고
8: 그렇습니다.
7: 아무리 트럼프라도
8: 네, 네.
7: 예, 예. 그러면 뭔가 그 사이에 여태까지 물밑에서 뭐가 있었다고
8: 네, 네.
7: 모르는 게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8: 네.
7: 그동안에 그 합의 본 내용이 있었다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8: 그렇습니다. 이미 그 2월 달에 9차 당대회에서
7: 예.
8: 김정은 위원장은 그 현 지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고
7: 예.
8: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
7: 예.
8: 잘 지낼 뭐 그럴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올해 특징이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7: 예.
8: ICBM 시험 발사도 없었고 이러한 측면을 보면 사실 북한도 어느 정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였고
7: 예.
8: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6월 달에 그 싱가포르 회담에 사진을 올렸고 그 8월 14일에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올리면서 자기가
7: 예.
8: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고 보여집니다.
7: 예. 하긴 금년 들어서 북한 쪽에서 미국을 향한 어떤 극단적인 발언은 별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8: 비난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7: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정교한 조율을 통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8: 네네.
7: 느껴지게
8: 네.
7: 이건 뭐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일이긴 네. 하지만 그건 맞죠. 그러니까
8: 예.
7: 어떻게 보십니까?
8: 저는 2018년도에 이 업무를 하고 있었던
7: 예예.
8: 당사자로서 그때는 사실은 2018년 4월 27일에 판문점 선언을 하고
7: 예.
8: 9.19 군사합의를 북한하고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7: 예.
8: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그 한미연합연습을 좀 중지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7: 예.
8: 미군 측에다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미 벌써 계획이 다 섰다.
7: 아, 예.
8: 이러고 나서는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중지됐던 거였고
7: 예예.
8: 이번엔 좀 뭐가 다르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태고 전작권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합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7: 예.
8: 이러한 상태에서 한미연합연습을 축소한다는 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0: 연합 축소, 연합훈련 축소 카드는 여러 가지로 맞춤형이다.
1: 그렇게 보여집니다.
0: 특히 북쪽에 맞춤형이다.
1: 네, 북쪽엔 왜냐하면 연합 연습이 예.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연합 연습 때 김정은 위원장, 그다음에 김여정 부장, 그 밑에는 국방상 총참모부까지 예. 연이어서 군사 당국이 계속해서 이것이 적대적 실체다.
0: 예예.
1: 이재명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 연습을 한다는 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굉장히 비난을 세게 했었고
0: 예.
1: 올해 초에는. 이런 비난, 김여정 부장의 비난과 함께 600mm 방사포로 갖고 대응 훈련을 했었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가장 북한 입장에서 이 연합 연습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대적 실체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1: 이것을 줄인다거나 이것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거죠.
0: 예. 아직 공식 반응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런 경우에 야 말도 안 돼. 그러면 바로 그런 부정적인 답이 나오곤 했었잖아요.
1: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 얼마나 축소되는지 그 말대로 정말 거의 중단 수준까지 갈 것인지
0: 예.
1: 그걸 보고 판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0: 예.
1: 아마 물밑 협상 때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갔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증명해라 이런 얘기를 좀 보여줄 그런 차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0: 예.
1: 6월달하고 8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올렸을 때도 북한이 침묵했습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북한이 북미 대화를 오래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기다리면서 반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이미 훈련은 시작됐단 말이죠. 한미연합훈련, 자유예방태 네. 훈련은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트럼프가 김정은 쪽과 얘기해서 어제 그 발언이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0: 물밑 협상의 시간이.
1: 네.
0: 왜냐하면 더 길었더라면 아마도 이번 훈련부터 축소하려고 했을 텐데 이거는 이미 계획된 거니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1: 네, 네.
0: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열흘 동안의 훈련이 끝나고 그 다음 훈련은 혹시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1: 그 다음 훈련은 내년 3월입니다.
0: 예, 예.
1: 연합연습은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고 이번에도 이미 이제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예, 예.
1: 통상 로키라고 얘기하는 연합연습의 홍보는
0: 예.
1: 거의 이제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통상 전략자산이 항상 들어왔는데
0: 예.
1: 전략자산도 이제 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0: 예.
1: 다만 연습 기간이 통상 2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는데
0: 예.
1: 이 기간을 줄일 것이냐 이 문제까지 고민할 걸로 보여집니다.
0: 아 이번 훈련
1: 네
0: 내서도요?
1: 왜냐하면
0: 예.
1: 제가 그 이제 2018년을 기억을 하면
0: 예.
1: 2018년 6월 달에 연합 연습을 중단할 때 그 6월이라는 시점이 모든 훈련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던 시점.
0: 예, 그렇겠죠. 예.
1: 예 그리고 두 달 만에 그냥 말로써 안 하겠다고 모든 게 중단돼 버렸듯이
0: 예.
1: 사실 지금 훈련을 하고 있지만 그걸 중단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0: 예.
1: 정말 어떤 메시지를 북한에 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0: 예.
1: 그냥 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추후로 지금 미 국방부가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유심히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예.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번 훈련 열흘 동안의 그 기간이 줄어든다면 이거 뭐 정말이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1: 그렇습니다.
0: 만일에 열흘이 다 간다면 훈련을 꽉 채워서 한다면 이거 좀 더 봐야 되겠는데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를 기다릴 것이다.
1: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메시지와
0: 예, 예.
1: 실제 행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할 걸로
0: 예.
1: 보여집니다.
0: 근데 북한은 이 한미연합훈련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훈련이 들어가면 그쪽에서도 대응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래서 북한 안 그래도 뭐 지금 경제적으로 요즘은 뭐 러시아 전쟁 참여해서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대응 훈련에 돈을 이렇게 쏟아부으면 굉장히 괴로워지니까
1: 예.
0: 그래서 싫어한다 극도로 싫어한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1: 일단 가장 사실 두려운 게 전략자산입니다.
0: 예.
1: 전략자산 전개의 핵심은 전략자산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실제 유사시에는
0: 예.
1: 전쟁 지도부를 타격하게 돼 있습니다.
0: 예.
1: 그러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노리는 그걸 겨냥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0: 예. 훈련도 그렇게 하겠죠.
1: 훈련도 그렇게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실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90년대 초반에 영변 타격을 클린턴 대통령이 예, 예. 계획했던 게 있었고.
0: 할 뻔했죠.
1: 예.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그 B-1B 전략 폭격기가 원산, 풍계약 100km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0: 예,
1: 실제로.
0: 예.
1: 그 다음에 매티스 장관이 원산 폭격을 검토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0: 2019년도에는 네이비 실이 원산에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공포나 그것이 정말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 아,
0: 그
1: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거군요.
0: 실제 상황으로도 바뀔 수 있다고 항상 대비해야 하는 예, 예. 차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1993년도 이후로는 준전시 상태를 몇 번을 걸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국민들, 주민들도 완전히 전쟁에 동원이 돼서 벙커로 들어가고 전방에 있는 군대들도 전부 이제 벙커로 들어가고 예.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게 되는 예. 것이죠.
1: 비용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0: 비용은 더 말할 것도
1: 없고. 예, 예. 근데 지금 뭐 러우 전쟁 통해서 러시아하고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그, 북한 입장에선 예전만큼 뭐랄까,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하게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지금까지 좀 있어 왔는데 아닐까요?
0: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왜 북한이 나왔을까?
1: 예.
0: 그것에 대해 보면 이제 전략적 환경이 결국은 북한이 경제성장을 하려면 달러 경제라고 하는 그쪽으로 대북 제재가 완화돼서 달러 경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1: 예.
0: 자기네들이 보통 국가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꼈던 걸로 보여집니다.
1: 예.
0: 지금 러우 전쟁을 통해서 한 100억 달러를 러시아로부터 벌었지만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의 가장 불만은 파병의 대가가 너무 약하다. 물질적인 고급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 예예.
0: 아직도 대북 제재가 너무 세고 그다음에 핵 보유국에 대한 지위는 사실 미국으로부터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예예.
0: 지금이 어쩌면 북한 입장에서도 중간선거를 즈음한 이때가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이 가장 북한한테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0: 그래서 미국 없이는 아예 전략적 환경을 북한이 원하는 그런 전략적 환경으로 바꿀 수는 없다.
1: 예.
0: 근데 그 시기가 언젠가 하면 이란 전쟁 때문에 그 매우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예. 또 9월 24일 날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런 전략적 환경을 쭉 보면 북한도 지금이 매우 괜찮은 시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예, 예. 근데 사실 뭐 이제 뭡니까 저 미국 중간 선거는 석 달이 채 안 남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0: 그렇습니다.
1: 여태까지 양쪽이 설사 물밑 대화를 해왔다 하더라도 그 석 달 동안에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 아, 나 이거 했어라고 보여줄 만한 정도의 성과를 석 달 동안에 낼 수가 있을까요?
0: 그 원래 이제 그런 합의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11월에 지금 APEC 정상회의가 중국에 있어서
1: 예.
0: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오는 계기에 만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1: 예.
0: 그렇게 된다면 9월 24일 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1: 예.
0: 빅터 차 같은 학자는 아마 중간선거 이후에 협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예, 부분도 있습니다.
1: 분위기는 무르익혀놓고
0: 그렇습니다. 예.
1: 정치적으로 선전은 미국 국민들한테 다 하고
0: 예.
1: 그 다음에 선거 이후에 뭘 할 수 있다. 하긴 뭐 두 사람의 만남이 뭐 옛날에 그 뭐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번개 미팅처럼 했던 적도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2019년 6월에
1: 예예. 예, 예.
0: 전날 트위터로 해갖고 만났었기 때문에
1: 예예. 예.
0: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날 수도 있습니다.
1: 그때도 계셨었잖아요.
0: 네, 그때 제가 북한 정책 과장이어서 그 장소를 제가 만들어 드린 게 저였습니다. 그때 왜 만들 수 있었냐면 이건 여담이지만
1: 예.
0: 저희가 9.19 사비의 JS의 판문점이 비무장화돼 있었습니다.
1: 예예. 예.
0: 그리고 모든 북한군, 유엔군, 한국군이 무기가 없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전날 트위터로 던지고 만나실 수 있었던 것이 거기가 비무장화돼 있다 보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어서
1: 예.
0: 경호 문제가 없었습니다.
1: 이른바 이제 만남의 인프라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0: 예.
1: 아, 예.
0: 그러니까 이번 10월 작년 10월에 못 만날 거라고 제가 예상했던 것이
1: 예.
0: 그때 판문점에서 전혀 그 중무장 무기들 뭐 기관총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빠져나갔었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마 10월에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은 어려울 걸로 판단했었던 것이 예. 있었습니다.
1: 그때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제가 하던 텔레비전 질문들에 나오셔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 얘기했었는데 그걸 보시면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었단 말이죠.
0: 예, 왜냐하면 무기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1: 예, 현실적으로.
0: 네,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보여줬던 것이죠.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좀 흥미로운 대화가 많이 이어지곤 하는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저 교정책 전 정책권께서 보시기에는 북미 대화가 이번에도 분명히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까요?
0: 저는 조금 그렇게

0: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 예.
0: 이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얘기했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평화 공존 얘기를 하셨으니
1: 예예.
0: 이제는 한미가 의지를 갖고 북미 대화에서 남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1: 예.
0: 미국도 좀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1: 예.
0: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당장 한미연합훈련이 이렇게 대폭 줄거나 없어져 버리면 우리 안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 아니냐, 악영향을. 그런 걱정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일리가 있습니다.
1: 예.
0: 제가 국방력이라는 걸 어디 가서 규정할 때
1: 예.
0: 억제력과 평화력, 평화적 조치가 동시에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 올바른 국방력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1: 예. 예.
0: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미연합연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린 연합방위체제이기 때문에.
1: 예. 예.
0: 근데 하는 방식이나 이런 SC,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여태까지는 북한이란 그런 존재가 있다 보니까 매우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1: 예, 예.
0: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한미연합연습은 대규모 부대, 뭐
1: 예.
0: 합참 연합사들이 하는 것이고 훈련은 사단급에서 대비태세를 계속 연중 균형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 예.
0: 훈련은 분산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훈련이라고 얘기해봤지만 그거는 워게임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
1: 예, 예.
0: 훈련들을 굉장히 좀 다르게 조정해서도
1: 예.
0: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이게 사실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훈련 축소를 넘어서서 뭐랄까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0: 이미 그 올해 초에 미 국가방위전략에서
1: 예, 예.
0: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미군이 주장을 하고
1: 예.
0: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서는 한국은 이미 떠있는 항공모함이다.
1: 예.
0: 그리고 단검이다. 주한미군은 이제는 대중국 견제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월 달에
1: 예.
0: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로 출격해서 중국국 전투기하고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미 한국방위 한국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진행되고 있다.
1: 예.
0: 그러한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그런 밑바탕 속에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0: 네,
1: 말씀이십니다. 예.
0: 네.
1: 알겠습니다. 사실 뭐 들을 얘기들이 끝이 없이 많은데 또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예.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이번에 나가는 곡은 찰리 푸트의 Left, Right, Left를 골랐습니다. 좌파, 우파를 떠올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렵지만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게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걸어나가자는 내용이죠. 북미 관계든 남북 관계든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찰리 푸스의 Left, Right, Left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0: 한얼 사이언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 파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 파이.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예, 오늘 조력 사망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미니의 이혜경 씨, 올해 어머니를 보낸 외동딸입니다. 정말 이런 이슈가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더 다양한 개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7103 쓰시는 분께서 손석희 12시를 듣기 시작한 것은 큰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부러 이 시간에 출장을 가도 가게 되고 고속도로가 막히면 오히려 차 안에서 잘 들을 수 있게 돼서 더 기쁘다고 하셨네요. 저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시 5분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값

0: 서울 총선군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가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조정을 거친 지난 7월 미국 증시의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 매수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7월 한 달 동안 미국 주식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3천억 원어치를 사들였고 가장 많이 매수한 10개 종목 가운데 4개가 레버리지 상품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의 자산운용사 임원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며 현재 미국 상장 SK하이닉스 예탁증서에 웃돈이 붙는 버블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자신의 범죄 피해를 희화화한 발언으로 국민의힘에서 징계 심의를 받고 있는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김 씨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회의에 직접 출석해 자신이 정쟁의 도구가 됐다며 두 의원의 징계 수위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토론회 이후에 그러한 실언을 했다면 상처받고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간담회를 하는 동안 점점 진지하게 바뀌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기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령과 직제임용령 등 중수청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합동수사과 설치 등 수사 절차와 조직 정원 등 행정사무를 다루는 중수청법 하위법령 제정안들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과 마약, 내란과 외환, 사이버 등 수사기능을 넘겨받는 기관으로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이 수사관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병사에게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 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15사단 간부가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육군 중사를 송치했습니다. 가해 중사는 지난 3월 9일 철원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한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두 달 동안

공공부문 200곳의 비정규직 노동 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감독 대상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는 물론 공공부문과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도 확대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5월에 배포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과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갑작스럽게 불출석한 데 대해서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11차 공판에는 당초 여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재판에 준비하기 위한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 기일을 취소하고 다음 달 7일과 10일 증인신문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부 내륙이 5에서 30mm, 남부지방은 최대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2도, 대구 33도 등...

0: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예, 손석희 12시 오늘 3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정지아 작가를 만나겠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후속작으로 찐이 주의보를 발표했죠. 오늘은 추천 작품들도 얘기하고 또 정 작가에게 궁금한 점들도 마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받겠습니다. 추천곡은 1시 30분에 나갑니다. 잠시 후에 정지아 작가를 만나보죠.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각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작가 정지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정지아 작가님을 두 번째로 모십니다. 새 책 찐이 주의보로 돌아오셨죠. 어제 뭐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오늘도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좀 편안하게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예. 구례 분들한테 어제 그 생방송으로 나가신 다음에 야단을 맞으셨다고.
1: 네.
0: 예.
1: 수평리가 구례에도 두 군데나 있답니다. 반전과 산동에. 그래서 혼났습니다.
0: 예.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평리가 세 개가 되는 거군요.
1: 네, 근데 아마도 군마다 예.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 느낌,
0: 그럴 수도.
1: 느낌입니다. 예. 우리 민족이 수평을 꿈꾸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시는 곳에 앞산은 지리산 기슭이고, 뒷산은 백운산 자락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아, 뭐,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해도, 아름다운 동네일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는 더더군다나, 섬진강이 흐르고 있다고.
1: 네.
0: 예. 웬만한 채소는 자급자족해서 드신다고요?
1: 돈 주고 잘 안 사먹습니다.
0: 어떤 채소를 주로 많이 드십니까?
1: 저 어린 상추 겉절이, 어린 열무 겉절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예. 취나물, 머이순 뭐 이런 거.
0: 예. 아, 저 취나물 좋아하는데.
1: 산에서 제가 끄는 취나물입니다.
0: 아, 그러세요?
1: 네.
0: 예. 진짜 부럽네요. 그럼 하루 일과 중에 그 혹시 취나물 같은 거 이렇게 따오실 때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1: 그렇지는 않고요.
0: 예.
1: 아, 끊는 것도 좋아하지만.
0: 예. 아, 그 끊는다고 표현하죠?
1: 네. 네. 예. 취나물 고사리 이런 거 끊을 때도 좋지만
0: 예.
1: 제일 좋을 때는 밤에 엄마 잠자리 보고 돌아온 직후
0: 아.
1: 우리 엄마가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셨구나
0: 예.
1: 이런 느낌이 되게 좋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저는 행복이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0: 예.
1: 고양이 네 마리와 저와 이렇게 아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아무
0: 예.
1: 문제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0: 고양이 네 마리.
1: 네.
0: 강아지도 있다 하면서요.
1: 네, 걔는 밖에서 삽니다.
0: 차별 대우를 하시는.
1: 아 계급. 글쎄 말입니다.
0: 예. 그 저희들이 어제 그 새로 내놓으신 책 찐이 주의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책 제목들을 이 질문을 하려는 걸 깜빡했었는데 시간도 모자랐고
1: 네.
0: 각 장의 제목들이 있는데 아주 단순 명료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비밀은 있다. 누구나 조금씩은 나쁘다. 누구나 이상한 구석이 있다.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산다. 그리고 누구나 이유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나 모르고 산다. 예. 그럼 마지막 그 누구나 모르고 산다가 더 와닿긴 한데
1: 네.
0: 일단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에 작가님도 다 해당이 됩니까?
1: 아 그럼요.
0: 아
1: 그럼요.
0: 그렇군요. 예.
1: 예외 없이.
0: 그렇습니까? 그중에 두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이상한 구석이 있다. 어느 부분이 작가님은 별나십니까?
1: 별나다기보다
0: 예.
1: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일단 요리를 안 해먹는 줄 압니다.
0: 아니 왜요?
1: 그렇게 생겼나 봐요.
0: 아니 그렇게 보이진 않게. 예. 그래요?
1: 근데 저 생각보다 요리 잘해요.
0: 아니 제가 뭐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1: 근데 되게 까다롭습니다.
0: 예.
1: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소도 때려잡게 생겼는데.
0: 뭐 그것도 좀 잘못된 말씀.
1: 예, 그런 않습니다. 말을
0: 예.
1: 많이 듣고 살았는데
0: 예.
1: 실제로 엄청나게 특히 음식 같은 거 해 먹을 때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0: 예, 예.
1: 저희 엄마가 어릴 때 두유를 직접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0: 예.
1: 그 온도를 넘어서서 뜨거우면 고소하지가 않고 조금 덜 따뜻하면 아. 비린내가 나고
0: 예, 예.
1: 그래서 그럼 안 먹고 겉절이를 좋아하지만 겉절이에서 물이 나기 시작하면 안 먹고
0: 아, 그 까다로우시군요.
1: 네, 엄마를 몹시 힘들게 하는 딸이었었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상한 구석이 있다에 동의하시는군요.
1: 네. 이거 말고도 차마 밝힐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0: 예. 뭐 그건 여기 그 누구나 비밀은 있다에 속하겠네.
1: 네. 네.
0: 예. 그리고 누

0: 그러나 조금씩은 나쁘다 해도 좀 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1: 이건 또 많기도 합니다. 조금씩은 조금만 나쁜 것 같지가 않고.
0: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좀 나쁘다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1: 지금 저 오늘도 제 제자에게 이제 엄마 아침 식사를 맡기고 왔는데 친한 제자에게 이 녀석이 맨날 그러거든요. 선생님 말로는 싫은 게 없기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싫다 재수 없다를 달고 산다고 저한테.
0: 아, 그냥 작가님도 평범한 한 사람이군요.
1: 그럼요.
0: 예. 그런 쪽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여섯 문장이 서로한테 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정지아 작가가 추천하고 싶은 책세 권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권 골라오셨죠? 예, 첫 번째 책은 어떤 걸까요?
1: 제가 좋아하는 막심 고리끼의 단편선 은둔자라는
0: 은둔자. 예. 혁명가 혹은 선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소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부담스러워서 책이.
1: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한 단편 중에 제가 이제 늙어서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기에 티토라는 한 사람이 이제 먹을 게 너무 없어져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끌고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숲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이야기인데요.
0: 원래 이 소설은 러시아 저항 문학의 상징적인 소설이기도 하죠.
1: 근데 그맨 마지막이 어떻게 해서든 민중들을 다독여서 마을 사람들을 다독여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티토의 몸이 불꽃으로 하얘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화 운동 세대도 마찬가지지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기의 청춘을 걸었던 사람들이 뒤에 가서 변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고요. 내가 목숨을 걸었던 어떤 이상이 어느 정도 실현됐을 때는 사실은 그 성과를 내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늘 하면서 진보 진영을 바라볼 때 마음도 그렇고요. 또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 지금의 오늘 내가 버려야 할 것, 갖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살아서, 그렇게 좀 위험하다,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립기의 삶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0: 그렇군요.
1: 작품을, 네.
0: 아마 이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알겠습니다. 그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진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셨잖아요. 그것이 소설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름도 정지아, 지아는 지리산의 지, 백아산의 아. 그 부모님께서 빨치산 활동을 하셨던 그 산의 이름들을 따서 따님의 이름을 지으셨으니까 여러모로 지리산하고 연이 깊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름에 대해서 혹시 너무 큰 무게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1: 젊은 날에는 있었고요.
0: 예.
1: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당신들의 이상을 자식 이름에 담으면 안 됩니다. 복순이, 영자 이런 이름이 더 좋고요. 이름에 눌리는 분들이 되게 많, 저 말고도 이렇게 좀 너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숙해야 되는 이름, 이런 것들이 자기를 억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지금은 거의 다 벗어난 것
0: 아,
1: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두 번째 책. 피를 팔아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인물 형상화의 성경 같은 소설이라고 하셨던데, 인물 형상화라면 아마 정지아 작가도 그에 못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영향을 받으신 모양이죠? 예, 그렇군요.
1: 유아 작가 여러 가지 책에서 허삼관 매혈기가 이제 개중 대중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어서 허삼관 매혈기를 꼽긴 했습니다만 모든 소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제 단편의 소설들은 딱 떨어지는 이러이러한 인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나는 왜 장편을 못 쓰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위화 작가 글을 다시 읽었는데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러면서 제 인물들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0: 살아있고, 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내 친구들도, 내 자신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썼던 단편 소설들의 인물들은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나의 이성을 통해서 가공된 인물들이었구나. 아, 그래서 인간을,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그려낸다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거를 위아 작가님 글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1: 한 재벌 회장에게 밉보여서 일거리를 잘린 적도 있다고. 그건 뭡니까?
0: 아니, 제가 불에 사는데 자꾸 서울로 오라고, 오늘 만나고 밤차 타고 내려가는데 내일 또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중식당으로.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어도 오늘 내려가는데 내일 또올 수는 없고.
1: 그렇죠, 그건
0: 네,
1: 뭐.
0: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회장님들은 그런 게 귀에 안 들리시나 봐요. 그래서 몇번 제가 못 간다고 말씀을
1: 아니, 그러니까 오늘
0: 드렸는데.
1: 불에로 다시 내려간다는 거를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그러한 일화들이 이제, 소설가 정지아를 구성하고 있는, 인격인 것 같기도 합니다.
0: 아니에요. 요즘은 회장님이 불러주시면 갈 거예요.
1: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어떤 걸까요?
0: 바르가스 요사의 새엄마
1: 아,
0: 찬양이라는 책.
1: 페루.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새엄마 찬양. 그, 2010년에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죠? 그, 소설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금기의 주제를 어느 만큼 변주할 수 있는가? 이걸 알려준 소설이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네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0: 이게 이제 그 새엄마를 유혹하는 소년의 이야기이거든요.
1: 금기의
0: 네,
1: 주제네요.
0: 금기의 주제죠. 근데 그것을 미술사를 끌어들여서 인간의 은밀한 욕망과 결부하되 그것을 현실의 이야기로 끌어들이면 사실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1: 과거 미술 작품 중에는 금기의 주제를 가진 작품들이
0: 많죠.
1: 굉장히 많습니다.
0: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건들면 안될것 같은 얘기지만 유쾌하게도 쓸수 있고요.
1: 아, 그래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나올 수 있다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 길을 잃었을 때 희미한 빛이 되어줬다, 이런 표현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 아버지 캐릭터를 요즘 세상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걸 진지하게 쓰면. 그리고 옛날 분들은 이제 지겹고,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그 레드 컴플렉스가 있고, 또 젊은 애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얘기를 다이렉트하게 쓰면 아무도 안볼것 같은데 이것을 이 시대로 어떻게 하면 소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새엄마 찬양 같은 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 아, 이건 방식을 좀 바꿔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1: 그, 어찌 보면, 이번에 나온 책, 끼니주의보도 같은 결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소재들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그렇다면, 이 새엄마 찬양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온 하나의 가지, 이렇게 봐야 될까요?
0: 제가 뭐 그걸 의식은 안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젊은 날에는 단도직입 뭐 이렇게 단칼 뭐 이런 거를 좋아했다면 나이가 드니까요. 쓰리 쿠션이 제일 좋다. 그래야 이게 배인 사람이 배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게 오히려 더 삶의 지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1: 그 당구 쳐보셨습니까?
0: 구경만 했습니다.
1: 그 쓰리 쿠션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0: 그렇죠.
1: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현실을 단도직입으로 다루지 않고,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쓰리 쿠션으로 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치산의 딸로 등단한 작가에게 역사나 현실에 대해서 쓰라라는 사회적 요구, 독자들의 어떤 갈망, 문단의 어떠한 희망,

0: 요구 이런 것들도 좀 무게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1: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20, 30대까지는 실제로 뭐 문단은 나가본 바가 없어서
0: 예.
1: 저는 문단의 실체는 전혀 모르겠고요.
0: 예.
1: 다만 그 내 부모님의 삶 속에서 저도 일부 역사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었고요.
0: 예.
1: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역사라는 것이 기본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제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것 같고요.
0: 예.
1: 근데 제가 또 그 좀 자뻑이 심해가지고요.
0: 예.
1: 남의 기대에 크게 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쓰고 예. 싶은 거 쓰면 되지가 기본입니다.
0: 예. 그,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처음에, 오늘 직접 뵌 건 처음이니까 사진으로 뵙고 또 소설가라는 어떠한, 뭐랄까, 이것도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에 의해서 상상한 정지아 작가하고는 오늘 좀 어제 오늘 좀 다른 면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태토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1: 아, 아닙니다. 부드러운 여자입니다.
0: 예. 70세에는 대하 소설을 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 네.
0: 이제 한 10년 남았습니다.
1: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0: 예. 뭐 하여간 따지고 보면, 예. 근데 혹시 염두에 두신 내용이 있습니까?
1: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요.
0: 예.
1: 그냥 제가 그냥 최종적으로 제가 죽기 전에 써보고 싶은 것은
0: 예.
1: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주로 이데올로기 위주로
0: 그렇죠.
1: 다룬 것들이 많습니다.
0: 예.
1: 저는 그게 아니라 경제적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성장 과정
0: 예.
1: 이 측면에서 노동의 입장에서
0: 예.
1: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부분 부분 조금 나눠서 조금 쓰다가
0: 예.
1: 뭐 대하 소설로 쓰는 것은 진짜 마지막 작업이지 않을까
0: 예.
1: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0: 노동에 대해서 쓴 소설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지아가 쓰는 노동에 대한 소설은 어떤 걸까요?
1: 이데올로기에 압도당하지 않는
0: 예, 예.
1: 관념에 압도당하지 않는 저는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0: 예,
1: 하는 사람이고요. 예술이 그 아무리 위대하고 그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먹고 사는 일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고
0: 예.
1: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마도 관념이 앞서지 않는
0: 예. 여전히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1: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순간들은 있으니까요.
0: 예. 여전히 찡하기도 하고.
1: 네. 감동도 예. 필요하니까요.
0: 예. 그리고 여전히 뭐랄까 간혹 저는 사전을 찾아보고 방언 사전을 찾아보고 싶은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1: 네.
0: 소설에 또 나오겠군요.
1: 뭐 전면적이진 않더라도 그건 저의 일부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0: 예. 노모께서 100세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늘 구례를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고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신다고 했는데 그냥이 전냥이란 이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 네.
0: 거기 왜 애플하고 구글이 왜 들어갑니까?
1: 애플과 구글이 태어났을 때 그냥이와 전냥이의 새끼인데요.
0: 예.
1: 이제 그 무렵쯤에 제가 좀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0: 그렇습니까?
1: 그래서
0: 예.
1: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0: 예.
1: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애들도 맛있는 것도 추루도 하나라도 더 먹이고
0: 예.
1: 그래서 자본주의를 사랑하자라는 마음으로
0: 그러면 그 강아지 두 마리는 왜 호랑이와 치타입니까 이름이?
1: 호랑이는 실제로 말라뮤트였는데요.
0: 예.
1: 진짜 발이 호랑이 같았어요.
0: 커서.
1: 네네네.
0: 두둑하지요.
1: 네네.
0: 예.
1: 그래가지고 호랑이고요. 호랑이 새끼인 치타는 동네 똥개를 아비로
0: 예.
1: 뒀는데 좀 못생겨가지고.
0: 예.
1: 그러나 그래도 애미가 호랑인데.
0: 그럼요.
1: 치타 정도는
0: 뭐
1: 돼야
0: 보면
1: 되지 않겠나.
0: 귀여운 데도 있습니다. 예. 이 여섯 마리의 반려동물과 백세의 노모께서 지금 구례 댁에서 정 작가의 귀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제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아,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0: 예. 그리고 아직 절반밖에 못 읽은 찐이 주의보도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약속하셨습니다.
0: 야, 그럼 예, 물론이죠. 예,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구례까지 먼 길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예, 고맙습니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0: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예, 1시 30분 손석희의 12시 이제 4부가 시작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부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하죠. 문자 2211 쓰시는 분께서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를 추천을 해주셨네요. 랜디 뉴먼은 지난번에 다른 곡으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이 곡이 랜디 뉴먼을 가장 전 세계적으로 알려준 그런 곡이기도 하죠. 토이 스토리의 OST 듣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라이칭 더 대만 총통이 내년도 대만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만 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AI 배당인데요. 반도체 산업으로 국가 재정에 큰 수익이 났으니 국민과 나누겠다는 겁니다. 한편 대만 통계청은 대만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1%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0: 달을 맞이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낚였습니다. 미 백악관 비서실장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몇 차례 문자를 주고받은 건데요. 보안의 문제는 없을까요? 영국 총리실은 안보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휴대전화는 이미 한 차례 해킹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 3살 된 암소 한 마리가 역대 소 경매 최고가인 474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카리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암소는 넬로레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더운 기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육질의 풍미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자 하나의 가격도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영화 오디세이의 국내 누적 관객수가 516만 명을 넘겼는데요. 오디세우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그리스 섬 이타카와 오디세이의 촬영지인 이탈리아의 파비냐나 섬이 인기라고 합니다. 두 섬 모두 주민이 3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 이타카인 파비냐나 섬은 시칠리아 인근에 있는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5만 명이 몰린다고 하네요. 영화의 인기 때문에 시설은 적고 사람은 많아지는 오버투어리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예,
1: 어떤 소식인가요?
0: 네,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은 해외 체류 프로그램 워킹 홀리데이 관련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예. 블룸버그의 기사고요. 호주 이민 감축 검토 속 백패커 비자 발급 절차 속도 조절인데요. 예. 최근 호주 정부가 일명 백패커 비자로 불리는 서브클래스 417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에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 예. 워킹 홀리데이, 워킹 플러스 홀리데이, 여행 간 김에 돈도 벌고 온다 이런 개념이긴 하죠.
0: 맞습니다. 쉽게 예. 말해 관광 취업 비자인데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제 어학 연수를 가고 싶은데 자금 사정이 넉넉지가 않은 경우에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근로 현장에서 언어를 좀 배우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일반 관광비자와 달리 체류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지 생활비도 벌 수 있고 여행을 한다면 그 경비를 직접 벌 수 있다는 게 어쨌든 가장 큰 매력입니다.
1: 예, 예.
0: 재외동포청 자료를 좀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나라가 호주였고요. 그다음이 캐나다, 일본 순이었는데 이때 발급된 워홀 비자 건수만 32,620건이라고 합니다.
1: 꽤 많군요.
0: 예. 이 중에서 16,709건이 호주일 정도로 거의 과반 정도가 호주에 쏠려 있는데
1: 예.
0: 호주가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워킹 홀리데이를 맺은 이제 최초의 국가가 호주입니다. 1995년이었고 사실 이제 캐나다나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연간 발급 인원 그 비자 발급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1: 예.
0: 쿼터제라고 하는데 이제 호주는 어떤 나라들을 대상으로는 쿼터제를 시행하지만 우리나라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는 이제 무제한으로 발급 해주고 있어서 인기가 예. 좋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뭐 어쨌든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호주인데 이걸로 하필 호주에서 이제 비자 발급을 좀 늦추거나 제한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0: 네. 호주 정부가 전체 이민자 수 줄이기에 나섰기 때문인데
1: 예.
0: 사실 호주는 그 원래 농업 같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많은 국가인 반면 인구 밀도는 적기 때문에 노동력이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1: 예.
0: 대한민국 영토의 77배인데 인구는 2,700만 명 수준으로 절반 정도라고 하니까요.
1: 예.
0: 지금 좀 자료를 보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최고치를 찍었던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약 20%

0: 문제도 좀 있고, 골치 아픈 상황이 좀 있는 모양이죠?
1: 네. 기사 밖에서 좀 찾아보니까 호주 통계청 자료인데요. 호주 내에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국민이 880만 명. 이게 전체 인구의 30%를 조금 넘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호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민 허가를 득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
0: 예.
1: 이민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거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호주 내에서 뭐 시드니나 멜버른 등 주요 도시에 주택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예.
1: 만약에 방을 하나 구하고자 한다면 뭐 이제 줄을 서서 경매식으로 월세방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0: 아,
1: 상황이라고
0: 많이
1: 합니다.
0: 부른 사람이 들어가요?
1: 네.
0: 참, 그것도 참, 예.
1: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 보니까 아 이거 우리나라 이거 너무 이민자가 많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0: 예.
1: 사실 워킹홀리데이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20만 명이고 호주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
0: 예.
1: 이 워킹홀리데이에 손을 댄 이유가 그나마 가장 통제하에서 가장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실제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3차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차부터 3차까지 하면 3년 할수 있는 거잖아요.
0: 예.
1: 이런 식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불법 체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0: 예. 그 호주 시민들은 뭐 반긴다고 하나요? 왜냐하면 뭐 노동력 귀하다면서요.
1: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0: 예.
1: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택난이니 또 경제 위기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민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주장과
0: 예.
1: 반대로 이제 워킹홀리데이 노동력에 의존해 오는 그 농가 그리고 서비스업, 관광 요식업계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구인난이 생길
0: 그렇겠죠.
1: 거다라면서 이제
0: 예.
1: 반발하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0: 예. 당장 그 호주로 갈 준비하던 우리 그 청년들한테는 좀 별로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1: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7월 1일부터 호주 워킹홀리데이 대상자가 확대가 됐어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전해드린 소식과는 좀 반대의
0: 그러네요.
1: 경향이잖아요.
0: 예.
1: 원래는 18세부터 30세 대상이었는데 35세까지 늘어났거든요.
0: 예.
1: 그래서 나도 되네 하고 이제 좀 비자 신청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0: 그래놓고 막는 건좀 모순이네요.
1: 이거 안될것 같은데 지금 또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변한 상황이라서
0: 예.
1: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옛날에는 얼마나 빨리 나왔냐. 비자가 뭐 신청 후에 운이 좋으면 수분 만에 그냥
0: 수분이요?
1: 자동 신청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0: 예.
1: 수분이나 수시간 내에
0: 그건
1: 이렇게
0: 좀
1: 전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0: 예.
1: 이렇게 전자비자가 그렇게 금방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0: 예.
1: 지금은 이제 그렇게 빨리 안 된다고 하고요. 보통 영업일 기준 그래도 7일 이내에는 비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0: 예.
1: 지금은 그런 이제 속도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0: 뭐
1: 합니다.
0: 몇달 걸리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뭐몇 달이 뭐 1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
0: 예.
1: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0: 그럼 뭐 예를 들면 항공권이나 뭐 숙박 일정 같은 거는 미리 잡으면 안 되겠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먼저 이제 하셨다가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0: 예.
1: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락 장르를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의 음악 매체가 있죠. Ultimate Classic Rock 이 매거진이 역대 최고의 락 발라드 50곡을 선정했습니다. 어제 들었던 마틀리 크루의 Home Sweet Home이 6위네요. 그 위로 이제 프로이너의 I Wanna Know What Love Is 이게 5위, 저니의 Don't Stop Believin',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 그리고 하트의 Alone 이렇게 2위까지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1위 곡은 뭘까 궁금하실 텐데 들으시면 혹시 좀 뭐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가수를 보통 락이나 밴드의 형태로는 떠올리지 않기 때문이죠.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락발라드 특집의 두 번째 곡은 바로 프린스의 Purple Rain입니다. 1위 곡입니다. 이 곡이. 프린스는 한 장르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음악가죠. 펑크, 소울, 뭐 R&B 다 넘나들었고 그 속에 백인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락을 녹여내기도 했습니다. 기타리스트로서의 역량은 뭐 워낙 유명합니다. 오늘 들어볼 퍼플 레인 같은 곡에서는

악 음악가의 모습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Ultimate Classic Rock Magazine 이 곡을 1위로 선정하면서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성, 화려함, 그리고 장엄함까지 락의 역사상 퍼플 레인에 비견할 만한 파워 발라드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반론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LP 여기 자켓이 있습니다. 1984년에 발표된 앨범 퍼플 레인입니다. 이 자켓은 프린스가 주연한 동명의 같은 이름의 영화의 포스터용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프린스가 보라색 옷을 이렇게 입고 있고, 저 뒤편 계단에 이제 상대역 여자 배우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세로로, 포스터는 세로로 기니까, 마이크에 가렸네요. 예, 이렇게. 세로로 기니까, 이걸 그대로 넣으니까 이제 양옆이 비는데, 여기는 그냥 꽃무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넣는지 고민해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기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프린스다운 자켓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장르의 경계를 따지지 않을 뿐더러 어울리지 않던 것을 섞는데 워낙 능했던 프린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LP의 바늘을 올려보죠. 라디오에서는 보통 4분짜리 싱글 버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8분대 오리지널 버전 아마 듣기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듣겠습니다. 프린스의 퍼플 레인 무려 8분 40초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도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하죠. 퍼플 레인 프린스의 곡입니다.

0: 프린스의 퍼플 레인을 ALP로 들으셨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넥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경북 취업이 잘 되는
7: 경북
6: 잠재력은 전문가로
7: 경북
6: 4호선 캠퍼스
7: 경북.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0%.

0: 웃음 쉬운 모습 찬찬찬찬방수 찬찬찬찬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셋째 싱크볼 셋째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셋째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4: 예, 손석희 12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5: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7: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8: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0: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0: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MBC 2시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 동안 90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에서 한 명이 산사태로 숨지는 등 경남 지역에서만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부산, 제주 지역까지 포함해 모두 2,5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폭우에 대피했던 564명 가운데 245명이 아직까지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내는 가운데 복구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2: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당정청의 소통을 통한 벽 없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소위를 논의할 예정인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1: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미 대화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란 문제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며 불만을 다시 표출했는데 미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 중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60일간의 휴전과 협상 시한 종료 이후 종전 양해각서 연장을 모두 거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다시 오르고 뉴욕 증시도 투자 심리 위축으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각각 900mm와 7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경남 거제와 통영은 도심이 마비될 정도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는데 완벽히 복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3: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의 아파트에선 어젯밤 늦게까지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차가 오갈 정도는 됐지만 주민들이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거제시는 오늘 전문가들과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고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물바다가 됐던 도로는 밀려온 토사와 부유물로 엉망입니다. 아스팔트가 깨지거나 땅이 꺼진 곳도 많아 도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거제에는 956mm, 통영에는 76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거제는 어제 하루에만 654mm가 내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비로 경남 거제에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고 통영과 울산에서도 각각 한 명이 다치는 등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564명이 한때 대피한 가운데 거제와 통영의 이재민 245명은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도로 12곳이 파손되고 하천 21곳이 범람했으며 거제 옥포동 등 5곳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또한 도로 9곳과 둔

0: 주차장 3곳, 세월교 141곳 등 240곳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침수로 운행이 중단됐던 거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는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1: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끝났습니다.
2: 네.
1: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요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2: 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손에 쥐게 된 집권 2년차 여당 대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쥐게 됐는데요.
1: 그렇죠.
2: 결국은 권리당은 33%가 포진된 호남의 선택이 결정타였습니다. 여기에서만 김 대표는 정 후보와의 차이를 24.89%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크게 벌렸습니다.
1: 네.
2: 서울, 경기, 수도권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에선 두 후보 간의 격차가 1%포인트 내외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네.
2: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박빙이긴 하지만 김민석 49.3, 정청래 50.7%로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앞서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1차에서는 과반을 넘기지 못했지만 선호투표 끝에 결국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호남이 그래서 결국은 집권 2년차 정권의 안정을 선택한 걸로 봐야 할 것 같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김민석이 이긴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에서 이재명이 이긴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힘이 빠지면 안 된다는 호남이 논리가 작동하면서 이긴 걸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도 5명을 뽑았는데 그중에 3명이 소위 이제 친청계로 불리는 인물들이 포진을 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2: 네. 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는 않았습니다.
1: 네.
2: 저 순위를 말씀드리면 수석 최고위원인 1위는 최민희, 2위 박선원, 3위 서미아, 4위 이성윤, 5위 한민수 후보로 3대 2 구도긴 합니다. 6위였던 그 친명 김용 후보는 한민수 후보와의 차이가 겨우 0.4%포인트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1: 그렇죠.
2: 친명 후보 2명이 사퇴하면서까지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국 간발의 차이로 지도부 입성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친청계의 지지도가 상당하고 세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친청계가 최고위원회의 다수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3대 2 구도이긴 하지만 이 당대표가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원내대표, 당대표 포함해서 9명 정원이기 때문에 다수결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만 이슈마다 부딪힐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김민석 대표를 찾아갔는데 뭐 축하 인사 잘 한 거겠죠?
2: 네, 어떤 그렇습니다.
1: 어떤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나요?
2: 네, 한번 발언부터 연이어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4: 당 청이,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건강하고 긴밀한 당청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 김민석 대표,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두 분 다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게 당정일치, 당정청 원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오간 것은 이제 더 이상 갈등은 없애고 좀 정권에서 추진하는 일을 당에서 받쳐달라라는 의미인데요.
1: 네.
2: 사실 김민석 대표는 2002년 후단협 이후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 권력의 중심으로 재진입했습니다. 어제 수락연설에서는 수평적인 관계를 언급하긴 했지만 김민석 대표가 독자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권과 각을 세워서 차기를 노리기보다는 정권의 성공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 그룹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자, 뭐 이번 전당대회가 워낙 그 정청래 전 대표하고 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지금 그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라든가 상황도 좀 궁금해요.
2: 네. 정청래 후보는 사실 전대 직후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졌지만 우리의 열정과 가치가 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총선과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면 어떻게 승리한다는 말인가라고 토로하기도 했고요. 특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는 김민석이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진 것이 많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그건 진 것이다. 정청래 후보가 졌지만 정청래 지지자들은 승리했다. 결과적으로 정청래가 주장한 것까지 지금

0: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후보는 이 전대 과정에서 반명 프레임의 가치고도 굉장히 선전을 했었는데요. 당분간 비공개로 지방을 돌면서 지지자들과 만남을 이어간다는데 아마 이번에 부족했던 조직 화에 좀 힘을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면 당내에서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분석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전당대회는 물론 이제 끝났지만 산적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요즘 국정 지지율이 지금 하향세라서
0: 네.
1: 내각 일부를 좀 교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때요?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4,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환카드가 사실 절실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몇 개 부처 장관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언급돼 왔는데 이번 전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줬던 송영길 후보가 입성할 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몇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지난 총선 때 차출됐던 AI 수석 자리나 대변인 자리 등이 있는데 이 인사들도 함께 가을이 되기 전에 이번 달 말 전후로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 소식도 좀 알아봐야죠.
0: 네.
1: 아, 광복절에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 공원 집회에 좀 의원들한테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9명만 나왔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장 대표가 지난 12일 시도당 당직자들을 불러서 지역에선 이 집회 호응이 너무 적다라고 말해서 사실상 이번 광복절 공원 집회 동원령을 내렸다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만
1: 그렇죠.
0: 막상 15일에 보니까 현재 당직을 맡고 있거나 장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19명만 참석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80%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1: 그리고 이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0: 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연임이 없다고 선언해도 믿기 어려운데 그 말조차 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부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국정 운영을 논의하고 싶다면 영수회담을 하면 되지 한가롭게 야당 의원 불러다가 골프채 휘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조경태, 권영진 의원 등을 불러서 소명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0: 네.
1: 당내 지금 워낙 어수선하다 보니까 징계 수위에 지금 관심 쏠리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오늘 중앙당사로 서범수,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을 불러서 소명을 듣습니다. 앞서 이들 의원에게는 서면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까지 받아놨고요. 오늘 소명 절차가 끝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1: 네.
0: 네 단계가 있습니다. 제명, 탈당 공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요. 최소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범수 진종호 의원은 지난번 형소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가 입장하기 전에 돌려치기 한 번 하지 저는 손보다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발언을 주고받아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1: 그렇죠.
0: 이 피해자가 오늘 이 윤리에 직접 출석해서 두 의원의 징계 수위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0: 네.
1: 정치권 소식 정승혜 기자였습니다.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반응 시점과 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제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전격 지시한 배경과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한 이튿날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 여부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수차례 대화 제안에 북한이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별도의 교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답을 했다는 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에는 추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 지시가 오랜 동맹국보다 적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엔 나와 김정은은 잘 지낸다며 상황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SNS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확인한 셈인데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선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간 신뢰와 대북 억지력에 흠집을 낼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당초 할 말이 없다고 했던 미국 국방부는 돌연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훈련 계획을 둘러싼 사전 논의가 사실상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남북 화해 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파악한 내용은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 한국과의 경제 현안에 대한 불만도 반영됐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현지시간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이 기대보다 더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 경북권 소식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경북 북부시군들이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호 횡단교량과 국도 35호선 확장, K푸드 헤리티지 센터를, 영주시는 민군겸용 드론 시험평가센터와 국립국악원 분원,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주시는 문경 상주 김천간 철도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청송은 국립교정타운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영양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남북 구축 고속도로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천은 K푸드 클러스터 조성을, 봉화는 지방 소매 대응과 스마트 농업 구축 등의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경북도 자금을 관리할 도금고 선정에 KB국민은행이 뛰어들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농협은행과 IM뱅크의 양강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도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공모한 결과 농협은행과 IM뱅크, KB국민은행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금고는 2007년 공개 경쟁 도입 이후 농협은행과 IM뱅크가 1, 2 금고를 맡아왔고 경북도는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새 금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한 8월 중하순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상주, 문경 등 북서 내륙에 오전부터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북부 전역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는 목요일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 비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겹치는 복합재해가 경북과 전남, 강원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과 풍수의 중대본이 동시 가동된 날은 2023년 2월, 2024년 3일에서 지난해 8일로 늘었습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복합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경상북도 전역에서 을지 연습이 실시됩니다. 경북에서 3만 5천 명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하는 올해 훈련에선 전쟁 초기 사회 혼란에 대비한 민심 안정과 전시 이재민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안동과 의성군은 올해 연습에서 제외됐습니다. 안동시는 본 예산보다 1,500억 원 증액한 1조 9,5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8억 원이 우선 편성됐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선 산불 예방 지중화 사업 53억 원,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전지원금 29억 원, 문화유산 산불 피해 복구비 21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영양군의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2016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이 오는 27일부터 4흘 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1.9도입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MBC.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오늘은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 안부부터 살피며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모두 무사하신가요? 지난 15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거제에 내린 비가 무려 956mm나 됩니다. 1년 강수량에 맞먹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지금도 거제와 부산을 비롯한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비는 그쳤지만 지반이 약해져 있어 아직 마음을 놓긴 이르죠. 부디 모두 무사히 오늘 하루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장윤정의 버팀목 보내드리면서 오늘 8월 18일 화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해봅니다. 참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은데 우리 손태라 가족들은 어떠신지요? 또 남부지방에 가족이 계신 분들은 아마 걱정이 돼서 밤잠도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참 그 숫자만 들어도 놀라운데 그 안에서 있으셨던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지 복구 작업이 좀 안전하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모두가 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자연 앞에서는 사람이 참 작아진다는 게 되게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또 손 내밀어주면서 안부 전하면서 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627님께서 손태진님 여기는 경남 아유 지금이 장마 같아요 라면서 어제도 서울에 비가 내리긴 했지만 이게 그 밑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강유경님께서 고향이 경남 통영입니다.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 형제들은 다 무사하다고 해서 한시름 놓입니다. 그리고 7501님은 얼마 전까지는 가뭄 걱정이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비가 내려요. 텃밭에 고추가 빨갛게 탐스럽게 익었는데 따지 못해서 썩어가요. 날씨 너무해 하면서 7월엔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폭염이더니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산사태 난리요. 아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 조금이나마 또 오늘 좋은 이야기들로 좋은 노래들로 좀 위로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출발해볼게요. 오늘도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또 커피 한 잔씩 돌리고 있거든요. 오늘 윤수연 씨와 함께하는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도 영업하니 지금부터도 속상하고 짜증나고 어이없고 화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저희랑 나눠주세요. 지금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실시간으로 생중 중이니까 얼른 들어와서 착석해 주셔도 좋고요. 바로 출발해 볼게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데이팩, IS 동서, 백조싱크, 브람스 안마의자, 롯데렌탈,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종근당 건강,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탄탄방수,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유성물산교역,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 검색해서 함께해 주셔도 좋고요. 연휴 다음 날인 오늘 일상으로 돌아오기 조금 힘드시죠?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좀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일터에 와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쉼 없이 달려서 더 지치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난 연휴에 뭐 했는지, 지금 눈앞에는 뭐가 보이는지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바로 드실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우리 485 하나님의 신청곡으로 먼저 출발해볼게요. 여기 인천인데요. 이모랑 엄마 모시고 박물관 와서 교복 체험도 하고 즐거운 추억 만들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에요. 예전 생각 많이 났다는 두 분 덕분에 저도 기분이 좋아요. 신청곡 서른도 추억 속으로 같이 듣게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예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옛날 그 교복 입으면서 얼마나 또 그때 그랬잖아 저랬잖아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누셨을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듣고 오시죠.

서른도의 추억 속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 우리 554 하나님께서 거제도 옥포에서 횟집하는 시동생네 가게에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당황을 넘어서 허망하다고 합니다. 다치지 말고 하루빨리 복구하여 일상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이게 참 멀리서 봤을 때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데 그거 가게에 있었던 모든 뭐 의자 가구들부터 거기 있는 전자기기서부터 모든 거 다 어떻게 보면 새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 이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진짜 막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 빠지고 좀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조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5442님께서 저는 연휴 내내 일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요. 3600님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입니다. 영양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오늘까지 휴무라서 차분히 집안일 하면서 깻잎 김치 담그고 있어요. 대량으로 조리하다가 3인 가족 조금 만들려니 소꿉장난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래도 함께 이렇게 좀 일하면 좋으셨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혼자 다 하셨으려나. 우리 5245님께서 연휴에 강원도 여행 중 동해의 별미 곰칫국을 먹었어요. 태진님이 여행 프로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맛이 궁금했거든요. 입에 넣는 순간 사르르 없어지는 곰치의 식감이 진짜 푸딩과 순두부 같았고 김치가 들어가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맛있어서 언니들과 감탄하면서 공깃밥 추가했어요. 신성의 얼큰한 당신 신청해요 주셨어요. 저도 그 동해에 가서 먹었던 곰칫국, 와, 정말 이런 또 생선이 있구나. 이게 심해어여가지고 되게 살이 보들보들해요. 근데 참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드셨군요. 다행입니다. 우리 신성의 얼큰한 당신 보내드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2부에서도 함께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준 게 몇 해 전인지, 눈빛을 바라보며 얘기해 본 게 언제였는지, 당신의 손 한번 잡아준 게 몇 해 전인지, 어깨를 감싸며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 사는 게 바빠서 걱정이 많아서 곁에 있는 당신을 잊고 살았어요. 당신은 여자였지요. 소녀 같은 여자였어요. 나만을 바라보며 혼자서 눈물 짓던 소중한 내 사람이었어요.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임병수의 이름 전해드렸어요. 아, 우리 그 가사 들으시면서 1320님께서 그냥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네요. 우리들의 이야기라서. 그러게요. 그냥 뭔가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솔직히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덜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보나 남의 편이나 뭐 우리 뭐 서방 뭐 뭐가 됐든 뭐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한때는 막 아, 나를 정말 미치듯이 막 설레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그래서 뭐 오늘 집에 가시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괜히 한번 다정하게 이름 석자다 이렇게 불러주면 처음에는 왜 그래? 징그러워 이럴 텐데 저는 또 좋아할 겁니다. 우리 김명자님께서 32년 차 옆집이랑 같이 듣고 있다가 눈으로 말하고 있네요. 네, 뭐 눈으로라도 말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그냥 딱 이제 그 이름이 주는 약간 감동도 있거든요. 서로 그렇게 한 번씩 불러보세요. 그거 어색할 거예요. 너무 안 불러가지고. 우리 손트라 1, 2부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휴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드립니다. 5588님께서 지난 연휴 동안 강원도 태백으로 초등학교 3학년 아들내미 시우의 축구대회 응원을 다녀왔습니다. 태백의 울창한 살림과 아이들의 열정을 3일 내내 즐기고 와서 너무 상쾌합니다. 남양주 다산 주니어 FC 김시우 파이팅! 일단 김시우 이름부터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정말 잘할 것 같고 약간 유망주 냄새가 납니다. 우리 1543님은 연휴 3일 동안 속초에서 6살, 7살 손주들이 왔다 갔네요. 찜통 더위에 비도 오락가락 삼시세끼 밥해주느라 쉬는 게 아니었어요. 선배 언니들이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손주들 와가지고, 너무 예쁘다가 이제 한 2시간, 3시간 되면, 언제 가나 싶을 때도 있으시죠. 예. 그 에너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4849님께서 여름 간식 맛있는 옥수수 쪄서 점심으로 먹고 남은 건 두 며느리들 주려고 랩 포장하고 있답니다. 신청곡 노사연의 만남. 참 뭐 옥수수도 정이 많이 담긴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몇 개만 찌기는 좀 아쉽잖아요. 한 번에 찔 때 확 찐 다음에 남은 거는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누는 거겠죠. 우리 신청해 주신 노사연의 만남 듣고 올게요.

0: 지친 날을 안아줘.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냥 일상 이야기, 아, 편하게 그냥 수다 떨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7353님께서 연휴를 주말 농장

0: 농장에서 보냈어요. 남편 친구네 농장에서 말이죠. 이것저것 채소와 수박, 토마토까지 냉장실이 가득 차서 이웃이랑 나누려고요. 이게 또 가는 게 있으니까 또 온 게 있네요. 친구들 도와주면서 같이 주말에 또 시골이나 이렇게 주말 농장 보내면 약간 좀 여행 온 듯한 느낌 있잖아요. 휴가 온 듯한 느낌.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일한 만큼 더 많은 사랑을 또 챙겨서 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지금 부자가 부럽지 않을까요? 예, 그럴 것 같아요. 8382님께서 저는 강릉 연곡 큰언니 집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형부께서 숯불에 구워주신 고등어, 이면수어 맛나게 먹고 좋은 추억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아, 이게 이상하게 동남아 쪽에는 그 숯불 생선구이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네, 숯불로 구워 먹는. 근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그냥 그 구이를 프라이팬이나 이렇게 먹잖아요. 그 일본에서도 이렇게 꼬치 생선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불로 하는 게 이게 숯불로 굽는 바베큐 생선은 좀 맛이 달라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밥도둑이죠. 그러니까 담백하고 그리고 살짝 그 사이사이에 그 소금 간 한 그 짭짤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면 갑자기 옆에 있는 갑자기 뭐 김치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함께 먹고요. 우리 1853님께서 용인에서 부모님 일 도와서 다육이 농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더위에 온실에서 고생하는 부모님께 커피 효도하고 싶어요 했는데 커피 쿠폰 제가 챙겨드리니까 오늘 바로 쓰실 수 있는 커피 쿠폰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0625님께서 남편은 친구들과 놀러가고 초등교사 큰딸 계약해서 경기도 가고 둘째 딸 기숙사에서 임용고시 준비로 바쁘고 저는 집에서 뒹굴뒹굴 행복했어요. 혼자만의 시간 좋았어요. 지금은 출근해서 혼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손 틀어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우리 0625님 네 지금 얼마나 이 글에서만 봐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 느껴집니다. 우리 이제 잠시 뉴스 듣고 3시 5분에 윤수연 씨와 돌아올 텐데요. 손트라 살롱 지금부터 화나는 일, 속상한 일, 나 삐졌어 하는 일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함께 버럭해드리고 위로해드립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 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5: 라디오
4: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세시 뉴스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우려를 표해온 정 장관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면장애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직서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냈습니다. 병사에게 강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 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5사단 중사가 군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 치상 등 혐의로 육군 중사를 송치했습니다. 가해 중사는 지난 3월 9일 철원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100회 가까이 팔굽혀펴기를 강제하고 병사가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병사는 콜라색 소변을 받고 근육 효소의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까지 치솟는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북한이 서해안 남포항 인근 석도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25일 사이 석도에서 도로 정비와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NK뉴스는 서해안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석도가 대형 군함을 수용할 해군기지로 적합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정부가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안정과 남북 화해협력 국면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부가 별도로 파악한 내용은 없다면서 북미 대화 재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미국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 17일 한국은 70년 넘게 굳건한 군사동맹이었다며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푸틴의 조직적 납치, 고문, 강간, 살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훈련의 축소로 부담을 덜게 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등 20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저는 원래 오래 재기보다 빠르게 파고드는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다는 말 많이 들었고 저도 고쳐야 할 약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성급함을 줄이고 상대를 몰아붙인 힘은 더 살렸는데 그게 지금 제 바둑의 색깔이 됐습니다. 단점은 버려야 할 흠이 아니라 다듬어서 쓰면 매력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치기만 하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드는 법도 찾아보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허이 다들 들어오셨죠? 우리 손트라 3부, 4부는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으로 모십니다. 지금부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속이 뒤집히는 일들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모실게요. 지금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 바로 손트라 살롱의 주인장 윤수연 씨 모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경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9: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도착하니 왜 이렇게 좁은 거야? 여보, 그쪽 괜찮아? 이 옆에 안 닿지? 그냥 이대로 후진하면 되지?
1: 저기 그 핸들 오른쪽으로 약간 꺾어봐. 아니, 오른쪽, 왼쪽 말고 그쪽 말고 오른쪽으로 꺾어.

0: 손가락 아니 내 오른쪽
1: 아우 정신없어 아 이제 됐지
0: 아 오른쪽으로 너무 붙었잖아 다시 빼봐
1: 아,
0: 빼봐
1: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0: 아니, 왼쪽으로 15하나치만 더 붙여보자 자 핸들 잡고 반바퀴만 감아서 이렇게 다시 풀어 아니 감아 풀어봐 어. 아니 감아 아니 풀어
1: 아우 조용히 좀 해 아우 헷갈려서 못하겠네 이거
0: 아예 자 알았어 후진 조금만 더 그렇지 조금만 더
1: 아니 저 뒤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센서가 계속 삐삐삐 아니 우잖아
0: 예 카메라가 이제 가까워 보이는데 아니야 조금만 내 말만 믿어 후진 이렇게 그렇지 계속 왔다 아유 아 그렇구나
1: 야 내가 그림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0: 아 내 목
1: 으쓱할 거야
0: 화풀이, 속풀이, 분풀이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
1: 오늘도 영업합니다.
0: 부글부글 내 인생
1: 손트라살롱
0: 평소엔 공손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지만 이 시간에는 미간 많이 찌푸리는 우리 손트라살롱의 주인장 트롯 폭주 기관차 한류스타 윤수현
1: 손트라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손트라살롱의 윤마담 가수 윤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작은 꽁트로 좀 시작을 해보았는데 이야 아니 주차 아, 혹시 뭐 운전 뭐 잘하시나요?
1: 아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0: 바로
1: 저는 뭐 2종 보통 아닙니다.
0: 아,
1: 1종 보통
0: 1종
1: 스틱으로
0: 보통. 야, 스틱으로
1: 반 클러치 이용해서 야. 언덕 넘어가지고 이거 합격한 사람입니다.
0: 이야.
1: 그때부터 예 계속 또 운전을 했고
0: 예.
1: 무사고.
0: 아, 무사고로. 무사고.
1: 정말 조심하면서, 네. 방어 운전하면서, 그렇게, 예, 운전하죠.
0: 아니, 주차할 때, 이런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진짜 요새는, 그, 예전에는, 뭐, 그거 있잖아요. 저, 조수석 옆에 딱 이렇게 팔 걸치고, 이렇게 뒤에 보면서, 막, 뒤에 보고, 양옆 밀어보고 해야 되는데, 요새는 다 카메라로 하니까, 이게, 약간 현실에서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1: 오, 그래요?
0: 그냥 그리고 이제는 그 카메라 없이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카메라 없이도 되게 주차를 해도 나름 잘합니다.
1: 어때요? 아니 좀 실력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래도
0: 앞뒤 왔다 갔다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여기 넣을 거야 싹싹 끝.
1: 한 방에?
0: 한 방에.
1: 야.
0: 아예 무조건이죠.
1: 한방 쉽지 않은데.
0: 아, 한 방에.
1: 원투 세 방 정도는 좀 갈 수 있는데.
0: 아, 그런 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1: 멋있네 또.
0: 아, 한 번에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는 조금 더 익숙해지기도 하고 요새는 그냥 앞으로 쭉 빼놨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눌러가지고 뒤로 쭉 들어가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AI
0: 자동 주차도 있고. 그래서.
1: 아유, 근데 저는 그거 믿었다가 네. 카메라를 믿었다가 오히려 또 접촉 사고를 일으키거나
0: 맞아요.
1: 그러니까 뭐 부딪히거나 할 수가 있는 게. 그리고 선을 이렇게 명확하게 딱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전 항상 창문을 왼쪽을 내리고
0: 아 왼쪽 내리고
1: 왼쪽 내리고 한번 보면서
0: 아 보면서 사이드 미러를 고개까지
1: 왔다 갔다 좀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전 될 수가 있더라고요. 전 직접 봐야지 직선이
0: 아 그렇죠.
1: 선을 보고 선을 지키자.
0: 직접 봐야지 네. 안심이 되기도
1: 맞아요.
0: 하고요. 우리 8247님은 운전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어갔는데 아직도 주차가 힘들어요. 후진 주차는 그나마 잘하는데 특히 평행 주차는
1: 아.
0: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평행 주차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1: 근데 후진으로 이제 빠졌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방 주차라고 하죠. 앞으로 해가지고 넣는 거는 좀 힘들긴 해요, 사실.
0: 아, 앞으로 가는 것은 진짜 어렵고 평행 주차는 그게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목소리가 아주 전문적인 목소리가 나오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아, 일단 공식이 있는데 오른쪽 우리 사이드 미러 있죠.
1: 네.
0: 그게 딱 걸쳐야 돼요. 그러니까 앞차의 뒤에 뒤통수에 걸쳐야 되고 그때 왼쪽으로 한 바퀴 정도만 이렇게 돌려놓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갔다가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바퀴 그 공식이 있어요.
1: 아~
0: 잠깐만. 평행 주차 공식은 보통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앞차와 간격을 잡고 내 차가 주차한 약 45도 각도를 만들어서 후진한 뒤 핸들을 풀면서 평행으로 정렬한다.
1: 아, 저는 평행 주차 아니라 전방 주차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평행 주차가 저는 약간 후방 주차와 비슷하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아,
0: 맞아요.
1: 이것도 근데 쉽지는 않죠. 후방
0: 이게
1: 주차도.
0: 후방 주차는 뭐 그래도 쉽다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전방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거리 감각이 좀 달라서 좀 어렵기도 하고 평행 주차는 그 공식이 있는데
1: 공식
0: 예. 그냥 자동 주차 예, 되는 걸로
1: 그러니까요.
0: 하셔도 됩니다.

0: 우리 이과생들 지금 카이스트 여러분들 네. 또 뭐 이렇게
1: 연구 잘해서
0: 예, 이과생 여러분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주차 화이팅입니다.
1: 요새는 그 너튜브에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 보는 것도 있습니다.
0: 팁이 되죠.
1: 네. 자 오늘 또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열받고 어이없고 속상한 일들 모두 다 보내주세요. 얄밉고 짜증나는 그 사람 그 인간의 이름 저 이름을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면 야 손태진 여자면 어이 윤수연 뒤끝없이 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 네 그리고요 손트라 살롱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1: 뭐죠?
0: 치모 쌍도.
1: 치모 쌍도. 그게 뭔가요?
0: 치킨 모바일 상품권 두 장. 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네.
0: 정답자 또 5명 뽑아서 저희는 또 매운 실비 김치까지도, 보내드리죠. 나중에.
1: 나중에 보내주세요.
0: 그리고. 예.
1: 참고로 이 치모 상두가 우리가 쿠폰으로 이렇게 연락이 가잖아요.
0: 네네.
1: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못 받았다.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 저희가 보냈는데
1: 네, 보냈는데 못 받았다 커피 쿠폰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이게 스팸함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팸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스팸 문자함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치모 상두 치킨 네. 모바일 상품권 두 장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우리 손트라 살롱 손님들 좀 맞이해 볼게요. 우리 남효경님께서 보내셨죠.
0: 새벽부터 고추를 따가지고 이제 씻어서 말리려고요. 온몸이 땀 범벅인데 왜 사람들이 지나가다 음료수 캔이나 컵을 밭으로 던질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쓰레기 때문에 열불 납니다.
1: 정말.
0: 아니 밭에다가?
1: 밭에다가 왜 던져요?
0: 아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네. 이렇게 밭에 그 우물 약간 좀 밑에 이렇게 고랑 같은 데다가 네. 그냥 이렇게 쓰레기 버리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와. 그 모습을 모두 불법이에요, 그렇죠?
1: 그 손을 잡아다가 그냥 확 그냥
0: 그래.
1: 아유 예 이거는 불법이고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나온 거예요.
0: 그렇지.
1: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0: 맞는 말씀이세요.
1: 우리 김영빈님은 오늘 점심 구내식당에 치킨이 나왔길래 신나서 펐는데 뒤에서 과장님이 큰 소리로 저거 치킨 다 퍼가네 다 퍼가 저렁저렁 소리치는 바람에 저한테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민망해서 딱 두 조각만 담아왔습니다. 아, 열불나요?
0: 아, 과장님께서. 이제 구내식당 급식합니다, 내가. 제가,
1: 예. 공개, 쪽팔리기죠. 이걸 주려고.
0: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양대리 저거 치킨 다 가져가네, 저거.
1: 저거 뭐 집으로 가져가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막 괜히.
0: 너무 창피하다.
1: 너무 창피하다. 그러면 나중에 복수하세요. 과장님, 뭐 치킨, 닭다리만 가져가시네. 아이고, 막 이러면서.
0: 이런 거 중개하는 거는 안 됩니다.
1: 근데 구내식당이면 그래도 좀 뭐 주는 만큼 혹은 퍼갈 수 있는 만큼 그냥 마음대로 퍼가도 되잖아요.
0: 그렇죠.
1: 왜 그걸 눈치를 줘?
0: 그게.
1: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0: 자유를 배식 아닌가요? 그쵸?
1: 비어 있으면 채워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얼마든지 퍼갈 수 있다. 우리 4715님은요?
0: 제 남편은 빨래를 꼭 빨래통 옆에다 놔요. 아무데나 던져놓는 것도 아니고 빨래통에 넣어놓는 것도 아니고 왜 꼭 빨래통 딱 옆에다 놓는 건지 이거 은근히 약올라요. 이건 뭡니까?
1: 이건 알죠. 이건 알아요.
0: 알아요?
1: 남자들은 이상하게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저 멀리 쓰레기통이 있으면 던지고 싶거든요.
0: 농구하듯이?
1: 농구하듯이 골을 넣고 싶어요. 안 된 거예요. 못 넣어.
0: 100점 만점이 안 들어갔구나.
1: 안 들어갔구나.
0: 3점슛이 안 들어갔구나.
1: 하지만 그냥 저기 옆에 있으면 저걸 빨래라는 걸 알겠지 싶어서
0: 그럼 그거 줍는 사람은 또 뭐야.
1: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저희도 그러잖아요. 저기 물론 가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딱 던져서 딱 넣으면 약간 그 희열이 있어요.
0: 쾌감이 있어요.
1: 쾌감이 있어요. 심지어 그거 떨어져도 다시 가서 주워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던져봐요.
0: 재밌긴 재밌다, 그치?
1: 재밌어요.
0: 하지만 좀 넣어주셔라. 즐기시고 빨래통에 넣어주세요, 남편분.
1: 맞습니다. 이렇게 부글부글한 일들 계속 알려주세요. 손트라 살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거 빠지면 섭하죠. 윤수연 퀴즈.

내 점수를 맞춰봐! 그렇습니다. 우리 윤세현 씨가 또 노래방 반주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과연 그런데 노래방 점수 몇 점이 나올 것인지 여러분께서는 점수의 끝자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 자리 수죠. 만약에 91점이다. 그러면 1. 그럼 91점이든 81점이든 71, 61이든 1 맞추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명 뽑아서 매운 시위김치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우리 윤세현 씨가 준비한 노래 속풀이송 우연히의 우연히 갑니다.

0: 합격한 점수는 92점으로 끝자리 2가 정답이었습니다. 2라고 맞춰주신 분들 5분 뽑아서 매운 실비김치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손트라 홈페이지 선고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1: 아까 또 빨리 제가 실비김치 드리고 싶은 마음에 네. 실비김치를 언급을 했었죠.
0: 아유, 그러니까요. 예, 맛있게 드릴 겁니다. 드세요. 드릴 겁니다. 네. 우리 구자춘님께서 두 분 신나는 댄스 덕에 오늘 야근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유, 고마워요. 또 아니요. 우리 태진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역할을 좀 해줘라. 자, 앞에 지금 이렇게 꽁투도 하는데 이 댄스까지 연기까지 펼쳐주신 태진님께 박수 한번 드려요.
0: 이게 네. 무슨 댄스입니까? 그냥 뭐 흔드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이트 클럽은 저희 세대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클럽 아닌가요?
1: 아니 뭐 공존했죠.
0: 아 공존하긴 했죠. 예.
1: 네. 아니 나이트 클럽
0: 왜 근데 다 나이트 클럽은 호박으로 시작을 할까요?
1: 여러 가지들 있죠. 뭐 뚜껑이 열리는 곳도 있고.
0: 근데 저는 아직도 그
1: 추억에 젖었는데?
0: 아 약간 젖었어요. 약간 그 어렸을 때 클럽 갔던 어떤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홍대 네.

0: 어떤 뭐가 클럽이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1: 많죠.
0: 이게 막 서로 계속 막 아니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약간 떠밀려서 들어가고 떠밀려서 나오고.
1: 밀물설물.
0: 근데 어떤 방이 딱 이제 조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좀 아유 너무 사람들 많다 나가자 나가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1: 그 방이 무슨 방이야?
0: 그 방에서 갑자기 그 위에서 물을 갑자기 막 뿌리더니
1: 물이 왜 나와? 고장 났나? 물 수도가 터졌나?
0: 거기는 약간 물 뿌리는 방이었던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었지.
1: 아니 어머 물이 뿌리 아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0: 네, 그 연기 그 탐지기 아니 뭐야 뭐 그 위에 있잖아요.
1: 그
0: 물 뿌리는 거.
1: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쇼를 위해서
0: 갑자기 막 이렇게 음악이 나오다가 막 사이렌이 막 울려요. 그래서 와 이러다 뭐야 했는데 갑자기 위에서 하면서 물이
1: 결항간 섹시해졌네.
0: 아 섹시는요 그냥 젖었습니다. 네,
1: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막 다 젖었을 텐데.
0: 나가서 이제 말렸죠.
1: 아.
0: 진짜
1: 겨울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예.
0: 그런 것도 있었다.
1: 즐거웠네요.
0: 예.
1: 얼마나 재밌었어.
0: 즐겁진 않았어요.
1: 찝찝했어요.
0: 그리고 흠뻑 젖어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그냥 아 여기 방이 좀 비어 있다고 괜히 잘못 들어가가지고.
1: 아 재밌는 에피소드네요. 물도 맞고 좀 뭐 그런 기억은 없어가지고.
0: 그냥 제대로
1: 즐겼네요.
0: 흠뻑쇼 즐겼죠. 아니, 워터밤.
1: 그때 당시 저희는 또 그 라인 댄스라 그래서 뭐 유빰빰빰빰을 했었잖아요. 같이 어제 뭐 너무 구체적인 음악을 아니, 말했네요.
0: 뭐,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1: 같이 그리고 춤추고 막 이랬죠. 친구들끼리.
0: 그러면서.
1: 또 있어요?
0: 아, 그 노래 얘기하는 거야. 솔저보이.
1: 죄송합니다.
0: 예, 네, 여러 노래들 있었고.
1: 그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우연히의 우연히 노래 한번 불러봤습니다.
0: 그렇습니다. 더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리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손님들 모셔볼게요.
1: 네. 6265님께서 네. 아들아. 며느리가 반찬가게에서 사온 맛있는 동치미를 각자 앞 접시에 덜어서 깨끗하게 먹었는데 왜 몽땅 버렸니? 너희 집이 식당이야? 아까워서 지금도 화가 나.
0: 아, 집에서 이런 반찬은 솔직히 물론 식당에서는 안 되지만 집에서는 반찬 통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먹는 만큼 하고 그리고 좀 남으면 다시 넣을 수 있잖아요.
1: 식탁에 차려두었던 남은 반찬을 다 그냥 버린 거죠.
0: 다 버려버린 거죠. 심지어 많이 남은 것도 다 버린 거죠.
1: 그런 건 이제 이 뭐 패킹해서 랩이나 뭐 이런 걸로
0: 다시 패킹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1: 앞접시에 덜어 먹었는데도.
0: 그러니까 아들이 근데 착하네요. 설거지는 확실하네요. 음식물 바로 버리고. 우리 2439님은 부장님이 자기한테서 무슨 냄새 나냐고 묻길래 부장님한테는 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부장님한테서 재떨이 냄새 나. 담배 좀 끊으세요, 부장님! 이러면서.
1: 야, 그것도 물어보시네요.
0: 나는 그러면 무슨 냄새 나냐?
1: 부장님요. 진짜 너무 좋은 냄새 나세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러고 이제 사회생활을.
0: 세월이 느껴지는 냄새? 아니, 뭐 어떤 냄새라 그럴까?
1: 정겨운 냄새.
0: 정겨운 냄새.
1: 친숙한 냄새.
0: 사회생활 역시 힘들다. 라는 거 또 말씀 주시고요. 0365님,
1: 소개하기 전에? 네. 다음에, 야, 너무 흠뻑 빠져들었네?
0: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우리 잠시 후에 4부에서도 재미난 퀴즈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함께 해요.

오늘도 안전하게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세 번째,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것에 마냥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그래야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0: 부글부글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일들 있으신가요? 여기로 오시죠.
1: 손트라 살롱입니다. 이 집의 마담입니다.
0: 한류스타 윤수영과 함께하는 부글부글 내 인생 손트라 살롱.
2: 아우, 몇 개 좀 소개하고 있었는데 방금 저희가 0365에서 멈췄잖아요.
3: 예예. 예.
2: 저는 조그만 가게 운영을 하는데 친한 동생이 알바하고 있어요. 그런데 깜빡해서인지 내 것이 아니라 그런지 가끔 에어컨을 켜놓고 퇴근을 합니다. 이 불경기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이달 전기세가 무려 작년 이때보다 무려 3배가 나왔어요. 미쳐버려! 그만둘까봐 말도 못하고 제발 아껴 쓰는 습관 좀 가져라. 알바비에서 확 까분다.
3: 이게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3: 이게 지인과 함께하는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2: 네, 그 네, 화장실 네. 가면 뭐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아무리 붙여봐야 솔직히 그냥 그거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나갈 맞아. 때 혹시 불은 끄셨나요? 에어컨을 끄셨나요? 약간 이런 공식 같은 거 좀 써놓으면
3: 맞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2: 그래서 저희가 뭐 아휴, 이게 참
3: 당장 수익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3배가 많이 나왔다는 거는 뭐 엄청난
2: 잘못된 거예요.
3: 출혈이에요.
2: 잘못된 거고 그게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계속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느라 나갔으면 기분이라도 좋은데
3: 그쵸.
2: 아 이게 쓸데없는 그런 전기세는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3: 그렇고 말고요.
2: 그래도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3: 맞아.
2: 얘기해서 아, 너 혹시 그냥 그런 거 있잖아. 혹시 에어컨 안 껐어 어제? 아니 밤새 켜서 있었더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얘기해서
3: 나 지금 잠깐 순간 너무 몰입했잖아. 아, 연기력 너무 좋다.
2: 아, 그래요?
3: 지금 제가 켜놓고 나온 줄 알았어요. 잠깐.
2: 그래요?
3: 연기가
2: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3: 예.
2: 자, 우리 손트라 살롱의 이제 시그니처 코너가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왜 화가 났을까? 토라진 사연들을 소개할 건데요. 왜 화가 난 건지 그 이유를 저와 윤수연 씨가 맞히는 겁니다.
3: 네, 손트라 가족들은요. 과연 태진과 저 수현 중에서 누가 정답을 맞힐지 정답자를 예측해 주세요. 윤수연, 손태진. 그러니까 윤수연이 정답이다. 손태진이 정답이다. 둘 다 땡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내시면 되고요. 문제당 5분씩 뽑아서 타올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사연을 읽어보고 좀 풀이를 좀 각자 뭐 해본 다음에 딱 들으시다가 나 태진 의견 좋아. 나 윤수연 의견 좋아. 아, 아니야. 둘 다 틀렸어. 다른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정답을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돼? 하는 사연들이
3: 맞아요.
2: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저희도 에이 설마 몇 번이겠어? 했다가 그런 적이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자, 첫 번째 사연 문제 주세요.
3: 김동진님 사연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남편한테 제로 콤부차 사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2: 네.
3: 제로 꼭 제로로 사야 돼. 제로 잊지 마. 신신당.

0: 부를 했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잘 사왔지?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1: 자, 여기서 문제. 남편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아이, 그렇게 못 믿으면 직접 가서 사든가. 2번. 제로 먹는다고 살이 빠지겠냐? 3번. 제로? 그건 확인 안 했는데. 4번. 아, 제로는 할인 안 해서 할인하는 걸로 샀지롱.
0: 헷갈려. 제로로 사야 돼. 제로 있지 마. 남편이 들어와서 잘 사왔지.
1: 저는 우선 이게 제로라는 게 되게 계속 재차 확인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그러지 않았어.
0: 아.
1: 그 상황인 거예요.
0: 이거 정답을 맞힐 기세인데요. 아니, 역시
1: 거의
0: 또
1: 다 맞췄죠.
0: 아 뭐. S네 가자. 몇 번입니까?
1: 자, 저는
0: 몇 번 고르셨어요?
1: 3번 제로. 그건 확인 안 했는데.
0: 제로를 이렇게
1: 얘기를 했는데 그건 확인 안 했는데.
0: 제가 만약에 이 중에서 들었을 때 제일 화가 난다.
1: 제일 화가
0: 하는
1: 난다.
0: 답은 제로 먹는다고 살이 빠지겠냐.
1: 이야.
0: 이게 좀 화납니다. 저는 2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근데 이제 잘 사왔지 한데 아니 제로 먹는다고 살이 빠지겠냐 하면서 제로를 안 사온 거죠.
0: 1번 더 열받죠.
1: 너무 열받죠. 과연 손태진의 3번이 맞을지 윤수연의 2번이 맞을지 아니면 1번 4번이다 하면 둘 다 땡.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 뭐가 됐든 다 내게 다 화나네요.
0: 너 정말 화나네요.
1: 네, 이게 하나 정답 빼고는 우리 작가님들이 또 이제
0: 만드신
1: 직접 보기를
0: 거죠.
1: 만들었다라는 거.
0: 야.
1: 얼마나 화나게 만들었는지 너무 잘 만들었어요.
0: 맞아요. 찾을 수는 솔직히 고를 수가 없어요.
1: 고를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답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시죠. 어떤 노래?
0: 제로를 사야 돼. 제로 있지만 제로를 안 샀으면 돌아오지 마세요.
1: 아 돌아오지 마세요. 제로 안 샀으면 돌아오지 마세요. 주현미가 부릅니다. 정답을 맞힌 사람이 누군지 뭐가 나오려나?
0: 그러니까요. 주현미의 돌아오지 마세요 들을게요.
1: 네.

0: 아, 맞아. 약간 전현무 씨도 매생일 것 같아요. 네,
1: 명심만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0: 그리고 직모, 약간 직모. 어. 가슴털이 곱슬곱슬이 아니라 직모인 분들. 그죠.
1: 안문숙 누나가 옛날 가슴털을 좋아하셨었는데.
0: 아, 거기 이렇게 좀 네. 남성미가 네,
1: 유럽 남자나 네. 이렇게.
0: 그 개인적인 취향이 다 있어요. 코스형 그렇죠. 좋아하는 분 계시고.
1: 있죠.
0: 매생이는.
1: 쉽지 않죠.
0: 매생이는 참 쉽지
1: 않죠. 집착들 많이 하시네. 네.
0: 포지션입니다. 후회 없는 사랑.

0: 자, 쓸데없는 10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코털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5541님.
1: 맞네. 코 속에 털 코털 맞습니다. 밥은 코털 말아 넣은 후 먹... 사진은 안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이게 5cm까지 자라면...
1: 코털도 잘 자라요. 길러봄. 8635님이 제보해 주셨어요. 아, 잘 자라는구나. 코털이...
0: 저는... 다 잘라버리니까.
1: 저는 코털을 자른 적이 없거든요.
0: 여자분들은 잘 안 자라고요.
1: 아, 다르죠?
0: 중년 남성들은 코털이 잘 자라.

0: 잘라 버리는 거거든요.
1: 아, 잘하긴 잘아요?
0: 예예.
1: 오, 그렇구나.
0: 아, 근데 그렇구나. 5cm까지 갈 수 있구나.
1: 오, 어쨌든 잘 넣어서 이거 예.
0: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예.
1: 아니 재밌게 사신다, 되게. 아니 뭐 그건 진짜 개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0: 알겠습니다.
1: 네. 응원합니다.
0: 예.
1: 7cm 도전. 자,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이 군생활 시절 점심을 1등으로 먹고 싶어 한 달간 도전한 적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성공해서 그 무말랭이에 깨뿌려진 반찬 먹는데 너무 기분이가 좋았어요. 아, 점심을 1등으로 한 뭐 상품 같은 게 있었나?
0: 없어요.
1: 근데 무말랭이 깨뿌려진 한 달 만에 성공해서 깨뿌려진 무말랭이에 깨뿌려진 게 상이었나 봐.
0: 아, 가장 첫 번째 먹기 때문에 세팅된 상태에서 씹는 상. 그러니까 위에 깨를 뿌려놓은 상태니까.
1: 점심 1등 먹기.
0: 다른 사람들은 그 깨를 못 먹으니까. 오. 그랬던 뜻인 것 같아요, 그죠?
1: 오. 아. 맞다, 맞다.
0: 네. 자, 전화. 왜 1등으로 드시죠? 여쭤볼까요?
1: 아니, 그런 어떤 무모한 도전을 해보고 싶은 나이잖아요. 청춘.
0: 네.
1: 1등 통신원.
2: 안녕하세요. 충북 진천의 1등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군생활 시절 12시부터 점심시간이었는데요. 1등 먹고 족구하려고 1등으로 점심 먹기 도전한 적이 있어요. 11시 59분은 너무 늦고 11시 30분에 가니까 1등이더라고요. 그 뒤로 눈치 보여서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까지 1등 도시장이었습니다.
0: 네, 김정희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그냥 뭐라도 1등이 하고 싶었던 건가요?
2: 아, 맨날 늦게 가서 반찬이 맨날 네. 어지럽혀 있어가지고
0: 맞아 맞아
2: 깨끗하게 깨뿌려진 거나 처음 새다 먹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0: 아, 그래. 결국 성공하신 거예요? 1번으로 하신 거예요?
2: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0: 한 달 걸려서 와, 대단하시다.
1: 하긴 그 점심시간만 네. 기다리잖아요. 군생활할 때 낙이 뭐가 있어요. 네. 그죠?
2: 네, 맞아요.
1: 그렇죠. 그리고 혈기 왕성한데 배가 금방금방 꺼지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거기서 1등이 되려면 다들 얼마나 절박하게 뛰겠냐고. 아니, 그렇게 몇 번 1등 하셨어요?
2: 한 달간 한 번 딱 1등하고 그 뒤로는 이제 눈치 보여서 못 갔어요.
1: 아, 진짜 그 1등한 날 뭐 네. 네. 비결이 있었나요? 남들보다 유난히 빨리 갈 수 있었던?
2: 원래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데요.
1: 네.
2: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살짝 눈치 보면서 그냥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먼저 이제 식당 앞에 가 있는 거죠.
1: 아, 되게 전날부터 설렜겠다, 떨리고 긴장되고.
0: 그 저희 때 병장만 혼자 걸어갈 수 있고 1등병, 2등병, 상병은 다 같이 이제 걸어갔거든요, 단체로.
1: 아, 단체로. 네, 뛸 수 없었구나.
0: 그래서 계급이 병장이 아니셨을 텐데, 그죠?
2: 아, 저 중사였습니다 그때.
0: 아, 하사관이시, 부사관이셨구나.
1: 그러면 뛸 수 있지.
0: 그러면 갈 수 있어요.
1: 예, 한 예. 1등병, 2등병 어림도 없는데.
0: 예, 예.
1: 족구 때문에 뭐 그러신 건 아니죠? 단지.
2: 아, 그것도 맞습니다.
1: 아하.
2: 다들 늦게 먹으면 족구장을 뺏겨가지고.
0: 아, 빨리만 선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구나.
1: 예, 군생활이라는 게 참 그렇죠, 김정희님. 모든 게 단순해지죠.
2: 네, 맞습니다.
1: 맞아.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 군생활 가면은 네. 그냥 그날그날에 충실하다 보면은 끝나 있고.
0: 그래야 시간이 가니까.
1: 네, 맞아요. 네,
0: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이렇게 또 연결되셨는데, 누구에게 한마디 하실래요? 가족이나 또 소중한 분들?
0: 네.
2: 제가 지금은 이제 전화 타고 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더운 날씨에도 항상 하우스에서 같이 일하는 제 아내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1: 아, 좋네요.
0: 좋습니다. 또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2: 군대에서 먹었던 반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1번 오징어 볶음, 2번 파골국, 3번 군대리아.
0: 오징어 볶음, 사골국, 군대리아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번,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간편식 세트, 원두 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 TBX.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네, 1등 통신원이 군대에서 먹은 반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9: 2번 사골국이었습니다.
8: 네, 1, 2, 3군님, 네. 김승우님, 0405님 맞추셨네요.
9: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네.
9: 잔나비의 노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함께 할게요.
8: 배짱 퀴즈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우리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의 내일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웃는 청송,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 청송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건강한 미래를

0: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의 때리, 팀의 때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의 5시 뉴스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겹치는 복합재해가 경북과 전남, 강원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염과 풍수의 중대본이 동시 가동된 날은 2023년 2일, 2024년 3일에서 지난해 8일로 늘었습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복합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 제출을 앞두고 경북 북포시군들이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호 횡단교량과 국도 35호선 확장, K푸드 헤리티지 센터를, 영주시는 민군 겸용 드론 시험평가센터와 국립국악원 분원,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상주시는 문경 상주 김천철도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청송은 국립교정타운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명양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남북구축고속도로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천은 K푸드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관은 지방소멸 대응과 스마트 농업 구축 등의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조 원 규모의 경북도 자금을 관리할 도금고 선정에 KB국민은행이 뛰어들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농협은행과 IM뱅크의 양강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도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공모한 결과 농협은행과 IM뱅크, KB국민은행 등 세 곳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금고는 2007년 공개경쟁 도입 이후 농협은행과 IM뱅크가 1, 2금고를 맡아왔고 경북도는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새 금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경상북도 전역에서 을지 연습이 실시됩니다. 경북에서 3만 5천 명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하는 올해 훈련에선 전쟁 초기 사회 혼란에 대비한 민심 안정과 전시 이재민 구호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안동과 의성군은 올해 연습에서 제외됐습니다. 문경시가 주간 영상회의 결과를 요약해 매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회의에선

0: 민경 홈플러스 재개장에 따른 입점 상인 지원 대책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후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학홍 문경시장은 지역 축제 개막식에서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축제 품격을 높일 것도 주문했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33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9단입니다. 저는 원래 오래 재기보다 빠르게 파고드는 바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다는 말 많이 들었고 저도 고쳐야 할 약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성급함을 줄이고 상대를 몰아붙인 힘은 더 살렸는데 그게 지금 제 바둑의 색깔이 됐습니다. 단점은 버려야 할 흠이 아니라 다듬어서 쓰면 매력과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치기만 하지 말고 내 편으로 만드는 법도 찾아보세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고!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 지라시 배짱 퀴즈 함께 하는데요. 오늘 배짱 퀴즈 살짝 다르게 진행돼요. 원래는 도전하는 분의 배짱 크기에 따라 대중소 퀴즈 난이도를 정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배짱 퀴즈 대짜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아우 좋죠. 이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2: 대배짱 퀴즈입니다. 대배짱 퀴즈.
1: 그동안 많은 청취자분들이 대짜 퀴즈를 풀기 원하셔서 오늘 판을 크게 좀 벌려봤고요.
2: 맞아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네. 수준이 이제 저희가 소자를 드리기가 너무 송구해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올 대짜로 준비했습니다. 대짜 퀴즈 찜이야 자신 있는 분들 통 크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대짜 상품도 대량으로 준비해놨어요. 문자 주시면 됩니다.
2: 예. 아니 우리 PD가 좀 각오를 새롭게 했네.
1: 그런 것 같아요.
2: 좋다. 네. 이렇게 MBC 등에 업혀가는 거 너무 좋아요.
1: 청실이 잘 나오는 만큼 어떤 그 사회적인 도리를 다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2: 지금 실컷 좋아해.
1: 오블리스 노블리 그거.
2: 오마이갓.
1: 저기요. 그러나 파트너를 부끄러우면 안 돼요.
2: 예? 10년째.
1: 참나.
2: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부끄러워. 네.
1: 그 여러분 또 좋아하는 그 코너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회. 오늘은 제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2: 왜요? 왜 한 주 쉬기로 했어요? 왜? 튕기는 거예요?
1: 제 지난주에 슬럼프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아 진짜? 네. 자꾸 고급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 억지로 이렇게 막 싸구려인 척하는 게 쉽지 않고 제가 일단. 예. 네. 저도 귀한 사람인데.
2: 아 진짜?
1: 예. 네, 그래서
2: 아, 예, 알겠어요.
1: 한 주 쉬어가도록.
2: 본인의 정체성과 너무 반대극으로 가고 있다?
1: 예예. 예.
2: 오늘은 그래서 문천식의 싸구려 설명에 한 주 쉬어간 대신 그 자리를 대신한 특별한 시간 또 준비해놨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 그렇습니다. 또 쌀 20kg 걸린 행운공 추첨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뽑겠습니다.
2: 쌀 20kg 정말 혼내려고. 가만 안 둘 거야. 쌀 20kg 걸었습니다. 진짜 혼낼 뻔했다.
1: 그러야지.
2: 아, 나 진짜
1: 죄송합니다.
2: 시급했어. 네.
1: 어떤 문자 내용이든 100부터 999까지 숫자 3자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참여 방법. 문자 샵 8001번은 늘 같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그렇습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이에요. 에어비앤비.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 컴퍼니.
2: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0: 한국 비드랩
1: 환인제약
0: 빅토스
1: 국민연료 선연료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데이팩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를 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날클 따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날클 따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5: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4: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5: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4: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5: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와플 퀴즈 난이도는 내가 정한다.
1: 큰 연기에는 큰 선물이, 작은 연기에는 작은 선물이 주어지는
0: 지라시
1: 배짱 퀴즈.
0: 0548님이 아우 전국방송 타는데 이왕이면 대짜 도전이죠.
2: 그렇죠.
0: 네. 1787님 얼굴 공개되는 것도 아니니까 틀려도 노상관 대짜 도전.
2: 4361님도 나도 한번 도전할게요 대짜로 하셨는데요.
0: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소에도 대짜 도전 의지를 계속 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대짜 특집 펼칩니다.
2: 맞습니다.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가 걸린 지라시 배짱 퀴즈 대짜 특집 지금부터 도전 문자 보내주십시오.
0: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되고요.
2: 네.
0: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2: 좋습니다. 다비치 노래네요.
0: 타임 캡슐.

0: 자, 지라시 배짱 퀴즈 오늘 대짜 특집입니다.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볼게요.
1: 만나봐야죠. 6873님. 의정부시에서 남편과 함께 분식집 하고 있어요. 네. 요즘 가게에 손님이 반으로 줄어서 꿀꿀한 마음입니다. 네. 대짜 퀴즈로 풀고 싶어요. 아자아자.
0: 예, 유식업 하시는 분들이 다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
1: 진짜.
0: 너무 안 된다.
1: 절반이면 다행이야. 진짜 네.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0: 저 마음이 아픕니다.
1: 되게 진짜.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세요. 네. 저 아는 분들도 다.
0: 좀 풀어드려야겠네요. 그죠?
1: 그죠?
0: 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2: 네, 의정부시에서 남편과 같이 분식집 하고 있는 주부 최희영입니다.
1: 아,
2: 네.
1: 최희영님.
2: 네, 반갑습니다. 네.
1: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근데 진짜 손님 때문에 요새 조금 걱정이 많으시다고요.
2: 네, 더워서 그런지 손님이
1: 더워요.
2: 한 반으로 줄고 제가 떡볶이를 주려고 하거든요.
1: 떡볶이 맛있는데.
2: 예, 네, 그래서 좀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 또 덥기도 하고 해서 저는 가게에서 집으로 와 있고 남편이 그냥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1: 네. 떡볶이는 진짜 계속 불과의 네. 싸움인데
0: 맞아요.
1: 네. K 분식의 정말 대표잖아요.
0: 너무 맛있죠,
1: 네. 희영님, 네. 희영님 분식집에 네. 떡볶이 자랑 좀 해주세요.
2: 아, 저희 집 떡볶이는 네. 이렇게 찰 고추장으로 해가지고
1: 맛있게
2: 맛을 내고 또 떡을 그 밀떡도 쓰고 또 쌀떡도 쓰고 해가지고
1: 맞아요.
2: 취향에 맞춰서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0: 진짜
1: 쌀떡은 또 쫀득쫀득한 맛이 있고 밀떡은 또 씹을 때 이렇게 네. 막 또 탱글탱글한 그 재미가 있잖아요.
2: 예.
1: 아, 정말 좋다. 떡볶이 땡긴다.
0: 네, 더 이제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1: 네.
0: 평소에 대짜 퀴즈 맞춰보신 적 있을까요?
2: 어쩌다 하나 정도 맞고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오늘 한번 용기를 내봤습니다.
1: 잘하셨어요.
0: 네네.
1: 이게 틀리면 바로 땡 소리와 함께 빠이빠이인데 그 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미리 전할 시간 드릴게요.
0: 네, 음악 시간 드릴게요.
2: 예, 저희 딸이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서

0: 좀 요번 또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 딸 소연아, 더운데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고 요번에 꼭 따자. 아자 아자 아자
1: 아자 아자.
2: 예, 좋고요. 자, 오늘 대자 퀴즈만 6개가 있거든요.
0: 네.
2: 한번 들어보십시오. 농업 네. 영역이 있고요. 영화 영역이 있고요. 음식 영역도 있습니다. 경제도 있고요. 문화 영역도 있고 스포츠도 있습니다.
1: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돼요. 농업, 저는... 영화, 음식, 네. 경제, 문화, 스포츠.
0: 아, 저 경제로 할게요.
1: 경제. 와우,
2: 경제.
1: 알겠습니다.
2: 모두가 똑같이 75만 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가 걸려있습니다. 꼭 맞추시길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1: 올여름 폭염으로 채소값이 크게 오른 데 이어 라면과 만두, 빵 등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경제학에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볼 때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가계 총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이 수치는 무엇일까요?
0: 엔겔, 엔겔 지수.
1: 엔겔 지수 정답입니다.
2: 와우, 하셨습니다.
0: 네.
2: 상식이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0: 제가 뉴스, 경제 뉴스를 네. 좀 열심히 보거든요. 아~ 왜냐하면 재테크를 잘하고 싶은데 아~ 실력이 좀 없어가지고 아~ 경제 어~ 뉴스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딱 나왔어요.
1: 와, 아니 그래도 진짜 부럽다. 네. 저는 이런 거 그 관심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네. 근데 관심이 실력의 첫 걸음이잖아요.
2: 그렇죠. 네.
0: 감사합니다.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2: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 바로 왔나 보죠. 2298님.
1: 대자 퀴즈 참여 원합니다. 어제가 아내 생일이었는데 깜빡 잊고 그냥 지나갔네요.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미안한 마음 담아 퀴즈 성공해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2: 네.
1: 선생님, 선물 도착하기 전에 먼저 1차 선물 하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네.
1: 어디에 누구신지요?
3: 네, 포항에 사는 최희교라고 합니다.
2: 최희교님.
1: 네, 최희교님. 네. 아내분께서 아직 뭐라고 말씀 없으세요?
3: 그냥 넘어가네요, 아직까지.
2: 아, 그래서 선생님, 결혼 몇 주년 정도 되셨을까요? 아내분 생일 벌써 몇 번째세요? 네.
3: 45주년.
2: 아, 그러시구나.
1: 45주년이면은, 네. 아, 표현을 뭐, 이렇게, 입 밖으로 낼 그쵸. 단계는 아닌데요. 네. 그죠?
2: 그러면 사실 궁금한 건 그, 우리 선생님 생신대에는 아내분이 뭐, 이렇게 소소하게 챙겨주고
1: 미역국이나,
2: 하시나요?
1: 예.
3: 예, 뭐, 미역국은 항상 챙겨줍니다.
1: 그러면 최유규님.
3: 예.
1: 선물 이거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하나 하셔야 됩니다. 꽃다발이라도.
3: 네, 아무래도
1: 그죠?
3: 저녁에 퇴근하면서
2: 네.
3: 예, 뭐 예. 하나 사들고 갔다.
2: 아이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1: 아니 근데 45주년인데 이렇게 아내 생일 놓친 거로도 이렇게 막 사연을 보내시고 이 정도면은 되게 사랑꾼이신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스윗한 예. 분이죠.
1: 맞아요.
2: 자, 혹시 아이고,
3: 못 챙기는 게 좀 걸리네요.
2: 아, 너무 좋은 남편이십니다.
1: 어제 오늘 또 퀴즈 결과까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2: 맞아요. 아내분께 아니, 한마디 하고 퀴즈 시작하실까요, 부님?
3: 네. 네.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1: 아이고.
3: 미안해.
1: 어떡해.
2: 아이고.
1: 어떡해.
2: 열린 있으신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울컥하시니까.
1: 아, 난 가끔씩 아버님들이 이렇게 울컥하면 같이 울고
2: 그러니까 저도
1: 싶어.
2: 감동이 되네요. 아이고.
1: 에이 참.
2: 아버님 젊은 시절에 속을 좀 썩이셨나?
1: 아니야! 그렇게 가지 마!
2: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이고요.
1: 우리 아버님, 그럴 리가 네. 없어.
2: 선생님, 농업 영역과 영화 영역, 또 음식과 문화, 마지막으로 스포츠까지 5가지 대자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3: 농업 하겠습니다.
2: 농업 영역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자, 농업 영역 문제. 똑같이 75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에 걸려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1: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8월 18일 오늘은요.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쌀의 날인데요. 쌀과 관련된 문제로 논에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물의 먹이 활동을 이용하는 친환경 농사법이 있습니다. 모내기를 한 논에 이것을 풀어놔서 잡초가 자라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요. 이 농법에 활용되는 생물은 무엇일까요?
3: 우렁이네요.
1: 우렁이.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바랬어요.
3: 맞았나요?
2: 맞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 맞추시길 진짜 바랬는데. 네.
2: 아, 선생님 오늘 사모님께 좋은 생일 선물 될 것 같은데요.
3: 네, 감사합니다.
1: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네. 네.
2: 정선혜 씨랑 저랑 표정이 좋아지는데 제가 지금 얼굴이 흑빛이 됐네요.
1: 어두워지고. 예. 용 PD 일어섰어 지금.
2: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1: 눈썹 긁고 있어 지금.
2: 가을까지 손가락 빨아야 되거든요 지금.
1: 음식은 우리가 갈아야 돼 지금.
2: 예예.
1: 나훈아 씨 노래 듣고 올게요. 울긴 왜 울어.

0: 예, 나훈아의 울긴으로 듣고 오셨고요. 자, 대자 퀴즈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종희님 만나볼게요. 지난 잔칫날입니다. 청취자들 수준을 PD님이 우습게 보셨어요. 하하하. 가을이면 풍년이니까 오늘 대자 특집 쭉 모두 성공하시기 하셨어요.
1: 네, 밖에서 그런 것 같다고. 네. 지금 너무 투명하게 리액션이 보이니까 우리도 커튼이라도 치고 싶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0: 평소보다 문제가 좀 쉽습니다, 오늘.
1: 네. 너무 제작진 얼굴 보기가 민망하네. 네. 그래도 너무 좋네요. 청취자 그럼요. 여러분께 이런 어떤 사은 대잔치라도 할 수 있게 돼서.
0: 그렇죠. 우리는 드리면 좋죠.
1: 그렇죠? 네. 네. 세 번째 도전자 만나보죠.
0: 예, 3053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9살 김승우라고 합니다.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 걸렸다가 고생하면서 퇴근하는 길인데요. 아이고. 퀴즈 참여하고 싶어요.
1: 아니, 희한하게 겨울에는 감기 걸려도 똑같이 힘든 건데 여름 감기가 더 외롭고 더 힘들어.
0: 그렇죠. 네.
1: 자, 김승우 씨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1: 승우 씨 감기 괜찮아요?
2: 아, 네.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1: 약은 먹었어요? 뭐 주사를 맞거나?
2: 아, 약 5일치 처방 받아서 다 먹었는데도 아직 네, 기침이 나고 있습니다.
1: 혹시 뭐 이렇게 냉방병이랑 겹친 거예요? 아니면?
2: 갑자기 좀 과로로 인해서 좀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나. 네, 그렇네요.
1: 과로에서 한 29살 진짜 또 청년이라 우리가 그럼요. 방심했는데.
0: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어린이집에도 또 감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1: 맞아.
2: 네, 맞습니다.
1: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면 싱글이세요?
2: 아, 지금 이제 결혼 예정입니다.
1: 예정? 예랑이구나.
0: 네. 일찍 준비하시네요.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승우 씨?
2: 아, 내년 9월 말이나 10월 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1: 오, 진짜 미리 축하드립니다.
0: 훌륭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니, 뭐 얼마나 사귀었는지 여쭤봐도 되나?
2: 아, 지금 1년 3개월 정도 사귀었습니다.
1: 1년 3개월.
0: 이제 진짜일 때가 됐네요.
1: 그렇구나.
0: 네.
1: 아, 딱 보는 순간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2: 아, 그냥 딱 보자마자 선생연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아, 진짜? 아, 이게 딱 촉이 오나 봐.
0: 그러면 해야 됩니다.
1: 시작부터. 네.
0: 승우 씨, 음식물 처리기 오늘.

0: 를 맞추시면 드릴 건데,
1: 네.
0: 요거 혼수장만의 도움 되겠죠, 그죠?
2: 그렇죠.
1: 아, 그럼요.
2: 네. 그렇죠. 어차피 음수는 이제 승우 씨가 할 거거든요.
0: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광고 듣고 와서 승우 씨랑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2: 끊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 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자, 김승우님 아직 거기 계시죠?
1: 아, 네, 있습니다.
0: 예, 예비신랑.
2: 네.
0: 자, 대차 퀴즈 영역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영화 영역, 음식 영역, 문화, 스포츠까지 네 개 있습니다.
1: 아, 원래 경제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음식으로 네. 하겠습니다.
2: 네. 네? 음식이요?
1: 네,
0: 음식. 좋습니다. 음식 문제. 자, 정선 씨 가보시죠.
2: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이것은 조리 용기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이 전해지는데요. 중세 이탈리아 문헌에도 등장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특히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의 볼로냐식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넓고 납작한 파스타면 사이에 라구와 베샤멜 소스, 치즈 등을 겹겹이 싸 오븐에 구워 만드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 라자냐 하겠습니다.
2: 라자냐! 와! 아우 신나, 아우 신나!
0: 맞췄잖냐! 맞췄잖냐! 라자냐 맞췄잖냐, 우리 김승우 씨.
2: 재밌다, 맞췄잖냐. 아우, 통쾌해.
0: 대박. 아, 100% 확신은 못했군요.
1: 아, 네, 확신은 못했는데, 네. 아, 제가 예전에 네. 요리를 잠깐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 기억을 살려서 한번 해봤습니다.
2: 제작진 밖에서 지금 표정이, 아, 하필 요리 경험자였어!
0: 훌륭합니다. 아유.
2: 그렇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괜찮아요. 네. 저희가 뭐 음식물 처리기 이제 뭐 없으면 저희가 직접 그냥 씹어서 네. 버리든 갈아서 버리든 해드릴게요. 네. 오늘만 살지 뭐.
0: 네, 맞습니다.
2: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그리고 내년 결혼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혼수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죠. 우리 제작진 얼굴에 빗금이 갔네 지금.
2: 저 밖에 스튜디오 연결된 유리벽 네. 좀 어떻게
0: 커튼 좀 쳐봐놓으라 전에.
2: 신문 없네.
0: 자, 주현미 서현이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2: 짜라짜짜.

0: 네, 대차 퀴즈 특집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2321님께서 아니 근데 오늘 참여자님들 퀴즈 달인들이네. 전 몰랐거든요 하시는데.
1: 그죠. 깜짝 놀랐어 진짜. 네,
0: 저는 라자냐 엥겔즈 다 알았습니다. 예.
1: 예.
0: 제 그 정도입니다.
1: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하시니까 싸구려 퀴즈 못하겠다고 지금 보이콧한 거 아니오? 예. 그거 이제 제가 이어받았는데.
0: 예. 오랜만에. 예.
1: 아, 근데 진짜. 이거를 이제 문천식 씨랑 반대결로 지성 퀴즈로 네. 여러분이 정말 되게 난해하다 싶은 설명을 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네. 저도 여러분 문천식 씨랑 거의 한 끗 차이에요. 그리고 제가 뭘 지성이 있다고 지성 퀴즈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그렇죠. 전도연 씨 성대모사로 영화 설명하겠다고.
0: 네, 너무 어렵게 되면 또 너무 못 맞히시니까 가보겠습니다.
1: 저기 죄송한데 예. 지금 여태까지 대짜 퀴즈 수준을 봐봐요.
0: 네.
1: 저희 청취자 여러분 수준 장난 아니에요 지금.
0: 자 먼저 오늘은 아닐까? 제가 문제를 내드리고 정선현 씨가 네. 또 마지막 해주셔야 되는데요.
1: 네네.
0: 자 제가 설명하는 이 영화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선현 씨 이야기까지 듣고 맞춰주십시오.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한컵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이 영화를 관람한 한 관객은 예술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최고의 영화라고 했고요. 또 다른 관객은 말이 필요 없다. 이것이 진정한 천만 관객 영화 아님? 이라고 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하고 싶은 말을 강력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정선희 씨의 고급진 설명은요?
2: 아, 오빠들 술 타기 쩔어. 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오빠. 공기리 오빠 아이라이너 너무 예쁘다. 아, 짱이야, 진짜 오빠들 술 타기.
0: 그래.
1: 이렇게 갈게.
0: 그래.
1: 이렇게 갈게.
0: 아이, 누나, 충분해, 아마, 충분해.
1: 예, 네, 근데 고급이, 우리는 지금 설정이.
0: 그치.
1: 너무 열악해. 제가 밖에 나가서 그랬어요.
0: 네.
1: 여기서 지금 문춘식 씨가 싸우려 했는데 내가 고급이 되겠니?
0: 그럼 갑자기 고급이랑 또 이상해.
1: 같은 밥그릇인데.
0: 딱 좋았어요. 공기에 나잖아. 자, 여러분. 이 정선희의 영화 설명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샵 8001번으로 맞춰주십시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그 현타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1: 그럼요, 누나.
0: 근데 지금... 나는 그렇게 문천식 씨처럼 부대끼진 않아요. 난 더 싸게도 가능해.
1: 아, 저는.
0: 내가 더 싸구려인가 봐. 나는 괜찮은데.
1: 저는 매주 쉽지 않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하지만 다음 주부터 더 제가 더 염가을 한번 모셔볼게요.
0: 그러면 둘이 네. 병가락 하면서 한 번씩 갈까?
1: 아, 그것도 괜찮아요.
0: 배틀하듯이?
1: 네, 좋습니다.
0: 오, 난 싸우려 하니까 개운한데? 네. 사우나 한 것처럼? 김정국입니다. 한 남자!

0: 네, 지난 배짱 퀴즈 특별판 정선희의 영화 설명이었는데요. 아, 제가 한번 흉내내보겠습니다.
1: 아, 오빠들 줄타기 쩔어. 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오빠 공길 오빠, 오늘 아이라인 진짜 예쁘다. 아, 짱이야 오빠들 줄타기. 크크크.
0: 이렇게 하셨습니다.

0: 배차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번째 도전자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 싹쓸이거든요.
1: 어, 진짜.
0: 네.
1: 네 분 다 맞췄죠.
0: 저의 곳간이 아, 세 분이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1: 아, 네. 너무 좋다. 자, 5718님. 가족에게 더 이상 난 무식하지 않다. 라고 강력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대짜 퀴즈 도전! 아, 진짜 되면 어떡하지? 아우, 떨려.
0: 어, 선생님 큰일 났네. 되셨거든요.
1: 재밌다, 재밌다.
0: 연결해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아유, 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예. 동포시 선분에 사는 신현일입니다.
1: 신현일님.
2: 네.
0: 아, 선분 사시는군요. 아, 신현일님, 평소에 저희 지라시 퀴즈 들어보셨죠?
2: 네.
0: 어떠셨나요?
2: 아유. 뭐 퀴즈를 네. 중간 정도는 좀 많이 맞추는데 아, 진짜 퀴즈는 좀 어렵더라고요.
0: 오, 그러셨군요.
1: 근데 오늘은 기존에 저희가 여러분께 드렸던 대짜보다는 조금 한 2% 정도는 힘을 뺐어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아, 네. 보실 만한 네. 가치가 있습니다. 네. 가족분들께 나 무식하지 않다 증명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요? 뭐 서러운 일이 있으셨어요 최근에?
2: 아니요, 이제 TV에 네. 퀴즈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네네. 서로 이렇게 꿀밤 맞추기 막 퀴즈 대결을 하거든요.
1: 어, 네, 네.
2: 그러면은 서로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고 그런데 막 자기가만 똑똑하다고 상대방은
0: 남편분이요?
1: 어?
2: 예. 네.
1: 아. 가족분이라고 쓰고 남편이라 읽는다.
2: 맞아요.
0: 부부가 함께 퀴즈도 푸시고 재밌게 사시네요.
1: 하긴 그렇다, 아, 네. 진짜. 네. 자, 대짜 퀴즈 영역이요. 세 가지가 남았어요. 영화 영역, 문화 영역, 스포츠 영역.
2: 네, 스포츠로 할게요.
0: 스포츠 문제 풀기 전에 틀리면 끊기니까 한 말씀 하실 시간 드립니다.
2: 아, 우리 둘째 딸,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그동안 지치고 힘들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모두 사랑해.
0: 아, 아이고, 우리 신현이 어머니께서
1: 따님이 그동안 준비하고 고생한 그 과정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나 보다. 울컥하셨어. 그죠?
2: 네.
1: 아이고.
0: 어머님도 준비시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 맞아, 진짜.
0: 자, 스포츠 영역 결정하셨으니까 네. 문제 드릴게요.
1: 갈게요. 최근 5060 세대 사이에서 셔플댄스가 인기를 끌면서 춤을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데요. 관련된 문제로 춤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 진출한 종목도 있어요.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이 춤은 톱록, 다운록, 파워무브, 프리즈 이렇게 다양한 동작을 구사하며 음악에 맞춰 상대와 기량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세계적인 스포츠 무대에도 등장한 이 춤은 무엇일까요? 어, 이거 너무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2: 아우, 파괴 댄스. 아우.
1: 예, 통록 다운록만 없었어도 이제.
0: 그러게요.
1: 여기서 구간이 지금.
0: 저희가 원했던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사계 댄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1: 아니 이게 통록 다운록 파워 무브 프리즈 그러면 우리도 못 맞춰 이거.
0: 어렵죠. 너 좀 빨았어요.
1: 어떻게 맞추냐고.
0: 예, 빨았습니다.
1: 심술 굳다, 심술 굳어. 네. 음식물 쓰레기 뭐 그거 버리는 거 뭐 세 통밖에 준비 안 한겨? 이렇게 꼴겨?
0: 자, 아, 힌트송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청취자 퀴즈로 전화된 거 아시죠? 문자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셔도 됩니다.
1: 제작진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는 왜?
0: 현진영.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가?

0: 에즈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을 베기 위해 산을 오르면서 부르는 한물짓기 소리입니다.
1: 아기 초근 정년 초근
0: 아기 초근 청년 초근 여럿이 함께 한다고 해서 한물짓기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에즈유 협찬이었습니다.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네, 광고 전에 청취자 퀴즈로 나갔죠.

0: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한 이 춤. 정답은요?
1: 브레이킹, 비보잉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힌 분 6490님, 6248님, 그리고 김홍준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네. 자, 이제 지라시 복권 추첨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오늘 행운공 추첨.
2: 시간이 없네요.
1: 네.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대짜 퀴즈 그 선물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언젠가 또 이런 이벤트를 마련하죠.
2: 힘들 거예요.
1: 그러지 마. 사피야. 왜 그래 진짜?
2: 아니 가진 게 있어야 내놓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1: 돌아다니면서 또 어떻게든 모으면 되지.
2: 알겠습니다.
1: 예. 네. 그 노력을 보여줘야지.
2: 알겠습니다.
1: 자, 공이나 돌려요.
2: 네, 공 세 개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좀 주무시기 한산할 거예요. 자, 100짜리 나왔습니다. 다시 할게요. 0이 나왔습니다.
1: 100짜리. 봐봐. 끝이니까.
2: 어? 500.
1: 500.
2: 10짜리는 80.
1: 80.
2: 1짜리는 4번.
1: 584번.
2: 584 있을까요?
1: 계셨으면 좋겠네요. 어우, 계세요. 아이씨, 다행이다.
2: 쌀 20kg.
1: 진짜, 초반부터 초쳐가지고 안 계실 줄 알고 얼마나 떨었는데. 3168님, 584 적어주셨어요.
3: 어머, 어? 여보세요?
1: 어머, 여보세요?
3: 어머,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축하합니다. 콩그레츠!
3: 어머, 어떡해.
2: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40대, 가정주부예요. 네,
1: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까요?
3: 네. 아, 네네네.
1: 우리 3168님, 네. 584 이렇게 숫자만 딱 적어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미의 숫자예요?
3: 아, 오늘 조금 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집에 있었는데, 네. 청소하고 좀 좋아져가지고, 예. 급하게 지라시 딱 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생각나가지고 했는데,
1: 대박.
3: 아, 그리고 저, 네. 사랑극장. 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1: 아, 감사해요. 아, 우리 또 애청자분이셨구나.
2: 아, 감사합니다.
1: 세상에.
3: 어떡해.
1: 아니, 근데 목이 진짜 약간 가라진 것 같다. 그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3: 모르겠어요. 오늘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유, 그런 날이 있어요.
2: 맞아요. 네. 좀 쉬셔야겠네요. 그렇죠?
1: 비타민C 하나 고농도로 딱 때려 넣으시고, 네. 네, 좀 쉬세요. 네네. 물도 많이 마시시고.
3: 너무 고맙습니다. 네.
1: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2: 저희가 쌀 20kg 얼른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잘 들을게요.
1: 감사해요.
2: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들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1: 맞아.
3: 아, 저기, 제가 체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남편이랑 아이가 조금 저 때문에, 막, 때도 못 쓰고, 남편도 많이 도와주는데,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더 잘 될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지금처럼 잘 곁에서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1: 아, 다정하셔라. 네. 근데 체력이 약해도요 이렇게 또 약한 사람들만의 특유의 그 이렇게 조근조근 가는 발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체력이 약해요.
2: 네.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1: 지금보단 건강해지자고요 우리.
3: 네. 아, 네네. 너무 감사드려요.
1: 화이팅! 감사합니다.
3: 네, 수고하세요.
1: 네.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2: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1: 고맙습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5: 첨단 바이오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경북 안동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엑스포는 2026년 9월 10일부터 3일간 안동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백신, 첨단재생, 대마천연물, 뷰티를 아우르는 혁신기술의 향연.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부터 청년의 꿈을 잇는 취업박람회까지 바이오 산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도약의 장. 경북 첨단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2026 경북 바이오 산업 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행사는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주최하고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이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0: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Hey, hey, 내 딸에 Hey, 내 딸이
0: 음주 후엔 Hey, 내 딸이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위성남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협상 등의 불만을 표하면서 한미훈련의 축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자강 역량 강화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조율을 계속해왔다면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전 파병 요청에 대해서는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등을 감안하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청년고용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 28만 5천 개 가운데 94%인 26만 8천 개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에 해당했습니다. 정보 서비스업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폭이 31.4%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출판업은 27.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이 16.6%, 전문 서비스업이 11.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 개가 늘었는데 증가분 75%에 해당하는 17만 3천 개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올 봄 서울 중구의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1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결혼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로 일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테슬라 시승 차량이 서울 여의도 IFC몰 간판을 들이받아서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테슬라 여의도점 인근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간판에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자율주행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운전자의 음주나 약물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등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6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실력만큼 인성도 참 중요하죠. 그걸 보여주는 스타 농구 선수가 독일의 레전드 덕 노비츠키였는데요. 하루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다지요. 중요한 약속을 잊어서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알고 보니 체육관 경비원에게 훈련 끝나고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그걸 깜빡했으니 경비원이 퇴근하기 전에 얼른 달려가자는 거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루소가 말했었다죠. 인성은 위대한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걸로 드러난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훈련 축소의 명분으로는 이란 전쟁을 꺼내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문제 지원을 사양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결국 동맹을 볼모로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기 위한 노골적인 청구서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동맹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적대국들의 이익만 키워주는 무분별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화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며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하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교해져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허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랭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8월 1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의 고추 수매 소식입니다. 잠시 후 영양군 권은경 고추특화팀장과 이야기 나누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0: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새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새롬.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세상 이야기 함께하는 김새롬 인사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안동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 미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하는 이 경북, 이제는 국립의대가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그 국립경북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언젠가 의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부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립의과대학 후보 지역을 경북과 전남, 광주 두 곳으로 압축한 상황이고요. 빠르면 이달 말에 최종 대상지가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경북에 국립의대가 필요한지, 지역의사제가 있는데도 왜 국립의대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왜 안동의 국립경북대학교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0: 그럼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부터 해볼게요. 왜 경북에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한 걸까요?
1: 가장 편하게 통계치를 보면 되는데요. 먼저 경북의 의료 현실을 봤을 때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는 약 1.4명입니다. 1,000명당.
0: 네.
1: 이 숫자는 전국의 최저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경북이 부족한 의사의 수는 약 1,900명에 달한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4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경북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경북 북부인데요. 그 북부의 그 11개 시군의 의료 공백 지역을 지도 위에 딱 펼쳐서 보면은 그 면적이 전라남도 전체 면적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원 몇 개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경북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0: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이고 경북에 부족한 의사가 약 1,900명에 달한다. 이런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숫자로만 보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실제 도민들, 시민들 삶에선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1: 그렇죠. 숫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뒤에 숨겨진 우리 이웃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가까운 예로 아이 낳을 때 병원 찾아 다른 도시로 가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많죠.
1: 산후조리원이 아직 안동에 없다 보니 있지만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멀리 가는 분도 있고요. 아이가 아픈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어려워 대구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협진이 안 돼서 서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안동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보다는 대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울 어느 병원에서 받아줍니까? 라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통계치를 찾아보니 경북 북부에서는 입원 환자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다른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아이들의 입원이나 분만 역시 지역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우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립의대를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이들 입원 분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1: 너무 심각하지요. 그 작년 2분기 기준에 가장 최근 자료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0: 네.
1: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를 보면요. 전국 평균은 내과가 36.9, 산부인과는 11.9, 소아청소년과는 12.6입니다. 그런데 경북만 보면요. 내과가 전체 전국 평균이 36.9인데 내과는 23명 5명. 그다음에 산부인과는 7.8명, 소아청소년과는 7.5명에 불과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거죠. 응급의료 취약 지역 역시 경북이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또 수준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더 어려운데요. 그 공중보건의가 일하는 일부 보건지소에서는 상시적으로 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제 지역구인 그 북호면도

0: 욕조면과 보건지소에 우리 선생님이 나눠서 이제 근무를 하시거든요.
1: 네.
0: 그래서 주민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원님, 이제는 아픈 것도 날짜를 봐가면서 아파야 합니까? 아. 라고 막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저는 막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버스를 갈아타고 먼 병원까지 가는 것 자체가 큰일인데, 결국 의료는 단순히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생존의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1: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지역 의사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럼 이게 시행되면 경북의 의사 부족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0: 그 지역 의사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7학년도부터 본격적인 지역 의사 선발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거는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준 대신 의사 면허 취득 이후에 일정 기간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역에서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이 다시 지역의 의료를 책임하도록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건데 옛말에 뭐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라고 하지만은 더 이상 서울에 사람이 계속 가서는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그러한 공통된 생각에서 나온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저는 방향 자체는 정말 필요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지역에 남을 의사를 만들게 된 제도가 생겨도 정작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북에 그 의사를 지속적으로 길러낼 충분한 기반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그러면 이 지역 의사제랑 국립의과대학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지역 의사제가 지역에 의사를 남게 하는 제도라면은 국립의과대학은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1: 네.
0: 두 개 무조건 같이 함께 가야지만 효과가 커집니다. 경북의 문제는 그 의사 몇 명과 다른 지역에서 데려온다고 해결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경북에서 배우고 경북에서 수련하고 경북의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경북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지역 완결형 의료인력 양성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하나를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수련, 연구, 필수의료랑 공공의료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 국립의과대학은 결국 의사를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기반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경북의 의과대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0: 이거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데요.
1: 네.
0: 경주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국립경북대학교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동국대학교 경주의대 졸업생의 경북 지역의 그 취업 비율을 찾아봤거든요.
1: 네.
0: 이게 약 3.3%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안 남네요.
0: 그렇죠. 결국 의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고요. 그래서 경북 북부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이 지역에서 키우고 수련시키고 정착시키는 별도의 구조가 정말로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 역할을 할 곳이 저는 국립경국대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왜 국립경국대여야 하나요?
0: 제가 이 학교 출신이라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1: 네.
0: 네. 첫 번째는 경북 북부의 의료 공백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북부의 11개 시군은 정말 넓은 지역이지만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이 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경북의 국립대학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려면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대학 중심의 의료 인력 양성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안동은 이미 경북 북부 의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동의료원, 안동병원, 안통소병원 등 지역의 주요 의료기관이 있고 앞으로 이들의 뭐 의료기관과 교육 수련 체계를 연계하는 방안도 저는 충분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하는 거는 단순히 지역민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경북 북부의 의료 체계를 새로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동안 저희가 국립의대 얘기를 정말 많이 해왔는데 이번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정부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0: 네, 저는 사실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 막 피가 막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 정도로.

0: 아직도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1: 네.
0: 그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새로운 공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대 정원은 100명 정도 배정 후보로 지어보고 있고, 경북과 전남, 강주 두 곳으로 압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교육부는 두 지역에 8월 20일까지 내일 모레까지죠.
1: 네.
0: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고요. 경북에서는 경상북도와 국립경북대학교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제출된 계획을 검토해서 빠르면 이달 말에 최종 대상 지역과 대학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 그렇다 보니까 전남 광주에서도 움직임이 굉장히 긴박하더라고요.
0: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래야 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1: 네.
0: 오늘 보도에 보면 순천 지역에서는 그 지역 국회의원님이 직접 삭발까지 하시면서 순천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셨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했고요. 여수, 순천, 광양시의회도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역사회 전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광주는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의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대와 대학병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아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 교육부가 제출한 추진 계획서가 내일 모레 20일까지 아니겠습니까? 만약 두 대학이 기한 안에 통합대한 명의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은 경북 국립경북대학교로 의대 정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만 기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지역이 무엇을 하느냐가 보다는 중요한 거는 경북이 왜 국립의대를 필요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실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이고요. 지금 안동만 뛰어서가 아니고 경북 북부의 11개 시군의 지자체장들과 의장님들 모두가 시장님들 뭐 도지사님 다 함께 이건 뛰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지금 안동이랑 경북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0: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동이 대학 하나 가져오는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우리 생명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 군수, 시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안동시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경북 11개 시군에 시군이 다 함께 모여서 그때서 정부에 전달하는 정말 공동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누가 먼저 주장했냐, 누가 앞에 섰냐, 누가 주인공을 되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1: 네.
0: 그냥 경북 이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오직 도민들만 바라보고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해야 될 때입니다.
1: 지금이 안동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 가장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안동시가 정말 며칠 안 남은 지금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1: 네.
0: 정말 유치하다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의대가 들어왔을 때도 미리 그림을 그려서 준비해야 됩니다. 부지도 어떻게 할 건지, 대학병원은 어떻게 조성할 건지, 기존의 의료기관과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지, 뭐 학생과 교수 의료진이 오면은 어떻게 주거 환경을 만들 건지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국립의대는 건물 하나 짓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좋은 교수와 의사가 와서 살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수련한 의료진이 다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께도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의대 설립이 행정과 대안만의 사업이 절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되는 그 초대형 대형 그 의료 프로젝트가 아닐까 저는
1: 네.
0: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1: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 핵심은 대학 하나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네. 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서울에 살면 살 수 있고 경북에 살면 위험한 대한민국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울에선 같은 병으로 한 명이 돌아가실 때 경북 영역에서는 3명이 돌아가신다는 통계가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픈데요.
1: 네.
0: 지금 경북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그 요구하는 거는 특별한 혜택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면 가까운 곳에서 치료 낫고 내가 아이를 가지면 아이를 안심하게 낳을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부모님이 아프실 때 몇 시간을 달려 기다려서 다른 도시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이거는 당연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가 경북에서는 아직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북 북부의 생명권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 일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하는 경북, 이제는 국립의대가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김새롬의 세상 맘사, 오늘 맘사 한마디는요?
0: 아픈 사람에게 지역은 운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도. 안동에 사는 사람도 영양청

0: 후송 봉화에 사는 사람도 아프면 즉대 즉각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북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의사가 부족했고 상급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의 공백을 주민들이 온몸으로 견뎌온 기간이 너무나 길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그 구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의사를 남게 하는 제도라면 국립의과대학은 지역에서 의사를 계속 길러낼 수 있는 기반입니다. 빠르면 이달 말에 경북의료의 미래를 잡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동만의 목소리도 아니고 한 정당의 목소리도 아니고 경북 북부 11개 시군과 경상북도 지역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정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여주십시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립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이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1: 네, 오늘은 이렇게 국립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할지 특히나 빠르면 이달 말에 그 결정이 내려질 텐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함께 관심 있게 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고 살랑이야?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6시 27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 영양군은 고추로 유명한 고장인데요. 본격적인 홍고추 수확기를 맞아 영양군에서 홍고추 소매가 시작됐습니다. 영양군 유통지원과 권은경 고추특허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본격적인 홍고추 수확기 맞아서 연휴 때보다 바쁜 시기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올해 전반적인 고추 작황 어떤 편인가요?
1: 아, 네. 현재 영양군은 본격적인 홍고추 수확철을 맞아 농가들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 농가마다 고추 수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고추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7월부터 8월 초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착화 지연 등 생리장애가 일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난 8월 5일부터 영양고추 유통공사에서 홍고추 수매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수매 규모

0: 뭐또 참여 농가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네, 올해 수매 규모는 총 5,759톤이며 1,08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0: 수매 단가는 특등 기준으로 2,75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수매 사업이 일손 부족 해소나 생산비 절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 주고 있나요?
1: 무엇보다 헌꽃주 상태로 수매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직접 건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고령 농가의 경우 수확한 고추를 건조장까지 운반하고 건조 관리하는 작업이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는데,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는 농가가 헌고추를 수확해 놓으면 하무차를 재배지까지 보내서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확 이후에 운반과 건조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고령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는 물론 생산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이렇게 수매된 홍고추들이 공정을 거쳐서 전국 최고 품질로 꼽히는 빛깔찬 고춧가루로 재탄생이 되는 건데요. 영양고추 우수성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주시죠.
1: 네,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는 수매한 홍고추를 채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철저한 세척 과정을 거친 후 건조와 분쇄 과정을 거쳐 고품질의 고춧가루로 생산해 소비자들을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고추의 가장 큰 장점은 두꺼운 가피와 적당한 단맛이 어우러져 맛과 풍미가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양고추로 김장이나 고추장을 담그면 영양고추 특유의 깊은 맛과 풍미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을 바탕으로 영양고추의 대표 브랜드인 빛깔찬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이렇게 고품질의 고추가 생산되는데, 한편으로는 농가 시름도 깊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작황이 양호해서 출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산지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요.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위기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1: 올해는 작황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수확기에 출하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산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영양고추유통공사에서는 농가와의 약정을 통해 고정 가격으로 홍고추를 수매하고 있어 농가들이 일정 부분 안정감을 가지고 용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진 고온으로 착화 지연 등 생리 장애가 발생하면서 실제 생산량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고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1,000 정도 낮아진 상황으로 앞으로의 출하량과 시장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건고추 거래 가격은 작년보다 1,000원 정도 낮아진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자재 가격 같은 것도 크게 올랐고, 여기에 저유 관세 할당 방식을 통하는 수입 고추까지 들어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 미치는 타격은 어느 정도인 편인가요?
1: 네,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인건비와 유류비, 농사재 가격은 고추 생산비 상승으로 직접 이어지고 있어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율 관세 할당형 방식으로 수입 고추가 국내에 공급되면 국내산 고추의 수요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고추재료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생산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농산물 가격은 이에 맞춰 충분히 상승하지 못할 경우 농가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세심한 수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0: 이런 위기감 때문에 최근에 영양군이 외에서도 고추재배 농가 생존권 보장 및 선제적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영양군 의회에서는 고추 재배 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격 폭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첫째, 가격 폭락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대대적인 긴급 순회 계획을 즉각 마련해 줄 것과, 둘째, 고추 농가가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 생산비 보장제와 지속 가능한 수급 조절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과

0: 번째, 문별한 고추 수입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내 고추 산지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넷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용농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고추 소비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요약하면 농가가 안심하고 고추를 재배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고려한 가격 안정과 안정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결국에 정부 차원의 대책도 절실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하실 계획인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0: 네, 영양군은 고추 재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에 다양한 고추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 고추 채썹기 지원, 풋고추 생산 농자재 지원, 고추 종자 지원,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명품 고추 특가 사업 종자 구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영양군에서 홍고추 수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영양군 유통지원과 권은경 고추특화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부동산 얘기하면 늘 거론되는 얘기가 있죠. 바로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오늘은 그린벨트의 역사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1: 먼저 최근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3: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 임기 내 수도권에 23만 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 공급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규모 모두 10만 호로 발표를 했고 그중 네. 2만 7천 가구 입지가 3곳이에요. 강서구, 염창동 1천 호, 남양주가 많아요. 2만 1천 가구. 그리고 경기, 광주 역세권 4,500 호. 이거 확정된 거고 나머지는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1: 네.
3: 그리고 서울시에 반발이 컸던 강남권 그린벨트와 용산 어린이 정원 등 후보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지만 추가 공급 카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닥치고 속도전이라고 해서 일단 여당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3: 추가 공급하더라는 이거 같아요.
1: 네.
3: 남양주는 경의선, 경의중앙선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한다. 이게 이번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핵심이네요.
1: 그렇군요. 이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정확히 말하면 개발 제한 구역인데, 네. 우리가 그린벨트라는 표현을 정말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3: 이게 아무래도 짧은 음절.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보다는 시각적인 직관성.
1: 네.
3: 그리고 이제 역사적 유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 녹지, 벨트, 울타리, 뭐 도시 주변 초록색 띄고 둘러싸고 있던 이미지를 머릿속에 즉각 그린벨트라는 단어는 떠오르게 하고.
1: 네.
3: 개발 제한 구역 좀 행정적으로 좀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1: 그렇죠.
3: 그리고 이제 이 그린벨트를 1971년도에 한국이 도입할 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영국의 그린벨트 개념과 명칭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오랫동안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보다는 그린벨트,

0: 요걸서 언론에서도 그리고 대중들도 더 친숙한 관용어로 자리 잡은 거죠.
1: 개발 제한 구역이라 불리는 그린벨트. 구체적으로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을 정확히 해주실까요?
0: 이 지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온실 등 농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영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이게 영국 런던에서 본격 시행됐고 현재 전 세계 약 2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영국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린벨트 발달한 나라다. 전 세계에서 사례 꼽을 때 그 영국과 함께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 우리나라가.
1: 그렇군요.
0: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처음 도입했고 그때도 이미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의 무분별한 팽창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걸 줄이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 산하의 식량농업 기구라든지 뭐 하여튼 이야기하기를 한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 도상국이다. 네, 뭐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 제한이지만 실제는 개발 금지이죠.
1: 네,
0: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법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있고 특히 토지 소유주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완전히 좀 사이가 안 좋은 목사들이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성장에 따른 환경훼손, 난개발 및 무분별한 도시 연담화 이게 이어지는 계속 도시에 이어진다는 거죠.
1: 네.
0: 이걸 억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도시 그린벨트 규제는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 녹지 규제는 주택 가격 상승에 기여하죠.
1: 네.
0: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면적이 전체 면적의 한 25%를 차지해요.
1: 오, 그렇군요.
0: 2018년에 이거 해제해서 이제 완화하려고 문재인 정부 당시 시도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강력하게 불가 방침을 천명하면서 정부와 강하게 대립을 했었죠. 예.
1: 박정희 대통령 때 1971년에 도입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린벨트랑 또 유사한 지역이 있지 않았었나요?
0: 예전에 조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때 금산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1: 네, 네.
0: 이 한양 주변에 무분별한 벌목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나무를 베거나 땅을 소유하는 걸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처벌받았어요. 이때 목적은 입산 금지, 벌목 금지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무라는 목재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귀한 이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 한양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명무실해진 거죠. 현대의 그린벨트는 도시 무분별 확산 방지 환경 보전이 주 목적이지만 조선 시대에는 주로 산림과 목재 자원 보호에 초점이 맞았다. 우린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1: 예. 그럼 지금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0: 60년대 이후 서울의 과밀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도시 인구 분산 대책의 하나로 논의를 됐었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1968년도에 김신주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북에서
1: 사건.
0: 특수보전을 보내서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김신주라는 사람인데 이 사건의 계기로 안보적 이유로도 필요하다.
1: 아.
0: 예.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각종 군사시설을 서울 외곽에 배치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 광범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필요했던 거죠. 서울과 북한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가깝거든요.
1: 네.
0: 그래서 서울의 성장을 억제해 그린벨트를 억제하고 거기에 군사 시설 놓고 지방의 대도시를 거점 개발 방식으로 키워야겠다. 이 생각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71년도에 최초로 그린벨트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지점에 막 이렇게 지정되고 72년엔 두 배로 그리고 마지막 77년까지 광대한 규모로 전국 주요 도시

0: 정부가 그린벨트를 1971년제 도입 결정 1년에 시행하는데 시행을 졸속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안방은 일반 구역, 화장실은 그린벨트 구역으로
1: 아이고.
0: 묶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화장실이 보통 집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1: 그러네.
0: 보니까 이런 이제 우습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환경 보존의 가치만 생각하느라 전체 그 안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었던 것이죠.
1: 그러네요. 이렇게 노태우 정부부터 처음으로 그린벨트 개발이 시작됐고, 그리고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야 가속화가 됐다면서요?
0: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수도권 입시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했던 겁니다. 그리고 1997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셨어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면적을 해제했죠. 그래서 1999년부터 그린벨트 내에서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이 26종류의 근린 생활 시설을 설치하는 개발 행위는 가능하도록 풀어서 이게 수익성 있는 아파트를 못 지을 뿐이지 야트막한 전원도시 정도는 꾸릴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제 뭐 2001년에 마산을 제외한 모든 비광역시의 그린벨트 다 해제됐고 더 이상 무질서한 도시 확산 가능성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이게 원래 1그룹은 수도권, 2그룹 부산 뭐 쭉쭉 정도 넓히기로 했는데 어쨌든 당초 1그룹 수도권을 제외한 전 그룹의 전면 해제에서 최종화는 후퇴됐다. 그래서 많이 해제됐다라는 것이죠.
1: 그렇군요. 이렇게 그린벨트가 도시의 무한 팽창을 막긴 했는데, 여러 문제점이 초래됐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들이
0: 그렇죠.
1: 있을까요?
0: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사유 재산권 침해입니다. 땅 가지고 이제 그린벨트를 묶였다.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게다가
1: 그렇죠.
0: 군사 정권 시절부터 보상이 거의 없었어요. 예. 도시계획에서 보상하는 경우는 시설이나 사업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는 용도구역 일종이라서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파편화된 도시개발 초래. 그린벨트가 있으니까 무제한적인 도시팽창을 막았지만 어려운 말로 비지적 확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개구리 뛰기 개발이라는 거예요. 서울이 있으면 여기 딱 뛰어가지고 파주, 딱 뛰어서 용인, 딱 뛰어서 광주. 이 엄청난 난개발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좀
1: 그렇죠.
0: 충분히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개발이 가능한데 중간에 그린벨트 딱 막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쪽 위성 도시 주민들 지금 긴 환승 시간, 통근 시간 강제당하고 대중교통 업체는 수익성 손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 초래입니다. 아니, 아무래도 그린벨트가 있으니까 딱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는 높아지고 집값이 치솟는 것을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집값 올리려고 그린벨트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니야? 네, 정책 이반자들 가운데는 여기에 이제 집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
1: 얘기가
0: 사람들도 있는
1: 나오죠.
0: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문제점 네 번째는 녹지 없는 그린벨트. 아니 녹지 때문에 그린벨트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변 조금만 평탄하다 그린벨트 보자 다 농경지예요. 은색의 빙의라우스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로 사이비 녹지이고 이 말만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1: 그렇죠. 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파편화된 도시개발을 초래했다.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국에서 그린벨트가 처음 시작이 된 건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0: 외국에도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테헤란 그린벨트라는 게 있대요. 이란 혁명이 있었던 1979년에는 75개이지만 2017년에는 2211개로 확 크게 증가가 됐어요.
1: 오,
0: 왜냐? 여름 기온을 그린벨트로 인해서

0: 또 최대 4도씨까지 낮췄답니다.
1: 오.
0: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린벨트, 녹지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1: 네.
0: 뉴질랜드의 경우는 더니든 타운벨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린벨트가 존재인데요. 1860년대 골드러시로 인해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그린벨트 도시가 있답니다. 일종의 복지 정착의 일환으로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서 국유지로서 활용해서 건설하고 있다고. 그린벨트 도시.
1: 네.
0: 아름답다는 것이죠.
1: 그리고
0: 근데 다만 일본은 일부러 그린벨트를 시행하지 않는데요.
1: 오, 그래요?
0: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비지지역 현상으로 개구리 개발, 점프 개발처럼 그런 거 없이 쭉 이어진 도시 형태. 대표적인 곳이 사이타마현이라고 합니다.
1: 그래서
0: 굉장히 아름답죠.
1: 네.
0: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국유지로 매입을 통해서 개발 제한 등의 법령을 따로 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필요하면은 이렇게 법령을 제정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그린벨트라는 걸로 쫙 이렇게 묶어서 하는 데도 있고
1: 네.
0: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강력한 의지로 그린벨트를 만든 것이 1971년 굉장히 오래된 것이죠.
1: 예. 그러네요.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정책하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그 역사와 해외 사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2: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오피스.
7: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력은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가 선다고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고 김민석 신임 대표가 당권을 쥐었습니다. 격렬했던 경선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쪼개진 당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첫 번째 과제일 텐데요. 진정한 성패는 얼마나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보여주느냐에 달렸습니다. 국정의 핵심 축으로서 국민 불안을 먼저 살피고 정교한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되 민심과 어긋날 때는 과감히 쓴소리도 내는 건강한 당정관계를 기대합니다. 라디오는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두 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2: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경남 거제 900mm, 통영 7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상훈 기자가 자세한 소식 보도합니다.
2: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의 아파트에선 어젯밤 늦게까지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물바다가 됐던 도로는 밀려온 토사와 부유물로 엉망입니다. 아스팔트가 깨지거나 땅이 꺼진 곳도 많아 도로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거제에는 956mm, 통영에는 766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로 경남 거제에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고 통영과 울산에서도 각각 한 명이 다치는 등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564명이 한때 대피한 가운데 거제와 통영의 이재민 245명은 여전히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도로 12곳이 파손되고 하천 21곳이 범람했으며 거제 옥포동 등 5곳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1: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후속 인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렸다며 사실상 사직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표명해왔고 오늘 국무회의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허유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전격 지시한 이튿날,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 여부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에 대해선 매우 긍정적이란 말도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답을 했다는 시점이나 구체적 내용에는 추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 지시가 오랜 동맹국보다 적대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엔 나와 김정은은 잘 지낸다며 상황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사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선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간 신뢰와 대북 억지력에 흠집을 낼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미군이 의지 자위의 방패 훈련 참가 병력에게 철수를 지시하고 야외 훈련도 상당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연습 첫날인 어젯밤 지하지휘소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병력 일부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한미는 또 야외 실기동훈련 14건 중 상당수를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미국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은 연합훈련 축소는 북한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푸틴의 조직적 납치, 고문, 강간, 살인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미훈련의 축소로 부담을 덜게 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힐러리 클린

0: 패턴 전 국무장관은 대통령이 미국 정책을 캐나다나 오만보다 북한,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게 농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서해안 남포항 인근 석도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25일 사이에 석도에서 도로 정비와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NK뉴스는 서해안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차가 심한 점을 고려할 때 석도가 대형 군함을 수용할 해군기지로 적합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16일 자정, 우리 시간 어제 낮까지였던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시한이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이 지난 두 달간 미사일 생산에 가속화하는 등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비핵화 등을 의제로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 연장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게 미국의 최우선 목표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시간에 쫓겨 협상하지 않고 비핵화 목표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이란과 별도 협의 중인 중재국 오만도 미국의 방침을 방해한다면 가차없이 폭격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봉쇄하고 있는 만큼 미국 영토로 선언할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중동 긴장 재고조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는 2% 넘게 오르면서 브렌트 유가 다시 배럴당 $90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0: 강북 모텔 약물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 28만 5천 개 가운데 94%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입니다. 정보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31%로 가장 컸고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서비스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 는 23만 개 늘었는데 증가분 75%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입니다. 한은은 AI는 매뉴얼에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는 청년층을 대체할 수 있는 반면 시니어 업무는 조직 성격, 맥락을 이해하는 업무가 많고 AI가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3도 등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 마칩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라디오
8: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치솟는 집값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빠르게 짓는 이른바 닥치고 공급의 속도를 내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용산공원 훼손은 안 된다라며 제동을 걸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추진된다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힐까요? 이어지는 3, 4부에 김헌동, 김원장, 김인만 세 부동산 전문가와 토론해 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로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자, 예고해드린 대로 김헌동 전 SH공사 대표, 김원장 경제학 전 대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4: 오늘 부동산 대토론입니다. 제가 대자를 붙인 이유는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세 분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른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삼김 부동산 대토론에 전부 김 씨예요. 그러니까 김헌동, 김원장, 김인만. 전부 이 업계에서 아주 내로라하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고.
5: 아이고, 아닙니다.
4: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8월 13일에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3만 호 플러스 알파. 이거를 빠르게 짓겠다, 요건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거로 보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 대책이란 게 시차가 있잖아요. 이게 시장에서는 당장 지금 물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물 파는 계획 세운 거 아닙니까?
5: 글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셔서, 네. 153만 개를 공급하겠다.
4: 네.
5: 뭐 또 금년 초에는 6만 개를 공급하겠다.

0: 이번엔 또 뭐 23만 개를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1년 2개월 동안 네. 몇 개를 공급했느냐 하면 서울에 200개, 네. 경기도에 800개, 네. 그래서 1000개를 공급했습니다. 아파트 1000개를 분양했어요.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 네. 제가 3년간 그 SH공사 사장을 하고 나와서 1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그 3년 반 동안 서울에서 분양한 게 2000호를 분양했습니다. 3년 네. 동안. 그 이후에 200개를 공급해서 지금 2200개를 공급한 거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경기도에 2만 호를 공급해서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된 공공아파트 공급량은 3만 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3만 호 플러스 알파 또 153만 호 뭐 이런 정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또 한 거에 불과하다.
1: 지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뭐 이게 공공 민영 다 합친 거예요, 아니면
0: 공공만 얘기한
1: 거죠? 공공만 얘기하신 예. 거죠. 예.
0: 그다음에 민간도 거의 없어요. 왜냐?
1: 네.
0: SH가 서울에 강남, 강동 이런 데다가 3억대 아파트를 분양을 하니까
1: 네.
0: 2022년과 2023년에는 서울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하면 전부 한 50% 이상이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들이 분양을 거의 안 했습니다.
1: 네.
0: 경기도는 2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약 50%가 하락했고 서울은 2022년, 2023년에 30%가 하락을 했어요.
1: 네.
0: 지방은 50% 이상 하락하고 그런데 갑자기 2024, 25, 26 2년 반 사이에 집값이 이렇게 치솟는 원인이
1: 네.
0: 대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해법이 나올 텐데 원인과 전혀 엉뚱한 이번에 그 대책이 나와서 제가 사실 MBC에서 이렇게 출연 요청 받은 것을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1: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0: 전혀 없을 겁니다.
1: 네. 그러면 왜 효과가 없는지를
0: 염창동의 천호를 분양 제가 그걸 3년 전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 부지를.
1: 네.
0: 그거는 민주당 한정의 정책위원장 그 지역군데 거기는 공원을 만들어야 적합한 장소인데 거기다가 천호를 공급한다고 3년 안에 그걸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건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 착공할 가능성이 없는 부지 딱 하나만 찍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집값이 언제 잡혀요?
1: 그러니까 발표하는 숫자 믿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자, 김원장 대표 어떻게 보세요?
2: 쉽지 않을 겁니다.
1: 아, 쉽지 않다 역시.
2: 서울은
1: 네.
2: 아주 완성도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과밀하게 주택이 지금 부족하니까
1: 네.
2: 그것도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없는 땅을 찾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있는 재건축의 용적률을 크게 올려준 다음에 혜택을 준 다음에. 이걸 이제 거기서 좀 일반 분양 조금 더 빼는 거.
1: 네.
2: 이것밖에 지금 공급이 없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 올해 26만 채 착공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아, 지금 소장님은 공공 말씀하신 거고 다 합치면은 6만 채 착공했어요.
1: 네.
2: 이것도 진짜 제 생각보다는 잘 된 거예요.
1: 어.
2: 착공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빈 땅을 정말 찾아서 왜 못 짓나 싶잖아요.
1: 네.
2: 못 지어요. 지금 10년, 20년 동안.
1: 없다는 얘기죠. 그게
2: 없어요. 예를 들어 목동의 행복주택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2,400가구 넣었는데 현수막 하나로 날아갔어요. 50만 목동 주민의 행복을 2,400가구와 바꾸실 겁니까? 못해요. 못해요. 진짜 어렵습니다. 네.
1: 그 김 소장님, 김인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아, 이게 저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 네.
3: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그 이전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이번 대책 내용 보게 되면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보도자료들 공급 대책 내용 보니까 표지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내용도 뭐 숫자만 다르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도 뭐 태능도 나오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걸 지금 갑자기 할 수 있다? 플레이어. 국토부도 거의 뭐 비슷한 조직에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때 못했던 이유가 지금 와서 갑자기 해결이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1: 네.
3: 착공하더라도 공사기간만 요즘 4년 걸리잖아요.
1: 줄이겠다고 이번에.
3: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줄여서.

0: 2029년 착공입니다. 강서 네. 염창공원 또 천호. 근데 그것도 국유지가 또 아니더라고요. 또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토지 보상도 쉽지 않고요. 계획처럼 좋아요. 37개월인가 하더라도 완공되는 게 2033년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계획처럼 되기도 쉽지 않고 천호. 나머지는요. 천호가 네. 설사 공급이 돼도 그 천호를 아마 박타질 것 같은데 이런 공급되기도 쉽지 않고
1: 공급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왜 안 하냐. 그럼 과거에 이 사람은 이만큼 잘했지 않느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2: 네.
1: 앵커께서 생각나시는 대통령이나 시장이 있어요?
2: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기 윤석열 때 네. 270만 원 짓는다 그랬고
1: 그러니까 이제 통계로 KB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연평균 7만 3천 가구 인허가
2: 네.
1: 윤석열 대통령 때 연평균 여기 이제 3년 했지만 연평균이니까요. 4만 5천 가구 착공은 윤재인 대통령 때 연평균 7만 2천 가구 윤석열 대통령 때 3만 6천 가구예요. 그때 인허가를 많이 안 해놔서 지금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공급량이 입주량이 정말 반 이하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2: 네.
1: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한 정책을 가지고 공급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공급 반대론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려고 했는데.
2: 그때도 그
1: 안 되는 거예요.
2: 밤새워서라도
1: 네.
2: 김현미 장관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빵 찍어내는 거를 봤다면 그냥 네. 밤새워서 찍어내겠다.
1: 자, 그럼 뭐 저 지금 뭐 주택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거대한 이 뭐 바르셀로나에 마드리드에
2: 네.
1: 밴쿠버에 자, 앞으로 3년 동안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해놓으면 총리나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 온 국민이 자, 대통령이 얘기했고 내가 저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난 주택을 착공할 거야 이럽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이 지어야 합니다.
2: 네.
1: 공공이 갖고 있는
2: 아.
1: 그린벨트. 근데 완성도시라고 했잖아요. 이미 과밀해요. 그러니까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싫어하죠. 내 주변에 공원, 야구장, 그다음에 저 골프장, 유수지 다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반대하죠.
2: 자, 그 대표적인 데가 지금 용산이잖아요. 이번에 용산 여기는 어떻게 해보세요, 지금?
3: 글쎄, 이제 용산 매니신 네. 도시를 만들겠다.
2: 네.
3: 그 철도 정비창에다가 그게 언제냐면 2020년 4월에 국토부 차관이 언론에 나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를 했었어요.
2: 네.
3: 6년 전입니다. 아직 착공도 안 했어요. 요즘 거기다 8천 개를 줘라, 만 개를 줘라. 논쟁을 하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용산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 하고 느닷없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안 됐고 그냥 할 가능성도 없는데 아주 그 비전문가들이 그냥 불쑥 던진 말로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걸로 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 거죠. 즉 서울에 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SH 사장을 했었지만 3년 네. 동안 이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용산에 이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 불광동 혁신파크 부지에도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 박원순 시장부터 서울의료원에 주택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15년째 그대로 놔둡니다. 그 서울시 관료들은 그 땅을 민간업자한테 팔고 싶어요. 공공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지난 20년간 제가 쭉 지켜봤는데 LH가 확보한 신도시용 토지나 이런 거를 건축업자, 개발업자한테 다 팔아넘기게 만들어요. LH가 직접 아파트 분양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약 7년간의 현상이에요. SH도 마찬가지고 LH도 마찬가지인데.
2: 아니, 특히 왜 그런다고 보시는 거예요?
3: 왜 그러냐면 네. 업자들한테 그 땅을 넘겨줘야
2: 네.
3: 업자들이 거기다 이윤을 붙여서 팔고
2: 네.
3: 고맙다는 인사를 하죠. 하지만 공공이 직접 분양을 하면 싸게 분양을 해야 되고 집값을 떨어뜨리게 돼요. 집값이 하락하게 됩니다.
2: 네.
3: 공공이 분양을 많이 하면.
2: 그럼 일부러 그런다고?
3: 일부러 그런 거죠.
2: 아.
3: 왜? 집값이 하락하면 이 국토부의 그 부동산 정책 담당 공무원은 필요가 없어요.
2: 네.
3: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300명 되는 그 공무원은 집값이 오를 때만 일이 많아져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 부서 자체가 없어져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실 같은데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할 일이 없어요.

0: 할 일이 없어요. 그 집값 대책을 만드는 사람인데
1: 집값이 떨어지면 책임 방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아, 그렇게 자, 보시는 거예요?
0: 대통령이 5년 임기밖에 안 됩니다. 네. 한 1, 2년 집값 잡는 척 하다가 또 바뀌어요.
1: 알겠습니다. 자, 김 소장님은, 김인만 소장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공무원들이 진짜 이렇게 알고도 지금 이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보시는 거예요?
2: 글쎄요, 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공무원들이 그렇다 안 그렇다.
1: 제가 네.
2: 그러니까 김원동 전 사장님은 이제 그걸 뭐 경험을 네. 직간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제가 뭐 본 사진 아니기 네.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네.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지금 또 이제 서울은 뭐 사실 뭐 땅이 없다시피 그리고 발굴한 땅이 공급이 돼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발굴한 땅이 실제로 공급이 돼. 그러면 서울의 주택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하게 MB 때 했던 네. 것처럼 반값으로 공급이 되면 모르겠는데 역설적으로 3기 신도시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열심히 네. 개발해서 지금 뭐 광명 시흥은 빼더라도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한 1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거기도 분양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3기 신도시라도 좋아 서울은 공급이 안 나오는 걸 알겠는데 집값도 너무 비싸. 그러면 3기 신도시라도 저렴하게 빨리 공급이 되고 교통망이 잘 거쳐지면 거기라도 들어가겠다라고 네. 하는데 거기도 빨리 되는지도 모르겠고 가격이 네.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번 보도자료 내용도 61페이지였는데 그중에 한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올 하반기에 18,000호 내년에 27,000호 공급하겠다. 끝. 아니 얼마에
0: 그러니까 지금
2: 언제 어떻게 하는지가 안 나오니까
0: 지금 경기도에는 2기 신도시가 20개가 아직 네. 공사 중입니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를 문재인 정부에서 13개 윤석열 정부에서 8개 해서 21개의 3기 신도시가 진행되면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를 합치면 40개의 신도시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 추가로 무슨 태릉 골프장이다 뭐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많이 확보된 택지가 다 어디로 가나? 거기서 공공 분양되는 게 없어요. 전부 LH공사는 땅 장사를 합니다. 이 국토부에서 땅을 민간에 팔게 유도를 해요.
1: 네. 알겠습니다. 그 착공하고 이렇게 공사까지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0: 왜냐하면 땅 장사를 하려고 네. 그러는데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네. 취임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LH 보고 땅 한 평도 팔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서 나온 대책은 땅을 다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부 공무원들은 LH를 통해서 그 땅을 민간 건설업자들한테 팔아줘야 민간 건설업자가 거기다 아파트를 분양해서 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아파트 값을 더 오르게 자극할 수가 있는데 LH가 직접 싸게 분양을 하면 아파트 값이 자꾸 하락하게 돼요. 주변 아파트 값이. 왜? LH는 원가에 분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LH나 SH는. 네.
1: 자,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국토교통부를 한번 좀 높으신 분을 한번 불러갖고 인터뷰를
0: 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그분들은 절대로.
1: 아, 한번 좀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볼까. 자, 김원장 대표, 그 용산 여기 어떻게 보세요?
3: 용산 역세권이 있고 네. 용산 공원이 있잖아요. 네. 미분 부지가 있는 용산 역세권은 아시다시피 한 15년 전에 이제 우리가 거대한 상업지구 록번기 같은 걸 만들려고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맞아가지고 지금 빈 땅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3: 여기 아파트 저는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아, 지어야 한다?
3: 네. 네. 우리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여 년 전에 똑같이 해운대하고 센텀 지구에 우리 거기에 거대한 IT, 그 다음에 컨벤션 뭐 이런 거 만들기로 했죠.
1: 네.
3: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파트 지었습니다. 어쨌든 부산 시민분들 좋으세요? 경기 좋나요? 서울에 남은 땅에 계속해서 전 근데 지어야 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서울의 마지막 남은 어떻게 미군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정말 거대한 여의도보다 큽니다. 용산공원 부지가 미군이 떠난 부지가 센트럴파크 정말 크거든요. 제가 거기 살아봤는데 그 옆에 살아봤는데 네 걸어서 못 갑니다. 그것 정도 큽니다.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를 짓자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닥치고 공급 이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보죠.

0: 왜 이렇게 서울에만 짓나? 우리가 여기 원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서울만 한강벨트만 원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독일 같은 데 가보면 프랑크푸르트도 있고 슈투트가르트도 있고 뭐
1: 수요가 너무 있고, 많아요 일단.
0: 네. 뭐 함부르크도 있잖아요. 네. 네. 독일 사람들이 베를린만 살려고 하니까 베를린에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니 짓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2만밖에 안 되죠 지금 입주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2: 공공 빼면은.
0: 네. 네. 굉장히 적은 거. 보통 4, 5만은 나와야 돼요.
1: 말 그대로 이제 네. 공급 절벽이라는
0: 그러니까
1: 게.
0: 내년에 더 줄어요. 그러니까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방향이 맞는가. 예를 들어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불과 박근혜 정부 때는 집이 4년 5년째 너무 안 팔리니까 더 이상 택지 공급을 하지 않겠다.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하겠다. 신도시 그만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집이 부족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서울에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났고 주택은 부족해졌나요? 주택은 계속 지어야 합니다. 주택 기본적으로 소비재거든요. 지어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이.
3: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산에 그 차량 정비창
1: 네네,
3: 이런 데를 미국식으로 100년 임대 건물 분양 방식으로 여기 여의도 IFC 빌딩처럼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는 찬성이지만 용산 지금 미군이 있던 그 부지는 거기는 공원을 만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으로 아파트를 택지 개발해가지고 민간한테 팔아서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할 거면 절대로 그런 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정비창은 그럼 상업지구로 개발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놔두자.
3: 아니죠. 정비창도 네. 그 주택을 지어야죠.
1: 네,
3: 근데 건물만 분양하면 됩니다.
1: 네.
3: 이 주택을 지어서 토지를 끼워서 파니까
1: 네.
3: 그러니까 자꾸 집값을 자극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공공아파트 30년 넘는 아파트가 30만 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가 한 15만 가구가 돼요. 용적률이 120%라서 그걸 용적률을 한 400%로 올리면 거기에 질 수 있는 아파트가 한 30만 개가 추가로 공급 가능해요.
1: 네.
3: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의료원 부지, 방방종 부지 등등에 네. 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네. 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양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의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거제의 누적 강수량이 960mm를 넘으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관측됐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단계도 발령 중입니다. 위험지역으로 접근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충청과 호남, 경북지방에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연휴 동안의 폭우가 지나고 찾아온 일상과 함께 폭염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24도,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원과 남부 일부 지역도 열대야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수도권 일순환 고속도로 구리 방향으로 하남권 상일나들목 1차로에 사고 있어서 토평까지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자, 오늘 4부도 김원동 전 SH공사 대표 그리고 김원장 경제학전 대표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 대책 진단을 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하다가 마셨어요. 그래서 해법이 있다는 겁니까?
4: 예, 있습니다.
3: 어떤 해법인지 좀 얘기해
4: 주세요. 제가 이 2020년 12월에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되기 전에 오세훈 TV에서 저하고 둘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발언을 했냐면 불광동 혁신파크, 용산 미니신도시 짓는다는 차량 기지, 그 다음에 서울 의료 부지는 LH가 절반, 서울시가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 강남과 용산 이런 곳에 건물만 분양을 하면 건물 30평이 4억, 25평은 3억에 얼마든지 아파트를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산과 강남과 강동에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면 집값이 주춤하죠.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LH와 SH가 서울 시내에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30만 호가 있는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 10몇만 호가 30년이 돼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3: 네.
4: 그럼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용적률 120%짜리를 400%로 늘려서 지면
3: 용적률 높여서
4: 네, 그러면 거기서 한 20만 호 정도를 건물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3: 네.
4: 그럼 건물만 분양이 한 30만 개가 서울 시내에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그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3: 네.
4: 그리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개발이익 환수를 토지로 환수를 해서 그 토지에다가 건물만 분양을 하면 강남이나 서초구에 초고가 아파트 단지 안에 건물 분양 아파트가 4억짜리 5억짜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서울 시내에 4, 5억짜리 아파트, 3, 4억, 4, 5억짜리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면 당장 집값이 집을 살려드는 사람들이 주춤하게 되고 가진 집을 매물로 내놓게 됩니다. 그 가진 집을 매물로 내놓는 것이 또 공급입니다.
3: 아, 근데 그 좋은 대책이 왜 안 네. 돼, 왜 안 되고 있다고?
4: 그걸 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네. 건물 분양,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을
3: 네.
4: 토지를 다시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토지를 나한테 팔아라 하고 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본인이 100만 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정책을 거의 뒤집다시피 해버렸어요.
3: 아,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이 답이다 이렇게 지금
4: 그렇죠.
3: 얘기를 하고 계신
4: 그렇죠.
3: 거죠. 자, 김인만 소장님 그 용산 얘기하다가
5: 뭐
3: 토지, 여기까지 왔는데
5: 토지 임대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그것도 만만치 않겠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 복잡할 것 같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정비창 부지가 있고 공원 부지가
3: 네.
5: 있는데 정비창 부지는 어차피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제 8천 호 만 호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좋아요. 공공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8천 호든 만 호든 공급이 됐어요.
3: 네.
5: 그러면 뭐 분양되는 사람도 있고 공공임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0: 근데 들어가는 분들은 좋겠죠. 공공임대. 만약에 뭐 영구임대가 되든지 뭐든지 간에. 잠깐이야. 들어가는 분들은 좋은데, 용산 그 좋은 땅에 우리 애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분들 소수 빼고는 나머지는 한 1년 지나면 효과 없어질걸요? 단기 효과를 끝나버린다. 그러면 저는 과연 그 좋은 땅에 들어가는 애들만 혜택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저는 혜택을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게 숫자가 적다면, 민간한테 매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3기 신도시 용적률 올려서 한 30만 원 하고, 분양가 내려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8천 명이 이득을 볼 거, 한 10만 명한테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공원 부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논란이 너무 많고, 서울시도
1: 지금
0: 반대하고,
1: 당장 반대하고
0: 법
1: 있어서.
0: 개정도 해야 되고요. 토지 오염도도 심하고요. 아마
1: 서울시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0: 박원순 시장 시절에도 반대했잖아요. 그린벨트도 안 되고. 그리고 서울시가 오케이 하더라도, 그 어린이 공원이야 못자 해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면 아직도 미군이 남아있잖아요. 미군하고 협의 문제도 있고, 토지 오염 문제도 있고. 사실 법도 개정해야 돼요,
1: 내일
0: 지금.
1: 모레 장관하고 시장 만난다는데.
0: 만나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2: 김만 소장이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하는데, 그렇게 해서 8천 가구를 용산에 정말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고, 이제 우리 김원동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가급적 공공임대나 아니면 저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로 하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 만 가구가 공급이 된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 공급이 됐으니까 이 집에 대한 이 욕망이나 욕구가 좀 사그러들까요?
1: 수요 자체는 줄지
2: 수요는,
1: 않는다.
2: 아니, 한강벨트에 집을 사면 내가 하이닉스에 취직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데, 이걸 잡지 못하고, 이 수요를 잡지 못하고, 계속 공급을 하면, 김만 소장님 아들이 거기 용산 들어가면 제 아들은요.
0: 그러니까요.
1: 아니, 그렇죠. 그러면 수요를 잡을 방법은 있어요? 있습니다.
2: 당연히 그럼 보유세 올리고 해야 되죠. 정부가 너무 이것저것 생각해서 정정당당하게 보유세를 못 올리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 굉장히 또좀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들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누가 세금 올린다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 시민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을 세금을 많이 걷나요? 그럼 다 많이 걷는다고 하실걸요?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걷나요? 많이 걷는다고 하실걸요? 잘못된 정보화에서 정부가 지금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용감한 대책은 못 내고, 결국은 공급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짓지 말자는 게 아니고.
0: 와, 저는 수요 억제도 이제 억제인데, 우리 결혼을 한 5만 쌍 정도 하거든요, 서울이. 신혼부부가 5만 쌍이 나오고, 이혼이 만 쌍입니다. 이혼 또 가구수 분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한 3만 정도 돼요. 1년에 8만 정도가 그냥 늘어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만 개를 공급해도 1년이면 모자라요. 그러면 어린이 공원 개발하게 되면 최대 아파트만 지으면 5만 뭐 얘기하더라고요. 5만 또 1년, 2년이면 다 써요.
1: 자, 그러니까 닥치고 공급을 한다고 해도 닥치고 공급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자, 그런데 그렇게 공급 위주로 나간다고 해도 수요 억제책이 없으면 결국은 말짱 다 힘들다.
0: 수요 억제나 수요 분산.
1: 분산이
0: 그렇죠.
1: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 얘기인 거죠.
3: 글쎄, 닥치고 공급이라는 게 지금 자세히 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닥치고 공급한다는 게 아니고 비아파트, 빌라라 이런 거를 무제한 공급을 하면, 무제한 지면, 정부가 지금 그 비아파트를, 빌라를 고가에, 주변 시세에 거의, 아파트 짓는 거에 두 배에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 집값이 서울에 뛰기 시작한 건, 최근 2024년부터 집값이 뛴 거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 2024년에 장관이 바뀌면서, 빌라 등 비아파트를 무제한 사들여라. 해서 LH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회사가 아니라 비아파트를 사들이고 있어요. 1년에 5만 채씩. 서울과 수도권에서 1년에 1,000개 공급하는 회사가 5만 개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SH 제가 사장을 할때 국토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저보고 전임 사장은 1년에 빌라를 5,000개씩 샀는데 왜 1,000개밖에 안 사냐? 빌라 사라고, 자금을 대주고 빌라를
1: 아니,
3: 사라고
1: 그걸
3: 합니다.
1: 왜 하고
3: 예?
1: 왜 하고 있는
3: 왜 하냐? 빌라를 사면 빌라 값이 올라갑니다, 매달. 빌라 중에 다세

0: 그러니까 수도권에 한 3만 7천 가구 정도 매입 임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로 돌리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요가 이번에도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3억까지 빌려줄 테니까 우리 서민분들이 아파트가 서울의 중위 가격이 벌써 10억이 넘었으니까 네. 빌라라도 좀 사세요. 그러니까 월세 내는 돈으로 원리금 하면 정부가 싸게 3억까지는 대출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썩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1: 청년들은 뭐 빌라에만 살으란 얘기냐 이런
0: 예를 들어 잠실만 해도 종합운동장역 9호선 옆에 보면 네. 여기는 30억인데 똑같은 30평이어도 여기 빌라 잘 지어놓은 거 신품이 한 신축이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똑같은 주거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하나는 30억이고 하나는 12억입니까? 30억 아파트는 기대가치 미래에 대한 그렇죠. 기대가치가 네. 있는 겁니다.
1: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 청년들이 정부에서 3억을 저리로 빌려준다 해도 나는 오르고 싶은 집을 사고 싶은 겁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나라보다 이게 심할까요? 지금 밖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PD분들, 엔지니어분들, 작가분들 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게 심하잖아요. 우리 국민은 유독 집을 사랑해서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1: 그렇죠.
0: 수익률을 잡아야 한다고요. 네. 그래서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만 너무 유리해지는 사회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못 하잖아요.
1: 아니 근데 그런 근본적인 해법이 물론 있는데 그걸 하다가는 선거 다 지고 그렇죠. 정권 내줍니다.
0: 그렇죠. 그래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2: 근데 사실 10억짜리 집이면 우리나라는 비아파트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비아파트는 아무리 잘 지어도 아파트의 그 고급 인프라와 조경 시설과 그렇죠. 편의 시설을 비아파트 다세대 아무리 잘 지어도 아파트만 잘 비아파트만 잘 지어도 커뮤니티 시설도 없죠. 주차도 불편하죠. 인지도도 떨어지죠. 당연히 투자 가치 측면에서도 불리하니까 이게
0: 당연한데
2: 굉장히 어려운
0: 서울 시민의 36%는 빌라 연립에 삽니다. 우리 서울 사람들의 10명 중에 3명은 3.6명은 빌라 연립에 삽니다. 빌라 연립을 공급을 해야죠.
3: 아니 그러니까 빌라 연립을 신축을 합니다.
1: 네.
3: 그러면 거기를 모아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 부십니다. 신축한 지 1년도 안 1,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아파트로 또 바뀌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공공이 화곡동에 우리가 아파트를 이 발산이나 마곡에 4억에 분양을 하고 있을 때 LH는 그 옆에 와서 빌라를 6억 7억에 사드립니다. 그러면 빌라 값이 6억 7억이 되면 아파트 값은 10억 12억이 됩니다. 또 빌라를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또 사드립니다. 그럼 아파트는 더 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대부분의 그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걸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 그 정책은 바로 지금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당연히 얘기죠.
3: 대통령께서 네. LH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LH가 호구짓을 하느냐.
1: 네.
3: 왜 2억짜리를 4억에 사들여가지고
1: 문제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2: 네임 임대 말씀하시는 네.
3: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도 네. 이번에 대책은 그걸 무제한 닥치고 공급을 해서 숫자를 늘리겠다 하는 대책이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네. 빌라 사면 대출을 80% 90%까지 해주겠다. 빌라 업자에게는
2: 이번에 뭐 청년들이 빌라 직접 사게 되면 이제 뭐 혜택을 주긴 하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자, 매입 임대를 LH, SH가 해요. 뭐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 최근에 더 많이 하는데 매입 임대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를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들한테 네. 저렴한 임대를 공급해 주기 위한 건데 그러면 매입을 해서 진짜 공급은 잘 되고 있나? 임대는 잘 주고 있냐 그러면 저는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3: 가보면
2: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공실도 많고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기는 사는데 뭐 조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공실도 많고 매입하는 단계에서 대출도 받잖아요. LH가 1년에 한 달인지 1년인가 뭐 이자만 뭐 600억인가 뭐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열심히 매입하라니까 매입을 해서 활용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매입만 하는 것 같아요.
3: 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매입한 주택에 들어가는 그 청년들은 그 평균 소득의 한 1.5배가 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 들어가서 그 벤츠나 이런 고급 승용차를 삽니다. 왜? 주변 시세의 한 20%밖에 5천만 원에 한 100만 원씩 원룸에 임대를 살던 사람들이 이 공공이 매입한 매입 임대에 들어가면 20만 원, 30만 원 월세를 내면 거기 살 수가 있어요. 새 집에. 그러니까 경쟁률이 거기는 높죠. 당연히. 근데 서울로 올라온 청년들에게만 그런 특혜를 준다?

0: 아, 그 무주택 가구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세 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저 김인만 소장님부터 그러면 지금 어떤 걸 하나만 바꾼다면 어떤 걸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포인트 한 번씩 지금 한 번씩만 드릴게요.
2: 뭐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네. 뭐 당장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법은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수요 분산 차원에서 이제 네. 우리가 10년 후를 보자고요. 지금 뭐 급하다고 바닷물 마실 수는 없으니까. 네. 저는 수요 분산 측면에서 이제 앞서서 제가 결혼하는 분들, 이혼하는 분들,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결혼이나 이혼을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왜 올라오겠습니까? 서울에 좋은 대학교.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니까.
1: 직접.
2: 예. 그러면 이번에 산업권 반도체도 저는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구, 뭐 부산, 전남, 중북에 대학교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네. 포항공대 수준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일자리도 대기업 일자리가 많이 내려가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도 지방 출신인데 서울대 외에는 안 왔습니다. 네. 지방대학교 가도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1: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셨는데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인데 자. 김원장 대표는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좀 하나 바꿔야 된다고
3: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죠.
1: 단기적으로는 아예 네. 없어요.
3: 수십 년 동안 네.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 온 건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실효세율 0.1씩해서 2017년에 1% 실효세율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수도 세종시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세종시를 우리가 발전시켜서 야 너희 부모님 세종시 살아보기 정말 좋다면서 집값도 비싸고 그렇게 지금 김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됐고 네. 세부담도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면 지금 우리가 이 난리를 피고 있을까? 네. 네, 뭔가 원칙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3: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동산 공화국은 계속 갈 겁니다. 이렇게 가면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네 명 같은 기성세대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네. 젊은 세대만 계속 손해를 보고요.
1: 자, 알겠습니다. 자, 김원동 사장님도 네, 짧게 한마디.
0: 저는 네. 우선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부터 주택정책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부터 교체해야 된다. 또 그다음에
1: 센 얘기를 하시네.
0: 정부가 매입하는 사재기하는 정부의 주택 사재기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한 3, 4억대의 건물 분양 아파트를 한 달에 4, 5천 개씩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네. 이 세 가지만 하면 집값이 지금보다 한 절반은 하향 안정될 것이다. 네. 즉각 효과가 나타난다. 그 간단한 대책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H가 지난 20년 동안 분양 원가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감추고 숨겼는데 대통령께서 즉시 분양 원가 공개를 네. 지시하면 집값은 잡힌다. 네.
2: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그 단기 대책에 있는데 3기 신도시하고 서리풀 지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저렴하게 일정 딱 정해가지고 뭐 반값인지 토지 임대부든지 30% 좋으니까 저렴하게 올해 내년에 분양하는 물량들 쏟아낸다면 저는 효과 있으리라.
1: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세 분 그대로 한번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수리부엉이는 태어나 한 달이 넘으면 둥지를 벗어납니다. 덩치는 제법 크지만 깃털이 채 자라지 않은 탓에 날려고 발버둥 쳐도 땅에 떨어지고 말죠. 하지만 그 덕에 발톱으로 나무를 기어오르며 사냥에 필요한 힘과 둥지에선 배울 수 없는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어설프더라도 시도해야 비로소 성장한다는 걸 수리부엉이가 보여주네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조국혁신당 조호재 공보국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2: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3: 흔히 추락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낮은 곳에서의 추락사고도 꽤나 자주 발생합니다. 사람 허리 높이의 사다리나 2m 남짓한 간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노동자가 숨지는 거죠. 다리부터 땅에 닿으면 괜찮을 수 있지만 작업 자세를 취하다가 머리부터 떨어질 경우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요. 간단한 작업이라며 방심한 탓에 안전장비를 챙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사고의 순간, 늘 신중한 자세로 작업에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낳았어?
7: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8: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9: MBC,
10: MBC
11: 라디오,
12: MBC 라디오.
13: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4: MBC 8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사이에 동맹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훈련 축소 결정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강습단이 태평양을 떠나 중동으로 향한

0: 앞서 나왔다며 중국이 공세적 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 미 항모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 동맹국들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 재고가 크게 줄고 일본의 인도할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인도 일정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6월보다 0.13%포인트 오른 3.18%로 공시했습니다. 2024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르면 내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오늘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정치적 고려,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원인과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하는 요구가 있다며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중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 원청 대표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죄 등 혐의로 사업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4년 3월 서울 역삼동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 공사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지하로 추락해 숨졌는데 당시 원청 업체는 계약 형태가 공동수급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도급인 즉 원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등 20에서 25도의 분포로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29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빵도 좋고 치킨, 피자, 햄버거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밥을 드셨기를 바라봅니다. 왜냐?

오늘이 바로 8월 18일 쌀의 날이기 때문인데요. 쌀의 날은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제정한 날이라고 해요.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88번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8월 18일이 쌀의 날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밥상에서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밥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 먹어라. 쌀 한 톨에도 농부의 땀이 배어 있다 였는데요. 그렇게 정성으로 길러지는 쌀인데 요즘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해마다 쌀 소비량이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먹거리가 다양해지고 풍족해졌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래도 한국인의 주식은 역시 밥이잖아요. 또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두뇌가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하루에 한 끼라도 꼭 맛난 밥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윤현상, 에이핑크, 봄이가 함께한 밥 한 끼 해요 였습니다. 박현진님, 저녁에 떡 먹었는데 떡도 쌀로 만든 거니까 괜찮겠죠? 그럼요, 떡도 쌀로 만든 거니까. 김영자님, 젠디 김밥 사놓고 딸 기다리고 있어요. 쌀의 날 하나 배워갑니다. 명자님은 따님이랑 같이 먹을 김밥을 사두셨나 봐요. 쌀의 날이라고 해요. 8월 18일 오늘이 이 의미가 되게 의미 있는 게 그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8월 18일이 쌀의 날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쌀을 또 수확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쌀을 많이 먹어야겠다. 저는 평소에 밥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먹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05112, 오늘의 쌀의 날이었군요. 삼각김밥이라도 챙겨서 먹어야겠네요. 항상 농부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0: 있어요. 맞아요. 삼각김밥. 오, 바쁘셨나봐요. 오늘 밥 챙겨 드실 시간이 없으셨나봐요. 2441님, 아, 오늘이 쌀의 날이라고요? 저 지금 저녁 집에서 먹고 있어요. 드넓은 호남평야, 다음 달이면 추석 햅쌀이 나오겠네요.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오늘 휴가 끝나고 첫 출근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쵸. 오늘 화요일이었지만 월요일 같은 화요일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현주님처럼 휴가 긴 연휴 마치고 또 출근을 하려니까 이런저런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하루를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주시고요. 정은상님도 저도 휴가 끝 오늘 출근했습니다. 9566님, 젠디 저는 과수원 아줌마인데 배는 왜 배인지 아세요? 100번 손이 간다고 배라네요. 아, 그래요. 배가 100번 손이 가서 배일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손이 많이 가나 봐요. 그렇게 또 열심히 정성껏 길러주신 배를 올해 우리 많이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당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 화요일이었는데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아주 유쾌하고 쾌하고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신 분들 속으로 앓지 마시고 저희 오당지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접수가 되니까요. 많이 많이 오늘도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데이펙,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지난 15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경남 거제에는 10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비는 거제, 통영시 등 경남 해안 지역에 집중됐는데요. 이로 인해 같은 경남 안에서도 지역 간의 강수량 격차가 20배 가까이 벌어져서 경남 내륙 지역인 거창군은 49.6mm를 기록하는 등 100mm도 안 되는 비가 내린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폭우가 집중된 거제와 통영에서는 274세대, 498명이 대피했는데요. 이 가운데 253명을 순차적으로 귀가했지만 245명은 집이 침수됐거나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임시시설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토사 제거와 침수시설 정비 등 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전기와 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 피해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요. 추가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어서 거제시와 통영시는 산사태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면서 필요할 경우 통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서 약물 운전으로 적발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약물 운전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481종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다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이 떨어진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약물 운전 적발이 급증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약물 측정 불응제도 신설됐습니다. 약물 운전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153건으로 전년도에 2.2배였고요. 특히 마약 투약 후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8건에서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올 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피서객이 개장 이후 64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양군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누적 방문객이 34.7% 늘어난 반면 나머지 5개 시군은 모두 감소했는데요. 이 같은 감소는 올 여름 장마가 끝난 뒤 낮 최고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르는 강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땡볕에서의 해수욕을 피하고 시원한 동굴이나 실내 시설로 발길을 돌린 피서객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와 삼척 지역의 해수욕장은 어제인 17일에 문을 닫았고요. 강릉과 속초, 양양 지역의 해수욕장은 오는 23일에 폐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초 17일에 폐장 예정이었던 고성 지역의 해수욕장 중에 9곳은 오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에릭 클랩튼, 주디스 힐의 How Could We Know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연님이 거제에 비가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얼른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제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빨리 복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신은희님은 비가 좀 골고루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경남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이 극단적으로 달랐 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거제 통영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지만 다른 지역들, 그 경남 안에서도 밀양이나 뭐 의령, 창녕 같은 일부 내륙 지역은 여전히 가뭄 경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비가 국지성 집중 호우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 일부 지역에만 비가 많이 내리고 다른 지역은 비가 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물 운전으로 적발돼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사실 약 먹고 운전대 잡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뭐 술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뭐 처방받은 약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니란 생각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약의 성분 또 부작용을 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뭐 졸린 약이거나 어지럽거나 내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운전은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419님이 젠디 부산으로 휴가를 갔는데 부산도 3일 내내 비만 내렸어요. 진짜 이렇게 비 내리는 부산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도 비 맞고 다녔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비 대신 폭염이네요. 오늘 처음으로 부산 바다를 보게 되네요. 여긴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내려다본 부산 바다입니다. 사진 공유해 주셨는데 우와, 하늘이 진짜 파랗고 구름도 예쁘게 떠 있고 바닷물이 윤슬이라고 하죠. 반짝반짝 너무 예쁜. 저 멀리 해운대 그 빌딩도 보이고 예쁜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만 봐도 제가 그 부산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2419님의 문자 또 소개해 드렸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은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0365님의 신청곡이에요. 쿨의 작은 기다림.

오늘도 안전하게 이동식 사다리로 작업 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전구교체, 전기통신 작업 등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설치해주세요. 세 번째, 작업 시 최대 높이가 3.5m 이하인 발붙임 사다리를 이용해주세요. 보통 사다리와 신축형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업 높이 1.2m 이상부터는 2인 1조로 작업해주세요. 다섯 번째, 모든 사다리 작업에서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도 착용해주세요. 올바른 이동식 사다리 작업 안전수칙을 통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오당제가 좋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서 아쉬운 분들 많이 계셨죠. 다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저도 오늘 뭔가 좀 화요일인데 월요일 같은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여러분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오당제에도 편하게 나눠주세요. 보내주실 건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님이 젠디 흰여울 마을에서 해운대 안 보여요. 보이는 건물은 부산 송도예요 하고 친절하게 또 알려주셨네요. 아까 우리 부산 여행 갔다는 청취자분의 사진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그 저 멀리 해운대 건물들이 빌딩들이 보인다 했는데 흰여울 문화마을에서는 해운대가 보이지 않는군요. 그렇군요. 그 제가 봤던 고층의 건물들은 아마 송도 말씀하신 부산 송도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 그렇구나. 6542님 젠디 여기는 구미 땡기면 무조건 와야 되는 구미예요. 예쁜 목소리 들으면서 금오산 올레길 걸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어두워지니까 벌레와 땀 범벅에 가방에 체크카드 넣어갔는데 이온음료 사려고 보니까 카드가 없어져서 분실 신고하고 급 우울해요. 어떡해요. 근데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기 올레길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네요. 조명도 예쁘게 되어 있고 하늘은 조금 흐린 것 같은데 비가 막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하늘인데 어쨌든 푸르른 나무와 조명이 켜진 예쁜 길 사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금오산 올레길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산을 따라 걷는 산책길 이렇게 쭉 되어 있나 봐요. 호수도 있고 호수 풍경도 되게 멋지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유고사인님이 올레길을 잘 걸어서 집으로 가는 중인데 또 어두워지니까 날씨가 많이 오늘 비 그치고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땀도 나시고 벌레도 많고 이래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카드를 또 분실하셨어요. 어떡해요. 너무 더워서 이렇게 음료라도 하나 사 먹으려고 보니까 카드가 없어진 이 상황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6542님 카드 분실 신고하셨으니까 이제 얼른 새로 발급 받으시고 요즘에는 카드 없어도 그 핸드폰으로도 결제 가능하잖아요. 편의점에서는 그 아무튼 아시죠? 그 편의점에서 저도 가끔 카드 안 가지고 나갔을 때 그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로라도 음료 시원하게 드시면서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성님 젠디 안녕하세요. 운동하고 집에 와서 단백질 음료 마시고 출석합니다. 운동하셨으니까 단백질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신 우리 정성님 잘하고 계시네요. 신은희님은 젠디 저는 저녁에 콩밥에 미역국 끓이고 호박전 구워서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보리밥을 많이 먹어서 이젠 쌀밥만 먹으려고 해서 콩을 조금 넣어서 밥을 지어요. 아 콩밥도 드시는군요. 저는 콩을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그냥 진짜 흰 쌀밥. 진짜 달잖아요. 흰 쌀밥 먹으면 흰 쌀밥 좋아하는데 콩밥에 미역국도 드시고 호박전까지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신 것 같고요. 김지훈님은 또 뭘 드셨나. 퇴근해서 소고기 묵국을 끓이고 애호박 볶음의 저녁 완성입니다. 어제 소분해 놓은 밥 해동했네요. 저 바쁜 이제 직장인분들은 밥을 미리 한 번에 지어놓고 그 소분해가지고 얼려놓으면 그때그때 데워서 먹을 수 있으니까 편리하잖아요. 우리 진우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 소고기 먹고 맛있겠다. 거기다가 애호박 볶음까지. 아까 우리 은희님은 호박전 부치셨다고 했는데 호박이 오늘 반찬으로 많이들 올라가 있네요. 6520님은 뭘 드셨으려나? 저는 저녁밥 회사에서 생선구이하고 먹고 나왔어요. 와, 회사에 생선구이 나왔나봐요. 지금은 명동에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우리 회사는요, 버스 회사 중에 최고로 맛있는 밥이 나와요. 우리 회사는 푸드 사업도 해서 항상 맛있어요. 하트. 회사 자랑을 또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하트를 몇 개를 붙이셨는지 얼마나 맛있으면. 생선구이가 나오는 정도면, 인정입니다. 맛있는 집일 것 같아요. 맛있는 식당일 것 같아요. 군의 식당. 푸드 사업을 또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더 밥이 맛있나 봐요. 17646님 이 아이 이름이 쌀인데 오늘 쌀의 날이니까 맛있는 추를 한 번 더 줘야겠어요.

하면서 사진도 공유해 주셨는데, 와,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고양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개냥이 느낌도 나고, 와, 귀여운 고양이 사진. 쌀이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쌀이 사진을 공유해 주셨어요. 고양이에게 최고의 간식이죠, 추루. 추루를 주니까 저렇게 예쁜 포즈를 하면서 누워있는 거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귀여운 추루 사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소개해 드릴게요. 7442님이 신청해 주신 악뮤의 후라이의 꿈.

악뮤의 후라이의 꿈 7442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경현정님이 귀여운 추러 사진이라뇨.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귀여운 쌀이 사진인 거죠. 하트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제가 노래 듣기 전에 귀여운 추러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귀여운 쌀이 사진, 고양이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3927님이 이 프로는 젠디가 틀리는 게 재미. 저번에 만기가 적금되셔서랑 이번에 또 귀여운 추루 사진. 아, 제가 언제 만기가 적금되셔서라고 했나 봐요. 아, 정말 그런 적이 있군요. 마치 그 친구의 검이라도 될걸 그랬어랑 비슷한 그런 종류의 실수를 제가 종종 하네요. 다 여러분이 졸지 않고 오당제를 잘귀 기울여 듣고 계신지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아주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현정님도 그렇고 3927님도 감사합니다. 2264님 거제 장평

침수 지역 물 빠지고 오늘 청소한다고 다녀와서 많이 지쳤었는데요. 피곤하지만 밥 먹고 1시간째 라디오 들으면서 해안 공원 걷고 있답니다. 늘 애청하고 있어요. 오늘 사진 많이 보내주셨네요. 아, 거제 침수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찍으신 사진인 것 같은데, 도로에 보니까 흙이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우리 또그 다녀, 뭐지? 우리 이 육사님이 또 청소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청소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빨리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김동환님은 아침에 허리를 삐끗해서 내시경에 조퇴하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하고 약 처방 받아왔어요. 그래도 빨리 집에 와서 기분은 좋네요. 집에는 빨리 오셨지만 동환님 괜찮으신 거예요? 허리 삐끗하면 진짜 아플 텐데, 얼마나 아프셨으면 조퇴까지 하시고, 그래도 병원 다녀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저도 오늘 그뭐 잠을 잘못 잤는지 아니면 뭔지 목부터 해가지고 어깨까지 그 약간 담 걸린 것처럼 목을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후 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너무 아파서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온찜질도 해보고 그러려고요. 동아님도 허리 아프시면은 그 온찜질 같은 거 자주 해주시고 스트레칭.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수진님도 휴가 때 운전을 너무 해서 허리가 말을 안 들어요. 중간중간 쉬면서 했어야 했는데 아들 방학이라서 걷기 운동을 못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웃음이 나는 건 목요일이 드디어 개학! 아하하하하 고생하셨어요. 전국의 어머니들! 신난 마음이 우리 수진님의 즐거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요? 목요일이 개학이에요? 목요일 되게 뜬금없이 목요일에 개학을 하네요? 보통은 이제 뭐 월요일 아니면 월요일 쉬는 날이었으니까 화요일 이렇게 개학을 할 텐데 목요일에 개학을 하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어쨌든 너무 축하드립니다, 수진님. 그동안 얼마나 바쁘시고 또 고생도 많으셨어.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전국의 어머님들, 수진님을 비롯해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개학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우리 수진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걷기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좀 이제 개학 아이들 학교 가고 나면 좀 가볍게 천천히 걸어 주시면 허리가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나으시고요. 3256님, 오늘 딸이 첫 개학을 해서 등교하는 날인데 어젯밤에 갑자기 숙제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욱해서 그만 혼을 내었네요. 방학 내내 잘 놀고 지냈는데 하필 개학 전날 혼내서 출근한 내내 마음이 불편. 편했네요. 집에 가면 딸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방학 끝나기 바로 이제 등교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이제 밀린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하고 그동안 뭐 하고 이제 숙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셨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또 답답한 마음에 따님도 아마 그렇게 마음에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마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자기가 숙제 안한 거니까 엄마가 그런 말할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것 같고요. 집에 가서 뭐 맛있는 간식이라도 하나 챙겨주시면서 대화로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개학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네요.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게요. 0892님이 신청해주신 JTL의 행복했던 기억들은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건강 문제로 퇴사하게 된 관리실 직원을 돕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치료비로 모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아파트 공지문에는 7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트 관리에 힘써주던 시설 기사님이 큰 병을 앓게 돼 퇴사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었는데요. 치료비에 간병비까지 들어가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에 한 입주민이 골수이식 치료비와 간병비를 모아 전달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모금에는 아파트 입주민 뿐만 아니라 보안

친구와 다른 동료들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금액은 모두 1,6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훈훈한 소식 만나봤고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아파트 청소와 위생을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모금에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팀일까요? 1번 미화팀, 2번 홍보팀, 3번 취재팀. 보기 중에 아파트를 깨끗하게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속한 팀이 어디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미화팀, 2번 홍보팀, 3번 취재팀.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헤리티즈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장충동 소울.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필리핀에서 10대 중학생이 학교에서 보디캠을 착용한 채 총기를 난사해 학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중고등학교에서 9학년 학생인 용의자가 소총과 권총으로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10학년 남학생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보디캠을 착용한 채 범행 장면을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습 축소 지시에 따라 미군이 북한이 그동안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대북 전면적 반격 가상훈련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도 취소하고 연합연습 일정을 절반인 일주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평양까지 진격하는 훈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북침연습, 전쟁연습이라고 반발해왔는데 북한이 지목한 핵심 항목을 미군이 취소하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축소를 지시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8일 핵무기 보유 직전인 이란 간은 전쟁을 벌이면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0: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성과는 없었다며 비핵화는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양국 지도자가 만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소개됐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차 한국석좌는 이란전은 북한의 군사공격을 피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은 옳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중부경찰서는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올봄 서울중구의 결혼식장 신부대기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1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결혼 촬영 등을 하는 사진기사로 일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1시쯤 경찰관을 앞세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10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버지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것 같다며 허위 신고한 뒤 경찰관들과 함께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진입을 막자 남성은 칼로 위협했고 경찰관 3명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교제를 반대한 여자친구 아버지를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지난달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나흘 넘게 불이 이어지면서 수많은 소방관이 동원됐는데요. 현장이 열악한 탓에 길바닥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본 주변 상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한 카페 점주는 자신의 매장을 휴식처로 제공했고 제조업체 대표는 선결제로 음료를 지원했는데요.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려면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를 보여줍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아파트 시설 기사님의 치료비 모금에 함께한 이 팀은 무엇일까요? 9340님 정답 1번 미화팀.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꼭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어요. 9340님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시설 기사님은 입주민들이 전달한 성금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은 완치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또 오늘 기쁘고 훈훈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굿뉴스 퀴즈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혈액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부탄가스.

0: 하는 넥스, 휴대용 렌즈도 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넥스 안타짜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아직 신에게는 12가지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사옵니다.
4: 무엇이 중헌디? 고민 해결 말고 무엇이 중헌디?
5: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4: 오늘 만남편!
5: 화요일에 만나는 환상의 짝꿍,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MBC 김준서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두 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7: 잘 지냈습니다.
6: 네, 덥기도 네, 하고 네. 또 남부 지역은 또 폭우도 있고.
7: 아, 그러니까요. 아니 또 갑자기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피해가 심각하던데요.
5: 지역에 따라서 그 편차가 워낙 커가지고 그 광복절 연휴 끝나고 나니까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왔는데 두 분 남은 여름 동안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6: 아, 저는 그냥 건강만 좀 잘 챙기고 싶어요.
5: 건강하게.
6: 진짜.
5: 아니 평소에 운동하세요, 변호사님?
6: 잘
5: 시간 없으시잖아요.
6: 돼요, 예.
7: 건강하지 않으세요?
5: 그런데도 체력이 되게 좋으시고.
7: 예, 체력도 좋으시고.
6: 뭐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많이 움직이려고 하긴 하는데 네. 그래봤자 요 안에서 방송국 상암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5: 그죠.
6: 게 많고요.
5: 혹시 뭐 좋은 거 챙겨 드시는 거 있는데?
6: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7: 아, 영양제 안 챙겨 드세요?
6: 네네네.
7: 아, 진짜?
5: 그럼 사고 나신
7: 많이 드시지.
6: 아직 그거 먹을 나이는 아니라서.
7: 네. 근데 저는 좀 과잉으로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는 타입이어서.
5: 몇 가지나 먹어요, 하루에?
7: 저는 뭐 비타민 B, C, 종합 비타민, 오메가3,
5: 실리마린,
7: 뭐 프로폴리스, 저는 뭐 맥주 효모 별의별 거 다 먹는데
5: 맥주 효모?
7: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과하면 안 되는 게요 저는 예전에 그 비타민C 메가독스에 엄청 꽂힌 거예요.
5: 네,
7: 그러니까 하루에 비타민C를 6000mg에서 10000mg을 먹었어요.
5: 네.
7: 세 끼에 나눠서. 근데 이게 그게 제 장을 망가뜨려서
5: 위에도 좀 무리가
7: 가가지고 나중에 그 약사분이 제가 먹는 것도 건강해 먹는데 왜 자꾸 변이 묽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드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듣다가
5: 네.
7: 비타민 C를 이제 만 6천에서 만 정도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 끊으라고.
5: 너무
7: 끊었더니 괜찮아졌습니다.
5: 아, 진짜.
7: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고 드세요.
5: 그러게요. 네. 우리 혜영 작가님이 TMI라고.
7: 아니 왜?
5: TMI니까
7: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또 있을까봐 그러는 거지.
5: 좋은 정보네요.
7: 진짜로 아프지 말라고.
5: 진짜 네. 너무 과한 것도 문제다.
7: 진짜. 네.
5: 자 그러면 오늘만 남의 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이 코너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무조건 청취자분의 편만 듣는 거는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은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7: 서울에 사는 김고민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5: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한 1년 정도 쉬고 있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 굴하지 않고 얼른 다른 직장을 구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한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데 누가 이상한 건지 좀 들어보세요.
6: 준상아, 여기.
7: 그래, 지훈아, 오래 기다렸어? 아, 미안. 아, 이력서 좀 보내고 오느라고.
6: 에이, 아니야, 별로 안 기다렸어. 야, 너 커피 마셔야지. 너무 더워서. 나는 먼저 마시고 있었는데, 너 뭐 마실래?
7: 뭐 내 건데, 내가 가서 주문하고.
6: 아니야. 내가 사줄게.

0: 너 뭐 마실래?
1: 아이 됐어. 내 건 내가 사야지.
0: 아이 참. 돈을 아껴. 뭐 마실래? 어?
1: 아이 괜찮다니까 그러네.
0: 아이 괜찮기는. 아이 수입이 한 푼도 없는데 뭐가 괜찮아. 있어봐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오면 되지. 너 빵도 하나 먹을래?
1: 어? 아니 나 진짜 괜찮은데.
2: 그 친구는 이렇게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냐면서 자꾸 커피값을 자기가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배려해주나 보다 싶어서 고맙기도 했고 그냥 저냥 넘겼는데요. 그런데 자꾸
0: 야 내가 살게. 너는 돈 아껴. 네가 무슨 돈이 있어. 너 쪼들리는 거 다 알아.
2: 말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묘하게 기분이 나쁘면서 얻어먹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얻어먹고 싶어서 얻어먹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한 번은 둘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골랐는데요. 얼마 안 하니까 이거는 꼭 제가 계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1: 야 이거는 내가 진짜...
0: 에헤 아이고 아이. 아, 됐어 됐어. 네가 무슨 돈 있다고 그래. 아이. 내가 살게. 어?
1: 아이씨 야 3,400원밖에 안 나왔는데 야 이 정도는 됐나?
0: 야 너 나중에 3,400원 없으면 울지 말고 돈을 아껴라고.
1: 야 됐어. 그럴 일 없어.
0: 아하 참 1년이나 놀고 있으면서 아직도 돈 못 쓰는 줄 모르네 니는.
1: 아니 야 나 거지 아니야. 그 전에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이 정도는 살 수 있어. 3,400원.
0: 아니 그니까 그 돈은 네 생활비로 쓰고 나 만났을 때는 돈을 아끼라니까. 아니 취업이 언제 될 줄 알고 돈을 썰라고 그래. 너 벌써 1년에 놀았잖아.
1: 야.
0: 엄청 놀았잖아.
1: 아니 좀 조용히 좀 말해. 야 됐어. 내 취업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이것도 내가 계산할 거니까 너 그냥 먹어.
2: 그러다가 이렇게 화를 내고 말았는데요. 제가 너무 자격지심인 건가요? 이 친구는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세 분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김고민님의 사연 만나봤는데 김영자님이 두 분 연기가 리얼 크크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진짜 우와 리얼했어요. 정말.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이 예전의 행동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친구가 원래 이런 친구였는지
2: 많이 사줬던
3: 원래 배려심이 많은 친구.
0: 그런 친구인지 아니면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살려고 하는 건지 또 두 번째 말투는 어땠는지 등등을 좀 파악해보면 정답은 네. 쉽게 추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지금 이 연기 안에서의 박 변호사님 말투면 이거는 잘못한 거 친구가 나쁜 친구 근데 그 말투가 진짜 미묘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대사보다도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아니야 너 진짜 돈 없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야 아니야 진짜 힘내자 이런 거면 그쵸. 괜찮지 않을까.
2: 말투가 중요하다.
3: 말투가 중요하다.
0: 스타일은 알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사연을 넣은 걸 봤을 때는 제 생각인데요.
2: 네.
0: 그렇게 좋았던 친구는 아니었던 거예요.
2: 그렇겠죠.
0: 그러면 이걸 넣을 필요 없죠. 알죠.
2: 그러니까.
0: 배려심 있게 말투가 그렇다면 뭐 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표현만 했을 뿐이지
2: 네.
0: 나를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분명히 알았을 건데 사연을 넣은 걸 봤을 때는 지금 이 지금 제가 했던 지우 조금 나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을 즐긴다 표현은 조금 안 되지만 자꾸 이렇게 알게 하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2: 아 너의 상황을 지금 자각시키려고. 예.
3: 그러니까. 너 벌써 1년이나 놀았잖아. 이런 멘트는 내가 너보다 지금 우위에 있다는 거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말이긴 해요.
2: 와 그렇구나. 네. 어떠세요? 이렇게 친구가 만날 때마다 계산하겠다고 나서면. 근데 사실 좋아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떤 편이세요? 뭐 먼저 낸다고 하세요? 아니면은 그런
0: 저는
2: 평소에
0: 매우 단순합니다. 저는 제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내고요.
2: 네, 네.
0: 저보다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일단 있어봐요. 있어보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2: 네.
3: 변호사님 왠지 많이 베푸는 타입이실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게 네. 저희 아이들은 네. 좀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아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해요.
2: 너무 많이
0: 20대 젊은 친구들은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3: 정말로
0: 근데 저희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서 같이 나눠서 낸다는 걸 잘 못하겠어요.
2: 근데 사실 저도 변호사님 비슷한 게 그냥 내가 내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고 내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3: 그게 약간은 저희 방송하시는 분들이
2: 그런 특성이.
3: 사실은 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뭔가 방송을 하고 유명하면 돈 많이 벌겠지 이런 뭔가 선입견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나
2: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선배들 예를 들면 변호사님 같은 선배와

0: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항상 다 사주셔. 그럼 나도 후배를 만났을 때 내가 그쵸. 받은 것을 맞아. 그대로 이제 후배들한테 네. 하게 되는 맞아. 약간 그런 것도
1: 거의 것도 자리에 가보면 알아요. 딱 앉자마자 누가 낼지가 딱 나와.
2: 아,
1: 오, 오늘 저 사람이 해야 되겠다고 딱 보이거든. 근데 네네. 저 사람이 안 낼 때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러면 이순위가 있어요.
0: 그치,
1: 그치. 이순위자가 내고 맞아, 맞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맞아 맞아.
2: 설령 근데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아까도 봤듯이 뭐 편의점에서 음료수 정도는 얻어먹는 사람도 사는 게 마음이 그치. 편하거든요.
0: 네.
2: 뭐 저도 취업을 좀 늦게 한 편이었고 그래서 한창 친구들이 먼저 취업했을 때 좀 신세를 졌는데 얻어먹는 게 되게 불편해요. 아, 다 얻어먹으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커피나 저렴한 걸 좀 사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못하게 하면서 생색을 낸다? 조금은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
1: 이게 정말 배려심 있는 분이라면 그런 건 넘어가요.
0: 편의점 정도는 네. 사고.
1: 금액이 싸잖아요. 싸잖아. 넘어가고 티 안 내게 티 안 내면 삽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회사만 그런 게 아니고 티를 무지 많이 내거든요.
0: 그런데 너는 이것도 살 수 없어 약간 이런.
1: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얘기죠.
2: 그리고 김고민님이 되게 그래도 착하신 분이 이게 눈치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0: 네.
2: 나 지금 취업 안 돼서 힘드니까 이것도 얘가 사겠지 이러고 뒤에 가만히 있는
0: 그럴 수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사주기 시작하면은 계속
2: 정말로
0: 안, 가만히 서 있는 친구 네. 있어 있어.
2: 진짜 있다니까요.
1: 있긴 해요. 네.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0: 권리라고 생각하시
2: 네. 막 천 원이면 되는데
0: 맞아, 맞아.
2: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0: 당연히 네가 사주는 거 아니야?
2: 오
0: 맞아 맞아.
2: 힘든데 이런 친구들
0: 그런 사람 있어.
2: 김고민님이 착하신 분입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재영님이 좋은 친구인데?
2: 김경주님, 아이쿠,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춘상아, 그냥 좀 얻어 드셔요.
1: 9764님도 옛날부터 그래왔던 친구면 진정한 친구네요. 저는 좋아라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예전부터 원래 잘 사주던 친구면 네. 고마워. 그 고맙다는 인사 정도면 충분히.
1: 맞아, 맞아. 더 바라지도 않아요.
0: 네, 맞아, 맞아. 맞아. 그거면 충분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경희님은 지은이 얄미워. 약간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2: 그 말투나,
0: 약간, 말투나 이런 게
2: 신은희님 에이 재수 없는 지은이 하지만 뒤에 흐흐 고마우니까
1: 이게 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재연도 한 번씩 하거든요. MBC에서
2: 자주 하시잖아요. 네.
1: 할 때 이제 제가 대본 받을 때 안심될 때가 뭐냐면 못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좀 편하네요. 착한 역할이 가장 어설프
2: 평소에 너무 착하게 사시는
1: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 쌓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쌓여가지고
1: 불효자 같은 역할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네. 못된 친구 같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말투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더 얄미워진 게 아닌가 생각도 네. 조금 드네요.
0: 아니 근데 아까도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랬으면 사연을 보내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1: 신재님은 말끝마다 그러면 너무 싫을 것 같다.
0: 맞아.
1: 주셨어요.
0: 아, 너 힘드니까 네. 너 지금 돈 없으니까 네. 너 아직 취업도 못했으니까 이 말이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조용히 사주는 거면 네. 아, 고맙다 친구야 뭐 이번에도 고맙다 이러면 먹을 텐데 야 네가 돈이 어딨어 막 이 말이 좀 문제가
1: 아니었어요.
0: 됐던 것 같은데
2: 하지만
0: 반대로,
2: 또 저희가 남의 편을
0: 남의
2: 들어줘야 되니까
0: 그쵸, 그쵸.
2: 이 김고민님이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0: 네.
2: 괜히 지금 너무 힘드신 거 아닐까?
0: 그러니까
2: 너무 힘드니까 친구의 배려도 짜증이 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0: 그럴 수 있지.
2: 약간 그냥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야 얘가 나 무시하나? 어떻게 보면 약간 자격지심 같아.
0: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1: 자격지심일 수도 있어요.
0: 네.
1: 지금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가 본인 상황하고 겹쳐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0: 네. 네. 김고민님은 일단 이 상황이 지금 싫으신 거잖아요.
2: 그쵸.
0: 그래서 화도 한번 낸 상황이고 앞으로 좀 어떻게 내색을 하면 좋을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1: 나눠요. 이거는 문자 메시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0: 친구한테?
2: 화를 냈으면.
1: 네, 좀 조금 길게 써서 저는 이럴 때가 문자 메시지 되게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0: 대화 전화보다요?
1: 예, 네, 지금 화내고 헤어졌잖아요.
0: 네.
1: 내가 화낸 이유를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런 부분 내가 조금 그랬다. 나 진짜 힘든 네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더 힘내고 나 나중에 하면 너한테 갚을 테니까
0: 네.
1: 그런 얘기 조금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해달라라고 하면 남친구분이 더 이상은 전 안 할 것 같거든요.
0: 좋은 방법이에요.
1: 문자 솔직한, 하셔야 돼요. 오늘 또 화낸 것도 있잖아요. 본인이 화내고 나왔으니까.
0: 그치.
2: 그리고 김고민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가 부족하다기보다 어떤 상황적인 문제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자격지심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내가 잠시 이 시기를 거쳐간다는 느낌으로 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0: 그랬어. 너도 알다시피. 근데 그래서 자꾸 너의 위로가 오히려 나는 자격지심처럼 마음에 상처가 와 이렇게 말하면
1: 솔직하게
0: 네, 친구도 미안하다 하시지 않을까.
2: 그렇게 말하는 거
1: 너무 좋네요. 두 분의 의견. 여러분은 어떠신지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김고민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효신, 김범수가 함께한 친구라는 것.

0: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듣고 왔습니다. 김고미님의 사연을 앞에서 우리가 만나봤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 네. 0928님, 이건 좀 선 넘는 거네요. 친구가 못 됐어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저런 친구는 그냥 절교하세요.

0: 해요. 돈이 많으면 기분 안 좋지. 어디서 생색이래.
1: 오, 진짜 친구,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0: 그러니까 음악 나갈 때도 저도 얘기했는데요. 진짜 김고민님이 그냥 너 왜 3,400원짜리 사주면서 생색내냐? 이러면 해결될 수도 있을 그치. 것 같긴 해요.
1: 그렇네. 네. 생색이 문제네요. 네.
2: 8519님, 저 친구는 정말 배려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절이 답입니다.
1: 손절까지. 뭔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김고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수진님, 제가 최준생 남동생한테 늘 하는 행동인데요. 동생아, 누나가 너를 많이 사랑해서 한 말인데 미안하다. 근데 저는 진짜 맞아요. 맞아.
0: 근데 누나의 마음은 좀 다르죠.
2: 아, 누나 하는 건 괜찮아요.
1: 아, 그런가?
2: 친구끼리는 아니죠.
1: 가족이랑 친구 좀 다른가요?
0: 많이 하셨어요?
1: 아니요, 이제. 뭐 그렇다기보다 그냥 저는 항상 뭐 동생이든 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건 하면은 무조건 야 내가 살 거야 내가 사 못 사게 하는데 그런 행동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어.
0: 아닙니다. 사주세요.
1: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0: 공사공사님 박 변호사님 맛깔나는 연기 때문에 이 코너 놓칠 수가 없어요. 맞아. 이거는 한번 작정하고 얻어먹어야 저런 소리 안 할걸요.
1: 아, 좋다.
0: 오히려
2: 소고기.
1: 좋다.
2: 좋다. 좋네요.
1: 소고기 한번 사먹어요. 네,
2: 비싼 거.
1: 얻어먹어요.
2: 3927님, 그 친구 만날 때는 카페를 가도 비싼 것들 위주로 먹으러 다녀서 봐용.
0: 그러면 비슷하게. 진짜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겠네.
1: 그럴 수 있겠다. 네. 좋은 거 사주는 친구면. 네. 3679님.
0: 잘 들어보니 이 친구는 진짜 사주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너보다 잘 나간다. 이런 걸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고민님도 그래서 화를 내신 게 아니지. 차라리 화를 내시지 마시고 엄청 비싼 거 한번 얻어드시지 그러셨나요? 이 친구 같은 사람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지면 안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1: 또 비슷한 의견들이네요.
0: 그러네요.
1: 비싼 걸 한번 먹어봐라.
2: 아주 비싼 걸로.
1: 아주 비싼 걸로.
0: 앞스터 같은 거.
2: 자, 9701님, 제가 싱글 워킹맘인데 남사친이 늘 밥이고 뭐고 다 사줘요. 제가 나도 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너는 혼자 애 키우면서 돈 버느라 짠하잖아 이러는데 그게 동정하는 것 같아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그렇게 동정할 만큼 불쌍하지 않다고. 그 후로 커피 정도는 제가 사요. 맞네요. 네.
1: 광고 듣고 올게요.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안동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고요. 조고민님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 뭐 커피 정도 살 수 있다 이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밥은 뭐 사줄 수 있고 그럼 커피는 내가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면은 괜찮은 거.
1: 커피도 비싸긴 해요. 좀.
0: 그쵸 그쵸. 네.
1: 그래서 맞아. 커피를 하면 근데 대부분 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무난할 것 같아요.
0: 그 정도면 무난하다.
2: 그렇죠.
0: 또 문자 많이 와서 또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2: 박정희님 말투가 그럴 뿐 마냥 사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애정이 없으면 그러지 못합니다. 진지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1: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이경희님 취업할 때까지 만나지 말아 보세요. 저는 자꾸 그러면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0: 아 그럴 수 있지. 예. 맞아.
2: 이지은님 선의로 베푸는 건지 잘난 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투와 이전에 어떤 친구였는지 돌아보면. 답인 것 같습니다.
0: 아, 맞아요.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어떤 친구였는지를 돌아보면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좀 이런 상황을 좀 뭐 그렇게 편하게 그렇지만 즐긴다고는 할 순 없지만 좀 잘난 척인지 이런 걸

0: 수 있겠네요.
1: 자, 1489님, 김고민님, 혹시 친구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에게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마치 억하심정 있는 것처럼 오늘 만나면 편해요.
2: 잘하셨다.
0: 근데 이 오늘 사연 들으시고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저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막 복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3: 그럴 수도 이런 있죠.
0: 이런 상황을 또 보면서.
3: 괜히 막 쌓아놨다가 옛날에 계속 부러웠던 거였지.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괜히 생생내는 걸 수도 있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3: 신성거님, 사연자분이 기분이 나쁘다고 느끼면 친구분 잘못입니다.
0: 아, 맞아. 맞아. 그건 맞아.
3: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하시면 변호사님 말씀처럼 좋게 말씀드리는 게 친구 사이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곳 취직하셔서 친구분 만난 거 많이 사주세요. 저도 늦은 나이 1년 넘게 쉬고 있을 때가 생각나네요. 금방 좋아질 겁니다. 파이팅.
0: 그래, 성거님 말씀처럼 좋은 말씀.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쨌든
3: 잘못한 거죠. 그건 맞아. 그건 맞아요. 네.
1: 공요사님, 조만간 생생내던 친구한테 사연 오겠어요.
0: 나는 그냥 친구를 위해서 사준 건데 친구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또 사연이 올 수도 있겠네요. 자, 방금 나온 의견들이 우리 김고민님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혹시 여러분도 고민이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또 속상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1: 네, 이거는 정말 괜찮은 질문 같아요.
2: 맞아요.
1: 네. 네. 그리고 진짜 고민이 됐던 질문 같기도 하고.
0: 그쵸, 그쵸.
1: 오늘 조금 해결책을 잘 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3: 그리고 또 역시 사소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0: 그렇네.
3: 이런 고민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많이 여러분들 공유해 주십시오.
0: 네, 두 분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보내셔서 친구분과도 잘 푸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노래 듣고 올게요.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 Me 듣고 왔습니다. 1003님, 몇 년 만에 식구들하고 8월 말에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4님이 정말 몇 년 만에 식구들하고 8월 말에 휴가를 가신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 좋을지 전국에 또 계시니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짧고 만약에 그 일정이 좀 짧다 그러면은 뭐 강릉 어떨까요? 강릉 요즘 많이들 가시잖아요. 바다도 보고 카페도 많고 뭐 시장도 가고 맛집도 한 번에 즐길 수 있으니까 8월 말에도 이렇게 여름 분위기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이렇게 가서 편하게 또 움직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가기 좋지 않을까. 거기 가서 뭐 경포대도 갔다가 뭐 중은진 뭐 이런 데 좋은 거 많잖아요.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시간이 더 있다. 그럼 제주도. 제주는 언제 가도 좋잖아요. 바다도 보고 또 숲 또 있고 올레길도 걸으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맛집도 당연히 많고 숙소에서 뭐 쉬면서 수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느긋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주 어떨까 싶습니다. 9784님이 환선굴 삼척 동해 묵호 추천해 주셨네요. 좋은데요. 삼척도 좋고 동해도 좋고 또 거기 가면은 이제 바다도 볼 수 있고 아 환선굴이 또 삼척에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삼척 동해 묵호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우리 문자 번호가 몇 번이셨지? 1003님 8월 말에 어디로 휴가 가면 좋을지 가족과 함께 가신다고 합니다. 추천지 추천 여행지 보내주시고요. 7175님 여름휴가 끝나고 출근 후에 막 집에 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네요. 조촐하게 차려준 음식이라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오늘 저녁은 구운 달걀 요거트 방울토마토입니다. 건강식 드시네요. 달걀 단백질도 드시고 요거트도 먹고 또 토마토 비타민도 충전하시고 휴가 끝나고 출근 첫날 하면은 정말 피곤하잖아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잘 챙겨 드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도 새로운 하루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동환님, 젠디 반갑습니다. 드디어 개학을 했어요. 학교에 가니까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꽤 좋았어요. 학교 등교할 때는 적응이 안 됐는데 막상 학교에 가니까 어제 학교를 간 것이 적응이 금방 됐어요.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됐네요. 아, 2학기가 시작됐구나. 우리 동아군은 중3 친구 다들 기억하시죠? 개학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좋죠. 친구들도 보고 등교할 때는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학교 가서 공부할 생각에 막 막막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제 학교를 간 것처럼 금방 적응을 했다고 하네요. 대단한데요. 우리 동아군 잘했어요. 2학기도 힘차게 잘 출발하고

이제 또 이러다 보면 중간고사 금방 오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획도 잘 세워서 이 학기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민님, 퇴근 후에 굿즈 정리했어요. 그동안 나눔에서 받은 이재훈 오빠 굿즈 하나하나 소중히 지퍼백에 넣어서 정리했는데 무척 뿌듯했네요. 굿즈가 무슨 굿즈인지 저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쿨 이재훈 씨 팬이신가 봐요. 그쵸? 경민님이. 그래서 그 팬으로서 모았던 여러 가지 굿즈들 얼마나 소중해요. 그거 진짜 직접 하나하나 모으신 걸 텐데 그거를 정리하셨나 봐요. 정리해서 뭐 하시려나? 그냥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려고 한 거겠죠. 요즘에는 그 콘서트 같은 현장 가면은 팬들이 그 BTS 콘서트 미국에서 하는 거그 저도 영상으로 보니까 팬들이 그 각자의 굿즈를 만들어 온대요. 하나씩 뭐 스티커면 스티커와 열쇠고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굿즈들을 종류별로 만들어 와서 나눔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자기가 만든 거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나눔 받고 이러면서 또 굿즈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런 거에서도 재미를 느끼고 이런다는 거 봤는데 저도 그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권효진님, 저는 퇴근하고 신랑이랑 부산에서 강원도로 태교 여행 출발했어요. 너무 설렙니다. 휴가 기간 동안 독박 운전 담당하게 된 신랑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젠디. 잠이 확깰수 있게요. 와, 효진님 너무 설레시겠다. 오늘 아무래도 출근하신 다음에 이제 퇴근하고 출발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번 주 화수목금 이렇게 수목금토일 주말까지 다녀오시는 건가? 궁금하네요. 부산에서 강원도면은 꽤또 거리가 있는데,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효진님의 남편분, 힘내세요. 졸지 마시고, 피곤하시면 잠깐 휴게소도 들르시고요. 우리 효진님도 강원도 가시네요. 많은 분들이 또 강원도 여행 가시는데, 아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8월 말에 여행 간다고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을 위해서, 01003님을 위해서 여행지 추천 보내주셨습니다. 구예찬님은 저는 진주 추천드립니다. 이유도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찬님. 진주에 뭐가 좋은지, 뭐가 유명한지, 와서 뭘 하면 좋은지 이런 거 같이 적어주세요. 아, 적어주셨구나. 죄송해요. 첫 줄만 읽었어요. 유명한 냉면집도 있고, 육회 비빔밥이 맛있어요. 오, 좋네요. 또 날씨 더우니까 냉면도 한 그릇 드시고, 진주에서 또 좋은 것들 구경도 하시고, 8519님. 강릉 송지호 해수욕장 추천합니다. 굿입니다. 역시 강릉 추천하시는 분 계시고요. 3000님, 속초 해수욕장 너무 좋더라고요. 속초 해수욕장 앞에 관람차도 있고 물의 맛집도 많고요. 지난달 속초 해수욕장 근처에서 찍은 일몰 사진입니다. 여기 진짜 관람차가 있네요. 놀이공원에 가면 있는 커다란 관람차 있고. 속초 해수욕장도 가시고 또 시장도 유명하잖아요. 중앙시장이었나? 시장도 가시고 또 산도 같이 볼수 있죠. 속초는 설악산 주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등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속초 괜찮은데요. 1802님, 안녕하세요. 가족 여행이면 나간 읍성에서 민박을 하면서 조용히 쉬다 오는 거 추천합니다. 아,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 추천해 주셨어요. 여기 가족 여행으로 가기 좋은가 봐. 민박을 하라고 또 추천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 그 초가집들이 실제로 예전에 주민들이 생활했던 그 초가집들 남아 있어서 뭔가 좀그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사진으로 본적 있는데 거기 가서 민박하면서 마을도 구경하고 조용히 이게 체험도 하시고 걷기도 하고 쉬다가 오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너무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순천에 또 그거 있잖아요.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 또 가시고 순천 괜찮은데요? 박종인님, 진주 갔다가 삼천포 남해 코스 좋네요. 그룹 에이티즈 멤버들의 고향. 오, 아까 진주 추천해 주셨잖아요, 예찬님이. 삼천포 남해까지 이렇게 쭉. 거기가 또 에이티즈 멤버들의 고향이에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추천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1003님 어디로 가실지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드린 곳 중에 혹시 마음에 드시는 곳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볼게요. 수요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5당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1962님이 신청해 주신 박하유비의 그런 일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방수영님은 내일은 서울 병원에 가요.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있는데 뭐가 잡혀서 급하게 예약하고 갑니다. 제발 아무 일 없어라 뿅. 잔디도 같이 기도해주세요.

수영님, 진짜 뭐가 잡히셨으려나? 급하게도 예약 잡고 오시는 것 같은데, 걱정 많이 되시겠지만, 아무 일 없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래도 검진은 미리미리 받는 게 중요하니까, 받는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검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9056님, 자영업자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쉬는 휴먼 날이었어요. 구미 금호산에 갔는데, 경치도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더웠지만 마음은 힐링. 요즘 자영업자분들 장사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데 다들 힘내세요. 내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해야죠. 점점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자영업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요즘 정말 쉽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가게 지키시고 또 애쓰시는 모든 사장님들께 저도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날이 꼭올 거예요. 모두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김연수님. 젠디, 내일은 휴가 마지막 날인데요. 30년 지기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서 오산으로 갑니다. 늘 말로만 밥 한번 먹자 했었는데 큰맘 먹고 제가 오산으로 갑니다. 그래서인지 설레는 저녁입니다. 하트. 아, 맞아요. 친구한테 이제 밥 한번 먹자 해놓고 이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누군 각자 이제 생업이 있고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연수님이 모처럼 친구분 만나러 멀리까지 다녀오시려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친구분이랑 수다도 많이 떠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5853님, 내일 일기 본격 개학 시작이에요. 무탈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계약에 관한 문자가 많이 오네요, 진짜. 이번 주가 계약을 많이 하는 시기인가 봐요. 그쵸? 이미 하신 분도 있고, 할 예정인 분들도 계시고. 5853님은 내일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실까요? 학생일까요? 학부모일까요? 어쨌든 모두 모두 방학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계약도 또 내일 하루 무탈하게, 수월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9340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신청할게요.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9340님의 신청곡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전해드리면서 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0: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도 사전 협의 없이 서면 통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 통과 시 임명합니다. 반년간 이어진 노태학 전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과 청와대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SNS에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대선에는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지시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사이의 동맹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훈련 축소 결정이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강습단이 중동으로 향한 직후 나왔다며 중국이 공세적 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지역 미항모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아 동맹국들은 이란전으로 미국 무기 재고가 크게 줄고 토마호크 미사일 등 일본에 대한 무기 인도 일정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전달보다 1.09% 올랐습니다. 6월에서 지난달 사이 매매가 상승폭은 5월에서 6월과 비교해 0.06%포인트 커져 올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커졌고 성북, 노원, 중랑, 구로, 강동구 등의 오름폭이 특히 컸습니다. 경기지역 매매가 상승폭도 0.06%포인트 커졌는데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기흥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6월보다 0.13%포인트 오른 3.18%로 공시했습니다.

0: 2024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태릉시 씨와 과천 경마장 등 1, 2구 공급 대책 대상지를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것인데 정부는 1, 2구 대책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규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2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내가 걸어서 가야 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늘 위주의 길로만 안내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늘로 뚜벅의 여름길이라는 앱인데요. 지하 통로는 물론이고 건물 그림자와 가로수 데이터까지 활용해서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냉방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쉼터를 표시해주는 웹페이지도 나왔고요. 무더위 쉼터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낳은 시민개발자들이라고 할까요? 대학생, 회사원 등이 만든 무료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 무더위를 식히는 소나기처럼 시원하죠?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물 문제가 인공지능 인프라의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려면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칠레에서는 이미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물 사용 문제로 제동이 걸렸고 결국 냉각 방식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들어설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적은 나라로 꼽히는 만큼 이 문제를 더 엄격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금의 우리는 국내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량조차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관리 방안. 잠시 후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3: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경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전화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데이터 센터가 불러올 수 있는 물 부족 문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요즘 AI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 전력 문제를 가장 먼저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물이 얼마나 써야 될지, 얼마나 쓸 물이 있는지 이런 거 계산조차 안 되어 있다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3: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아, 데이터 센터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유는 한국전력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얼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물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경제 이 시스템 내에서 산업들이 물을 얼만큼 쓰는지, 그래서 부가가치를 얼만큼 내는지 연구를, 회계정보를 만드는 연구를 해왔는데요. 네. 굉장히 놀란 게 우리나라는 산업별로 물을 얼만큼 쓰는지의 통계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얼만큼 쓰는지, 뭐 제조가 얼만큼 쓰는지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할 때 그 급수량을 채워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예.
3: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그 데이터 센터가 전력 말고 이제 용수를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럼 얼마큼 쓰나 계산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2: 예.
3: 아, 근데 데이터가 없어서 아, 이거 좀 어렵겠다 하다가 환경정보 공개 제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2: 예.
3: 2011년에 도입이 돼서 2012년부터 어떤 일정 이상의 수준의 이제 기업들이 그 용수 사용량이랑 에너지 사용량을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거기 이렇게 뒤져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있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그 데이터를 모아서 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 네. 결론은 어떻습니까?
3: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2: 지금은?
3: 네. 감사원 자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국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314곳 정도 되고요.
2: 네.
3: 거기에 이제 물 사용량이 공개되어 있는 건 53곳밖에 안 되거든요.
2: 네.
3: 거기에 이제 25년 기준으로 쓴 물이 470만 톤? 그럼 1당으로 치면 약 13,0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2: 예.
3: 태백시가 쓰는 생활 용수 용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원 단위를 사용해서 그러면 314곳은 얼만큼 사용했는지를 추산해 보니까 한 3만 5천 톤 정도?
2: 예.
3: 그러면 이제 서울 중구 주민들이 쓰는 생활 용수 정도 쓰고 있어서
2: 네.
3: 아, 데이터 센터 때문에 물이 난리가 나겠다. 뭐 그런 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2: 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 한 명이 하루 평균 물 얼마 씁니까?
3: 300리터 정도 됩니다.
2: 이게 적은 겁니까? 국제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까?
3: 저희가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2: 그러면 개인들은 일단 국제적으로 비교했었을 때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기업들은 우리나라 물 많이 씁니까?
3: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는 그 통계들은 없는데요. 저희가 물 사용량을 말할 때 그 생활 용수, 공업 용수 이렇게 말했을 때 한 2023년 기준으로 공업 용수는 22억 정도 쓰고 있고요.
2: 네.
3: 생활 용수는 한 77억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 한 134억은 농업 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업 용수 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냐? 그럼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 용수 안에 섞여 있어요.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그럼 산업별로 얼만큼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2: 네.
3: 그 전력 같은 경우는 한국 전력이 이제 고객이랑 계약을 맺잖아요.
2: 네.
3: 그 계약을 맺을 때 무슨 산업 용도로 필요한 거냐. 그럼 산업 분류 코드는 얼마냐. 이렇게 DB를 얘기를 하니까 한국전력한테 데이터 센터는 얼마 씁니까? 하면 이렇게 그 고객만 빼낼 수가 있어요.
2: 네.
3: 근데 물은 그 160개의 지자체가 각자 급수 계약을 맺고요.
2: 예.
3: 급수 계약을 맺을 때 고객 정보가 그 요금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용, 뭐 생활용, 공업용. 그것도 조례마다 달라서 공업용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이제 데이터 센터가 공업용이라고 생각할 텐데, 공업용은 공장이 쓰는 물이라서 그 건축법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또 공장이 아니잖아요.
2: 네.
3: 그래서 생활용수니까. 근데 생활용수는 아시다시피 레스토랑도 있고.

0: 있고 뭐 병원도 있고 거기서 데이터 센터만 발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수 사용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1: 이야,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자원으로 대두된 지가 꽤 됐는데 국가에서 정확한 용처별로 산업 현장별로 데이터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쉽게도 안 되어 있다. 좀 이건 뭔가 반성을 국가가 좀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0: 맞아요. 굉장히 쉽게 고칠 수가 있는데
1: 네.
0: 그 도로에 초록색, 파란색 그린 그리듯이
1: 네.
0: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1: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지금 당장 사용량만 보고 나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제도는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상황 판단하면 되나요?
0: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1: 네.
0: 앞으로 들어올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아까 314곳에 전력으로 보면 2.2기가와트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사용하는 게.
1: 네.
0: 그런데 지금 한전에 아, 나 데이터 센터 할 거니까 전기 공급을 해달라고 이제 승인이 난 거거나 아니면 승인이 날 것 같은 게 39.3기가와트가 더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벌써 18배 늘었죠?
1: 야.
0: 거기에다가 저희가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2038년까지 18.4기가와트.
1: 네.
0: 그럼 다 합치면 57.7기가와트. 현재 2.2기가와트인데 이게 늘어날 거니까 그거에 이제 만약에 냉각 시설이 지금과 똑같이 진행된다고 보면 거의 뭐 26배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무시할 만한 이제 물은 아니니까 그때 와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말고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그래야 되겠네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증설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짜 지금부터 물 확보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 계획된 데이터 센터들이 실제로 들어설 경우 물 사용량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0: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한전 신청 522건에다가 메가 프로젝트 18.4기가와트가 전부 다 지어진다.
1: 네.
0: 계획대로 됐다. 그걸 가정하고 계산을 했는데요. 그때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약 수전 용량이랑 사용량은 좀 달라요. 3자부에서 그 수전 용량의 한 50% 정도가 이용되더라. 그래서 저희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했고요.
1: 네.
0: 지금 돌아가는 그 데이터 센터 냉각 설비 그대로 만약에 변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약 하루에 72만 톤 쓰입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만 5천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중구 정도인데 요거는 한 인구 240만 대구가 쓰는 그 물 사용량이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이 숫자가 냉각 방식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거든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BAU 시나리오 그대로 한다면 72만 톤이고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을 좀 고려를 해보면 42만 톤까지 떨어집니다.
1: 네.
0: 근데 저희가 상한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 전기요금이 다들 너무 걱정이 돼서 냉각 탑 방식으로 다 만든다면 85만까지도 올라가고요. 하한으로 보자면 굉장히 뭐 에어컨으로만 쓴다거나 아니면 폐쇄순환식으로 한다 그러면 11만 톤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1만 톤에서 8만 톤까지 그 냉각시설에 따라서 이 물량은 굉장히 출렁거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냉각 설비를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우리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힐 때 물을 사용할지 전기를 사용할지 이거에 따라서 사용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래서 물을 사용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뭐 진짜 많이 사용할 경우 85만 톤부터 오히려 물을 가장 적게 사용할 때는 11만 톤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 11만 톤 정도 수준으로만 물을 사용하면 우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인가요?
0: 그렇죠.
1: 네. 그럼 85만 톤까지 늘어나면 감내가 불가능합니까?
0: 지금 메가 프로젝트 거기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물이 63만 톤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이제 한 곳에서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83만 톤은 지금 이미 막 반도체에도 물 줘야 되고 수도 개통망에서 이제 빠듯하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 센터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냉각을 하고 있나요?
0: 데이터 센터 냉각 방식은 굉장히 복잡한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서버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서버단에서 그 뜨거운 열을 빼는 방식이 있는데요. 서버단에서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고.

0: 예. 뜨거운 공기는 빼는 공냉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T 서버 칩은 굉장히 뜨거워요. 그걸 공기만으로 식히기는 어려우니까 그 거기에 금속판을 대고 이제 액체를 흘려내 보내서 열을 뽑는 이제 수랭식이 있고요. 그 액침 냉각으로 들어보셨지만 네. 서버를
1: 이제 물에 잠겨 놓는.
0: 네, 이 세 개의 방법으로는 물 소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문제는 이 뜨거워진 공기나 이 액체를 열을 빼서 밖으로 보내야 되는데 네. 그때 달라집니다.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빼는데요. 하나가 냉각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땀을 흘리면 체온이 내려가는 것처럼 네.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기화열을 내서 이제 냉각시키는 방법은 전력은 안 들고 물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커다란 라디에이터 같은 거 가지고 이 열을 뭐 외부 공기를 이렇게 들어 보내서 이렇게 식히는 방법.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는 많이 쓰는데 불은 안 쓰게 되는 거죠.
1: 네.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은 하고는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런데 물을 적게 쓰는 냉각 방식이 있는데도 사업자들이 굳이 물을 쓰는 방식은 그게 빨리 냉각시키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0: 돈 때문이죠.
1: 돈이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로만 식히면 물은 안 쓰지만 전기를 더 씁니다.
1: 네.
0: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항상 물과 전기가 교환 관계예요.
1: 예.
0: 그런데 데이터 센터 운영부에서 제일 큰 건 전기 요금입니다. 그에 비해서 물값이 굉장히 싼 편이고요.
1: 네.
0: 사업자는 당연히 물을 써서 전기를 아끼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 자료에서도 좀 보였는데요.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측치를 보면 데이터 센터 33곳이 5년 실측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25곳에서 전기 1kW 시당 물 사용량이 22년 기점으로 쫙 늘더라고요.
1: 예.
0: 그때 산업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른 시기랑 이렇게 맞물리는데 물론 23년이나 24년은 굉장히 더웠어요. 그러니까 냉각용수로 물을 더 많이 쓴 것도 있지만 이 두 개가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좀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기 요금을 좀 올린다거나 에너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했는데 사업자가 그 대응으로 물을 덜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너지 정책이랑 그다음에 물 정책이 따로 만들면 안 되고 특히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야, 이게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변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데 냉각하면서 증발해버리는 물은 뭐 제가 공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요.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어디 위에다가 결로가 생겨가지고 다시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증발한 물은 수증기로 가고 네. 대기로 갈 거고 결국에는 비로 내리지만 네. 그 지역 입장에서는 그 비가 거기로 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1: 네.
0: 소모되는 비용이고요. 사실 회수 기술이 없지는 않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근데 말씀드리면 이제 냉각 탑에 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70이 공기로 나가고 없어지고
1: 네.
0: 30 정도가 회수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70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이제 기술들이 있고 해외에서는 발전단 쪽에서 그런 기술들을 상용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굉장히 일부만 응축시켜가지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때 전기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전기를 전기보다 물값이 싸면 그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기술은 쓰지 않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답은 회수를 고민할 게 아니고 이제 물을 증발시키지 않고 쓰는 냉각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상용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액침 냉각이나 아니면 폐쇄 순환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단에 그 증발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 외기를 통해서 이제 건조하게 말리게 되면 이제 물이 거의 안 드는 거죠. 그리고 또 30 정도가 회수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재이용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도 전기가 들고 뭐 요금이 들고 그런 비용이 들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돗물을 쓰고 있는데 뭐 하수 재이용수나 뭐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하수 재이용수는 뭡니까?
0: 하수 재이용수는 하수 이제 저희가 하수를 처리하고 나서 그 방류를 할 때 그것을 한 번 더 재처리를 해가지고
1: 네.
0: 굉장히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1: 네.
0: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이고요. 대체수 자원이라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1: 네.
0: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유기물질이 많기 때문에 수돗물보다 그러면 냉각이나 여기 열교환기에 바이오필름이 생깁니다.
1: 네.
0: 그럼 열이 막 나서 이제 열을 뺄 수가 없기
1: 예.
0: 때문에

0: 같이 역삼투 같은 기술을 쓰면 굉장히 깨끗한 물을 이제 흘려보내서 쓸 수는 있죠.
1: 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뭔가 물이 좀 넉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뭐 물이 그렇게 많이 고민해야 될 정도로 부족한지, 아니면 뭐 진짜 태풍 오고 엄청난 폭우 왔을 때 그때 그게 다 바다로 그냥 한 번에 다 흘러내려가서 그런 건지, 뭐 우리가 이 물의 양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0: 저희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제 말을 할 때 뭐 우리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한 번도 물이 수돗물을 열었을 때 안 나온 적이 없지 않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이제 계산을 할 때 인구를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족량에다가 인구를 나누게 되면 저희 인구 밀도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량, 그러니까 부족량을 계산한다고 하면 그 저희 면적에다가 비 오는 양을 곱해가지고 만드는데, 그걸로 보면 이렇게 나래비를 국가별로 이렇게 해보면 저희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1: 네.
0: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라는 말도 있고, 근데 저희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수공시설을 지었잖아요. 댐이나 저수지나 거기다가 이제 모아서 저희가 쓰는 데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기후변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뭐 용량은 이미 따로 있는데 나머지는 다 바다로 흘러가니까 그것을 바로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 양은 그리 많지가 않은 거고,
1: 예.
0: 뭐 이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1: 네.
0: 반도체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 센터나 제약이나 물을 많이 쓰는 이제 산업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저희 이제 물이 좀 부족하게 된 거죠.
1: 네. 그럼 몇 가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모래 관점에서는 우리 인구가 좀 줄 거로 예상되잖아요. 그럼 생활용수 사용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0: 네,
1: 어떻게 봅니까?
0: 맞습니다. 저희 2028년 기점으로 생활용수는 이제 약간 스텝을 해지는데요. 문제는 이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가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그 인구가 준다고 해서 물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각각
1: 예.
0: 가구가 쓰는 물량이 많아졌고요. 저희가 수요 단위에서 줄어드는 건 생활용수가 약간 변하지 않고 있다. 농업용수가 줄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쌀 면적지가 줄어들면서 농업용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공업용수가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1: 네. 근데 그 부분도 공업용수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것도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앵커 기업들의 대규모 공장들이 대부분 해외 증설되고 있는 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생각보다 이거에 대한 증가폭도 좀 줄지 않을까요?
0: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 메가 프로젝트 등
0: 네. 산업별로 이제 용수 원 단위를 잘 알지 못한데 저희 물계정 데이터에 따르면 전제가 제일 많이 씁니다.
1: 네.
0: 다음이 철강 화학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쭉쭉쭉 내려가는데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나 정말 인텐시브 강력하게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게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그게 무시하지 못하는.
1: 예. 인구는 좀 줄어서 감소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을진 모르겠으나 산업용수, 즉 공업용수의 사용 비중이 점점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생활용수로 통계가 분류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거래한다면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0: 네네.
1: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혹시 기후변화 때문에 특정 우리가 비가 내리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앞으로 그 한 번에 다 쓸려 나가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 비도 좀 균등하게 내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인구 주니까 어느 지역에다가 비 저장 탱크라든가 이런 걸 좀 해놔서 담아놨다가 사용하면 해결되는 건 아닌가요?
0: 네, 그러면 좋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업용 저수지나 발전용 댐 같이 원래는 산업 그 발전용으로만 써야되고 농업용으로도 써야 됐던 것들을 저 생활용수로 받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게 받았어요. 그 이번에 네. 메가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기존의 시설에 물을 담아놓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뭐 대체 수자원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물을 재이용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회수

0: 감수화를 해서 쓴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곳곳에 이런 저류지를 만들어놔서
1: 네.
0: 이제 물을 저장을 해서 쓰면 좋은 거죠.
1: 그런 노력은 지금 해가고 있습니까?
0: 네, 점점 왜냐하면 이렇게 물이 많이 사용될지 몰랐어요. 지금 광역 수도망이나 지역 수도망이나 댐 정도면 다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좀더 그쪽 정책으로 드라이브 걸리고 있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 물, 이 물이 데이터 센터에도 엄청나게 쓰이게 될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는데,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은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데이터센터의 물 수요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물이 우리나라에 어떤 상황인지 이걸 쭉 설명을 주셨는데요. 계절적으로 우리는 좀 뭐랄까요? 물의 수요 또는 공급의 피크 수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이 계절적 요인 설명 좀 해주세요.
3: 네, 데이터센터의 이제 계절의 수요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여름에 물이 제일 많이 나가는 하루는 연평균의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2: 네네.
3: 아까 말씀드린 가정대로 한다면 뭐 냉각 그 시스템이 지금과 똑같다면 72만 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1년에 고르게 365로 나눠서 나오는 그 일당 평균값이고
2: 네.
3: 여름 최대에는 200만 톤까지도 늘어날 수
2: 네.
3: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 냉각 방식 때문이거든요.
2: 네. 그러니까
3: 대부분의 이 냉각 시설들이 그러니까 덥지 않을 때에는 공기로 하다가 더워지면 이제 물을 뿌리고 시작하는데 그때 한 2배, 4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만약 사철 냉각탑을 쓰는 거면 평균보다는 한 2배 정도 증가하고요. 공냉식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도시설은 평균으로 이 시설을 건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2: 네.
3: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가 가장 물을 많이 쓰는 날 그 연평균 기준으로 만든다면 그때 좀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름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누구나 다 물을 많이 쓰는
2: 그렇죠.
3: 시기고 그때는 또 가뭄이 폭염과 같이 오게 되니까
2: 네.
3: 데이터 센터의 여름 사용량이 좀 물의 취약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야, 이거 계절적인 요인까지 생각해 보면 진짜 물을 피크로 사용할 때까지 고려했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이 요즘 작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 강원도 일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저 지역의 일부 지역들은 엄청나게 가물어서 단수까지 하는 지역이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국가 단위의 총량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물이 어떤 상황이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야 좀 나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3: 네, 그 도움은 되지만 어디로 분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2: 네.
3: 데이터 센터를 분산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2: 네.
3: 비수도권으로 몰려

0: 하는 거잖아요. 네. 수도권에 사실 90% 정도 데이터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들어올 것들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전력 역량 평가를 계속 신청을 했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니까 지방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은 물량 차이로 한 50-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분산이 만약에 물이 적은 대로 가게 된다면 이제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수도권 쪽에 사실은 그 강력 수도의 공급량의 여유량이 좀 있는 편이고요. 지방은 수도 쪽에 여유량이 되게 타이트한데 여기다 이제 반도체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타이트한데 데이터 센터까지 들어오는 순간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아니고 부존량 을 같이 봐서 이게 전기가 가능하다 했는데 여기가 부족량이 적다 하면 사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1: 그럼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물이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니까 요인이 아니니까 그냥 서울 가까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 짓자 이렇게 기업들이 결정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수도권에 물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를 기업들이 지역에다가 짓지 않을까요?
0: 그렇게 되겠죠.
1: 예. 네.
0: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이미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고
1: 네.
0: 뭐 여기 용인의 반도체 쪽에 있는 그걸 물을 대주기 위해서 그쪽 경기 남부 쪽에 있는 거의 수도의 여유량은 바닥이 났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물이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는 아 그럼 물을 덜 쓰는 냉각 설비를 또 증대시킬 수도 있으니까
1: 네.
0: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나는 냉각 설비를 이제는 물을 안 쓰겠어. 막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1: 네. 네. 그럼 뭐 이건 전력 문제가 되니까 일단 우리 네. 오늘 논의할 일은 네. 아니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행보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센터를 물이 여유로운 지역으로 안분하는 시장 원리가 작동해서 해결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0: 네.
1: 이렇게 진단해도 될까요?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시설을 좋게 만들어서 카펙스를 늘리니 아니면 입지를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지금까지 실제 물 사용 실태를 봤을 때 제도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을 때 물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사전에 따져봐야 되는 뭐 제도적 절차들이 있습니까?
0: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0: 뭐 제도 얘기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법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를
1: 예.
0: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뭐 교수님이시면서 남성이시면서 부모님이자 학부모 이렇게 다 지위가 다르고
1: 있죠. 예.
0: 그러면 의무와 권리가 다르잖아요.
1: 예.
0: 데이터 센터도 법률상 그렇습니다. 건물로는 방송통신설이고요.
1: 예.
0: 사업자로는 정보통신사업자고 전기로는 대수용가고 회사로는 상장기업이면 거기에 물과 관련된 의무가 붙습니다.
1: 예.
0: 그런데 물을 많이 쓰는 시설 데이터 센터로는 사실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전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제도가 없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1: 네.
0: 그래서 제일 먼저 한전에 전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규모가 크면 이제 정부 심사를 두 번 받아요.
1: 네.
0: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개통 역량 평가를 받고 에너지 사용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 쪽에서는 두 번 한 번 규제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면 그때 이제 넌 건물이니까 뭐 어느 규모면 절수용 변기 설치하고 수도꼭지 달아야 되고 그 뭐 내가 사실 수도꼭지 이것들은 좀 냉각 설비에는 절수 대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급수 신청을 합니다. 급수 신청도 하고 배수 설비 신고서를 만들 때 건축 허가가 나면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처리되는 의제 처리가 됩니다. 여기 15일 만에 협의를 봐야 되고 그 제가 급수 신청서에 적는 건 딱 하나예요. 월당
1: 얼마 쓰겠다.
0: 네. 그렇게만 들어가는 거지 뭐 냉각탑을 가졌는지 여름에 얼만큼 쓰는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1: 하나만
0: 나면
1: 질문 드리면 제가 그때 썼을 때보다 쓴 기입했던 양보다 더 많이 쓰면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법적으로 나중에?
0: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물을 뭐 아주 많이 쓴다고 신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1: 네.
0: 하면요. 이제 수도사업소가 어떤 걸 보냐면 기존 수영가에 지장이 없는지 관로를 봅니다.
1: 네.
0: 관이 한정이 있으니까
1: 네.
0: 수압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물이 부족하니까 안 돼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1: 네.
0: 왜냐하면 수도법에 급수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

0: 입시를 신청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수질이 나빠졌던 거나 시설이 고장났다거나 물이 부족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 이런 정수장이나 수도관이 너 때문에 증가시켜야 되니까 부담금을 내.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면 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쭉 가서 보면 수돗물을 받아 쓰는 보통의 경우 이렇게 전기는 이제 데이터 센터는 전기는 확인되면서 물은 이제 멈춰 서는 데가 거의 없고요. 물 쪽에서 딱 하나 있는 거는 지금 시설이 받아들일 수 있나 없으면 돈을 더 내. 그러니까 돈을 더 낸다고 물이 더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보존량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절차상에서는 바라보는 것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1: 네. 아니 그 개인 부담금이나 기업들의 부담금을 더 모아서 저장 탱크라든가 아니면 담수 시설들 이런 걸 더 만들어서 공급하라고 그 부담금이 사용되는 건 아닌가요?
0: 부담금을 사용할 때는 보통은 이제 관로를 만든다든가 정수 시설을 더 크게 확장한다든가 하는데 그런 수도 관로가 다 크다고 했는데 댐 쪽에 물이 없으면 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댐과 같은 담수 시설을 그 부담금으로 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네네. 부담금의 용처가 그걸로는 못 갑니까?
0: 그렇죠. 여기는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니까 수도의 사용에 따라서 되어 있는 거고요. 댐법 쪽에도 부담금은 아니고 댐 이용 사용금인가가 있고 네. 다른 기재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1: 그럼 예를 들어서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은 물을 엄청나게 쓰잖아요. 그럼 그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에게 물을 국가가 뭐 수질이라든가 그런 이유들 몇 가지 빼고는 의무적으로 좀 대줘야 되는데 그 회사들은 그러면 이 국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워주는 거니 부담금을 더 내겠죠. 그 낸 걸로 관로라든가 수도시설만 관리하는 데 국한돼서 그걸 쓰는 거예요? 댐 짓고 그런 데는 못 쓰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수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는 수도시설을 확장하는 데만 쓰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댐 용수를 받았을 때는 댐 용수 계약금을 그 용수에 대한 이용금들이 들어가 네. 있긴 하죠.
1: 이거 나름대로 또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진짜 많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럼 데이터 센터도 이 법에 근거해서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에 근거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물에 대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잔뜩 짓겠다고 해도 그 사업주들에게 뭐라고 요구할 게 없네요, 별로.
0: 그렇죠.
1: 왜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 박사님께서 들고 오셨는지 이제 이해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물을 얼마나 쓰게 될지 파악하는 건 당연히 필수적인 것 같고 영향평가 같은 거, 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그 전기와 물을 좀 나란히 바라보면 네. 사실은 이 두 자원이 굉장히 비슷한데 전기는 훨씬 이제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저 물이 좀 빠져나가는 공간을 보자면 수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전기는 이제 정부가 정한 지역에서 딱 용도랑 상관없이 10메가와트 딱 넘으면 아, 규모가 우리는 전력을 줄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요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은 인허가 단계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물쪽 의무는 보통은 이제 용도나 업종을 이제 목록을 정해놓고 거기에 면적이나 배출량 문턱을 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법에 2018년부터 데이터센터라는 용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제2용법에는 이 반도체 그 데이터 센터에 따른 뭐 중수도의 사용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라는 게 뭐고 그 기준을 넘으면 좀 어렵다 이런 기준이 사실은 없는 거고요. 이제 공급이 판단되는 단계에서 전기는 2023년부터 개통의 여유가 없으면 공급을 이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을 네. 고쳤어요. 근데 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급수를 거절 못하게 의무 조항으로 만들었고 네. 그게 수질하고 고장밖에 안 되니까 예, 더 근본적으로 이 시설의 물 수요가 그 지역 수원 여건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이 인허가 절차에는 없어요. 그런데 수도 계획을 세울 때 장래 수요를 좀 네. 보긴 합니다. 그래서 지침에 데이터 센터라는 항목이 없어가지고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이게 장래 수요가 이만큼 있을 것 같다라면 넣을 수도 있지만 또 인허가 받아야지만 그 장래 수요량에 이제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수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대량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제 가끔씩 거부하기도 해요. 아, 모든 수요를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는 이제 용량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제도상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재량권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1: 네.
0: 담당자가 지금 상황을 보니 이 모든 수요를 다 반영할 수 없으니 이 수요는 반영해 주지 않겠다. 근데 이런 것도 인허가 절차에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 절차상에 있어서
1: 네.
0: 좀할 수가 없는 거고요. 환경 영향 평가는 이제 대상이 되면 용수 수급을 보긴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고요. 우선은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산업 단지 입지하게 되면 이제 산업 입지는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한 6건 정도 봤더니 냉각 용수는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활 용수 얼만큼 썼는지는 나와 있는데 뭐 냉각 용수를 써야 한다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좀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AI 특별법에서는 이런 용수 시설을 특별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은 있는데 그 특구를 지정할 때 여기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걸 보는 건 하나도 없어서 나중에 지정해서 들어갔는데 물이 없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1: 그런 상황이군요. 야, 이거 데이터 센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을 복잡하게 보고 고민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해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물 사용 문제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0: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칠레 같은 케이스는 사람들이 다 소송을 내니까 이제
1: 여기는 특히 요즘 가뭄까지 심해져서 지금 다들 물 확보가 더 어렵다라고 하고 또 고산지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래도 좀 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 구글이 이제 공랭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랭식으로 바꾸겠다고 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제 제2용수를 좀 써라. 왜 수돗물만 쓰냐? 그래서 조지아주 구글 데이터 센터는 그 아까 하수 처리수를 만들 때 이제 물 제2용 시설을 만들 때 자기들이 이제 부담을 해서 제2용수를 써가지고 한 90%는 냉각수를 제2용수로 쓰고요. 한 5% 정도만 수돗물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환경청이 물 재이용 국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데이터 센터의 이제 냉각수를 굉장히 중요한 물 재이용의 사용처라고 보고 이제 전략을 짰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센터 물 사용량을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전력당으로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의 지표를 항상 모니터링해서 밝히도록 하는 보고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흐름은 무조건 막자는 아니고요. 얼마나 쓰는지 우선은 모니터링하고 조건을 붙이거나 마시는 물 쓰지 말고 제이용수 쓰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센터 물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습니까?
0: 사실은 그물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사례는 없고요.
1: 네.
0: 대부분은 이제 전자파, 뭐
1: 전자파.
0: 소음 1조건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죠. 제일 알려진 게 용인인데요. 용인 19년도에 네이버가 이제 주민 반대로 백지화하고 저희 세종에다가 가게를 지었죠. 그때 한참 데이터 센터 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또 안양에서도 효성이 지으려고 했던 게 2023년에 무산이 됐고 3,500명이 감사원에 청구해서 그 무산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또 김포, 고양, 시흥,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물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까지 뭐 지어진 데이터 센터가 물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도심 시설의 콜로케이션이라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게 문제고 사실은 저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데이터 센터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지.

0: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 강화가 되고 있군요.
0: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인센티브 주면서 더 많이 확장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쪽에서 그것들을 철회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담금을 더 내라, 뭐 요금을 더 세게 내라, 그리고 만약에 전력이 필요하거나 시설이 필요할 때 너희가 돼서 그 비용을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물 쪽에서는 이제 파지티브라고 해서요. 쓴 그 이 기업에게 좀 자발적으로 ESG를 좀 강조시키면서
1: 네.
0: 물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물을 더 많이 돌려내놔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저수지를
1: 네.
0: 구글이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수요 관리를 주변을 수요 관리를 해서 그걸 파지티브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건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거니까 법적 강제성은 없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아. 근데 ESG적으로 뭐 파이낸싱을 더 받을 수 있다는
1: 예, 예.
0: 그런 건 할 수 있죠.
1: 그런 간접적인 인센티브
0: 네네네.
1: 제도는 있고요. 이야, 정말 걱정합니다.
0: 네.
1: 박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시다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현실적인 대책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우선은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냉각시설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는 수요량이 굉장히 달라진다.
1: 예.
0: 그러니까 수요를 줄이는 일이 반도체는 어려워요. 데이터 센터는 가능합니다.
1: 가능하다.
0: 카펙스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는 이제 좀 더 공랭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폐쇄 순환식으로 하고 뭐 전력도 적게 쓰면서 물도 적게 쓰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가 상용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대체 수원입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냉각수가 수돗물을 쓰고 있거든요. 당연히 수질이 좋은 걸로 냉각수를 써야 되는 건 맞는데 미국처럼 하수처리수 이제 거기다 시설 하나 더 넣어서 RO 넣어서 재이용수로 냉각수를 쓰게 된다면 저희가 좀 더 그 수원을 아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재이용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을 굉장히 높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처리와 전용 관로가 필요해서 비용과 전기가 듭니다. 세 번째는 공급 인프라 확충인데요.
1: 네.
0: 이건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정수장이나 광역 관로는 계획부터 이제 여기 준공까지 7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 센터 들어온다 해놓고 안 들어오면 이게 매몰 비용이 되니까 사실은 좀 더 고민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카드로 써야 되는 거고요. 뭐 재이용수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들 재이용수 한꺼번에 만들어서 이제 쓰는 식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해안이 가까우면 해수담수화 쓸 수 있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쓰이니까 마지막 카드고 될 것 같고 이 비용은 전부 다 이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원인자 부담금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광역에 그 여유량이 있으면
1: 네.
0: 그거를 끌어올 수는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가 여러 용인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이제 많이 물을 쓰기 때문에 이미 이 수도의 여유량이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요 관리나 그다음에 대체 수자원 쪽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0: 우선 정부도 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이제 땡기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그 업무 계획에 보면
1: 예.
0: 뭐 발전된 물하고 화수 재용수 뭐 산업용수를 한 2.9억 톤 한다고 확보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수도 기본 계획이라고 아까 수요량을
1: 네.
0: 보고 그걸 이제 5년마다 세웠는데 2년마다 세워서 안 쓰는 것들은 쳐낼 수 있고 데이터 센터 뭐 수요량 같은 게 증가하면 바로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고치고 계신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물을 얼만큼 쓰는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1: 네.
0: 이게 세조사도 필요 없고 세법도 필요 없습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렸던 급수의 계약 맺을 때 내 산업분류 코드가 뭔지만 쓰면 되거든요. 사업자는 자기 산업분류 코드를 알아요. 왜냐하면
1: 예.
0: 전력을 받을 때 이미 받아봤으니까.
1: 예.
0: 그냥 한 칸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가 그 정부에 그걸 기입할 거고
1: 네.
0: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얼만큼 쓰는지에 대한 거를 팔로우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내년 3월 시행되는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 시행령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0: 과기부가. 사업자 신고가 의무고 무엇을 신고할지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0: 받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전력뿐만이 아니라 뭐 용수 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냉각용수를 뭐 얼만큼 쓰는지, 생활용수는 얼마 쓰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는 뭐 최대로 얼만큼 쓰는지, 냉각 설비는 뭔지 이렇게만 가져가도 저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미 이제 물관리 제도에 물을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이용수 하려면 이제 배관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특별법 인허가 일괄 처리에 수도 사업자랑 하수도 관리청 협의를 넣어서 그걸 미리미리 맞추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환경 영향 평가는 조금 개선을 해서 용수가 얼마 필요하다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냉각 용수 얼마큼인지 냉각 방식은 얼마큼인지 뭐 여름 최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이제 평가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네. 좀 원대한 중장기적인 예. 건데 아까 전량 용량 평가처럼 네. 전력 용량 평가처럼 대규모 물수요 용량 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물은 좀 필요하면 공급을 해주는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 한 톤을 써서 이제 생기는 부가가치가 확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기후변화 때문에 이 지역별로 여유가 없어지는 곳도 많은 상황에서
1: 그렇죠.
0: 한 톤 한 톤 쓸 때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사용할 건지 가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도 될 수 있고요. 배터리 공장도 있을 수 있고 큰 관광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규모로 어느 이상 되면 이 여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용량을 이제 평가해보자라는 걸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야,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자원을, 관리조차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는 게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측정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기입난, 그거부터라도 이번에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0: 사회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하고 싶은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 시간 18일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직원용 버스 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원전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소장은 IAEA에 원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소한 청년층 일자리 28만 5천 개 가운데 94%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입니다. 정보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31%로 가장 컸고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3만 개 늘었는데 증가분 75%가 인공지능 고노출 업종입니다. 한은은 AI는 매뉴얼에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이는 청년층을 대체할 수 있는 반면 시니어 업무는 조직 성격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AI가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북 모텔 약물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음료를 먹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육군 3광역수사단은 지난 14일 병사에게 강제 팔굽혀펴기를 시킨 15사단 중사를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해 중사는 지난 3월 철원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100회 가까이 팔굽혀펴기를 강제하고 병사가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낀 병사는 근육 효소 수치가 정상 수치 수백 배까지 치솟는 횡문 근육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 자택을 경찰이 압수수색해 마약류 투약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수원 권선경찰서 관계자는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조만간 소환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이 남성이 등을 굽힌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는데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됐지만 국과수 1차 예비검사와 소변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은 구름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에 충청, 전라, 경북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등 20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5: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드레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는 모음 어이인데요. 어린 사람이 퍽 드레가 있어 보인다. 또는 아무리 드레 없는 사람이라도 그건 너무했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를 뜻하는 토박이 말 드레입니다. 형용사 드레지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가볍지 않고 점잖아서 무게가 있다. 동사로 드레지란다는 건 사람의 됨됨이를 떠본다는 뜻입니다.
6: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2007년에 개봉한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에 나온 주제가를 담당한 작곡가 아담 슐레진저. 그는 이 주제가 작업이 조금 까다로웠다고 말합니다. 가수가 아닌 등장인물들이 불러야 하는 노래였고 사랑 노래여야 하지만 마냥 달콤하기만 하면 영화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주인공 휴 그랜트가 이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어야 해서 옆에서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면서 멜로디를 익힐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완성하고 보니까 대체 어떻게 했는지 믿기지 않았다던 이 노래. 2000년대 중반 라디오에서 쉼없이 흘러나오던 수도꼭지송이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휴 그랜트, 헤일리 베넷입니다. Way Back Into Love.

0: 8월 18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OST였던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였습니다. 주인공은 휴 그랜트하고 드류 베리모어였죠. 이 두 사람이 부른 데모 버전이 따로 있고 이 극중에서 가수로 나왔었던 헨리 베넷하고 부른 버전이 또 따로 있는데 좀 데모 버전이 아닌 완성된 버전은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 영화 주제가를 담당했었던 작곡가 아담 슐레진저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를 좀 앞서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작곡가 이름 혹시 어제 골든디스크를 들으신 분들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저께 오프닝 곡이었죠. The Wonders의 Nothing New Do 작곡가가 바로 지금 들으신 이 Way Back Into Love의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어저께 Wonders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내일은 Way Back Into Love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은 작곡가가 만든 노래로 오늘도 오프닝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한 시간씩 만나다 보면 어제와 오늘이, 그제와 내일이, 그 전주와 다음 주가 은근슬쩍 연결되는 경우들이 또 생기게 마련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골든디스크를 연결해주는 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이기도 하고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어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 이용하셔도 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편하신 쪽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영냉 품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야.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0: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노르웨이의 재즈팝 가수죠. 실현 네가드의 Dreamers at Heart였습니다. 9570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듣는데 여전히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했는데 벌써 저물어가네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실현 네가드의 Dreamers at Heart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럴 때가 있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은 용기와 에너지와 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날들. 고치공님은 지금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또 이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영원한 게 되게 없잖아요. 가끔은 영원한 게 없다는 게 좀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영원한 게 없어서 이렇게 하루를 힘들게 시작하는 그런 날들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아침이 오는 게 좀 기분 좋아지는 날들도 분명히 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또 다행이기도 합니다. 자, 좀 힘을 드릴 수 있는 음악들 더 들려드리면 좋을 텐데요. 최강식님 추억에 우리도 그냥 같이 한번 빠져볼까요? 젊은 시절 1980년대 초에 한탄강에서 휴가 나온 절친 영진이 용길이랑 야외 전축에다 듣던 스티브 밀러 밴드 스윙타운 틀어주시면 그 시절 생각하면서 즐겁게 듣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세상이 나를 좀 힘들게 할 때는 이렇게 마냥 신나고 행복했던 추억에 잠깐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밀러 밴드 스윙타운, 이어서 4791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까지 이어갈게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지금에서는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데요. 오늘은 지난 2017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R&B 소울 가수죠. 알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드라마 블루문 특급에서 문라이팅을 부른 걸로 유명하죠. 알제로. 1975년에 데뷔 앨범을 냈는데요. 사실 그 전에 60년대부터 싱글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첫 데뷔 앨범은 75년에 나왔던 겁니다. 그 중에서 1964년에 알제로의 목소리를 처음 알린 노래 Shake Up. 코러스가 굉장히 풍성한 60년대의 그 두압 스타일의 기분 좋은 팝 음악이거든요. 왜 두압 하면서 이제 뒤에서 코러스들이 되게 크게 목소리를 더해주고 메인 보컬이 멜로디를 부르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알제로도 그렇게 음악계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꾸준하게 목소리를 들려주다가 특히 80년대에 We Are In This Love Together나 Morning 같은 노래로 굉장히 좀 세련된 감성을 들려줬었어요. 그래서 알제로의 노래는 지금 들어도 와 어떻게 이렇게 매끈할 수 있지? 예, 세련되고 감각적일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알제로 2014년까지 17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했었던 이 17집은요. 미국의 뮤지션인 조지 듀크에게 헌정하는 작품이었어요. 조지 듀크가 2013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조지 듀크가 작곡한 노래들을 알제로가 다 부른 노래들만 모아가지고 앨범을 냈었던 건데 세상을 떠난 동료 뮤지션에게 헌정하는 음악이 본인의 마지막 작품이 됐다는 것도 예,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좀 알싸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 이 앨범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싱글은 썸보사 Summer Breezing이라는 곡입니다. 미국의 재즈 색소포니스트인 제럴드 올프라이트가 또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알제로가 들려주는 여름의 보사노바 한번 지금 만나보시죠. 알제로의 데뷔곡 Shake Up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싱글 알제로 피처링 제럴드 올프라이트 썸보사 Summer Breezing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알제로의 데뷔곡 Shake Up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긴 싱글이었던 알제로 피처링 제럴드 올브라이트 썸보사 Summer Bridging이었습니다. 8325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입니다. 음악은 낮에 듣는 것보다 밤에 들어야 제맛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림 그릴 때 음악은 없어서는 안 될 보석이죠. 어떤 때는 음유를 추상적인 작업에 적용시켜볼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듣습니다. 좀 황당한가요? 언젠가는 방송 들으면서 문자를 한번 보내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맘먹고 보냅니다. 신청곡은 뭘 신청할지 생각이 안 나는데요. 007 영화 중에서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처음 본 순간 쇼킹했습니다. 그때 느낌으로 007 시리즈 중에 오늘에 맞는 곡으로 선택해주세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림 작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현대미술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본인만의 어떤 세계관, 컨셉이 또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듣고 계신 음악, 좋아하는 음악의 멜로디를 추상적인 작업에 적용시켜보는 거 저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8325님이 평소에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실제로 지금 떠올리신 이 아이디어로 뭔가 작품을 만들게 되신다면 그게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될지도 진짜 좀 궁금해요. 혹시라도 정말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피처링 골든디스크 좀 써주실 수 있으세요? 농담입니다. 8325님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007 영화 중에서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처음 본 순간 좀 쇼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007 시리즈 중에 다른 음악 말고요. 이 나를 사랑한 스파이 OST를 전해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 시리즈에서는 칼리 사이먼이 주제가를 불렀거든요. Nobody Does It Better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8325님 신청으로 지금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늦은 밤 작업 화이팅입니다.

0: 님이 신청해 주신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그리고 6326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비지스의 Too Much Heaven까지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5724님이 신청해 주신 Imagine Dragons Shots입니다.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 프로풀은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요 1999.
1: 나 얼마큼 사랑해?
2: It's Nanny.
3: It's 정말로?
2: Honey?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My ass gonna be on this record.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나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여기는 가요 1999.

한국투자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구터분하다는 냄새가 신선하지 못하고 구리다는 뜻의 우리말인 구리터분하다의 준말인데요. 이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말이 필요하다면 쿠리터분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터분하다가 붙은 우리말이 많은데요. 행동이나 성질이 느리고 답답한 건 느리터분하다. 불쾌할 정도로 무더운 건 후터분하다. 생각이나 기억이 똑똑하지 않고 어렴풋한 건 흐리터분하다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고가 워낙 방대한데다 도로 유실 등으로 속도를 내기도 어려워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취임 첫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만나 벽 없는 원팀을 강조하며 당청 관계 복원을 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위해 당대표 선거 주마자 모두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갔습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면서 향후 인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8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1: 다음 주까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로 대폭 축소되면서 조기 종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0: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미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미군이 2주간의 훈련 중 후반부 일주일에 해당하는 대북 역공격 반격훈련을 아예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한 지 하루만으로 미군 측은 우리 군 당국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는 당초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해 이를 방어하는 훈련을 이번 주 진행한 뒤 다음 주에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반격 연습 취소에 따라 훈련은 일주일 만에 조기 종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한미는 또 전시지휘소 훈련을 5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이고 상당수를 평시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연합연습 기간 중 14건 실시하기로 계획했던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 전사의 방패 역시 실시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군당국은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훈련을 진행할지 준비한 일정을 아예 연기 취소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제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아 안규백 장관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연합연습 대폭 축소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연습에 평양 진격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며 북침연습이라거나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이 지목해온 핵심 항목들인 대북 역공격 가상연습과 야외훈련을 한미가 전부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북측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미국 언론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전이 잘 풀리지 않자 애꿎은 동맹국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고 한국도 그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뉴욕에서 손병상 특파원입니다.
3: 이란을 힘으로 굴복시키지도 못하고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 동맹국에 분노하고 있고 특히 모범적인 동맹이라던 한국은 트럼프의 보복 공세에서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단계인 이란과는 전쟁을 벌이면서 대조적으로 미 본토 핵 공격이 가능한 북한은 달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번 유화 정책이 북한 정권에 대한 억지력과 대비태세를 약화시킨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 지시는 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댄 프리드 전 미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는 모든 면에서 말이 안 된다며 북한은 물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태평양 지역 항공모함 부재가 겹쳐 미국의 안보 공약은 믿을만하지 않다는 중국의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우려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영향력 강화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1: 오랜 기간 많은 준비가 필요한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축소된 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요청에 김정은 위원장의 응답이 있었다면서 물밑 접촉을 주장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4: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왜 반응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머뭇거리다가 나온 발언입니다.
5: 왜 김정은은 대통령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0: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정례연합훈련 일정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풀리지 않는 이란전에 대한 화풀이인 데다 태평양 지역 안보 우려를 키운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에 긴급 복구작업

0: 응답하지 않는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응답했습니까? 네, 응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손짓을 보내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는데 물밑에선 상호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다만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며 묻지도 않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한국 대통령이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게 낫겠다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0: 딱히 도움이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원한다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국 대통령이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도 이란전을 돕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0: 바로 옆 김정은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우리는 한국 돕는 일에 개입해야 되죠? 라고 한국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1: 김정은과의 우애는 강조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축소한다면 동맹보다 적대국에 이로운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트럼프는 비판에 앞장서온 CNN 기자를 콕 집어 조용히 하라고 신경질적으로 윽박질렀습니다.
0: 조용 당신네는 가짜뉴스입니다. 조용히요. 당신은 가짜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입니다.
1: 이란과의 60일 임시 휴전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시점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전격 지시한 트럼프는 이란 협상을 중재해온 오만까지 폭격할 수 있다며 우방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2: 경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던 이번 폭우는 다행히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약해진 지반 때문에 추가 산사태 우려가 제기됐고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던 거제 아파트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3: 산사태가 덮친 아파트는 디귿 모양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파트 왼편 대각선에서 산사태가 시작됐는데 토산은 1, 2층을 주로 덮쳤지만 5층 창문에도 나뭇가지가 꽂혀 있습니다. 당시 흘러내린 토사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밀려든 토사의 압력에 아파트 끝 외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산사태 이튿날 안전진단 결과 뒤편 산은 급경사인 안반에 토사층이 아주 얇게 분포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4: 표면을 제가 만져보니까 물을 먹을 때 손으로 쪼개질 정도로 아주 연한 그러한 안반들이 있습니다. 그 표면으로 흙과 물이 같이 있는 그 상태로서 흘러내린 겁니다.
3: 비는 약해졌지만 부서져 내린 비탈면은 아직도 물기가 가득한 상황.
4: 저 위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밟으니까 그냥 사면이 발이 미끄러질 정도로 아주 연약화되어 있습니다. 강우가 더 내린다면 안심할 수가 없고요.
3: 이번 산사태로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아파트는 모두 두 동. 진단 결과 아파트의 건물 기초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안전을 우려한 다른 동 주민들도 집을 떠났습니다.
5: 빨리 안전진단이 나와가지고 입주자들이 속히 집으로 복귀해서 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3: 비가 그치자 단지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인명피해가 난 아파트 동의 경우 토사가 엄청나게 늘어차 있는 데다 전기와 수도도 복구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두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6: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통영에서도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7: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물에 종잇장처럼 찢겨나간 아스팔트. 땅 속에 매설된 도시가스관까지 드러날 정도로 깊이 패인 탓에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됐지만 복구할 수 없는 아스팔트는 아예 걷어내야 합니다. 가까스로 남은 도로는 구겨진 아스팔트를 다져 평평하게 만들고 무너진 곳은 채워넣습니다. 도로 곳곳이 파손돼 시내버스 5개 노선 운행이 중단돼 일단 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게 평탄화 작업부터 하는 겁니다.
8: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통영 용화사로 이어지는 봉평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는 찢겨져 나가고 급류에 도로 곳곳이 유실되면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7: 군 장병들도 나서 복구를 돕고 있지만 도로가 부서진 탓에 차량 접근이 어려운 상점과 주택가 복구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9: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깜깜합니다, 솔직히.

0: 해야 되는 거지 뭐. 대책도 안 나오고.
1: 인근 하천이 범람해 10여 분 만에 물에 잠긴 지하 주차장엔 여전히 차량 대개대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2: 저는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있는 중이고 남편 차는 다행히 그날 뺐는데 남편 차에도 엔진은 아니고 기름통에 물이 차가지고 기름통에 물이 차서 지금 수리 중이거든요.
1: 비는 그쳤지만 전기가 끊겨 냉방기도 없이 엉망이 된 집에서 무더위를 버텨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3: 야, 우리는 며칠 장사 못하죠. 냉동고 뭐 기계도 안 되지. 쓰는데 풀이 들어야 되긴 게 저것도 안 되지. 지금 뭐 저 가려고 며칠 걸리지 싶으니까.
1: 수해와 폭염의 이중고에 이재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4: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러시아군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직원용 버스 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원전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오전 6시쯤 자포리자 원전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근용 버스 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로 원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 등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점령돼 현재까지 러시아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과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도 사전 협의 없이 서면 통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 통과 시 임명합니다. 반년간 이어진 노태학 전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과 청와대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 경기 평택시 청부읍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펌프 부품을 만드는 공장 건물과 창고 2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 5에서 30mm, 경기 남부 5에서 40mm입니다. 습도가 높고 낮 기온까지 오르며 폭염특보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2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예보됐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복숭아를 먹다 보면 복숭아 씨가 함께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씨앗 안쪽이나 씨 주변에서 하얗거나 회색빛의 솜털 같은 물질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 이것이 곰팡이일 수 있으니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과육이 멀쩡해 보여도 곰팡이균이 과일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든 과일이나 채소에서 곰팡이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오이나 토마토, 복숭아처럼 무른 것들은 통째로 버리는 것이 좋고요. 단단하고 수분이 적은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많이 퍼진 것이 아니라면 도려내고 섭취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꽤 많이 덥고 무덥죠. 탈나지 않도록 음식 섭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현재 기온 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6도, 대구 26도, 대전 24도고요. 광주 25도, 강릉 27도, 제주 27도입니다. 오늘도 한낮에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내리겠고요. 이번 무더위는 이달 하순까지 길게 이어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0: 1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등 6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대구의 한 종합병원 내 김밥집에서 식사를 한 67명에게서 복통과 설사, 고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집단 식중독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이 김밥집의 식재료와 집기류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김밥집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재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당시에 팔린 김밥을 450줄 정도로 추정하고 추가 식중독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뒤 아내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1월 4일 A씨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 B양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여성 지인에게 아내 행세를 하며 경찰 전화를 받도록 부탁했고 결국 현장에 없었던 아내가 피의자로 특정돼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하지만 이후 아내가 실제로는 현장에 없었고 남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했다고 자백해 보완 수사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본인이 기소돼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한 학교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사사한 내용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접수된 민원은 2024년 12만 4,863건에서 지난해 13만 3,784건으로 7.1%가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이 4.3%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학교 관련 민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같이 공식 창구로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는 민원 처리법에 따라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험이 너무 어렵다, 체험학습, 버스 자리 배치 기준이 무엇이냐, 사이 나쁜 친구와 왜 같은

0: 같은 모둠을 시켰냐,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야외 체육 수업을 왜 했느냐는 등 사소한 내용까지 답변을 해야 해 일선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3%를 넘어 19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요. 이에 미국과 이란 간 휴전 MOU가 만료돼 긴장이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계속되는 중동 위기에 국제유가도 2%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우려를 높였는데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급락세를 보이며 4.98%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파장인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북한의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동의했다는 사실에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늘 그렇듯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위협적이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온 국가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1: 자신의 재임 중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북한을 두고 미국의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라고 간주한 셈이고요. 북한을 겨냥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 훈련이 북한의 적대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1: 실제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하반기 정례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원래 예정돼 있던 야외 기동훈련이 14건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
0: 네.
1: 지난해 22건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서 여러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란의 비핵화 작업에 동참할 의향을 물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0: 네.
1: 여기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0: 네.
1: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왔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기여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들이 많고요. 실제로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0: 네네.
1: 또 다른 문제는 관세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속했던 한국 정부가 약속했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에 조선업 협력에 배정되어 있는 1,500 달러를 제외하고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 약속 이행에 대해서 한국이 좀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미 행정부 쪽에서는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0: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통상에 다 불만을 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미운털이 박혔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원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안보랑 관세 같은 통상 분야를 각각의 문제로 보지 않고
0: 네.
1: 유기적으로 연결해왔죠. 그래서 이걸 지렛대 삼아서 미국의 가장 유리한 결과들을 이끌어왔습니다.
0: 네.
1: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여러 동맹국에도 비교적 동일하게 이런 스타일을 적용을 해와서 동맹국의 신뢰를 붕괴한다라는 비판도 받아왔고요. 그래서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쿠팡 규제나 이란전,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고 경제와 안보 문제를 서로 분리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0: 네, 동맹국들을 다 약간 적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정치권 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먼저 민주당 소속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의 정책을 캐나다 오만보다 북한과 러시아에 더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장난하고

0: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1: 네.
0: 마크 켈리 상원 의원도 한미 연합 훈련들은 우리와 한국 같은,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더 잘 훈련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런 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건 오직 북한만 돕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0: 또 다른 상원 의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확대되는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미친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들이 나온다는 건데요.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돕는 북한군 수천 명을 풀어주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러면 중국과 일본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궁금합니다.
0: 네, 일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의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1: 네.
0: 트럼프가 이 한국을 일본, 유럽과 함께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은 동맹국으로 이미 지목을 했었고
1: 예.
0: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대미 투자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관세율 인상도 시사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일본 외무성의 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안보를 이란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1: 네.
0: 중국은 조금 더 신랄하게 평가를 했는데요.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규모 축소를 선포한 게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정책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화풀이를 한 것이다.
1: 네.
0: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1: 예.
0: 이런 강압적인 외교의 목적은 동맹국의 군비 분담과 안보 정책 그리고 무역 관세 같은 의제에서의 타협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동맹 시스템은 점차 와해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아니 무슨 대통령이 화풀이성 정책 결정을 합니까?
0: 그것도 다른 나라를 향해서요.
1: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한국에 화살을 돌린 셈인데 진짜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0: 아무래도 중간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9월부터는 사실상 관련된 연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1: 네.
0: 관련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1: 예.
0: 지금 이란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초반, 한 33% 정도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입니다.
1: 네.
0: 이란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대중의 눈을 좀 돌리려면 과거에 어떤 정치적 효과를 톡톡히 봤던 북한을 이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대해서 뾰족하고 쉬운 해답이 없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국면의 전환 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환기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중동에서의 좌절과 선거 부담을 한미동맹한테 전가를 하면서 노골적인 청구서를 들이미는 거죠.
1: 네.
0: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더불어서 대미 투자가 더 지연되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일종의 선거용 이벤트에 휘말리게 되면 한국은 외교와 안보 통상에서 삼중고래를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1: 네, 참 나라보다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앞세우는 그런 뭐 여러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나라가 사실 어지러워지고 어려워지는데
0: 맞습니다.
1: 참 우리 과거를 떠올려봐도 좀 기시감이 드네요.
0: 네.
1: 자, 그리고 관세 얘기를 좀 해보면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관세 협상을 하러 미국으로 갔는데 캐나다도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0: 네, 미국과 캐나다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최대 50% 신규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관세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0시 1분부터 캐나다산 제품 약 200억 달러 규모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관세 발효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고요.
1: 네.
0: 양국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걸 15%로 낮추는 방안이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고요. 캐나다 자동차 업계는 이 북미 자동차 공급망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까지도 이걸 낮추고 싶어 하는데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산불이 난 이후에 촛불 연기가 미국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또 관세를 높인 적도 있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참 캐나다 상황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관세를 계산하는

0: 방식도 지금 쟁점인데요.
1: 네, 미국은 자동차에 포함된 부품 가운데 미국산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 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0: 네.
1: 캐나다는 멕시코산 부품을 포함한 북미산 부품 전체를 이 공제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 예.
1: 캐나다로서는 이 미국의 신규 관세가 실제 발효가 되면 자동차는 당연하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기존 관세에 더해서 수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아유, 그렇군요. 자, 대만 소식을 좀 볼까요? 대만이 AI 배당금을 국민들한테 배분한다는데 와, 그러면 이게 전 국민이 보너스라도 받게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AI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0: 와.
1: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내년에 대만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전 세계적으로 AI 투자 확산이 이제 대만의 경제 성장 과실로 이어졌고 이걸 전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눠주는 배당금이거든요.
0: 네.
1: 대만 입법원이 연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내년 2월 춘제, 그러니까 중국의 설, 홍콩의 설 전에 대만의 설 전에 1인당 1만 대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뭐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물론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만의 AI 산업 호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1: 네, 올해 대만 경제는 글로벌 AI 수요 폭발에 힘입어서 39년 만에 최고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0: 네.
1: 그래서 덕분에 올해 대만의 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도 11.05%로 이전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었거든요.
0: 네.
1: 근데 다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AI 호황이 이 반도체나 전자 같은 첨단 산업에만 집중이 되면서 대만의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0: 네.
1: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같은 전통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고 이건 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죠.
0: 네.
1: 실제 대만 노동력의 약 4분의 1이 이런 전통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AI 보너스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더 크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집권 민진당은 이 AI 보너스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0: 네.
1: 11월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2028년에는 대선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 이벤트를 겨냥한 어떤 전략적 선택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0: 네.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거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1: 네, 사직서에는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고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네.
1: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이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같은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는데 다만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려와 함께 신중론을 펴왔는데요.
0: 네.
1: 지난 6월에는 경찰의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형소법 개정 뒤에도 제도를 빛의 속도로 바꾸면서 부작용이 생길 경우 다시 빨리 고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0: 네.
1: 정 장관이 이렇게 여러 차례 물러날 뜻을 밝혀왔었는데
0: 네.
1: 그전에도 계속 청와대에서 만류 의사가 강했거든요.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 버티세요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사의를 반려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동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대통령이 안 잡았는지 청와대 반응과 온도가 약간은 달라진 것 같네요.
1: 네, 일단 강유정석 대변인은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라면서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렸다라고 했고요.
0: 네.
1: 또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지난번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의를 만류했다라기보다는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자리를 지켜달라 이제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0: 네.
1: 다만 사표를 공식적으로 수리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0: 네.
1: 사실 보도의 해석도 좀 엇갈렸습니다. 아,
0: 예.
1: 이번에는 진짜로 사의를 수리를 하고 장관이 교체가 되겠구나 조만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교체 시기가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 이후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0: 네. 공교롭게도 이제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제출했던 바로 어제 10월에 출범하게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조직이라든지 또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 네,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법 시행령과 중수청 직제,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등 3개의 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0: 네.
1: 본청과 함께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을 하고 전체 정원 2,874명이었습니다.
0: 네.
1: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으로 한 89%, 90% 가까이 되는데요.
0: 네.
1: 서울지방청에만 1,089명이 배치가 되고요.
0: 예.
1: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과 외환 등 이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로 제한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마약, 국가재정범죄를 다루는 합동수사부서도 별도로 두게 되고요.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요구하는 보안수사를 전담할 조직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옮길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0: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임명 제청했습니다.
1: 네.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3월에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0: 네.
1: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보 제청이 계속 늦어졌는데 대법관 한 자리가 5개월 동안이나 비어있게 된 겁니다.
0: 네.
1: 이번에야 후임 제청이 이루어졌습니다.
0: 참 오래 걸렸습니다.
1: 네, 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응구 대법관을 후임으로 제청이 된 건데 앞으로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0: 네, 조 대법원장 뭐.

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미뤄졌던 거냐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임명재청을 할 때 대통령한테 보통은 대면 보고를 해왔거든요. 그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재청을 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 패싱한 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원래 어제 청와대에서 조희래 대법원장이 보고하는 자리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취소를 네.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 재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번져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더군다나 노태학 전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 후임을 제청을 하면서 최소한의 소통이 없었다라며 청와대에서 좀 불편한 기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 네.
1: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0: 네.
1: 그러니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제 4명의 후보가 추려진 상황이었는데
0: 네.
1: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기 때문에 좀 상징성을 갖춘 인물을 원했고
0: 네.
1: 대법원 측에서는 원래 이제 대법관에 대한 이제 몫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0: 네, 네.
1: 이거는 조금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싶어했던 기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1순위가 달라서 맞지 않았고
0: 네.
1: 2순위로 좁혀봤는데 맞지가 않아서 이 후보 조율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계속 무기한 미뤄져 왔던 건데
0: 네.
1: 결국 마지막에 이른바 그냥 대법원에서 원하는 픽으로 강행해서 재청이 되게 되면서
0: 네.
1: 사실상 청와대를 패싱한 거다 이런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강행을 했다. 그래서 자리도 만들어놨는데 취소가 됐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김대중 정신을 강조했어요.
1: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요. 어제 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김 전 대통령을 민주개혁세력의 산이자 바다이고 저수지이자 샘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 전 대통령은 단순한 애정과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배움의 역사라면서 국민과 함께 이념을 넘어 초당적으로 기리고 배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박충권 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김 전 대통령이 지켜온 의회 민주주의와 대화 타협의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현재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대여 비판을 함께 내어놓았습니다.
0: 네. 어제 현충원에 보수정당 대표들이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1: 네. 장도혁 대표의 경우에는 원래 추모식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0: 네.
1: 경남의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일정을 급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장도혁 대표뿐만 아니라 정동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서울 일정을 취소하고 어제 거제와 통영의 수해 현장을 찾았고요.
0: 네.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추모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사실 과거 보수정당 지도부들은 DJ 추모식에는 꾸준히 참석을 해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보수야당 대표들이 모두 빠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그건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불참자가 있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뿌리를 강조해왔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추모식에 안 갔어요.
1: 네. 어제 DJ 추모식에 정청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송영길 의원이 그래서 바로 비판을 했는데요. 본인의 유튜브 라이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뿌리를 그렇게 강조했던 정청래 후보가 추도식에 나오지도 않았다라면서 뿌리가 없이 꽃을 피울 수 없다고 하시는 분이 참석을 안 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전당대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이 과거사 또 민주당의 정통성을 둘러싼 신경전이 또 이어진 셈입니다.
0: 그러네요. 김민석 신임 대표는 취임 첫 공식 일정 어떻게 보냈나요?
1: 네.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였던 그제 밤에는 폭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를 찾았고요.
0: 네.
1: 당선 직후에는 수해 현장. 취임 첫날에는 DJ 임시정부 5.18이라는 상징적인 동선을 잡았습니다.
0: 네.
1: 어제 오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도 신임 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를 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별도로 참배를 한 뒤에 DJ 17주기 추모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 용산 효창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임시정부 요인 묘역도 참배를 했는데요. 오후에는 광주로 내려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어제 아침에 김민석 이제 신임 대표가 아침에 강우식 대통령

0: 강원석 실장을 만났습니다.
1: 네, 강원석 실장이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국회 대표실을 찾았습니다.
0: 네.
1: 두 사람은 공개 발언을 마친 뒤에 취재 앞에서 웃으면서 서로 포옹을 했는데 이 사진이 어제 좀 화제를 모았죠.
0: 네.
1: 김 대표는 벽이 없는 원팀으로 소통이 이뤄지겠다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잘 뒷받침을 하되 당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강 실장도 당청, 당정이 원팀으로 뛰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면서
0: 네.
1: 이제 모두 하나가 돼서 민주당을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0: 네, 신임 김 대표는 이제 민주당 안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이제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당직 인선도 어제 오후에 추가로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인물들과 함께하기로 했나요?
1: 네,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는 사선의 한정희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는데 이번에 사무총장이 된 거고요.
0: 네.
1: 어쨌든 이쪽에 좀 통합 인사의 성격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또 전당대회 기간에는 또 한정희 의장이 약간 또 김민석 대표 편을 좀 즐기도 했어서
0: 네.
1: 여러 가지 고려가 된 걸로 보이고요.
0: 예.
1: 정책위의장에는 삼선 권칠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고요. 홍보위원장에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김남준 의원, 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에는 신정훈 의원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대변인단으로는 조계원, 이용우 의원과 신현영 전 의원이 합류했는데요.
0: 네.
1: 앞서 전당대회 직후에는 비서실장의 김태선 의원, 수석 대변이 되는 박성준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0: 네. 아직 남아있는 핵심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거든요. 김인석 대표가 누구를 앉히게 될까요?
1: 네.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가 기본적으로 이제 9인 체제입니다. 대표,
0: 네.
1: 원내대표,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여기에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더하는 건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소위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이성현, 한민수 의원 3명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 서미아 의원 2명이 선출이 돼서
0: 예.
1: 김민석 대표가 남은 두 사람을 어떤 성향의 누구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최고위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갈까 이것도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네.
1: 일단 한 자리는 청년 몫으로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요.
0: 네.
1: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 본인이 직접 약속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0: 네.
1: 최고위원 신설이 좀 무산이 되면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청년에게 한 자리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신인규 변호사 패널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0: 네.
1: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 도전을 했던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나 정민철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얘기가 되고요.
0: 네.
1: 또 김규현 변호사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통상적으로는 좀 지역 안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0: 네.
1: 노동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새 지도부가 꾸려졌습니다만은 전당대회 후유증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직후에 탈당을 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어요.
1: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직접 여러 차례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전당대회 직후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탈당하면 안 된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이다. 주인이 왜 집을 나갔느냐라며 만류를 했고요.
0: 네.
1: 또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탈당하지 말고 정청래와 함께 해달라라고 했는데요.
0: 네.
1: 그러면서도 저는 졌지만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는 승리했다라면서 본인을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한얼 사이언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5: 네. 폭염, 열대야, 소나기, 다시 여름다운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서울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 해안가로는 지금 곳곳으로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25도, 강릉 27도 가리키고 있고 낮에는 서울, 부산이 32도, 광주, 경주 33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여기에 소나기까지 습도를 더해주겠습니다. 지금도 중부지방 곳곳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들이 있고요. 호남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로도 전국 대부분 강한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미니로 이광희님, 아침 운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비 피해 입은 분들 힘내시고 빨리 복구되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청해 주셨네요.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정작 안전을 위한 시설물이 부족할 때가 많죠. 익사 사고를 예방할 난간이 부족한 건데요. 이 때문에 어두운 밤에 발이 헛디뎌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저수지 한가운데 고립돼 있어서 사고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기도 어렵죠. 안전관리에 빈틈이 존재하는 수상 낚시터, 운영 규정을 보강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친곳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한 데 따라 미군 측이 연합연습에 주된 훈련 항목이자 북한이 그동안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온 대북 전면적 반격 가상훈련을 아예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도 전격 취소하고 2주간의 연합연습 일정을 절반인 일주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 측은 당초 2주간으로 계획했던 한미연합지휘소 연습 가운데 후반부 일주일에 해당하는 대북 역공격 반격 훈련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같은 뜻을 우리 군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한미연합연습이 진행 중인 수도방위사령부 비원 지하 벙커를 전격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회복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 장관은 비원 벙커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 일부 연습 국방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연합연습에 참가 중인 장병들과도 만나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번 연합연습을 통해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전작권 조기

0: 회복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통합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젯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께 한 가지 결단을 공개적으로 건의하고 싶다며 마침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국정 난맥과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국정의 제일 목표로 내걸고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제는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나셨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미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53,343.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69% 내린 7,691.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3% 내린 26,289.7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충남 남부,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5에서 40mm 등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바둑기사 신진서 구단입니다. 저는 2020년 삼성화재배 결승을 뼈아프게 기억합니다. 실수로 내준 1국을 만회하려다 2국을 두면서도 마음은 3국에 가 있었고 그 틈을 파고든 상대에게 다 이긴 바둑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패배는 저에게 현재를 집중하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지나간 실수도 오지 않는 결과도 눈앞의 한 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밀려올수록 붙잡아야 할 건 지금 내가 둘 수 있는 한 수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서울 용산공원 부지에 집을 짓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김영배 의원 만나보고 3부에서는 김경대 용산구청장 만나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까지 프로포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낙관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있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촌철님들의 소소한 아침 인사부터 챙겨드리겠습니다. 가는 날이 곰팡이님, 변함없이 채널 고정했습니다. 라고 오랜만에 아침 인사 남겨주셨고요. 배시시 남매님은 오늘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개학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4: 부모님들의 똑같은 마음이죠.
5: 네, 네, 진짜 좋으신가 봐요. 크크크크를 몇 개나 보내셨는지.
4: 잘 가라 아이들아 학교로 뭐 이런 거잖아요.
5: 네. 그러니까요. 네. 이사나님은 저희 가족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리조트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4: 거의 춥지 않나요 지금?
5: 태백 현재 온도 보내주셨는데요. 18.7도로 무척 시원하다고 보내주셨어요.
4: 예.
5: 숙소 뒤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하며 시선 집중 대기 중입니다.
4: 좋으시겠습니다. 신선한 공기 많이 마시고 원기 충전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5: 네, 아 휴가 중에도 이렇게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리틀보스님은 부산은 벌써 27도입니다. 오후가 되면 30도가 넘어가겠죠.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4: 네,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5: 네,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릴게요.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4: 정성호 법무장관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사직서에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함께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담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결국 사표 수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정성호 장관의 고집이 거의 고래심줄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관심사는 사퇴 여부가 아니고요. 사퇴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5: 사퇴 이후가 관건이다라고 하면 후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4: 뭐 후임이야 뭐 정해지겠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은 후임이 결정이 되더라도 인사청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쳐서 임명장 받을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바로 일단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해주고 그럼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후자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 네. 돌아가는 상황은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사퇴 이후가 궁금하다고 한 건 그게 아니고 사퇴를 하면 뭐가 됩니까? 정성호 장관은 다시 의원 활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5: 그렇죠.
4: 그러면 의원 정성호의 스탠스가 뭐가 되겠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건데 어제 정성호 장관이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대목 네. 읽었

0: 보면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다.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시행 전이라도 시정을 하고 법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저 또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성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어제 사실 퇴근길에 기자들한테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1: 맞아요.
0: 그러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주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완 입법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걸 되돌리고 이런 성질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이미 그건 흘러가 버렸다. 그러면 장관직까지 버리고 당으로 돌아가서 의원 신분으로서 보완해야 될 게 뭐가 그리 많으냐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물음표를 던져보고요. 두 번째 물음표. 그게 끝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원 정성호는 조작기소 특검법 등의 처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되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조용히 있는 건가요? 이것도 궁금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정성호 장관은 어제 퇴근길에서 지금 JB가 얘기한 것처럼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거다. 그리고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사표 수리를 또 한 번 전망을 했어요.
0: 일전에 제가 또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할 때 아니 그러면 의원직 내려놓느냐고.
1: 지금 모렌티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아프시면 의원직 수행은 괜찮으신가요? 라는 댓글을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0: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저기 의식을 했는지 의원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걸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특별한 역할을 할지 한번 보자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다음 달 말에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국감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국감 전에 개각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을 하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신임 장관이 국감에 나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보도록 하던데 그러면은 정 장관 후임은 언제 정해지는 겁니까?
0: 그 어차피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개각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조만간 몇몇 부처에 대한 지금 그 개각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미 뭐 부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까지 하니까 며칠 내로 교체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1: 네,
0: 드네요.
1: 현역 의원님 이름이 나오긴 하던데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을 드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가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듯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다라는 주장도 곁들였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면서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부가 오늘 당장 협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용산공원 택지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개정안은 이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의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상태라고 합니다.
1: 네, 짚을 점은요?
0: 자, 뭐 잠시 후 2부, 3부에서 관련 인터뷰 있으니까 짧게만 그 논점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얼핏 보면 이것은 주거권과 환경권의 대립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무리 녹지도 좋지만 지금 서울 집값이 특히 청년주택이 태부족이니까 일단 주거권 확대하는 대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한편에 있고 아무리 그래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녹지는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지금 맞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각기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리는 한 가지 단서가 달려있다. 이 방법 말고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주장이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립이 성립이 된다라는 건데요. 용산공원 아니면 집 지을 데가 없다거나 용산공원에 집 지으면 녹지가 완전히 회복불능 상태에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꼭 또 굳이 극한 대립할 이유도 없다. 거기서 타협, 조정.

0: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그 여지가 있는지 이걸 좀 살피는 게 우선 아니겠느냐 이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라디오 헤드님은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 저는 찬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마스터 초이님은 네,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왜 이렇게 반대가 심한가요? 인근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는 건 아닙니까? 라는 의견 JSD 희동님, 데이지님 등 여러분들은 문화유산 공간에 짓는 아파트는 되고 용산공원 아파트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주셨어요. 오티스님 용산이 직주 근접이라 청년 주택용으로는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2부와 3부에 걸쳐서 저희가 짚어봅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지난 3월에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그리고 9월에 퇴임할 예정인 이응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 임명 제청의 이유를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을 하고 후보자 중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살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성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두 사람을 임명 제청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거의 성인 나셨습니다. 성인. 그런데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였는데요. 정작 짚을 점은 다른데 있다.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레드 헤어님 참 빨리도 후임을 제청하셨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따로 짚을 점 바로 이런 속도인가요?
0: 아니요. 지금 속도가 아니라 청와대와 사전조의를 거쳤느냐의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지금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논점이 한 명은 3월에 퇴임한 대법관 후임이고요. 한 명은 9월에 퇴임할 예정인 대법관 후임입니다. 6개월의 시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3월에 퇴임한 대법관 후임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왜 한꺼번에 두 명을 동시 제청하느냐. 그 배경이 뭐냐. 이 문제도 사실은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1: 그렇죠.
0: 그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봉기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 없이 서면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청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똑같이 보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전 협의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 제청했다 이 말인 거죠?
0: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정리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제청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의 문제인데
1: 그렇죠.
0: 제청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어떤 사안을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결정권자한테 청구를 하는 행위가 제청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사람 어떻습니까라고 청구를 했어요. 근데 임명권자가 아, 별로야. 그러면 알겠습니다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라고 다시 제시를 하는 게 그게 제청 행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월에 노태학 대법관 후임 이야기가 한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어떤 그 입장과 대법원장의 입장이 다르다.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여파로 지금까지 임명이 이루어지질 않았던 겁니다.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다가 이번에 두 명을 동시에 제청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은 내 목, 다른 한 명은 대통령 목으로 인정해 줄게. 그냥 동시 패션으로 퉁칩시다. 이 뜻이거든요. 간단히 해석을 하면 이거는 대법원장의 월권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대법원장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임명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청권만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결정권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어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임명권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고집피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청을 해서 임명권자가 오케이. 그렇게 사전 조율을 해서 제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내가 제청한 사람이 싫어? 그럼 나도 몰라.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금 6개월 동안 버텨왔던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이게 월권 행위라는 겁니다.
1: 네. 정확하게는 그 7개월여

0: 안에 후보를 제청을 한것 같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에 이제 후보군을 압축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후에 209일 만에 임명 제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반응이 상당히 격앙된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아직 확인이 잘안 되던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청와대에 간다는 일정도 일방적으로 뭐 파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진짠가? 이것도 좀 확인이 돼야 할것 같은데, 촌철님들의 반응을 잠깐 전해드릴게요. 홀로움님은 대법관 추천은 사실상 정치죠. 지금 대법원장이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빵순이님은 희대의 사건이네요 라고
1: 한
0: 올려주셨는데,
1: 말씀만 더 하면은요, 왜 사전조율, 대면 조율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서면 그 제청을 했느냐. 형식 논리는 이렇게 성립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제청의 그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해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제청을 해도 된다라는 형식 논리가 성립이 될수 있어요. 왜? 제청이라고 하는 행위는 올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올린 다음에 결정 부분에서 예스 노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에는 이 형식 논리를 그대로 받으면 그러면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토달지 말고 만약에 노 해버리면 다시 지체 없이 제청을 해야 된다라고는 또 하나의 형식 논리가 같이 따라붙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0: 그렇죠.
1: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법원장의 월권이고 태업이죠.
0: 그리고 또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보면 관례적으로 청와대와 대법원은 사전 조율을 거쳐서 해왔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여기에 숨긴 의미는 뭔지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 사법어때에서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JB어버런스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앙규백 국방장관을 면담으로 했습니다. 20분가량 만났는데요. 야, 면담 후 국방부 청사를 나올 때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아, 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브런슨 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보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내용이 뭡니까?
0: 축소를 주시고.
1: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다. 일방적으로 밝혔던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앙규백 장관을 만났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만남의 결과가 뭘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미연합연습을 오는 21일까지만 하자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애당초 일정은 17일부터 27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기간이 절반으로 뚝 잘려버리는 건데요. 원래는 1부 방어작전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작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2부 반격작전이 취소가 된다.
0: 안 한다.
1: 이에 따라서 야외 실기동 훈련도 사실상 대부분 취소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뭐 유튜브 연장방송 등을 통해서 짚었는데요.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통의 결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소통 때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뭔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연합훈련보다 더 크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부디 그 차원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덕담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0: 네, 인디고 님도 북미 관계 급변하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70대 김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서울 금천구 분식집 앞에 방치된 화분 3개를 허락 없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45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가게가 장사를 자주 안 해서 이 가게가 폐업한 것으로 알았대요. 그 때문에 식물이 말라 죽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집에 가져가서 살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검찰이 이 할머니를 절도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1심은 전후 사정을 볼때 충분히 이게 뭐 폐업으로 해서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2심 재판부가 어제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유죄 판단을 내려버렸습니다. 할머니가 폐업으로 화분이 버려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화분이 버려진 게 맞는지 알아보려는 합리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같이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문 닫고 있는데 어디 대고 알아보니까 폐업을 했는지 아닌데.

0: 되지? 근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이런 형식적인 판단도 문제지만 더한 곳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인 것 같습니다. 왜냐? 1심에 무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2심까지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검찰이 항소를 해서 간 겁니다. 2심까지.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심 재판부가 어제 그 판결하면서 양형을 결정하면서 그 양형 사유로 2이전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하지도 않는데 검찰은 항소까지 한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자, 이게 법 규정이 그러니까 우리는 법대로 한다. 이런 주장입니까? 아니면 검사의 패소를 염려해서 아, 나 인사국과 이게 좀 지장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항소하고 보자. 이렇게 갔던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네? 인정머리도 없는 겁니까? 너무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멋진 오빠님이 이게 검찰이 민생을 돌보는 방법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이광님 등 여러분들은 절도는 맞기는 맞죠. 하지만 이게 법의 잣대로 이럴 일이냐 이런 물음표를 좀 많이 그러니까요.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클래스 마스터님도 이게 검찰이 기소할 일이고 이게 절도죄로 처벌받을 일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박서연님은 사법부는 서민만 잡는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0: 오늘의 결론은 너무합니다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용산공원 부지에 집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입장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김영배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2: 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런데 선출이 되자마자 이제 큰 아젠다가 생겨버렸습니다.
3: 예, 어깨가 무겁네요.
2: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지금 이제 청년 주거에 대한 공급 정책이 꼭 필요한 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이 지난 15년간 인구가 100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1030만에서 930만으로 딱 줄었어요. 그런데 1인 가구는 서울 전체 40.1%, 2인 가구까지 치면 67%. 그러니까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없으면 향후에 서울이 청년들이 살 수도 없고 네.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

0: 지금 우리 사회에 그냥 청년들에게 주거를 공급하자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이제 이유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시 주거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야만 서울이 전 세계에서 요구받고 있는 도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이제 청년 주거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1: 예.
0: 논의가 저는 꼭 필요한 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좀 하나 일단 사실 확인할게. 국토교통부의 지금 계획은
0: 네.
1: 용산공원을 어디까지 활용해서 청년주택을 짓자라는 거예요?
0: 용산공원이 처음에 이제 주한미군 이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이제 부지를 반환받기로 해가지고 2007년도에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1: 특별법 만들었죠.
0: 용산공원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체 부지가 한 349만 평 정도 돼서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1: 네.
0: 그 가운데 계란처럼 노른자처럼 공원 지구가 있는데요. 공원으로 조성되는 거는 약 300만 회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0만 평
1: 90만 평.
0: 정도가 이제 349만 평 중에
1: 예.
0: 90만 평이 공원으로 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60만 평 정도가 미군 기지예요.
1: 캠프킴 하고
0: 예, 그래서
1: 얘기하는 예.
0: 캠프킴 아니고 위에 이제 아래 위로 다 있는데 메인 포스트나 아니면은 사우스 포스트라고 부르는데
1: 아, 예.
0: 예, 거기 합쳐서 6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지금까지 2020년, 22년, 2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환이 된게 20만 평 정도, 즉 3분의 1 조금 안 됩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반환이 안된게한 40만 평 정도의 미군 기지가 그대로 있어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미군이 왜 도대체 약속을 안 지키냐.
1: 반환이
0: 예, 저
1: 늦어진다.
0: 평택에 캠프 험프리스가 준공된 게 언젠데 좀 나가줘야 될거 아니냐. 우리가 공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아까 이제 국토부 장관 이야기는 이 용산이 워낙 금싸라기 땅이고 중요한 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전체를 봐서 미래 세대에게도 좋고 공원도 잘 조성하면서 동시에 업무 시설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복합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전체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해 보자라고 말한
1: 그럼
0: 겁니다.
1: 김윤덕 장관의 발언 취지는
0: 그러니까 네.
1: 용산공원을 녹지를 싹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가 아니라
0: 아니죠.
1: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거기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뜻이다.
0: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용산 아까 349만 평 내에 보면은 공원으로 조성될 게 90만 평 정도가 있고요.
1: 네.
0: 그 주변에 보면 용산 국제업무지구라고 우리 이번에 정비창 자리에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1: 거기는 주택공급 대책만 나오면 항상 거론되는 곳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가 6,000호에서 10,000호로 청년주택을 늘리겠다고 했더니 오세훈 시장이 또 거기에 반대를 했던 바로 그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요.
1: 예.
0: 또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민간 재건축 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부지 내에서 보면은 그래도 신용산 4호선역이라든지 1호선 용산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까우면서 동시에 주변에도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접근성도 괜찮으면서 주거지역을 했을 때 청년들에게 굉장히 살만한 지역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을 이제 골라서 이제
1: 그러면
0: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1: 초점을 좁히면 처음 나왔던 이야기는 용산 어린이정원 있잖아요.
0: 네네.
1: 어린이정원에 청년주택을 짓는 방안.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0: 그렇습니다. 아마 이야기 시작은 그렇게 처음에 보도가 됐던
1: 그러면
0: 걸로.
1: 용산 어린이정원에 그 주택을 짓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공원으로 조성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만 평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용산 어린이정원이 30만 회배, 그러니까 9만 평 정도, 딱 1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1: 90만 평 중에 9만 평입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딱 이제 10분의 1 정도 되는 부지인데요. 거기가 거론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청사하고도 가깝고,
1: 네, 그렇죠.
0: 신용산 4호선역하고도 가깝고,
1: 예.
0: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대로변하고 접해 있고 막 이래서, 이제 접근성도 용이하면서 동시에 지금 반환받은 부지 중에 하나고요. 비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1차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지금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니고.
1: 아, 그래.

0: 전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그런데 사실 지금의 민주당 주도로 만들었던 2007년의 용산공원 특별법을 보면 못 건드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0: 예. 용산공원 특별법 4조 2항에 보면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당시에는 일단 이 정도로 사실 서울이 1, 2인 가구에 대한 주택 정책의 필요성이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그때는 일단 미군기지를 대규모로 반환받는 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를 이제 공원으로 전체를 조성해보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던 건데요. 늘 시대에 따라서 공공용지나 공공성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1: 그러면 특별법은 개정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0: 저는 이제 논의에 따라서는 예. 법이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일부 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1: 그런데 이미 네.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된 게 있다면서요?
0: 아, 법사위 통과된 거는요. 91만 평에 해당하는 그 공원 부지가 아니고요. 그 옆에 보면 캠프킴이라든지 아니면은 옆에 유엔사 부지라든지 등 해서 예. 이렇게 산재 부지라 그래가지고
1: 흩어져 있는
0: 예 공원 정비 구역 전체 넓은 아까 349만 평 내
1: 흩어진
0: 뜨문뜨문 있는
1: 쪼가리 땅들로
0: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일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1: 네.
0: 이 본체 부지 91만 평에 해당하는 그 이제 공원 부지에 대한 거는
1: 알겠습니다.
0: 예, 아니
1: 그러면 논의의 초점을 지금부터 거기에 맞춰가지고. 환경권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얘기하는데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환경 보존에 대한 그 의무가 현 세대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이 점도 좀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49만 평 중에 네. 90만 평 정도에 해당하는 용산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주택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이제 취지로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적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균형 있게 도시를 관리하고 개발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보셔야 되고요. 349만 평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공원 부지 내에서는 한 2만 호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산 국제 업무지구
1: 예.
0: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이제 또 다른 논쟁거리잖아요. 거기도 1만 호 정도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 방침이잖아요. 1월 29일 날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 거는 8월 13일 날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사실 오세훈 시장이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이런 공공부지를 자꾸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재개발 재건축이 보통 한 10년, 15년 걸리는 데다가 보통 3, 4인 가구 위주로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인구 구조는 이미 1인 가구 40%, 2인 가구까지 지금 67%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이 자꾸 재개발, 재건축 공급만 외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사실은 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을 통해서 자기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는 재개발, 재건축, 민간시장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민간시장에 거스른다.
1: 예.
0: 뭐 이런 식의 자기 정치 슬로건만 지금 반복해서 외치는 대책 없는 반대를 한다는 말이죠.
1: 그러면 예. 의원님의 지금 말씀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곳 빼면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 폭을 많이 넓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0: 네네.
1: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 무용 같은 경우 대안 부지를 제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경리단길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라든지 등등 이런 데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없어요.
0: 지금 이제 추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1: 예.
0: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런 행정 절차들까지 검토를 하면서 지금 동시에
1: 예, 예.
0: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8.13 대책에서 공급 부지로 추가로 발표 하거나 혹은 앞으로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1: 예.
0: 각종 공공 용지들은 적어도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속도전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3, 4인 가구용 그런 주택들 이외에도 필요한 1, 2인 가구용 공공주택이

0: 시급하게 좀 공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주거 사다리가 이제 복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1: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산 어린이 정원 한번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용산 어린이 정원이 국방부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사이에 딱 끼어 있는 땅이에요.
0: 맞습니다. 예.
1: 그럼 여기에다가 고층에 아파트를 세우는 게 타당하냐라는 얘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건축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요.
1: 예.
0: 이 국립중앙박물관 바로 연접해 있는 땅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건축 계획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청사 쪽으로 몰고 신용산 4호선역 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그러니까 모는 거죠. 몰고 그쪽 이제 아까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저층으로 관리한다든지 하는
1: 네.
0: 건축 계획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부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뭐 그런 이제 고려 사항들은 충분하게 고려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대안부지 질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이전에 나왔던 얘기하면 청년주택 정말 필요한데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인 가구가 많고 뚜벅이가 많다. 그러면 차라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역세권 주변에 재건축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청년 세대에게 더 호응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 그 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0: 그러니까
1: 이 방법을 먼저 강구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0: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돼서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1: 네.
0: 규제를 풀어가지고 인허가 기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법안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되어 있고요.
1: 네.
0: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발목을 잡아가지고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도시정비법이나 이런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1: 주택법도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이 정말로 앞뒤가 다르고 황당무계한 게 오세훈 시장은 마치 우리 정부가 저 재건축 규제나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1: 예.
0: 그걸 완화시켜주는 법안조차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본인 지도부한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 때는
1: 예.
0: 그러면 용산공원을 그렇게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해가지고 미군 보고 빨리 좀 나가서 용산공원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지
1: 예.
0: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그 이제 계획 내에 1, 2인 가구용 임대아파트가 됐던 주택에 대한 공급을 단 한 번이라도 계획해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중에 그 어느 것도 오세훈 시장이 대안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그 의원님 말씀을 듣던 거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속도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용산 어린이 정원만 하더라도 그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대통령실 가면서 그 앞을 이제 뭐 활용하는 데 있을 때 가졌던 논란이 환경정원 안 끝났다. 그 얘기 있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0: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60만 평 미군 기지 중에 이제 20만 평을 반환받고 40만 평이 남아 있거든요.
1: 네.
0: 그 전체 중에 지금 오염 정화와 관련한 기초 조사나 오염 정화 계획 이걸 이제 하는 것도 아직도 상당히 좀 계획에 남아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런데 네. 정화를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0: 그런데 거예요. 이제 정화하는 방법 중에 만약에 주택 개발을 하는 부지에 정화 대상 부지가 포함이 된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오염된 토지에 대해서는 흙을 전체를 드러내거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토지 이제 정화라는 게 공원을 만들어도 장기간 소요가 어차피 되는 거고 주택을 건설해도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주택을 지금 텃밭기를 해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화와 주택 건설이 병행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지금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금한 게 권한이 중앙정부가 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국회가 특별법을 바꿔주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서울시나 구청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용산공원 특별법에 보면은 이제 시도지사나
1: 예.
0: 아니면 그 자치구청 자치구청은 아예 권한이 없고요.
1: 아예 없고
0: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습니다.
1: 합의 대상은
0: 그래서
1: 아니고?
0: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1: 예.
0: 그냥 밀고 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1: 네.
0: 최대한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 예.
0: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내일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조만간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거든요.
1: 아, 약속.

0: 잡으셨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충분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예. 좋은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해볼 텐데 오세훈 시장도 좀 자기 정치적 구호만 가지고 자꾸 자기 위기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시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0: 알겠습니다.
1: 좀 예, 저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별로 진정성이 없다 이 주장이시네요. 오세훈 시장이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 시선 집중.
0: 네 거제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거의 하늘이 뚫린 지경이었는데요. 피해가 속출했죠. 거제 시민 한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이룬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현 사장님인데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0: 예, 피해 많이 입으셨어요, 사장님은?
3: 예, 저희 집이 조금 피해가 있어서.
0: 어떻게 피해를 입으셨어요?
3: 저희 집이 지금 바로 뒤쪽에 하천이 있어요.
0: 오.
3: 네, 그래서 하천에서 그 산 쪽에서 하천으로 물이 흐르는데 예예 예, 그 물이 속도가 이제 계속 빨라지면서 예, 저희 결 건물 그 옹벽을 뒤쪽 옹벽을 계속 치고 물이 예, 내려왔다 예. 보니까
0: 예.
3: 옹벽 아래에 있는 토사랑 그 집안이 다 끌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집안이 다 무너지고 그러면 그 뒷마당 콘크리트 바닥이 갈라지면서
0: 예.
3: 거기에 있던 저희 창고도 다 기울면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0: 집은 괜찮아요? 집은 그러면?
3: 네, 저희 뒤 건물은 괜찮은데 뒤에 있는 마당이 지금 다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0: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건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3: 네네.
0: 카페는 어때요? 카페는?
3: 카페는 괜찮습니다.
0: 괜찮고.
3: 예.
0: 근데 우리 사장님이 지금 그 계신 곳이 그 산사태 난 곳하고는 좀 떨어져 있나요?
3: 아니요. 저 산사태도 지금 이 근처에 많이 일어나 있고요.
0: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사장님 집 말고 주변은 좀 어때요, 상황이?
3: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도로 통제랑.
0: 예.
3: 예, 이런 게 있다가 지금 이제는 날씨가 비가 그치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복구 작업을 지금 다들 하고 계시죠.
0: 복구 작업 나섰고 네, 어떻게 네. 그럼 우리 사장님 카페도 다시 문은 열었어요?
3: 이제 저희 그 진입로가 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정상 운영을 지금 못했고 오늘부터 다시
0: 예. 그러면
3: 네.
0: 그 폭우 쏟아진 날로 좀 돌아가서 그때 뭐 네. 어떤 재난 문자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은 좀 됐어요?
3: 재난 문자가 계속 오기는 했어요.
0: 네.
3: 해서 이제 안 그래도 저희는 계속 일기예보 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가 3년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어서 복구 작업을 했었거든요.
0: 3년 전에?
3: 네.
0: 네.
3: 했는데 그래도 안심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한 그 밑에 집안이 다 무너져 내려앉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0: 그래요?
3: 네.
0: 그러면 그때 어떤 면사무소 대피소에 뭐 가신 적도 있다면서요, 사장님이?
3: 네, 지금 저희 그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여기에 네 가구가 같이 살고 있어요.
0: 예, 예, 예.
3: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네 가구 모두 지금 대피소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0: 아, 지금도?
3: 예, 예. 전문가들이 좀 오셔가지고
0: 예.
3: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거처를 정하든지 할 건데 아직 지금
0: 그러니까 집으로는 그럼 못 돌아가고 계시는 거네요 아직은?
3: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엔 일단 집은 좀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3: 예, 예.
0: 안전 점검은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그렇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0: 예. 근데 지금 예.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집이 한두 채가 아닐 텐데 그러면
3: 네.
0: 이게 언제 끝나니까 언제쯤 돌아갈 수 있다고 혹시 이런 안내 받은 건 없고요?
3: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0: 네.
3: 인명 피해 쪽으로 먼저
0: 예,
3: 이제 예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기다려 달라는 그런 말씀만 전해 주시더라고요.
0: 인명 피해를 수습하는 게 먼저긴 하죠, 당연히.
3: 그렇죠.
0: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속 그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3: 집이 저 건물까지 지금 문제가 생길 건지
0: 네.
3: 그리고

0: 지금 그 뒷마당에 저희 그 정화조랑 예. 가스통이 다 같이 내 가구가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1: 아.
0: 그게 지금 그쪽 바닥이 각균열이 일어나서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1: 예.
0: 뭐 정화조 이런 게 잘못되다 보면 하천이나 바다 쪽으로 오물이나 이렇게 다 흘러 넘쳐나 갈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까지 지금 다 피해를 입을 상황이 2차 사고가 지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지금 걱정이 크죠.
1: 아유, 근데가 서둘러 지금 집으로 돌아가실 게 아니라 지금 가스통 문제도 있다고 한다면 안전장구 반드시 먼저 받고 지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1: 그러니까.
0: 예, 예, 예.
1: 그럼 하여튼 뭐 지금 그럼 뭐 생필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0: 네, 대피소에서 지금 네, 담요하고 이제 음식이랑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1: 예.
0: 네, 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히 뭐 지원이 돼도 좋고 조치가 돼도 좋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뭘까요, 그러면?
0: 네, 그 방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1: 예.
0: 이 가스통하고 정화조 이 부분, 이 부분하고
1: 그리고
0: 그,
1: 안전점검.
0: 예. 네,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에어컨 실외기 이런 것도 지금 다 그 옹벽 그쪽에 다 달려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1: 예예
0: 예, 예. 어디서 나오셔서 지금 빨리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 아무튼 이게 지금 그 뭐 이제 집도 집이고 또 생업을 지금 그 중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0: 네네.
1: 이것도 좀 경제적으로도 문제겠네요.
0: 네, 주변에도 그렇죠. 주변에 보면은 지금 다 복구 작업 하시느라고
1: 예.
0: 매장이나
1: 예.
0: 이런 상가 이런 데 다 지금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0: 뭐 뉴스에서 나왔듯이 지금 옥포 시내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그 집기류 다 꺼내고 물 퍼내고 하고 계신다고 되게 어렵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1: 네, 그 주변에 뭐 지인도 사신다면서요, 그쪽에.
0: 네네.
1: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데 하여간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0: 예.
1: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0: 네네네.
1: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거제에서 네. 카페를 운영하는 김지현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국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0: 이래?
1: 그러게.
0: 그린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자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 부근 의성 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리그 보링 공장이래.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안녕하세요. 안동시 안전재난과에서 알려드립니다. 물놀이나 낚시, 다슬기 채취 등 수상활동을 즐기러 물에 들어가실 때는 충분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도록 보살펴주세요. 아울러 다슬기 채취 시 2명 이상 함께 하시고 수시로 주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수상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안동 MBC 여름철 수상안전 캠페인 안동시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수출물이라서 둘 다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이번 일요일 쳐서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더위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다시 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이 25도, 체감온도가 27.5도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해안가로는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있고요. 여기에 오늘 소나기까지 습도를 더해주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 곳곳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는 그치겠지만 이후로도 저녁까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복구 작업이 한창인 경남 남해안으로도 오늘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부산 32도, 경주, 광주 33도로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용산공원 땅에 주택을 짓는 방안 논란이 거세서 저희가 지금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앞서 2부에서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용산구청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지금 용산구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4: 네, 그렇습니다.
1: 왜 반대를 하시는 걸까요?
4: 일단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대규모 국가 공원입니다.
1: 그렇죠.
4: 이곳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적 상징 공간이지 주택 공급 부지로 접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의 취지에 봐도 용산공원은 민족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자산으로 조성 보존해야 할 공간으로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이제 추가돼 생각해 볼 문제가 토양 오염 문제가 있고 반환, 부지 반환에 대한 시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2022년 환경부에서 시행했던

0: 조사를 보면은 토양환경보존법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이 약 전체 부지의 72% 정도가 되고요. 특히 노천 소각장 주변 지역은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지를 주택 공급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안전과 상식에 맞지 않다.
1: 오히려 관광을 해줄 수 있다.
0: 아, 당연하죠. 그리고 예. 아이들이 뛰어놀 그 공원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지에 주택을 지어서 아이들과 사람들, 청년들이 살게 하겠다. 라는 발상 자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 정원 같은 경우도 장화가 끝난 데가 아니죠, 거기도?
0: 아닙니다.
1: 그냥 덮어버린 거죠?
0: 그렇죠.
1: 그것도 제대로 하면 다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야 되는
0: 그렇습니다.
1: 거죠? 그렇습니다.
0: 그것도. 예, 예. 일단, 공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임시 조성을 해놓은
1: 임시죠.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던
0: 그렇습니다.
1: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반환이 아직도 다 안 끝났다?
0: 그럼요.
1: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0: 그 전체 부지 반환이 안 끝났죠.
1: 예.
0: 언제 끝날지도 모르죠. 제가 그 용산구에서는 어제자로 이제 발표 끝나고 휴일 끝나고 그 어제자로 공식적으로 뭐 국토부와 국방부에다가 예. 부지 반환 시기 그리고 토양 오염은 언제 토양 오염 정화 완료 시기 예정 시기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놨습니다.
1: 보냈어요?
0: 그래서 답변을 지금 기다리는 중이고요.
1: 예.
0: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1: 예.
0: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0: 그렇죠.
1: 이걸 지금까지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는 원칙대로 이거는 오히려 한참 걸리는 일이다.
0: 당연하죠. 그러니까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동의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는데
1: 예.
0: 문제는 왜 여기어야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 그럼 일단 먼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당장 협의를 하고
0: 네.
1: 용산공원 특별법에서 이제 거기서 캠프킴 거기 이제 반환된 거죠. 거기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캠프킴은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0: 자,
1: 공원에서.
0: 캠프킴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1: 예.
0: 캠프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용산공원 면적 1.5%밖에
1: 안 되고
0: 정도밖에 안 되는 부지인데 여기도 토지 정화, 토양 정화를 하는데 약 5년이 걸렸습니다.
1: 아, 정화하는 데?
0: 예, 토양 정화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1: 예.
0: 그리고 또 하나 유엔사 부지라고 있는데, 거기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1: 예.
0: 이게 2007년도에 첫 토양 오염 신고가 있은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17년이 걸렸습니다.
1: 아이고, 오래 걸렸네.
0: 예, 토양 정화에만.
1: 정화에만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신속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1: 예.
0: 그렇다면 더더욱이 이 부지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1: 그러면 아예간 만약에 이제 그 지금 반환된 곳은 오염 정화를 해야 되고.
0: 아, 당연히 그렇죠.
1: 그 다음에 반환되지 않은 곳은 일단 빨리 반환을 받은 다음에.
0: 그렇죠. 반환 시기가 일단 또 문제고.
1: 녹지로 계속 남겨둬야 된다.
0: 아, 그리고 반환되면 토양 정화를 해야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라는
0: 안 되는 거죠.
1: 모토하고도 전혀
0: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1: 그래요? 근데 정부가 왜 그럼 여기를 점찍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0: 아, 일단 그 시내 가까운 부위에 이게 유휴 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점찍었다고 보는 거죠.
1: 그래요? 근데 앞서 김영배 의원은 용산 구청 같은 경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권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0: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보면은
1: 네. 용산구청이 뭔가 그러니까 저 어떤 행정권을 가지고 뭔가를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지가?
0: 아, 이런 거죠. 그 공공주택지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1: 예.
0: 그 인허가를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1: 따라서
0: 예.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그 인허가권이 이제 박탈되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하지만 그런 같은 경우에도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1: 예.
0: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그 주민 공람회 그리고 주민 설명회 이럴 때 지자체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가 필수적이거든요.
1: 예. 예.
0: 이런 상황에서 또 나름 좀 우리 지자체가 어떤 그 입장을 밝히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1: 그러면
0: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1: 그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지금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으니까
0: 네.
1: 용산 구민들의 반응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그 반응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려도 돼요?
1: 네, 하세요.
0: 아, 알겠습니다. 이 주민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이런 데 네. 보면은 뭐 아주 격한 표현이 많은데.
1: 아, 육두문자는 빼고요.
0: 뭐 생각할수록 뭐 예. 화가 치민다.
1: 네.
0: 공원에 시멘트를 박을 거면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거기다 아파트를 져라.
1: 예.
0: 야,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 그 잔디밭 좋은데 거기다 아파트를 져라.
1: 예.
0: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한 박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요.

0: 그리고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뭐 잘못하면 지역 이기주의, 님비 이렇게 받아들이 또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반환 부지의 시기의 문제 그리고 토양 정화 오염을 이렇게 오염에 대한 정화 시기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없는 예를 들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여의도 공원 같은 경우.
1: 네.
0: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보라매 공원.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이런데 당장 개발할 수 있습니다.
1: 그것만
0: 마음만 먹으면 어차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1: 여기도 용산 공원이니까 똑같은 공원 아니냐?
0: 공원 부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 시내.
1: 예.
0: 여기들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이런데 짓지 왜 민속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120년 만에 우리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 공원에.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네. 이 주택 공급은 한 시기의 문제이지 이게 100년 대계, 2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할, 조성해야 할 공원 조성과는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좀 드릴게요. 아까 용산 구민들의 격한 반응을 좀 전해 주셨는데 혹시 그 격한 반응의 바탕에 집값 떨어진다는 혹시 우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그걸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주는 아닙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아주 부수적인 일부가 되겠죠. 이 뭐 내 집값 떨어질까봐 그럼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님비 현상인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은 이건 기본적으로 대전제가 아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서울숲 근처에 사시는 분들 여의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라매 공원이든 여의도 공원이든 서울숲에도 이런 아파트를 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니까 그 녹지는 녹지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
0: 당연하죠.
1: 알겠습니다. 그 권영세 의원이 이제 지역구가 용산인데 권영세 의원이 그럼 용산공원 놔두고 이태원이나 후암동 쪽에 좀 땅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자라는 대안을 제시를 혹시
0: 맞습니다.
1: 대안 제시할 때 용산구나 구청장님하고 좀 사전 상의가 있었던 겁니까?
0: 아, 특별한 그 이제 인터뷰 상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 상의를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 왜냐하면 용산에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1: 다 그 용산구
0: 내 있는 공감하는 그
1: 가능성이 부분입니다. 있는 제안입니다.
0: 아, 왜 당연하죠. 이 시내에 굳이 그런 국가 시설들이 필요 있을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자, 그럼 국군 재정관리단이라고 하는 곳은
1: 그럼 땅이 어느 정도
0: 경리단. 아, 제가 알기로 한 그 축구장 부지 한 서너 개 정도.
1: 서너 개?
0: 상당히 큰 부지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청년주택 짓는다고 하면 몇천 세대 지을 수 있을 겁니다.
1: 경리단길 근처입니까?
0: 바로 초입에 있는 겁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0: 그 경리단길의 이름이 따진 곳이죠, 경리단.
1: 그럼 그 집값 비싸질 것 같은데. 아무튼.
0: 아,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이미 용산구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 청년주택 세대수가 3위.
1: 아, 많습니까?
0: 17.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1: 예.
0: 이미 다섯 개소에 걸쳐서 3,500세대 정도를 지어져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근데 지금 국토부 얘기는 그래서 공원 부지를 전부 다 갈아엎고 거기다 그러니까 집 짓겠다는 거 아니고 이제 다 그 반환받는다고 전제를 하고 어떻게 그러면 여기를 그 보존할 거 보존하고 개발할 거 개발할 것인가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 종합계획의 일부로 청년주택 공급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명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산공원 조성은 온전한 국가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 하에서 생각, 이게 이 법이 만들어졌고, 특별법이 만들어졌었고, 그렇게 추진, 역대 정권 20년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되어왔는데, 그 기조를 똑같이 유지를 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공원 관련된 공공 업무 시설이 일부 들어설 수 있다. 이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죠.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공원 내에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서 다른 이런 한 번의 예외가 조금이라도 허용이 되는 순간 이게 선례가 돼서 향후에 또 다른 계속 그 인적 부지에 대한 개발 논의들이 가능해질 거고.
1: 어차피 이제 그러면 야금야금.
0: 그렇죠. 그래서 원칙대로 역사 문화 생태 공존하는 그런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1: 모신 김에 국제 업무지구 있잖아요.
0: 네.
1: 지금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보면 여기에 이제 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0: 네, 그런데
1: 그렇죠. 여기에도 좀 이견이 있으시다고.
0: 아,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은 해외 사례를 보면 일반적인 이 국제 업무지구를 조성하는데 예를 들면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라든지 런던의 까나리 워프 같은 이런 사례를 보면은 가장 먼저 기능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0: 그거에 맞는 도로 뭐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프라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인프라 확보 수준에 맞는 인구 주거 밀도, 예. 주거 밀도를 결정을 하는 예. 이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 국제 업무 지구 또한 이런 단계를 거쳐서 6,000호로 결정을 이제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1: 4,000호가 늘어난 거죠?
0: 그런데 갑자기 4,000호를 주택이 부족하다고 만 호를 때려 넣자.
1: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0: 거예요? 이 과정을
1: 거예요?
0: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완전히 절차를 역행하고 있는.
1: 그러면 이제 인프라 문제가 거죠. 발생하는 겁니까?
0: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교통 문제가 발생할 예. 거고요. 예. 그리고 학교.
1: 아, 학교.
0: 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무슨 뭐 운동장 없는 건물에 한 서너 개 층만 학교를 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1: 운동장 없는 학교?
0: 예, 온당하다고 보세요.
1: 대학교는 가는 것 같아요.
0: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1: 예, 예.
0: 그래서 이러한 그 당초 계획 국제 업무 지구라고 하는 국제 배드타운 만들 거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국제 업무 지구라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 업무와 상업 문화
1: 쉽게 완결성을 띄어야 되는데
0: 예, 그렇죠. 그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용산 부지 활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0: 공원
1: 야, 용산 공원.
0: 예, 예. 그렇죠.
1: 우리 구청장님 혹시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 나눠볼 기회는 있었습니까?
0: 이 공원 관련해서 직접 말씀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1: 그런 건 예,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후도 용산공원 이쪽에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0: 아,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런데 예. 아까 이제 처음 잠깐 그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캠프킴을 활용하는 것은 상관없는 거고.
0: 그건 이제 산재부지이기 때문에.
1: 좀 떨어져 있는.
0: 예, 예. 일부 이미 계획이 돼 있고요.
1: 이미 돼 있고.
0: 네.
1: 그러니까
0: 호수의 문제지.
1: 예.
0: 당초 1300호를 2500호로 늘리겠다.
1: 예.
0: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1: 예.
0: 이건 산재부지이기 때문에 본체부지하고는 일단 길도 건너편에 있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캠프킴 같은 경우. 그리고 이미 유엔사부지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 예.
0: 아파트가 근데, 상당히 올라가고
1: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그러니까 저기 마음만 먹으면
0: 네.
1: 그냥 추진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국회에서도.
0: 근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다니까요. 토양 정화
1: 문제.
0: 토양 정화 문제라든지 본체 부지 반환 시기가 언제 될지 어떻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1: 그래요. 이건 결국 애도 반론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0: 그래서 아까 그 용산 그 저 주민들의 반응 물으셨는데
1: 예.
0: 왜 갑자기 청년 주택 운운하면서 용산공원에 짓겠다라고 하느냐.
1: 예.
0: 지금 이게 민주당이
1: 예.
0: 청년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 지금 정치용이다.
0: 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1: 그렇게
0: 있습니다.
1: 많이 나오고.
0: 예, 있고. 그럼요.
1: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신 김에 네. 보내드리기 전에 대통령실 이제 다시 이전했잖아요. 청와대로 갔잖아요.
0: 네네.
1: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나서
0: 아, 시위가 좀 줄었. 시위가 좀 줄었죠 일단.
1: 그래요?
0: 예.
1: 오.
0: 근데 아직 그 저 관저는 안 갔기 때문에
1: 예, 한남동.
0: 네, 예, 한남동 관저에 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주민들은 다시 아이가 청와대로 이전한 거 되게 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0: 뭐 양면이 좀 공존하는데요.
1: 예.
0: 저
1: 예.
0: 개인적으로는
1: 예.
0: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 게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뭐 그럼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봐. 그럼 구청장 입장에서도 한숨 돌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0: 그러니까 이제
1: 대통령실이
0: 그렇죠.
1: 없어지면
0: 그죠 보안이라든지
1: 예.
0: 그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 예.
0: 훨씬 더 특히 경찰 측은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1: 경찰
0: 예.
1: 아 아무래도 이제 거기 저기 예. 저거 해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런 것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개운해졌다.
0: 아 저는
1: 가벼워졌다. 그런데 아까 양면성이라는 건 그럼 있으면 좋은 게 뭔데요 그러면?
0: 아 상징적인 이제 그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1: 아 상징성?
0: 네, 상징성이 있고 그 오랫동안 용산에 계속 있으면 청와대처럼 그랬다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거였으니까 안 그래도 물론 그렇게 가겠지만은 이제 그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1: 네네네.
0: 다시 또 청와대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1: 예예예
0: 일단은 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경대 용산구청장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그 온라인의 교

0: 유명 펜팔 리스트가 공개가 돼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1: 네, 전 뉴스로 봤어요. 예.
0: 네, 총 50명의 여성 수용자 이름 그리고 수용 기관, 나이, 혈액형, 성격, 신체 조건까지 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연령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데요. 여기에 키 크고 날씬함, 애교 많고 착함 같은 표현에 좀 적나라한 몸매 평가나 직업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 원 그리고 매칭된 여성 편지 3회 보장이라는 문구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편지 교환의 연결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옥바라지 대행업체들입니다.
1: 옥바라지 대행업체가 있어요?
0: 네. 수용자의 심부름이나 물품 전달을 좀 대신 대행해주는 그런 곳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어떤 그 서비스까지 대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1: 저 어릴 때 펜팔 참 많이 했었는데 펜팔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0: 그렇죠.
1: 근데 펜팔을 누구랑 하느냐에서 제가 뜨악했던 게 바로 이건데
0: 여기서 등장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1: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아무튼 그럼 이 업체가 이걸 연결해 주는 거예요?
0: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펜팔 매칭 서비스에 대한 안내글에 전국에 있는 교정기관에 여성 수용자와 펜팔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의뢰하는 게시판에 원하는 연령대와 선고받은 형기 남은 형기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조건에 맞는 상대를 연결해준다라고 해놓고요. 여기에 이제 19금 위주의 펜팔을 원할 경우에는 요청사항에 꼭 기재를 해달라라고도 별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펜팔이 성사된 뒤에는 이제 업체가 그 두 사람에게 어떤 관여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별도로 강조를 하고 있죠.
1: 그러니까 왜 근데 여성 수용자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0: 이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 성비인 건데요.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약 6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여성 수용자가 8.5%,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0명도 안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0: 현저히 적다 보니까 이제 일부 여성 수용자에게 남성 수용자들이 편지를 보내는 수요가 좀 오래 전부터 형성이 되어 왔었고 또 이 수요를 돈벌이로 이제 나선 업체들이 많아진 거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급기야 수용자의 정보를 담은 리스트들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1: 이걸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인당 7만 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1: 예.
0: 그런 것이고 실제로 그 게시판에도 비용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1: 예.
0: 다만 문제는 이제 이 정보들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수집이 됐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고 이게 공유가 된 건지에 대한 건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1: 네.
0: 만약에 동의가 없이 이게 유통이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뭐 이름, 나이, 외모, 뮤지컬 전공, 뭐 간호사 출신 이렇게 좀 특정을 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이렇게 돈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사안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어제 문의를 해봤는데 현재 해당 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법무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보도 보고 알았다 우리도.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아무튼 옥바라지 대행업체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정확히 이 업체가 뭐 하는데요, 여기가?
0: 이게 추정이 되는 건 2008년도 정도부터 이제 생겨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면회가 어려운 수용자도 있고 가족이 바빠서 이제 옥바라지를 못할 경우를 대신해서 조의금을 전달한다거나 품을 전달한다거나
1: 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치금
0: 영치금도 그렇고
1: 영치금이죠
0: 네.
1: 영치금
0: 또 지인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을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1: 아 수용자가 지금
0: 그러니까
1: 고인이 된 지인 조의금을 전달한다?
0: 네.
1: 그걸 대신 전달한다?
0: 그렇죠.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또 수용자의 각종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근데 이런 업체가 결국 전국에 90군데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1: 이렇게 말하고요.
0: 상당히 많고요. 근데 홈페이지를 보면 이 펜팔 매칭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령 여성 접견인을 신청을 하면 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보내주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용자가 성인 잡지를 신청하면은 그 구치소 안으로 보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비용만 내면 교도소 안에서 원하는 일을 어떻게든 성사를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 아니 성인 잡지라는 게 반입이 가능해요?
0: 그게 네. 확인을 해보니까 법무부에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라든가 성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유해 간행물로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 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나 잡지는 이제 유해 간행물을 제외하면 다 허가를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고요.
1: 네.
0: 실제로 상당수의 성인 잡지가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범죄자가 교화 교육을 받고 수용실에 돌아와서 성인 잡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라서 이런 아이러니함 때문에 이제 그동안 문제 제기도 꾸준히 되긴 했었는데

0: 대행업체 서비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수용자가 원하는 사진이나 콘텐츠를 인쇄물로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가령 뭐 소셜미디어에 떠돌고 있는 헐벗은 여성의 사진이나 아슬아슬한 수영복 사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외부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콘텐츠 혹은 간혹 일반인 사진도 원할 경우에는 뭐 수위나 스타일을 지정하면 업체가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서신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개인 서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제한을 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현준 법무법인 로엘의 변호사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수용자 얼마든지 편지는 허용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뭘 넣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 검열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넣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 검열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의심되는 사례에 한정된 거니까 그걸 교도관들이 하기에는 또 지금 너무 과밀되어 있고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0: 네. 그리고 실제 확인을 해봤더니 오퍼라지 대행업체 중에 많은 곳들이 실제로 출소자들, 그러니까 이 교도소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빈틈도 파악을 하고 있는 출소자가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 관리의 맹점을 좀 파고든 서비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1: 실제 경험이 있다.
0: 네.
1: 사진 검열은 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0: 금지되어 있습니다.
1: 그 틈을 지금 노리고 있다.
0: 네. 그렇죠.
1: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0: 네.
1: 하여간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붙이고 끝낼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건강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0: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홈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따뜻한 돌봄을 만들어갑니다. 청년이 일하고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넓혀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주시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인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대만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현금으로 나눠주기로 했답니다. 1인당 우리 돈으로 약 44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 여론에도 영향을 좀 주겠네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원인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퉈서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서 시장 금리가 끌어올려지고 있다는 건데, 이 금리라고 하는 건 날씨처럼 거의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이 여파가 꽤 클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나오셨고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까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2: 예, 대만이 AI 반도체 네.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국민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돈잔치 하기로 했다고. 네. 어떤 소식인지 좀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4: 이른바 이제 AI 배당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라이칭더 총통이 예산, 우리로 치면 뭐 예산 2027년도 정부 총 예산 보고를 받았거든요.
2: 예.
4: 그러면서 거기에 국민 1인당 1만 대만 달러, 약 우리 돈으로 44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위해서 예산을 2,357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조 4천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AI 배당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 예.
4: 첨단 기술 부문에만 집중하지 않고 모든 가정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뭐 다들 아시지만 대만에는 TSMC라는 예. 거대한

0: 기업이 있고요.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대만의 경제 성장률도 크게 지금 뛰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14.5%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두 자릿수를 예상이 되면서
1: 이게 명목인 거죠?
0: 예, 예.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9.4에서 한 11.05% 정도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1: 예.
0: 이 정도라면 대만의 한 39년 만에 경제 성장률 최고 기록이 나올 것 같아서.
1: 야. 39년이면 언제요? 1980년대 초에 한번 했었던 그 기록이라는 거잖아요.
0: 네네. 지금 대만의 내년 세입이 3조 9,266억 달러, 이게 대만 달러로요.
1: 예.
0: 우리 돈으로는 174조 원 정도 더 늘어날 거다라는 늘어난 폭이, 예상도 지금 폭이. 나오고.
1: 예. 네.
0: 그래서 국채 발행하지 않고 이걸 근거로 해서 한 10조 원가량을 전 국민 AI 배당금으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걸 세금 걷어놓고 그냥 쟁여놓고 있으면 그만큼 돈이 덜 도는 거니까.
0: 네.
1: 그닥 좋은 일은 아니니 쓰기는 써야 되는데 당장 쓸만한 것도 없고 그냥 일단 배당으로 나눠 씁시다. 그 얘기네요.
0: 뭐 내부에서의 논란은 우리하고 똑같긴 하거든요. 이걸로 빚 갚아야지부터 시작해서 뭐 우선순위를 어디로 정하냐 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고요.
1: 예.
0: 이전에도 대만 역시도 뭐 이런 현금 배당 비슷한 것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가 지나면서 2009년도에 소비진작을 위해서 이른바 소비 쿠폰 지급한 적이 있어요.
1: 불경기 때 푸는 거야? 뭐 성격이 네네. 좀 다른 거니까.
0: 그리고 코로나 예. 때도 풀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랑 때는 소비 쿠폰으로 풀었고 코로나 때도 소비 쿠폰으로 풀었는데 2023년도에 한번 이때도 반도체 호황으로 돈이 좀 거치니까 예. 이때 한번 현금을 쓴 적이 있습니다. 6천 대만 달러를 1인당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소비 쿠폰 발행할 때는 국채 발행해가지고
1: 빚내서
0: 지급을 했고요. 경기 살리려고.
1: 예.
0: 그리고 나중에 1인당 6천 대만 달러 2023년도에 지급할 때는 이때는 초과세수 활용해서 한번 지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작년에도 대만이 그 만 달러에 만 대만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데들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야당이 세수 많이 거치니까 대만 야당이
1: 예.
0: 이거 그 이른바 배당금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1: 여기는 야당이 나눠주자고 주장한 거예요.
0: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반대했어요. 이거 이론 가지고 다른 거 해야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래도 돼? 그래가지고 반대해놓고
1: 예.
0: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정부하고 여당이 야당안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대만에서 이거 뭐 내로남불이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좀 있고 대만이 올해 11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으로 이거 이용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뭐 구조적으로 보면 반도체를 통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
1: 예.
0: 그리고 거기를 통한 초과세수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가지고 내부 논란이 있고 대만은 지금 현재로는 약 44만 원 정도를 1인당 지급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해야 되잖아요.
1: 내년 거 하겠죠?
0: 예, 예. 근데 지금 야당이 더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야당도 지금 지급하자는 쪽은 맞는데 왜 우리가 할 때는 안 하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여당이 추진하는 거야. 우리는 더 증액해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만 달러로 가자.
1: 여러분 받으신 거 다 저희 덕분인 거 아시죠? 네. 라고 여야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0: 네. 그래서 야당은 지금 1인당 2만 달러, 대만 달러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증액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국민이 내는 돈 본인들이 그 선심 쓰는 거면서 참 생색들은 잘 내요. 그죠? 본인들이 벌어서 내는 돈 하나도 아니면서. 대만 정치인들 얘기하니까 말하기가 되게 편하네, 그죠? 대만 얘기입니다, 대만 얘기.
0: 거의 비슷합니다. 네.
1: 대만은 국민들이, 인구가 우리 한 절반 조금 못 미치니까.
0: 네.
1: 비슷하게 벌어도 1인당 돌아가는 돈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 이제 나올 것도 같고, 이제 당분간 선거는 없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0: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도, 그쵸, 이렇게 뭐, 1인당 세수가 많이 거쳤으니까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게 뭐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대만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만병이라고들 부르는데 그러니까 대만 중앙은행이 반도체 수출을 뒷받침하려고 통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해서 대만 경제는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내수부진하고 소득 양극화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고 반도체라는 산업 특성상 거기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숫자는 생각보다 제조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좀 적으니까 그 수혜는 그 적은 근로자들이 받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양극화를 말

0: 말씀드렸는데 크게 임금은 오르지 않고
1: 여기도 TSMC 다니는 직원들만 연봉 높고 네.
0: 그리고 그 동네는 많았고. 부동산 집값 폭등하고
1: 그렇다면서요?
0: 뭐 이런 문제 이른바 대만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끔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게 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구조적인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 배당금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 배당금 또는 뭐 국민 배당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다가 이때도 뭐 이게 맞느냐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래 그 대응 기금을 설립하는 쪽으로 지금 약간 방향이 바뀌어 있어서
1: 예.
0: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이 빚을 먼저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걸 기금화해서 운용하면서 계속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써야 되느냐 이 논란은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대만이 이렇게 한 이상 정치권에서 또다시 그 우리도 1인당 배당금 쪽으로 또 이슈를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겠네요.
0: 네.
1: 결국은 늘어난 돈을 정부가 정부 계획대로 임의대로 쓰느냐 즉 어떤 미래 대응 기금이든 미래를 위한 투자든 그런 네네. 걸로 쓰느냐 아니면 그냥 국민들한테 다시 감세를 통해서든 혹은 국채 상환을 통해서든 또는 이런 배당금을 통해서든 그냥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느냐
0: 네.
1: 두 개 중에 뭐가 더 효율적이냐인데 대체로는 그런데 그냥 국민들이 알아서 쓰는 게 효율적이지 원래 선물이라는 것도 그냥 현금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0: 네.
1: 김시영 기자 그동안 이번에 뭐 좋은 일 있었다면 축하해라고 제가 10만 원 드리는 게 그게 유용하게 쓰이지 10만 원짜리 무슨 영양제를 제가 사주면
0: 네.
1: 또 이런 거 사오 그래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 이제 경제 효율로 따지면 정부가 지휘해서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겠냐? 또 이제 급하게 써야 되고 또 그럼 이제 막 쓸데없는 예산 쓰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 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0: 그렇습니다.
1: 정답이 없다 보니. 자, 라이진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던 건 꽤 됐습니다만
2: 네.
1: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면 큰일인데 진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2: 네. 어제 미국의 국채 중에서도 이제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5.31%까지 올라서
1: 예.
2: 2007년 이후로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10년물 금리도 4.7%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장기 국채 금리는 경기 활성화 기대가 높을수록 상승을 하잖아요.
1: 예.
2: 그런데 최근 발표된 미국 7월의 이제 고용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모두 부진한 와중에도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게 이제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2: 경기가 둔화하면 보통 앞으로 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기대가 커지면서 국채금리도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금리가 이례적으로 오른 이유로는 미국의 이제 재정 문제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미국 연방 정부의 이제 재정 적자는 4천억 달러, 하나로는 약 610조 원으로 집계가 됐고 국가 부채는 40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2: 결국 정부는 이제 부족한 돈을 국채로 찍어서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미국 국채가 더 많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그 많은 국채를 사려면 이자를 더 줘야 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지난주에 발행된 미국의 10년물과 30년물 국채 낙찰 금리도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이 같은 상황에 AI 기업들까지 이제 회사채를 들고 채권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금리 상승 압박이 더 커졌는데요.
1: 예.
2: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면요. 이제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투자금을 확보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 결국은 미국 정부도 돈 쓸 일이 많다고 계속 돈 달라 시장에 가서 돈 빌려달라 네. 그러고 있고 AI 기업들도 지금 안 쓰면 우리 망해요. 빨리 네. 좀 투자해야
2: 투자가
1: 돼요.
2: 투자가 필요해라고 하고 있고
1: 돈 주세요 하고 다니니 그 시장의 돈의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네. 많으면 요즘 우리나라 집값 올라가는 거랑 똑같이
2: 네.
1: 돈값 올라가는 거고
2: 맞습니다.
1: 돈값 올라가는 게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고 원리는 네. 그런 건데.
2: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 6월에도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한정된 투자 자금을 놓고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경쟁하는 상황 때문에 돈값 자체가 비싸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보통 그런데 정부가 자꾸 국채를 빌리고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려고 할 때는 보통은 그 돈 조달해서 경기 나쁘니까 정부가 좀 더 쓰려고.
2: 네.
1: 근데 요즘엔 경기가 나쁘냐 그러면

0: 예, 그 나쁜 데는 나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요즘 돈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보통 경기가 나쁘면 돈 빌리러 안 다니는데 투자할 때도 별로 없고 하니까.
1: 네.
0: 그런데 경기가 나쁜 건 인공지능 아닌 분야가 나쁘고 인공지능은 또 경기가 뜨겁고.
1: 너무 좋고. 네.
0: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 이 방이 더워 아니면 추워 그러면 대충 분위기가 보통 정해지는데 미국 경제도 아랫목은 아주 뜨겁고 윗목은 또 엄청 차갑고.
1: 양극화가 너무 커지고 있죠.
0: 그러니까 이거 돈을 뭐 풀어야도 되고 막아야도 되고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네요.
1: 네.
0: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그 장기 국채 금리가 뛰는 게 문제라면서요. 이거는 정부가 컨트롤하기도 어렵다고.
1: 네. 만기가 이제 짧은 1년이나 2년짜리 국채 금리는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10년이나 30년짜리 같은 이제 장기 국채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장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물가와 경제성장률 그리고 정부의 재정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요.
0: 예.
1: 또 여기에 오랜 기간 돈을 묶어두는 데 따른 이제 보상, 이른바 기간 프리미엄도 붙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미국 경제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위험 우려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높은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0: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1: 그렇죠. 우리는 이제 위험한 투자를 하니까 그만큼 이자를 더 많이 달라라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장기 금리는 생각만큼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의 장기대출 그리고 회사채처럼 이제 실물 경제와 연결된 금리도 높은 수준에 꽤 오랫동안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30년물 금리 급등은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경제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경고라는 점에서 시장이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0: 이게 답도 없고 약이 없는 건 아니고 이럴 때 급하게 불 끄는 방법이 있기는 있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면.
1: 네.
0: 그러면 이제 국채 수요가 또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은 국채 수요라고 하는 자금 공급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1: 네.
0: 지금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니 돈 찍어서 풀면 되지 뭐. 이제 하는 뭐 나름 쉬운 솔루션도 있고 코로나 때는 많이 썼던 건데 이제 그러면 그 돈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간대요 뭐 이러면서
1: 그렇죠. 네.
0: 자산 가격만 오르고 뭐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안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또 계속 몰리고 있는 것 같네요.
1: 네.
0: 요즘 AI 투자에도 이게 불리한 상황이라면서요. 돈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1: 맞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AI 관련 성장주는 이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앞으로 AI 시장이 커지면서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라는 기대에 이제 미래의 기대까지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0: 예.
1: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에 벌 돈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더구나 미국 국채를 사도 5%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가격을 주고 주식을 살 이유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AI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AI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이제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현재 빅테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알파벳과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올해만 AI 인프라 투자액으로 7,400억 달러를 쓰고 내년 는 1조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투자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0: 이걸로 우리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사겠죠?
1: 네.
0: 그런 건데.
1: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들은 이 거대한 투자를 위해서 그만큼의 회사채 발행도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채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덩달아 이제 회사채 금리도 높아지는 상황인 겁니다.
0: 예.
1: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30년물 국채만 사도 이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5%보다 이자를 더 줘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의 3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이제 같은 조건의 국채보다 1.1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구글이 돈 빌릴 때도 이자 더 내야 되고.
1: 그렇죠. 이제 미국 정부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0: 그 비용이 조금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 이자 조금 더 낸다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질 일인가? 뭐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근데 요즘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본 금리도 올라가는데
1: 네.
0: 일본은 그동안 대표적인 저금리 국가여서 일본의 싼 금리로 돈을 빌려서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나요? 그런 투자가 네. 많았는데 일본이 요즘

0: 국채금리가 뭐 3% 4%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장기, 네. 장기의 경우엔 그러면 싼 금리가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본에서 싼 금리를 빌렸던 사람들이 다 다시 되돌아오면 그거 미국 주식, 뭐 한국 주식 다 팔고 나갈 거 아닙니까?
1: 네.
0: 그 걱정이 일단 좀 심각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래서 이런저런 영향도 줄 것 같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1: 네.
0: 예.
1: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예. 국채 금리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인데요. 실제 어제 한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751%까지 올라서 2012년 해당 만기물이 처음 발행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0: 예.
1: 또 50년물 금리도 발행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시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미국 국채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높은 수익률을 준다면 이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겠죠.
0: 예.
1: 실제 어제 코스피는 1.5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3.52% 떨어지면서 성장주를 중심으로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글로벌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함께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0: 그렇겠죠. 예.
1: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같은 영향이 더 오래 우리나라에도 지속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10년물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이제 국내 시장 금리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로도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무냐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얼마나 장기간 지속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금리 시대로 들어오고 있다.
1: 그렇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0: 그 이유는 정부도 돈 풀려고 하고
1: 네.
0: 인공지능 회사들도 돈 갖다 쓰려고 하고
1: 네.
0: 그러니 서로 돈 갖다 쓰려고 하는 주체가 너무 많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그런 얘기겠죠?
1: 네.
0: 자,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지친 날 안아봐.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7: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6: 잠시 후 9시 5분
7: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8: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0: 네, 오늘은 청취자 백영훈 씨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동네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미국에서는 반대 시위가 아주 뜨겁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기요금은 각자 낼 요금 각자 내면 되는 거지 데이터 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왜 동네 전기요금이 올라간다고 하는지 우리 동네로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면 전기요금이 오르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데이터 센터가 동네에 들어오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아주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전기를 많이 먹으면 요금도 당연히 많이 내잖냐. 그럼 전기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 많이 내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이신 건데 전기를 많이 먹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그 마을에 들어가는 전선도 굵은 걸로 다 바꿔야 되고요. 또 용량도 키워야 되니까 변압기도 더 넣어야 되고 일이 많아집니다. 마치 평소에 100명쯤 오는 손님이 오는 식당에 다음 달부터는 매일 손님이 300명씩 온다고 하면 그럼 식재료를 200인분 더 준비하면 되겠네. 그걸로 끝나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식재료는 당연히 더 준비해야 되고 피크타임에 조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주방도 넓게 바꾸고 주방 직원도 더 뽑아야 되고 테이블도 바꾸고 실내도 넓히고 일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은 이제 음식값에 반영이 되듯이 전기도 갑자기 전기 많이 먹는 시설이 들어오면 그런 비용이 추가되죠. 그리고 미국은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이제 전기 만드는 회사가 다 다르니까 요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하루 종일 고르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에 또는 일을 많이 하는 시간에는 전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에 맞춰서 설비를 또 그래서 아주 많이 늘려야 되고 이제 그런 특징 때문에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매일 3끼 밥을 그냥 골고루 먹으니까 10인분짜리 밥솥 하나면 한 가족이 쓸 수 있지. 우리가 밥을 매월 첫째 일요일에 한 달치 밥을 다 먹는다. 90인분을. 그리고 안 먹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다면 밥솥도 여러 개 사야죠. 90인분 반찬 담아놓을 냉장고도 또 여러 개 더 사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특정 시간에 아주 많이 쓰고 다른 때는 적게 쓰는 이렇게 기복이 큰 데이터 센터는 설비 비용이 특히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도 그 동네 전기요금이 만약 안 올라가게 하려면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하고 이런 계약을 해야 됩니다. 첫째, 전력 수요 증가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설비 비용은 데이터 센터가 니들이 다 낸다. 아니면 이게 아니면 기껏 설비 투자했는데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의외로 조금만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금방 이사를 간다든가 하면 기껏 투자해놓은 투자비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이만큼의 전기는 쓴다. 그리고 이 동네에서 최소한 뭐 30년, 40년은 계속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 중간에 이사 가면 벌금 얼마 낸다. 이런 계약서에 도장을 찍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도 전기요금이 안 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하고 관계없는 그냥 그 동네 가정집 전기요금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자,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백영웅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엔 감정을 보여주는 손목시계가 등장하죠. 설렘, 흥미진진뿐 아니라 실망, 격한 수치처럼 불쾌한 감정도 명확하게 아는 순간 마음이 진정된다. 매튜 리버맨이란 미국 심리학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이른바 감정 라벨링만으로도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된답니다. 즉, 이 마음이 뭔지 천천히 응시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꽤 많이 풀린답니다.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아침이면 일터로 향하고 저녁이면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하루.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든든한 힘을 더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더 오래 살고 싶은 고향을 만듭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로

0: 같아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 요령 기억해 주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응,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단된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 국채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미 뉴욕증사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시간 18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22% 내린 53,343.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69% 내린 7,691.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3% 내린 26,289.7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분쟁의 완전한 종식을 원한다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일부 국가들이 중재를 제안해왔지만 그들 모두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절대적으로 명확했다며 우리는 휴전이 아닌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휴전으로 끝났다가 불과 몇 달 뒤에 다시 싸움이 반복되는 12일 전쟁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번 언급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과 충남 남부, 광주 전남에 5에서 3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5에서 40mm 등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32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